0: 걱정하지 마. 난 너보다 수영 더 잘하니까.
1: 웃기고 있네. 난 수영해도 지니어스.
2: 노래보는 거 진짜 좋다.
3: 같이 춤추는 거 같지?
4: 체이스, 쟤들 음악 좀 틀어줄래? 춤출 때 단골로 트는 거.
3: 아, 그래. 확성기 업그레이드해서 음악 스트리밍도 되잖아.
5: 그래, 좋아. 랩! 확성기!
4: 물을 싫어하는 건 아는데 이러면 나아질 거야. 심호흡하고 네까지 세어봐.
3: 하나, 둘, 셋, 넷! 진짜 어이가 없네.
6: 어이없는 게 또 있는데 저기 봐. 저 해변 우리가 방금 치우지 않았어?
2: 그럼 다시 가보자. 쓰레기가 푸른 바다로 흘러가면 안 되지.
3: 사람들이 일회용 용기만 안 써도 우리 해변이 훨씬 깨끗해질 텐데.
5: 쓰레기도 잘 버리고.
4: 맞아. 이게 대체 뭐가 어렵대. 갑니다. 명품 슛. 우와.
0: 어서 와, 물고기야.
7: 마리 카라보일라 숨었니?
8: 아, 강아지 물고기 좋아하지?
7: 아,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해파리 너 때문에 사진 망쳤잖아. 오, 아까 그 물고기다. 치즈.
9: 첫 사진인데 내가 찍어야지. 물고기야, 여기야, 여기.
7: 아니야, 여기야, 여기.
0: 아, 눈 부시잖아.
7: 눈은 내가 더 부시거든. 뭐야, 나 하나도 안 보여.
0: 이런, 좀만 더 붙었어도 저 다이빙팬을 부술 뻔했네.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3: 이제 끝. 전부 다 치웠어.
10: 응, 이제 고래가 쓰레기를 먹고 배탈이 나진 않겠지.
2: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11: 어떡하지, 라이더? 프랑수아하고 같이 바다에 나왔는데 어떤 배가 다이빙벨을 쳐서 프랑수아가 뛰어버렸어.
2: 오, 이론. 바로 갈게요. 아시죠? 퍼피 구조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12: 라이더가 부른다!
3: 우와! 마션, 조심해! 우와! 이거 어때? 네 옆머리거든.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프랑스 아저씨가 탄 다이빙벨이 배에 부딪혀서 바위에 끼었대. 저렇게 큰 배는 후진으로 빼기도 힘들 거야.
2: 깜짝 놀라셨겠다.
1: 우리가 구해드리자.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헬리콥터의 후크로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다이빙벨을 끌어내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주마, 넌 잠수함을 타고 다이빙벨을 밀어서 빼줄래?
3: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네, 주마 잠수함 모드로.
1: 어, 라이더 앗! 잠수함. 걱정 마세요, 아저씨. 금방 구할게요.
0: 스카이, 후크를 쓰자.
1: 후크! 여기서 낚시하는 것도 재밌지. 아! 쉽게! 걸었어!
0: 좋아. 셋을 세면 주만 밀고.
2: 스카이, 넌 위로 당겨줘.
0: 하나, 둘, 셋! 잘했어. 이젠 후크를 빼도 돼.
1: 라이더, 다이빙벨에 부딪히면서 구멍이 났나 봐. 쓰레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3: 재활용 공장에 갖다 주기로 한 건데 이 많은 걸 언제 담지?
0: 안 돼. 고래들이 먹기 전에 이 쓰레기들을 여기서 치워야 하는데. 체이스, 지금 와줄래?
4: 그래, 바로 갈게.
0: 로키, 네 트럭도 가져와줘.
5: 그래,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내 트럭은 물에 못 들어가잖아.
0: 아, 대신 방법이 있어. 해변에서 만나. 우리도 가자, 주마. 주마, 우리가 올 때까지 고래랑 쓰레기 계속 떼어놔줘.
1: 물론이지, 대장.
4: 그래서 우린 뭘 하면 돼?
0: 일단 쓰레기를 로키 재활용 트럭에 같이 담자. 그럼 로키,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물에 뜨는 다리 두 개랑 특대형 진공 호스를 하나 만들어줄래?
4: 멋지다. 트럭이 거대한 보트가 됐어.
5: 이제 쓰레기를 치우러 가자.
0: 쓰레기를 싹쓸이해야지.
1: 잠깐! 그건 뭐 먹는 거야, 고래야? 하마터면 확 삼킬 뻔했네. 어우, 뺏기에는 좀 늦었는데?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저씨.
6: 고맙긴 뭘. 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해야지.
3: 나는 놀라서 아직도 속이 메스꺼워.
7: 웃기네. 놀라긴 내가 더 놀랐거든.
0: 좋아, 체이스. 배에 생긴 구멍에다 실리콘 곰을 쏴줘. 그럼 다 해결될 거야. 쓰레기가 새는 데는 아마도 저기?
4: 찾았어, 라이더. 발사!
0: 잘 맞췄어. 실리콘이 점점 부풀면서 저 구멍을 막을 거야. 이제 로키, 청소기를 틀어줄래? 쓰레기를 치워보자.
5: 좋아, 싹 쓸어 담을게.
1: 오지 좀 마. 플라스틱은 먹는 거 아니라고. 라이더, 고래들이 간식인 줄 아나 봐.
0: 간식이라고? 아, 맞다. 터보 선장님, 말린 오징어 포 있으세요?
3: 집 나올 때 꼭 들고 오지.
0: 고맙습니다. 체이스, 고래들을 멀리 보내게 이것 좀 아주 먼 곳으로 쏴줄래?
4: 좋아. 자, 오징어 포 누가 먼저 잡나?
0: 이제 고래는 다 갔어.
5: 그럼 바닥을 치워볼까?
8: 아니, 또 왔잖아. 강아지 물고기. 아, 주마, 여기 물병.
1: 안에 갇혀있는데 어떡하지?
4: 병을 깨면 안 돼?
0: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어. 잠깐, 유리를 잘라볼까?
1: 어떻게 자르게?
0: 다이아몬드로?
5: 오일을 압축하면 여기서 만들 수 있긴 할 거야.
3: 그리스 좀 줄까? 배의 기어가 안 갈리도록 쓰고 있거든.
5: 좋죠.
0: 주마, 로키가 자를 수 있도록 좀 들어줘.
5: 와, 이 다리 생각보다 꽤 흔들리는데 이러다가 나 물에 빠지면 어쩌지?
0: 러브리 했던 말 잊었어? 심호흡하고 넷까지 세봐.
5: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오, 훨씬 낫다. 이제 그 병에서 얼른 구해줄게.
7: 자치즈.
3: 자치즈.
6: 오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3: 너희 구조대 덕분에 멋진 강아지 물고기 사진까지 건졌어.
0: 와, 멋져요. 혹시 또 바다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1: 네. 근데 우리가 준 쓰레기는 어떡하지?
9: 그건 내 트럭으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만들 거야.
3: 와, 고마워.
9: 선물이요.
10: 그 물고기!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링,
11: 눈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나 완전히 갇혔어. 나 좀 구해줘.
1: 괜찮아, 걱정 마. 지금 퍼피 구조대가 왔어.
2: 안녕하세요, 프랑스 아저씨요.
0: 괜찮아, 난 겁 안 나.

0: 그때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칠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침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보구나 헤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8: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9: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9: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식물엔
3: 달콤한 맛.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모터 부조대 오토바이를 탈 시장님을 구해라.
11: 잘했어 얘들아. 자 다시.
12: 좋아! 이 공은 내 것 해치!
10: 1등이야! 이겼지? 아직 안 끝났거든 와일드. 잡은 공을 라이더한테 갖다줘야 끝나.
13: 자 공! 내가 이긴 거 맞지? 방금 가져왔는데 왜 또 던져?
11: 원래 이런 놀이야.
12: 재밌잖아.
13: 강아지는 이래?
11: 이렇게 좋은 해변이 있었어?
14: 그냥 지나치긴 아깝고
15: 말썽이나 피울까?
16: 야, 조심해!
11: 알아서들 잘 비켜야지! 우리가 왜?
14: 아니 뭐야! 그만 좀 괴롭혀!
17: 나 오토바이에 터보 부스터 달 거다! 그것만 달면 너희 둘이 한꺼번에 덤벼도 내가 이겨.
11: 터보 부스터? 이번엔 또 무슨 쓸데없는 걸 만들려고. 가자 드웨인, 그러든 말든.
17: 어디 두고 봐 니들.
16: 또 저 멍멍단 녀석들이 왔잖아.
18: 어 세상에, 밥 먹는 중이거든.
11: 맛 좀 보자는데 까칠하시기는. 에이, 눅눅한 사료가 훨씬 더 낫겠어요.
18: 가! 참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정말 너무하네. 저 멍멍단 녀석들이 우리 마을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 이제 더는 못 보겠어요.
16: 저도예요. 쟤네를 어쩌죠?
18: 뭔가 방법이... 제가 나서죠. 이 마을 시장은 저니까요.
17: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이커 바로 저! 예스키!
16: 뭐하세요, 구대 시장님? 헬로윈 놀이인가요?
18: 아니요, 이건 다 작전의 일부예요. 저도 폭주족처럼 흉내를 내서 멍멍단에 들어가려고요.
16: 아니, 그 대체 왜요?
18: 저를 믿게 만들어야죠. 그럼 제들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아주 착하게. 오늘 제 바이커 이름도 정했는데 바로 배드웨이.
16: 저 한심한 강아지들하고는 괜히 엮이지 않는 게 나으실 텐데요.
18: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안녕 우리 바이커들. 난 배드웨이 시장이야. 아주 나쁜 바이커지. 그러니까 너희 팀에 끼워줄래?
11: 팀에? 에이, 멍멍단이 되려면 엄청 나빠야 돼요.
19: 저 정도면 나빠 보이는데? 게다가 저 닭은 저렇게 입으니까 깜찍하다.
11: 자신 있으시면 어디 저 앞에 보이는 잔디밭을 밟아봐요.
17: 그 다음엔 바닥에다 이 쓰레기를 버려요.
18: 이걸? 생각만 해도 제카랜다! 잔디 밟으면 이런.
19: 저거 봐,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 저 닭도 진짜 못됐는데 다시 봐도 너무 귀엽다니까.
11: 좋아, 한 번 더 간다.
13: 라이더, 이해가 잘 안 돼서 난 빠질게.
10: 근데 다 뛰는 걸 보니까 눈, 야! 한 번만 더 하자, 응?
0: 아, 이거 은근 중독성 있지? 한 번 더 던져줘.
11: 좋아요, 배드웨이. 멍멍단이 되고 싶죠? 그럼 윌리 한번 해봐요.
18: 윌리? 알았어, 윌리라. 어, 그게 뭐니?
19: 어, 바퀴를 하나 주는 거예요.
18: 아, 어, 그 정도야. 됐지? 나 윌리 했다.
16: 아니 대체
18: 놀라기. 어, 미안해요.
15: 멍멍단.
18: 멍멍.
11: 모두 습지로!
16: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20: 네,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16: 라이더, 구데이 시장님이 멍멍단이랑 다니셔. 모두 폭주적처럼 오토바이 몰면서 지금 같이 숲지로 갔는데 저러다 사고 날 것 같아.
20: 알겠어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요. 전대원 모터범브로 출동!
15: 라이더가 부르냐?
10: 마셜 조심해!
21: 어때? 코가 기니까 훨씬 세 보이지?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부대 시장님이 멍멍단이랑 오토바이를 탄 채로 폭주하고 계신데.
2: 잠깐만요.
3: 저러다가 사고 나겠어.
1: 그러게. 숙지로 가는 중이래.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부대 시장님의 위치를 추적해줘.
3: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그리고 주마, 넌 숙제에 간 시장님이 혹시라도 물에 빠지시게 되면 수륙양용 사이클로 구해드릴래?
4: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하이, 시장님이 어디 계신지 가서 봐줄래?
1: 알았어.
0: 우와, 진짜 빨라. 그치, 허브캣?
1: 라이더, 시장님을 찾았어. 근데 숙제로 들어가시네. 악어가 잠자는 대로.
0: 오, 이런. 절대 잠자는 악어를 깨우시면 안 되는데. 주마, 물로 앞질러 갈 수 있지?
1: 그럼.
2: 어, 뭐야. 아니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일어나. 어서.
1: 우, 이거 진짜 짜릿해.
2: 어, 이거 왜 안 멈춰? 어, 악어나 봐야지.
1: 제가 왔어요. 어, 큐브. 다행이에요, 구데이 시장님. 제가 마을로 모셔다 드릴게요.
2: 나는 이제 배드웨이야. 그리고 너를 따라가는 일은 없어. 여기서 말썽 피울 거거든. 아주 큰 말썽. 미안한데 지금 내가 연기를 하는 중이라서 저 멍멍단의 팀원이 되면 버르장 머리를 싹 고쳐놓을 거야.
1: 정말 이게 좋은 방법 같으세요? 아, 허브캣. 허피 구조대도 배드웨이를 막으려고 하지 우리보다 못했다니까.
2: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0: 스카이, 시장님이 위험하셔. 따라가줘.
1: 알았어.
3: 진짜 웃겨. 얼마나 나쁘면 이름까지 배드웨이로 읽겠어.
1: 에이, 그럼 뭐해. 터보 부스터만 타면 내가 이길걸.
4: 또 그 소리. 넌 아직도 터보 타령이냐? 잘 들어. 아무리 그래도 난 못 이겨. 자, 가자, 드웨인. 배드웨이 찾으러 가야지.
2: 어때? 이 정도면 나 합격이지?
1: 아림없거든요. 멍멍단에 들어오려면 무시무시한 세공 시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4: 뭐야? 대장은 난데 설명을 왜 네가 해? 처음 듣겠지만 멍멍단이 되려면 세공 시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2: 세공 시험이 뭔데?
1: 여기 귀여운 장치 타는 거죠?
4: 자, 배드웨이, 갈 수 있겠어요?
2: 이까짓 공 하나가 뭐 별건가? 예의 바르고 친절해지는 게 어렵지.
4: 맞아요! 아, 아니요! 그냥 저 안에서 얼마나 나쁜지나 보여줘요.
2: 좋아. 단 이 다음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걸 해봅니다. 예를 들자면 꽃을 심어서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거.
3: 좋네요.
2: 제 카레터 준비됐으면 갈까?
1: 라이더, 시장님이 커다란 쇠공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셔.
0: 오, 큰일 나겠는데? 체이스, 여기로 와줘야겠어.
5: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1: 어떻게, 라이더, 시장님이 절벽으로 가고 계시는데?
0: 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들여야지. 준비됐어?
5: 물론이지. 그만.
2: 재밌네. 너도 그렇지, 우리 귀요미?
5: 잠시만 계세요. 꺼내드릴게요.
2: 미안한데 아무리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1: 라이더, 지금 말이야. 모래 언덕을 지나면서 쇠공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
0: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 바로 갈게.
2: 드디어 손네. 둥근 쳇바퀴 안에 갇힌 햄스터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치?
0: 저희가 금방 꺼내드릴게요, 구데이 시장님. 스카이, 후크로 이 공 좀 잡아줘.
1: 알았어. 좋아.
2: 고맙다, 스카이. 오, 뭐야, 또 돌아?
1: 속도를 줄이세요, 구데이 시장님.

0: 안 되겠어. 얘들아, 전부 다 출동해서 쇠공을 막아줘.
1: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너희가 가진 축구 실력을 다 발휘해줘. 그래야 부대 시장님도 구하고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2: 나! 올려놔!
0: 러블, 언덕을 좀 만들어줄래? 저기!
1: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2: 마셜, 이 공 받아줘!
3: 깜짝이야!
2: 자, 나한테로!
0: 안 다치셨어요, 시장님?
3: 그래, 고맙다. 우리 귀요미 많이 어지러웠지?
0: 그런데 더 이상 폭주적 흉내는 그만 내실 거죠? 너무 위험하잖아요.
3: 이제 와서 어떻게 관둬? 시험도 다 통과했는데 내가 멍멍단이 된 이상 저 못된 강아지들을 아주 착하게 바꿔놓을 거야. 꼭! 어!
0: 계속 따라가 보자.
2: 살았다. 그 배드웨인가 하는 사람 때문에 괜히 꼬심을 뻔했잖아. 어? 뭐야, 그 쇠공 안에서 어떻게 나왔지?
3: 그런 쇠구슬 따위는 이 배드웨이의 상대가 안 되거든.
4: 만세! 적을 통과했어. 저 깜찍한 꼬꼬하고 같이.
3: 자, 나도 이제 단원이니까 진짜로 힘든 일에 같이 도전해볼까?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자.
4: 우와, 전 아기 돼지 삼형제 빼고요. 늑대는 무서워.
2: 하, 우리가 그런 걸 왜 읽어줘요?
5: 맞아, 그리고 단원이 되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4: 네, 멍멍단 회원카드 신청서를 안 썼잖아요. 그리고 저 귀여운 꼬꼬 것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써주세요.
5: 그거 말고 저랑 붙어서 이겨야 돼요. 다리를 먼저 건너는 걸로.
3: 좋아해. 내가 이기면 너희 셋 다 하루 동안 무조건 착하게 구는 거다. 너희들한테 착하게 구는 것보다 나쁜 게 또 어디 있겠어.
5: 좋으실 대로. 단, 제 승리면 저 암탉은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3: 우리 치카레털? 그건 말이 안 돼.
4: 좋았어, 개스킷. 어디 한번 해봐. 걱정 마세요. 개스킷 별로 안 빨라요.
5: 그래, 일단은 아주 작은 걸 하나만 달고 와야겠어. 내가 최근에 발명한 이 터보 부스터 말이지.
4: 우와, 내가 여태 본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빠를 것 같아.
2: 네가 진짜 만들 줄 알았어. 그럼 제자리에 준비 출발!
5: 흙먼지나 드시지.
3: 안 되겠다, 치카레타, 빨리 쫓아가자.
0: 가자!
5: 하하! 제가 묘기 하나 보여줄까요? 우후!
3: 오, 왜 남의 집 편지를 쳐서 날리는 거야? 농담아, 치카레타!
0: 로켓, 저 도랑에 다리 좀 놔줄래?
2: 응, 알았어. 지게차!
0: 지켜드리자.
6: 오른쪽으로요.
2: 너무 많이 가셨어요.

0: 귀엽네.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배드웨이. 지장님, 멈추세요.
1: 안 보여.
2: 이런 상황에 필요한 건
0: 경선. 알았어, 라이더. 다음은 너야, 로키.
3: 경사로 완성.
1: 왜 점점 시끄럽지? 이 소린 기차인가?
2: 마셜, 도와드리자.
0: 물대포 발사.
1: 이제야 잘 보이네.
0: 힘내세요, 구대의 주장님. 할 수 있어요.
1: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뒤쳐졌어. 만약에 내가 지면 치카레타를 뺏어갈 거라고 했거든.
4: 진짜요?
5: 그럼 막아야죠.
0: 좋아, 우승은 나. 멋지게 들어가 볼까? A6 점프는 와일드만 하나. 나도 잘해. 오, 예! 우! 오, 아닌데? 아! 짜잔! 새로운 묘기예요.
6: 오, 내 배 웬 오토바이?
0: 묘기라니까요. 얼른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어쩌지?
6: 그래, 나도 원하는 바니까 어서 배에서 나가.
1: 아니, 치카레타? 개스킷이 기권하고 여행을 가나 봐. 우리 너 확실히 이기겠네? 우와, 어떡해! 우와, 절대 미친 보지 마!
2: 가만히 계세요, 구대의 시장님! 저희가 갈게요!
1: 잘 들었지, 치카레타? 꼼짝 말고 가만히 기다리자.
2: 칠스! 저 오토바이 받아줘!
4: 왜?
5: 그 말? 됐어?
1: 내가 왜 이 방법을 골랐을까? 나쁜 짓을 하고 다녔으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0: 거의 됐어요. 이 배에 경사로 같은 건 물론 있죠?
6: 아니, 내 배가 무슨 오토바이 경주하는 데인 줄 알아?
1: 맙소사, 저 밑이 까마득하네.
7: 너무 높기는 해. 이거 쉽지 않겠는데?
2: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어.
7: 고마워, 라이더. 갔다 올게. 정확히는 올라갔다. 와우! 발톱 다이아!
1: 오, 와일드캣!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데?
7: 꼬리를 두 번 흔들 시간 안에 내려드릴게요, 시장님. 와우! 실뭉치 발사! 혹시 밧줄 타는 거 잘하세요?
1: 물론이지. 밧줄 타기는 내가 제일 더 좋아하는 경기 종목이거든.
0: 다 됐다. 이제 우승의 쐐기를 받으려면 비장의 무기 써야겠지? 초강력 초고속 부스터!
1: 어쩌니, 치카레타. 얼른 서두르자. 오토바이 좀 잘 몰면 좋겠다.
2: 와일드, 결승선까지 시장님 옆에서 도와드릴래?
7: 알았어. 이 정도 운전이야 나한텐 기본이지. 우후! 예! 예!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면서 배운 요령인데 바퀴를 똑바로 해보세요.
1: 이렇게?
7: 그거예요. 딱 좋아요.
1: 이건 널 위해서야, 치카레타! 이겼어? 이려오렴, 우리 귀요미 아가! 그래, 맞아! 난 안 나쁘거든! 약속대로 너희가 착하게 굴 차례다!
0: 말도 안 돼! 우리 시합 다시 해요!
8: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착해져요! 자, 멍멍단! 어서 가자!
1: 하루 동안 착하게 굴기로 하고 가긴 어딜까?
0: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거야?
8: 내 말이 우리가 왜 이걸 하는데? 너 혼자서 엉터리 거래를 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1: 어우 라이더, 오늘 모터 구조대랑 와일드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니? 치카레타랑 다리에서 내려준 것도 정말 고맙고 내가 누군지도 지켰지.
2: 별 말씀을요 시장님. 또 멍멍단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7: 시장님, 진짜 멍멍단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1: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근데 치카레타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데 맛을 들인 것 같아. 볼래? 앞으로는 얘를 꼬꼬 바이커라고 불러줘.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덤덤한
9: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덤덤한
9: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ias.
6: 옥스포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마데카.

빅리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세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속속이 가자
4: 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달림아, 이제 잘 시간이야.
6: 밀크랑 조금만 더 놀다 자면 안 돼요?
5: 밀크는 졸립대.
6: 그럼 그림책 조금만요.
5: 벌써 12권 반이나 읽었거든.
6: 맞다! 엄마, 오늘 써니가요.
5: 양말 짝짝이로 신고 온 얘긴 아까 했어. 잘 자, 예쁜 우리 딸.
6: 안녕히 주무세요.
5: 좋은 꿈 꾸렴.

0: 이게 무슨 소리지? 밀크야, 너도 방금 들었지? 어? 이상하다.
1: 달림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달콩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어. 어?
0: 아빠, 토요일인데 아빠도 쉬면 안 돼요? 엄마는 회사도 쉬고 우리 유치원도 쉬는데.
1: 안 돼. 주말엔 케이크 사는 손님이 더 많거든. 대신 일찍 올게.
2: 여보, 수고.
1: 어? 당신도 수고. 달콩이 빠빠.
3: 빠빠.
0: 다녀오세요.
1: 갔다 올게.
0: 그럼 엄마랑 놀아야겠다. 엄마!
2: 미안. 엄만 오늘 화장실을 고쳐야 돼.
0: 씨. 그럼 난 누구랑 놀아?
3: 달림아!
0: 어?
2: 써니 엄마가 써니랑 별이 데려오셨을 거야.
0: 엄마 최고!
4: 저기, 우리 어제도 유치원에서 봤거든.
3: 그래도 좋아! 하늘 높이 날아라!
0: 별이야,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놀자.
4: 아니, 난 사양할게. 어? 어? 얘들아, 잠깐.
3: 왜? 마음이 바뀌었어?
4: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
0: 뭐?
3: 뭐?
0: 어? 어? 이 소리는 혹시
5: 새로운 친구?
3: 어, 달림아, 어디 가?
0: 어젯밤에도 이 소리였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3: 어? 어디 어디? 뭐지 뭐지?
4: 어?
3: 나?
4: 어?
0: 떠들면
4: 고양이들이 달아날지도 몰라.

야옹이 야옹이

0: 가버렸어. 아기 고양이들이 다시 오면 좋을 텐데.
1: 아, 글쎄.
0: 어? 고양이다, 고양이! 아까 그 엄마 고양이!
1: 어떻게 고양이가 집안에...
2: 오늘 꼭 안 닦고 갔나 봐.

0: 고양이는?
1: 없네. 또 도망갔나 봐.
2: 어?
1: 어? 들었죠? 고양이 소리!
0: 그런데...
3: 어?

0: 이거 밖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은데?
1: 네? 그럼...
0: 설마... 말도 안 돼...
1: 아까 그 아기 고양이에요! 그런데 얘 좀 아픈 것 같은데?
0: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많이 아픈 것 같네.
2: 어쨌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3: 자.
1: 와, 이제 다 나왔나 봐.
2: 엄마 고양이가 치료해 달라고 우리한테 데려왔나 보네.
3: 아, 그런가 봐.
1: 너무 귀여워. 내 말이 맞지? 완전 귀엽다니까. 초코도 좋은가 봐.
4: 초코?
1: 아, 귀가 초콜릿색이라서?
4: 응.
1: 그럼 밀크랑 초콜릿? 밀크 초코. 엄마, 아빠, 얘 이름은 초코로 정했어요.
2: 초코? 아, 좋은데?
1: 그럼 이제부터 초코도 우리가 키우는 거죠?
0: 글쎄.
1: 네? 왜요?
0: 초코도 아직 아긴데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까?
1: 그건 그렇지만...

0: 미안해, 초코야.
1: 어? 왜?
0: 사실은 초코 엄마가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초코랑 계속 살고 싶어서.
1: 그런데 지금은 초코 엄마가 와서 좋아?
0: 초코랑 헤어지는 건 싫지만.

0: 오늘 간식은 엄마가 만든 특제 샌드위치야.
1: 우와! 짜!
2: 어? 초코? 아, 초코는 이제 없지.
3: 초코 소리 맞는 것 같은데?
4: 정말? 초코인가? 초코가 왔나? 초코! 초코!
2: 초코는?
4: 초코야! 나 보려고 왔구나.
3: 달림아, 신발 신고 나가.
4: 어?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초코가 왔어요!
5: 아, 그러네.
4: 정말 보고 싶었어.

0: 내일이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아빠! 어? 짜잔! 멋지죠? 내일 캠핑 갈 때 이 모자 써야지.

0: 나도 깜빡한 거라고.
1: 난 어쩔 수 없어.
2: 할리마, 아, 저기.
3: 몰라.
0: 달리마,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1: 그래, 문 좀 열어봐.
3: 싫어, 나 앞으로 100밤 동안 엄마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1: 어떡하지? 대신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캠핑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0: 그러게, 100밤 자고 나서 얘기해야겠네.
3: 마당에서 캠핑?
1: 그래,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 선이랑 별이도 좋다고 했고.
3: 정말? 예! 달리마! 우리 왔어!
4: 어서 와, 얘들아!
3: 선이야, 뭘 그렇게 잔뜩 가져와?
4: 몰라, 일단 그냥 다 가져왔어. 엄마랑 캠핑할 때도 맨날 일하거든.
1: 난 캠핑은 처음인데.
3: 정말? 기대해. 진짜 재밌을 거야. 그쵸, 할아버지?
5: 그럼 아주 신나고 재밌지. 자, 이제 슬슬 캠핑 준비를 해볼까?
3: 네!
1: 얘들아, 같이 가.
5: 우선 텐트부터 치자. 가만히 있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1: 아,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요?
5: 그래? 어디? 옳지! 요새 참 편해졌단 말이야.
3: 어서 와! 오늘 밤 우리네 집이야!
5: 정말 귀여운 캠핑 요정들이구나.
3: 와, 물총이다.
5: 창고에 있더구나.
3: 뿅뿅, 나 물총놀이 완전 좋아.
1: 물에 젖는 건 싫은데.
3: 그래도 재밌잖아. 아, 공격이다.
1: 자고. 그렇다면.
3: 받아라!
5: 에? 아이고!
3: 죄송해요!
5: 이 녀석들,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공격이다! 어떠냐, 할아버지가 구운 고기 맛이?
3: 맛있어?

0: 해야지? 뭔가 더 신나는 게 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준비했지.

0: 얘들아, 잘 자라.
1: 안녕히 주무세요.
2: 잠이 안 와.
3: 잠도 안 오는데. 우리 더 놀까?
2: 아니, 난 사양할게. 엄마가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 응? 왜 그래? 봤어? 방금 지나간 어? 검은 그림자!
3: 에이, 뭐가 있다 그래?
2: 뭐지? 무서워. 역시 뭔가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건데.
3: 어? 이제 괜찮은데?
2: 그러게. 얘들아,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얼른 자자.
3: 어떡해! 언제 저렇게 크고 무서운 거야! 어떡해!
2: 미크야, 어디 가는 거야?
4: 불빛에 가까이 있어서 나방 그림자가 크게 텐트에 비쳤나 봐.
3: 뭐?
0: 얘들아, 무슨 일이야?
3: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0: 응?
4: 여기서 본 별들이 다 있어요!
2: 우와, 별똥별이다!
3: 너무 예쁘다! 어?
5: 얘들아, 늦어서 미안.
3: 아빠! 엄마!
6: 마당 캠핑 재밌었니?
3: 네! 엄청!
5: 그래?
3: 신나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괴물도 나타나고.
6: 어? 괴물이라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중물엔
3: 덥덥한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3: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ayas.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엄마랑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엄마,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좋아?
1: 그럼요. 크리스마스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왠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2: 특별한 일?
1: 네, 엄청 엄청요. 아, 올라가야겠다.
0: 벌써?
1: 인형 친구들한테 매일 동화책 읽어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잘 지켜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해 주죠. 오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짜잔! 피터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야. 잘 들어봐. 반짝반짝 빛나는 별 너머 네버랜드에는 피터팬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터팬이 웬디의 집을 찾아갔지.

0: 야, 멍멍, 내가 진짜 피터팬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이상하다. 분명 무슨 소리가 났는데.
1: 안녕. 놀라지 마. 난 피터팬이야.
0: 피터팬이라고? 진짜 피터팬?
1: 응, 맞아. 진짜 피터팬.
0: 우와, 피터팬이 진짜로 있었다니.
1: 근데 너 정말 동화책 잘 읽는다.
2: 맞아, 달림이 동화책 정말 잘 읽어.
1: 내 친구들한테도 읽어주면 좋겠는데.
0: 이 친구들? 네버랜드에 같이 사는?
1: 응, 맞아.
0: 팅커벨도 있어?
1: 그럼.
0: 우와, 난 너무 가고 싶어. 내가 동화책 읽어줄게.
1: 정말?
0: 그럼. 네버랜드에 얼마나 가고 싶었다고.
1: 좋아. 그럼. 자.
0: 우와.
1: 그럼 이제 가볼까?

0: 맞아, 네버랜드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얘들아, 나왔어!
1: 티터팬!
2: 쟤들은 누구야?
3: 팅커벨 맞지? 정말 예쁘다.
2: 고마워.
3: 나는 달림이라고 해.
4: 난 써니.
5: 난 별이.
0: 내가 달림이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어.
6: 동화책?
3: 그래, 달림이 동화책 진짜 잘 읽어.
5: 맞아.
4: 재밌겠다.
3: 어떤 책을 읽어줄까? 크리스마스니까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 어때?
5: 산타?
2: 그래,
5: 재밌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잖아.
2: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5: 진짜?
3: 당연하지. 뭐야, 너희들 집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셔?
0: 전에는 오셨는데 이젠 안 오셔.
5: 뭐?
4: 왜? 너희들 착한 일을 안 했구나.
0: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시게 방해하는 악당이 있어.
3: 뭐? 그게 누군데?
7: 안개 대포 발사!
4: 발사! 발사!
8: 노이쿠! 앞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내버려두러 갈 수가 없네.
7: 산타는 안 돼!
4: 안 돼!
7: 크리스마스도 절대 안 돼!
4: 안 돼!
3: 후크 선장이? 대체 왜?
2: 크리스마스 날 악어에게 팔을 물렸거든.
0: 그 뒤로 크리스마스를 싫어해.
2: 그렇다고 크리스마스를 싫어한단 말이야?
4: 말도 안 돼.
2: 그래서 우린 크리스마스가 즐겁지 않아.
5: 맞아.
3: 너무해.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한 날인데.

0: 할아버지가 올 수 있도록.
1: 정말?
2: 어떡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지, 얘들아?
1: 맞아.
3: 크리스마스를 부샤부샤
4: 지게지게라.
3: 이제 2일 남았군. 올해도 산타를 못 오게 해서 크리스마스를 망쳐버릴 거야.
4: 망쳐 망쳐.
3: 어디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확. 저 녀석은
4: 핑크팬!
3: 피터팬이 여긴 왜 온 거야?
5: 후크 선장, 경고를 하러 왔다.
3: 경고라고?
0: 더 이상 산타 할아버지가 못 오게 막지 마.
3: 너희들 뭐 잘못 먹었구나. 그런다고 내가 그래 알았다 그럴 것 같냐?
0: 어서 들어가자.
4: 담배야, 담배야.
5: 그렇다면 나랑 결투해. 이긴 사람 말 들어주기.
3: 뭐라고? 조그만 녀석이 까불고 있어.
5: 크리스마스를 망치는 건
3: 질리가운 크리스마스는 절대 안 돼.
0: 이제 안개대포를 찾아서 망가뜨리면 돼.
1: 어딨지?
0: 말도 안 돼. 크리스마스에 해골 표시를 해놓다니.
1: 찾았다. 안개대포.
0: 정말이네. 얼른 이걸 고장내자.
1: 좋아.
4: 어떻게 해야 고장을 내지?
3: 이게 무슨 소리지?
4: 침입자! 침입자!
3: 누구야?
0: 어떡해?
5: 안 되는데.
0: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3: 너희들은 누구지? 거기서 어떻게 해? 내가 좀 뭘 하고 있었단 말이야?
4: 침입자! 침입자!
5: 얘들아, 이리로 와! 얼른!
3: 감히 도망가냐고!
0: 얘들아! 살려주세요!
3: 어서 항복하지 못해!
0: 어쩌지? 대포 발사!
3: 내 대포!
4: 쏘지 마! 쏘지 마!
5: 얘들아, 얼른 도망가야 해!
0: 이쪽으로!
3: 뭐야, 앞이 안 보여서 잡을 수가 없잖아! 뭐 하는 거야? 어서 저 녀석들을 잡아!
4: 잡아! 잡아!
3: 아, 뭐 하는 거야? 나 말고 저 녀석들을 잡으라니까!
4: 잡아! 잡아!
0: 못 빠져나왔다.
5: 서두르자. 어서 피해야 돼.
3: 이 녀석들 거기 서지 못! 뭐야? 벌써 도망갔어? 내 작전을 망치려고 해? 어림없어! 저 녀석들이 다시 못 오게 철저히 감시해!
4: 네! 감시! 감시!
5: 됐어, 얘들아. 이제 무사해.
1: 다행이야. 무사히 도망쳐서.
0: 근데 작전은 실패했어.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1: 그러게.
6: 어쩌지?

0: 못된 녀석들. 내 산타 방해 작전을 망치려 하다니. 또 올지 모르니까 꽁꽁 막아둬야겠어.
1: 막아야 해. 여기다.
0: 다 막아버리자.
1: 여기다.
0: 웃어? 너도 똑같이 해줄까?
2: 이젠 어쩌면 좋지? 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못 오시겠네.
3: 안 돼! 그럴 순 없어!
2: 그치만, 어떻게...
3: 어떻게 해서든 꼭 산타 할아버지를 오시게 해야 해!

0: 뭐지? 이 냄새.
1: 맛있는 냄새.
0: 맛있는 고기 냄새.
1: 좋아, 고기 냄새.
2: 됐어, 들어가자.
3: 응. 그 선장이 고기 냄새를 좋아한단 말이지?
4: 응, 맞아.
1: 우와, 알 아파. 언제까지 부채질을 해야 하는 거야?
4: 그 선장이 어서 숨어.
0: 여기서 나는 냄새였군. 이게 웬 음식들이야? 근데 누구 거지?
1: 무슨 상관이야? 응? 우린 해적이다!
0: 그래, 맞아! 해적은 원래 남의 물건을 뺏는 사람이지.
4: 어딨지? 어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2: 우리가 못 찾게 숨겨놨나 봐.
4: 포크 선장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1: 맛있어, 맛있어.
4: 왜 저렇게 빨리 먹는 거야?
3: 시간을 더 끌어야 하는데.
0: 잘 먹었다. 이제 가봐야겠군.
1: 안돼요. 남의 걸 먹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딨어요?
4: 맞아요. 남의 걸 허락도 없이.
0: 난 해적이거든. 해적은 허락 따위 받지 않아. 가만, 너희들 어제 그...
1: 침입자!
0: 우리 집에 몰래 왔던 녀석들 맞지? 피터팬이랑 내 대포를 망가뜨리려고 했던?
1: 그게...
0: 또 날 방해하러 온 거냐?
4: 어떡해...
0: 이 녀석들!
4: 안 돼!
0: 비켜! 뭐야? 당장 내려주지 못해! 이것 좀 내려봐!
4: 거기서 도망갔다! 그래!
0: 이 녀석들, 그거 보자.
4: 대체 어디 숨겨둔 거지?
2: 다른 데로 가져갔나 봐.
4: 이게 뭐지?
2: 비밀의 방인 것 같은데?
4: 저기! 저기 있어!
2: 그래! 빨리 가서 고장 내자.
4: 응.
2: 달림아, 괜찮아? 어서 이걸 잡아. 빨리 물 밖으로 나가자. 이게 무슨 소리지? 그래, 후크 선장의 팔을 먹어버린 악어! 안 되겠어! 이걸로 막아야겠어! 어서 가자!
1: 달림이랑 피터팬은 왜 안 오지?
4: 그러게...

0: 아니, 못했어. 함정에 빠진 바람에.
1: 뭐?
2: 그럼 이번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못 오시는 거야?
3: 미안해. 후크 선장의 감시가 심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0: 아니, 한 군데 있긴 해.
1: 뭐? 어디?
0: 여기가 우리가 빠졌던 함정이야. 이리로 올라가면 후크 선장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4: 달님이 너 진짜 똑똑하다.
5: 누구야? 아니구나. 졸골 속이라 어떡해. 이 녀석들 이제 포기한 모양이군.
3: 예, 제대로 왔어.
4: 이제 이것만 고장내면 된다 이거지?
0: 응. 어?
5: 이제 대포를 설치해볼까? 좋아, 좋아.
1: 좋아.
5: 이번에도 산타를 혼내줘야지.
1: 재밌어!
5: 넌 피터팬?
3: 도망치자!
5: 장녀석들을 잡아! 거기 서지 못해! 더 갈 곳이 없지!
3: 팅커벨, 어서 요술가루를 뿌려줘!
4: 요술가루가 없어!
5: 이거 말이냐? 내가 또 당할 줄 알고!
4: 어떡해!
3: 걱정 마! 내가 지켜줄 테니까!
5: 누구 마음대로!
3: 이번엔 반드시 크리스마스를 지켜줘!
5: 아니면
4: 없다!
5: 잘 가라, 피터팬!
0: 괜찮아?
3: 괜찮아. 어떡하지? 응?
0: 도와주자. 어?
4: 우리가 왜?
3: 악어한테 물리게 둘 순 없잖아.
5: 또 악어한테 물려줘.
0: 이걸 잡아요.
5: 도와주는 척하면서 떨어뜨리려고.
3: 뭐라고?
5: 너희가 날 도와줄 리가 없잖아. 살려주세요. 정말 살려줘요.
6: 메리 크리스마스!
5: 아유, 살았다.
6: 그래, 드디어 올해는 너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구나.
5: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대체 왜 모두가 날 구해준 거지?
0: 그거야. 크리스마스엔 모두가 행복해야 하니까요.
6: 그래,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지.

0: 고마웠어. 크리스마스를 다시 찾게 해줘서.
1: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였어.
2: 맞아.
3: 그럼 집까지 내가 데려다 주마.
1: 우리 네버랜드에 또 놀러 와도 돼?
4: 그럼
1: 언제든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뽀르르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2: 어서오세요 공주님.
1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13: 꼬레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1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5: 아빠 저게 뭐야?
16: 글쎄.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8: EBS IN 포키젤?
19: 네.
2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하게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야, 고마? 아, 알겠다. 오늘 너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나도 이제 예의란 걸 안다고.
1: 그게 뭐라고 하더라?
0: 맞다, 예의 바르다.

너도 알겠지만 난 오늘 최고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제가 좀 타라드려도 될까요? 너 오늘 완전 사랑스럽고 귀엽다. 그렇지 않니, 고마?

여기 믿어?

여기 마사와 곰이 너희 구해줄게. 아, 작고 뽀송뽀송한 친구들 너무 귀엽다. 이 귀 좀 봐. 근데 엄마 토끼는 어디 있어? 알겠다. 너희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곰아, 우리가 얘들 엄마를 찾아줘야 해. 포스터를 붙여보면 어떨까?

준비 완료. 시작해볼까? 자, 여기 모두 붙일 수 있겠지? 난 얘들을 돌보고 있을게. 오늘은 내가 최고의 유머야. 두고 봐. 이제 게임.

정말 장난이지만 어떡해. 아하. 모두 잘 봤으면 식사 시작. 여기 얌전히 있어. 다시 가져올 테니까 금방 돌아올게.

아무것도 없잖아. 짜잔! 이런. 와, 이거 아주 멋진데. 모자 정말 대단하잖아. 실례합니다. 모자를 찾고 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본 적 없나요?

0: 으스스해 보이는데?
1: 검은데 고맙습니다.

무서웠잖아. 얘도 쓸모가 있단 말이야.

0: 나한테 잘 대해줘. 으르렁대지 말고.
1: 실례합니다. 저 모자는 제 건데요. 내 모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
0: 이거 내 거야, 이리래.
1: 아니, 내 거야. 내가 잃어버린 거라고.
0: 내가 줘.

합니다. 행운을 빌게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남방구는 북방구와
7: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정말? 어? 그럼 우리 달을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자. 와! 아, 멋진 피냐타를 만들자. 나도 같이 할래.
1: 우린 선물을 준비할게.
2: 생일 축하합니다.
3: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
0: 걱정 마, 나만 믿으라고.
2: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재밌다.

0: 아, 찾았다. 고마워, 라시.
1: 짜잔.
2: 생일 축하해, 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1: 얼굴엔
5: 순한 킬킬.
1: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끼끼끼. 난 세상에서 바나나를 제일 잘 먹는 침팬지. 후후.
1: 진짜 침팬지 같아, 팀이.
0: 공순아, 우리 간식 먹고 다시 놀까?
1: 좋아.
0: 우유랑 같이 먹자. 보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2: 동물놀이 중이지. 어떨게? 진짜 펭귄 같지?
3: 그럼 냉장고 안에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러다 감기 걸려.
2: 걱정 마.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빨리 동물놀이 하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먹이지.
3: 야구비 튀는 동물이 아니잖아, 포미.
2: 목이 길긴 길잖아. 왜 변신이 잘 안 되는 거야?
0: 포미, 열이 많이 나.
3: 감기에 걸렸나 봐.
2: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0: 봄이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어.
2: 그래도 아이스크림으로 변신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3: 우와, 이렇게 뜨거운 아이스크림은 처음 봐.
2: 그래도 녹진 않는데

0: 엄마한테 약 받아와도? 약이 싫어! 널토야! 널토라고 해!
1: 그렇게 움직이면 안 돼, 폼이.
0: 약을 먹어야 감기가 나지! 약은 맛없단 말이야!
1: 지금은 약 먹고 쉬어야 해.
0: 쉬라고? 당신은? 잠깐 기다려봐, 포미. 쉬어. 동물 요리하고 놀 거야.
2: 제 발명품. 절대 쏟아지지 않는 약 숟가락만 있으면.
0: 쉬어.
2: 소용없구나.
3: 얘들아, 괜찮아?
4: 약 먹이기 엄청 힘드네. 좋은 생각이 났어. 어쩔 수 없지 뭐.
1: 우리 그냥 동물 놀이 할까?
2: 그래!
0: 나도!
4: 누가 제일 입이 클까? 나는 악어! 으아!
1: 그럼 나는 하마!
2: 근동물 하면 개구리지!
1: 개굴! 개굴!
2: 쪽!
3: 나는 뭉치! 으아!
0: 이제 내 차례지. 나는 사자다.
4: 지금이야?
2: 아이고!
1: 아유!
4: 감기약 들어갑니다.
1: 봄이.
3: 이제 열은 내린 것 같아.
4: 다행이다, 봄이.
0: 너희들 덕분이야.
4: 우리가 약도 먹어야겠다는데.
0: 약은 정말 정말 싫다고.
3: 이제 콩콩마을 운동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은 색 공을 뽑은 사람이 한 팀이야.
4: 와, 파란색이다.
0: 나죠? 우와, 동승이랑 팀이다.
2: 난 핑크색. 좋아, 우승은 우리 거야.
3: 콩콩이랑 팀이네.
4: 팀이 괜찮겠어?
3: 그럼 콩콩이랑 나는 최고의 콤비라고. 자, 이 공을 굴려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오면 이기는 거야.
2: 바람처럼 빠르게, 알았지, 큐리?
3: 준비됐지? 그럼 출발!
2: 야!
3: 좋아, 조금만 더. 좋았어. 빨리 가면 깰 텐데.
0: 우리 먼저 갈게.
5: 콩콩이 낮잠 시간이구나.

0: 이번엔 박 터뜨리기. 콩주머니를 박에 던져 제일 먼저 터뜨리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1: 정말 세다.
2: 이번엔 우리가 이겨야 해. 큐리.
3: 토끼에게 던져.
1: 좋아. 거의 다 됐어.
4: 콩콩이도.
1: 콩콩이도 하고 싶다고? 좋아. 자, 던져봐. 콩콩아, 이제 내가. 우와.
2: 우리가 이겼다.
0: 마지막 게임은 2점. 림보를 지나서 터널을 통과하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팀이 우승이야. 그럼 시작!
2: 어? 큐리, 빨리 와!
4: 뭐야?
3: 내가 먼저 한다니까!
1: 우와, 콩콩이 잘한다. 이번엔 내가...
4: 좋았어. 내가 먼저 들어간다고.
3: 내가 먼저. 가위바위보.
2: 큐리, 빨리 가자. 어서.
4: 우와, 우리가 우승하겠어. 콩콩아, 이쪽이야.
1: 어? 콩콩아, 터널로 들어가야지.
5: 콩콩아! 이런...
0: 지미와 콩콩이 팀 우승!
4: 이럴 수가! 콩콩아, 우리가 이겼어! 역시 우린 멋진 콩비야!
1: 정말 달다.
0: 몇 개 안 남았네.
3: 삼딸기가 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4: 아, 코디, 넌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남은 삼딸기를 크게 만들어주라.
6: 크게? 잠깐만 기다려봐. 짠! 이건 내가 만든 발명품. 크게 크게 돋보기야.
1: 어떻게 쓰는 건데?
6: 아하! 이렇게 돋보기를 조준하고 햇빛을 쬐면 짜잔! 뭐든지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난다고.
4: 역시 코디야. 빨리 산딸기도 키워보자.
6: 이제 산딸기가 점점 크게 크게.
3: 왜 안 커져? 어?
6: 이상하다. 갑자기 왜 안 되지? 햇빛이 모자랐나? 파워 온!
5: 이게 어떻게 돼? 어떻게 된 거니?
4: 커다란 산들기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그만.
5: 뭐?
3: 얘들아, 피해!
6: 어떡하지?
5: 나무로 장난치면 안 돼. 내려놓자. 응?
3: 끈적끈적해.
4: 코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6: 나도 작아지는 방법은 몰라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4: 어떡해.
5: 콩콩아, 안 돼!
4: 왜?
5: 아, 콩콩이 낮잠 잘 시간이잖아.
4: 그럼 콩콩이를 지운 다음에 작아질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6: 쪽쪽이만 있으면 바로 잠들 텐데.
5: 맞아, 아까 콩콩이랑 같이 커져서 마당에 떨어졌어.
6: 저희가 가져올게요.
5: 그래, 부탁할게. 우린 그 사이에 자장가를 불러줘보자.
4: 네?
6: 어떻게 해야 작아지지?
3: 어디?
6: 아, 깜짝이야! 와! 어? 다들 어디 갔지? 설마? 렌즈 크기를 줄이니까 작아지는구나. 방법을 찾았어. 와!
7: 잘 자라 우리 콩콩이. 앞뒤과 뒷동산에.
4: 이거 빨리 와야 할 텐데.
6: 이제 우리한테 맡겨.
3: 준비됐어?
8: 좋았어. 됐어.
6: 코디, 지금이야.
3: 응?
6: 작아져라. 파워 오!
5: 우리 콩콩이 돌아왔구나.
4: 다행이야. 아직은 못 내려.

0: 이걸 줄 꿈이었나? 돌돌이에요.
1: 누가 위험하게 이런 걸 던진 게야?
0: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1: 조심했어야지. 네가 빠뜨린 게 이거냐?
0: 아니요.
1: 그럼 이거구나.
0: 아니요, 도토리 빠뜨린 건데.
1: 에? 도토리? 아, 이거네. 자, 자, 다신 빠뜨리지 말거라.
0: 네. 황금 도토리. 할아버지, 이건 가버리셨네. 일단 가져오기.

0: 진짜 멋지다.
1: 민치야!
2: 뭐해?
1: 어? 그게 뭐야?
0: 이건 황금 도토리야.
1: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만져봐도 돼?
0: 응, 대신 조심해야 해.
3: 근데 어디서 난 거야?
0: 어? 그게 그냥 생겼어. 에휴,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돌려준다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잠깐만, 할아버지가 잘못 주신 거잖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착한 척은. 뭉치는 원래 착하거든. 아무래도 내일 돌려주러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까? 반짝반짝 예쁘다.
1: 어? 뭉치다. 뭉치야.
0: 아, 깜짝이야. 어, 내 황금 도토리. 안 돼. 어휴, 다행이다. 멈춰. 어떡하지? 고디.
4: 뭉치 안녕. 멋지지? 이번에 발명한 고무동력 비행기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0: 하늘을 난다고? 그럼 나 좀 태워줘. 빨리.
4: 알았어.
0: 빨리. 빨리. 고디, 새 옆으로 가줘.
4: 응, 터보 엔진 가동.
0: 새야, 이거 줄게. 그 도토리 돌려줘. 안 돼.
4: 아래로 하강.
0: 잡아야 해.
5: 땡! 또 너냐? 조심하라고 했지.
0: 죄송해요. 황금 도토리 돌려드리러 왔어요.
5: 뭐?
0: 사실 제가 빠뜨린 건 평범한 도토리였거든요. 황금 도토리가 훨씬 멋지지만 할아버지가 찾으실 것 같아서요.
5: 너라면 솔직하게 말하러 올 줄 알았지.
0: 네.
5: 황금 도토리는 너처럼 착한 아이를 위한 선물이었단다. 소중히 간직해주렴.
1: 뭉치야, 황금 도토리 찾았어?
0: 그리고 이거 내 거 맞대.
1: 어? 그럼 네 거지.
0: 그게 원래는 아니야.

0: 얼른 돌아가자. 비행기 고쳐야 해.
1: 지아, 빨리 와.
2: 오, 알았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3: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중물엔
12: 덥덥한 말.
11: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5: 재밌게 공부해요.
6: 와, 놀이터다.
5: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배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2: 내일 떠나자.
7: 아침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8: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0: 얼굴엔
12: 순한 킹킹.
10: 눈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1: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4: 모터 부족에 오토바이를 탄 시장님을 구해라.
15: 잘했어 얘들아. 자 다시.
16: 좋아, 이 공은 내 것 해치.
14: 1등이야. 이겼지? 아직 안 끝났거든 와일드. 잡은 공을 라이더한테 갖다줘야 끝나.
17: 자 공, 내가 이긴 거 맞지? 방금 가져왔는데 왜 또 던져?
15: 원래 이런 놀이야.
16: 재밌잖아.
17: 강아지는 이래?
15: 이렇게 좋은 해변이 있었어?
18: 그냥 지나치긴 아깝고
19: 말썽이나 피울까?
20: 야, 조심해!
15: 알아서들 잘 비켜야지! 우리가 왜?
21: 아니 뭐야! 그만 좀 괴롭혀!
22: 나 오토바이에 터보 부스터 달 거다! 그것만 달면 너희 둘이 한꺼번에 덤벼도 내가 이겨!
15: 터보 부스터? 이번엔 또 무슨 쓸데없는 걸 만들려고! 가자 드웨인! 그러든 말든!
22: 어디 두고 봤니들?
20: 또 저 멍멍단 녀석들이 왔잖아.
23: 어우 세상에, 밥 먹는 중이거든.
15: 맛 좀 보자는데 까칠하시기는. 에이, 눅눅한 사료가 훨씬 더 낫겠어요.
23: 가! 참아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정말 너무하네. 저 멍멍단 녀석들이 우리 마을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 이제 더는 못 보겠어요.
20: 저도예요. 쟤네를 어쩌죠?
23: 뭔가 방법이... 제가 나서죠. 이 마을 시장은 저니까요.
22: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이커 바로 저! 예스키! 하!
20: 뭐하세요, 구대 시장님? 헬로윈 놀이인가요?
23: 아니요. 이건 다 작전의 일부예요. 저도 폭주적처럼 흉내를 내서 멍멍단에 들어가려고요.
20: 아, 대체 왜요?
23: 저를 믿게 만들어야죠. 그럼 쟤들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아주 착하게. 오늘 제 바이커 이름도 정했는데 바로
24: 배드웨이.
20: 저 한심한 강아지들하고는 괜히 엮이지 않는 게 나으실 텐데요.
23: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안녕 우리 바이커들. 난 배드웨이 시장이야. 아주 나쁜 바이커지. 그러니까 너희 팀에 끼워줄래?
15: 팀에? 에이, 멍멍단이 되려면 엄청 나빠야 돼요.
25: 저 정도면 나빠 보이는데? 게다가 저 닭은 저렇게 입으니까 깜찍하다.
15: 자신 있으시면 어디 저 앞에 보이는 잔디밭을 밟아봐요.
22: 그 다음엔 바닥에다 이 쓰레기를 버려요.
23: 이걸? 생각만 해도 잘했다. 잔디 밟으면 이런.
25: 저거 봐,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잖아. 저 닭도 진짜 못됐는데 다시 봐도 너무 귀엽다니까.
15: 좋아, 한 번 더 간다.
17: 라이더, 이해가 잘 안 돼서 난 빠질게.
22: 근데 다 뛰는 걸 보니까.
17: 한 번만 더 하자, 응?
22: 봐, 이거 은근 중독성 있지? 한 번 더 던져줘.
15: 좋아요, 배드웨이. 멍멍단이 되고 싶죠? 그럼 윌리 한번 해봐요.
23: 윌리? 알았어. 윌리라. 그게 뭐니?
25: 어, 바퀴를 하나 두는 거예요.
23: 아, 그 정도야. 됐지? 나 윌리 했다.
20: 어, 아니, 대체 뭐...
23: 놀라긴. 미안해요.
19: 멍멍단.
15: 모두 습지로!
20: 호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0: 네,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20: 라이더, 구데이 시장님이 멍멍단이랑 다니셔. 모두 폭주적처럼 오토바이 몰면서 지금 같이 습지로 갔는데 저러다 사고 날 것 같아.
0: 알겠어요. 아시죠? 호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요. 전대원 모터범브로 출동!
19: 라이더가 부른다!
17: 마셜 조심해!
1: 어때? 코가 기니까 훨씬 세 보이지?

0: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구대희 시장님이 멍멍단이랑 오토바이를 탄 채로 폭주하고 계신데.
2: 잠깐만요.
3: 저러다가 사고 나겠어.
1: 그러게, 습지로 가는 중이래.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구대희 시장님의 위치를 추적해줘.
3: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그리고 주마, 넌 숙제 간 시장님이 혹시라도 물에 빠지시게 되면 수륙연동 사이클로 구해드릴래?
4: 해양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하이, 시장님이 어디 계신지 가서 봐줄래?
1: 알았어.
2: 우와, 진짜 빨라. 그치, 허브캣?
1: 라이더, 시장님을 찾았어. 근데 숙제로 들어가시네. 악어가 잠자는 대로.
0: 오, 이런. 절대 잠자는 악어를 깨우시면 안 되는데. 주마, 물로 앞질러 갈 수 있지?
1: 그럼.
3: 어, 뭐야. 아니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일어나. 어서.
1: 우, 이거 진짜 짜릿해.
3: 아, 이거 왜 안 멈춰? 아, 악어나 봐야지.
1: 제가 왔어요. 아, 큐브. 다행이에요, 구두이 시장님. 제가 마을로 모셔다 드릴게요.
3: 나는 이제 배드웨이야. 그리고 너를 따라가는 일은 없어. 여기서 말썽 피울 거거든. 아주 큰 말썽. 미안한데 지금 내가 연기를 하는 중이라서 저 멍멍단의 팀원이 되면 버르장 머리를 싹 고쳐놓을 거야.
1: 정말 이게 좋은 방법 같으세요?
2: 아, 허브캣. 허피 구조대도 배드웨이를 막으려고 하지 우리보다 못했다니까.
3: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0: 스카이, 시장님이 위험하셔. 따라가줘.
1: 알았어.
2: 진짜 웃겨. 얼마나 나쁘면 이름까지 배드웨이로 읽겠어.
1: 에이, 그럼 뭐해. 터보 부스터만 되면 내가 이길걸.
4: 또 그 소리. 넌 아직도 터보 타령이냐? 잘 들어. 아무리 그래도 난 못 이겨. 자, 가자, 조웨인. 배드웨이 찾으러 가야지.
3: 어때? 이 정도면 나 합격이지?
1: 어림없거든요. 멍멍단에 들어오려면 무시무시한 세공 시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4: 뭐야? 대장은 난데 설명을 왜 네가 해? 처음 듣겠지만 멍멍단이 되려면 세공 시험을 꼭 통과해야 돼요.
3: 세공 시험이 뭔데?
1: 여기 귀여운 장치 타는 거죠.
4: 자, 배드웨이, 갈 수 있겠어요?
3: 이까짓 공 하나가 뭐 별건가? 예의 바르고 친절해지는 게 어렵지.
4: 맞아요. 아, 아니요. 그냥 저 안에서 얼마나 나쁜지나 보여줘요.
3: 좋아. 단 이 다음에는 훨씬 더 재미있는 걸 해보기다. 예를 들자면 꽃을 심어서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거.
2: 좋네요.
3: 제 카레차 준비됐으면 갈까?
1: 안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셔.
0: 오, 큰일 나겠는데. 체이스, 여기로 와줘야겠어.
5: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1: 어떻게, 라이더? 시장님이 절벽으로 가고 계시는데.
0: 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받아들여야지. 준비됐어?
5: 물론이지. 그물.
3: 재밌네. 너도 그렇지, 우리 귀영이?
5: 잠시만 계세요. 꺼내드릴게요.
3: 미안한데 아무리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1: 라이더, 지금 말이야. 모래 언덕을 지나면서 쇄공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
0: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 바로 갈게.
3: 드디어 섰네. 둥근 쳇바퀴 안에 갇힌 햄스터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치?
0: 저희가 금방 꺼내드릴게요, 구대의 시장님. 스카이, 후크로 이 공 좀 잡아줘.
1: 알았어. 좋아.
3: 고맙다, 스카이. 오, 뭐야, 또 돌아?
1: 오. 속도를 줄이세요, 구대의 시장님.
3: 잘 안 돼. 아, 왜 이런. 더 굴러간다.
0: 안 되겠어. 얘들아, 전부 다 출동해서 쇄공을 막아줘.
5: 더블 스피드로 출동.
0: 너희가 가진 축구 실력을 다 발휘해줘. 그래야 구대 시장님도 구하고 일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2: 나 얼려놔.
0: 더블, 언덕을 좀 만들어줄래? 저기.
5: 더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1: 마셜,
4: 이공 받아줘.
6: 깜짝이야.
4: 자, 나한테로. 해냈어.
0: 안 다치셨어요, 시장님?
3: 그래, 고맙다. 우리 귀요미 많이.

0: 사람 때문에 괜히 고심을 뻔했잖아.
1: 어? 뭐야, 그 쇠공 안에서 어떻게 나왔지?
2: 그런 쇠구슬 따위는 이 배드웨이의 상대가 안 되거든.
3: 만세! 저걸 통과했어. 저 깜찍한 꼬꼬하고 같이.
2: 자, 나도 이제 단원이니까 진짜로 힘든 일에 같이 도전해볼까?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자.
3: 우와, 전 아기 돼지 삼형제 빼고요. 늑대는 무서워.
0: 우리가 그런 걸 왜 읽어줘요?
1: 맞아. 그리고 단원이 되려면 아직 한 가지가 남았어요.
3: 네, 멍멍단 회원카드 신청서를 안 썼잖아요. 그리고 저 귀여운 꼬꼬 것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써주세요.
1: 그거 말고 저랑 붙어서 이겨야 돼요. 다리를 먼저 건너는 걸로.
2: 좋아해. 내가 이기면 너희 셋 다 하루 동안 무조건 착하게 구는 거다. 너희들한테 착하게 구는 것보다 나쁜 게 또 어디겠어.
1: 좋으실 대로. 단, 제 승리면 저 암탉은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2: 우리 치카레털? 그건 말이 안 돼.
3: 좋았어, 개스킷. 어디 한번 해봐. 걱정 마세요. 개스킷 별로 안 빨라요.
1: 그래, 일단은 아주 작은 걸 하나만 달고 와야겠어. 내가 최근에 발명한 이 터보부스터 말이지.
3: 우와, 내가 여태 본 오토바이 중에서 제일 빠를 것 같아.
0: 네가 진짜 만들 줄 알았어. 그럼 제자리에 준비 출발!
1: 흙먼지나 드시지.
2: 안 되겠다, 치카레타 빨리 쫓아가자.
3: 우와, 진짜 빨리 달린다.
4: 가자.
1: 제가 묘기 하나 보여줄까요?
2: 남의 집 편지를 쳐서 날리는 거야? 어? 농담아, 치카레타!
4: 로켓, 저 도랑에 다리 좀 놔줄래?
0: 응, 알았어. 어? 지게차!
2: 어, 고맙다! 이제 따라잡아야겠어!
1: 저기, 빨리 좀 지켜봐요.
5: 뭐야, 도로 위에서 어디 난폭운전을 해?
2: 어, 앞이 안 보여. 왜 더 주황색이야?
1: 하하, 이 정도면 다 끝났지.
6: 구대 시장님, 헬멧에 붙은 호박 되세요.
2: 핸들을 놓을 수가 없는데 어떡해.
6: 시장님 주위를 다 감싸서 지켜드리자.
7: 오른쪽으로요.
8: 너무 많이 가셨어요.
2: 어, 뭐가 보여야지.
1: 이제 좀만 더 가면 저 암탉은 바로 내 거야.
6: 어, 그 커브예요.
2: 큰 허브? 어디?
9: 아니요, 그 커브 자리는.
8: 비었네.
1: 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배드웨이. 시장님, 멈추세요.
2: 안 보여.
4: 이런 상황에 필요한 건
8: 경선. 알았어, 라이더. 다음은 너야, 로키.
0: 경사로 완성.
2: 왜 점점 시끄럽지? 이 소린 기차인가?
6: 마셜, 도와드리자.
1: 헉! 물대포 발사.
2: 어, 이제야 잘 보이네.
1: 힘내세요, 구대의 시장님. 할 수 있어요.
2: 큰일 났네. 너무 많이 뒤쳐졌어. 만약에 내가 지면 치카레타를 뺏어갈 거라고 했거든.
0: 진짜요?
10: 그럼 막아야죠.
1: 나 멋지게 들어가 볼까? A-U-P 점프는 말그만 하나. 나도 잘해. 오, 예! 우! 오, 아닌데? 오! 짜잔! 새로운 묘기예요.
11: 오, 내 배 웬 오토바이?

0: 지금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어쩌지?
1: 그래, 나도 원하는 바니까 어서 배에서 나가.
2: 방금 봤니, 치카레타? 데스킷이 기권하고 여행을 가나 봐. 우리가 확실히 이기겠네. 오지마.
3: 가만히 계세요, 구대의 시장님. 저희가 갈게요.
2: 잘 들었지, 치카레타? 꼼짝 말고 가만히 기다리자.
3: 체이스, 저 오토바이 받아줘.
4: 그만.
2: 내가 왜 이 방법을 골랐을까? 나쁜 짓을 하고 다녔으니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지.
0: 거의 됐어요. 이 배에 경사로 같은 건 물론 있죠?
1: 아니, 내 배가 무슨 오토바이 경주하는 데인 줄 알아?
2: 맙소사, 저 밑이 까마득하네.
5: 너무 높기는 해. 이거 쉽지 않겠는데?
6: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어.
5: 고마워, 라이더. 갔다 올게. 정확히 올라갔다. 와우! 발톱 달려!
2: 오, 와일드캣!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데?
5: 꼬리 두 번 흔들 시간 안에 내려드릴게요, 시장님. 와옹! 실뭉치 발사! 혹시 밧줄 타는 거 잘하세요?
2: 물론이지! 밧줄 타기는 내가 제일 더 좋아하는 경기 종목이거든.
0: 우승의 쐐기를 받으려면 비장의 무기 써야겠지? 초강력 초고속 부스터!
2: 어? 어쩌니, 치카레타? 얼른 서두르자! 나도 오토바이 좀 잘 몰면 좋겠다!
6: 와일드, 결승선까지 시장님 옆에서 도와드릴래?
5: 알았어! 이 정도 운전이야 나한텐 기본이지! 제가 어릴 때 자전거를 타면서 배운 요령인데 바퀴를 똑바로 해보세요.
2: 이렇게?
5: 그거예요. 딱 좋아요. 뭐야? 안 돼!
2: 이건 널 위해서야, 치카레타. 이겼어? 이려오렴, 우리 귀요미 아가. 그래, 맞아. 난 안 나쁘거든. 약속대로 너희가 착하게 굴 차례다.
5: 말도 안 돼. 우리 시합 다시 해요.
3: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착해져요? 자, 멍멍단, 어서 가자.
2: 하루 동안 착하게 굴기로 하고 가긴 어딜 가?
5: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3: 내 말이, 우리가 왜 이걸 하는데? 너 혼자서 엉터리 거래를 한 거잖아. 내 말이 틀려?
2: 라이더, 오늘 모토 구조대랑 와일드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니? 치카레타랑 다리에서 내려준 것도 정말 고맙고, 내가 누군지도 지켰지.
6: 별 말씀을요, 시장님. 또 멍멍단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5: 시장님, 진짜 멍멍단에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2: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근데 치카레타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데 맛을 들인 것 같아. 볼래? 앞으론 얘를 꼬꼬 바이커라고 불러줘.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0: 조심해.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랄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ias.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줄무랑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특급 구조대 쓰레기 괴물을 막아라.
14: 내가 휠캡을 여기 어디쯤에 둔 것 같은데.
15: 괜찮아요, 여보?
14: 난 괜찮아요. 쌓아놓은 게 문제지. 아무래도 여기 어지른 걸 싹 치워야겠어요.
15: 웬일이에요? 아니, 정말 잘 생각했다고요.
14: 이 고물 차트를 아주 딱이겠는데. 일단 여기에 다 실어놓고 나중에 쓰레기장으로 가져가면 되겠지. 불량식품? 몸에 나쁘니까 버리자.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힘드네. 잠깐 쉬었다가 할까? 어디 가면 안 돼?
15: 난 누굴까, 게임할 친구?
16: 나도 할래!
15: 좋아,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한 친구가 트렁크에 있는 걸로 분장을 해. 그럼 다른 애들은 그게 누굴 표현한 건지 맞히는 거야. 자, 누가 먼저 해볼래?
16: 나 먼저!
15: 알았어, 러블. 먼저 해.
16: 러블, 더블 스피드로 분장! 눈치 있는 애는 바로 알걸? 내가 누굴 흉내내는 건지 말이야.
17: 서버 선장님!
16: 좀 쉽긴 했지? 그럼 다음 차례는 스카이!
18: 아, 구대 시장님!
19: 오, 챙겨야 할 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20: 그 많던 쓰레기를 벌써 치웠어요? 역시 참 빨라요!
14: 이제 시작인데요, 뭘! 내가 오늘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우와! 배고프구나! 밥 달라네요. 일단 말려물부터 주고 다른 애들도 챙겨요.
21: 다들 배고프지? 맘마 먹자. 자, 여기 편하게 먹어. 아니야, 괜찮아. 여기라면 안전해. 아마... 곤충해!

0: 큰일 날 뻔했네. 도대체 뭐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긴 해. 저렇게 막 달리는 걸 그냥 놔뒀다간 큰 사고를 칠 수도 있겠어. 허피 구조대한테 말하자.
1: 안녕하세요. 무지 기쁜

0: 우체부 아저씨.
1: 네, 유미 아주머니, 농장엔 별일 없으시죠?
2: 라이더, 괜찮긴 해. 그런데 방금 우리 마당에 웬 쓰레기를 잔뜩 실은 게 굴러갔어. 우리를 놀라게 하더니 건초 더미를 친 다음에 쌩하고 지나간 거 있지?
1: 희한하네요.
2: 혹시 그 쓰레기 괴물이 사고를 칠까 봐 걱정이 돼서.
1: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쓰레기 괴물은? 잠깐만요, 아주머니. 전화가 와서요. 네, 윙넛 아저씨, 웬일이세요?
3: 나 좀 도와줄래, 라이더? 잠시 가축들 먹이를 주러 갔는데 오스카가 사라졌지 뭐야. 갈만한 데는 다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1: 네, 알았어요. 저희가 찾아드릴 테니까 오스카는 걱정 마세요. 퍼피 구조대, 이제 특급 구조대가 출동할 시간이야.
4: 라이더가 부른다! 우와!
5: 마셜, 조심해! 우와!
6: 자, 이제부터 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내 스타일로.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두 개나 있거든. 하나는 윙넛 아저씨 목장에서 오스카가 사라진 거야.
2: 뭐 진짜? 어디 간 거지?
1: 두 번째 사건은 유미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싣고 달리는 이상한 차를 발견하셨던 거야. 그래서 우린 오늘 특급 수사 작전을 펼쳐야 돼. 제이스, 대원대과 함께 저 쓰레기 차를 막고 사라진 오스카를 찾아줘.
0: 특급 구조대의 수사팀장 제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좋아. 다 흩어져서 단서를 찾자. 로키, 넌 주변을 스캔해서 오스카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봐줘. 어?
1: 레이더 스캐너! 흠, 이거 오스카 깃털 같은데? 여기 썼던 건 확실해. 흔적을 찾았어.
2: 오스카 흔적이야?
1: 아니, 이건 타이어 자국인데.
0: 타이어 자국이랑 오스카 깃털이라 재밌는 단서긴 한데 의미는 잘 모르겠어.
2: 윙넛 아저씨한테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면 어떨까?
0: 목격자 조사를 하자는 거지? 물어보자. 아저씨, 오스카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였죠?
3: 아, 그게 잠시만. 걜 마지막으로 봤던 건 내가 쓰레기를 싹 치울 때였지 아마?
0: 그러면 그 쓰레기는 어떻게 생겼죠?
3: 생긴 건 그냥 쓰레기였지. 하도 많으니까 말하기가. 그래, 저렇게 생겼어. 저거 내 쓰레기들.
2: 쓰레기가 왜 돌아다니죠?
3: 아, 내가 옮기기 쉽게 뼈대만 남은 잘 실었거든. 우째.
0: 유미 아주머니가 보신 그 이상한 차가 저건가 봐.
2: 맞아, 저 차를 멈춰야 돼.
0: 그래, 로키, 남아서 오스카를 계속 찾아줘. 얘들아, 출동하자. 스카이, 하늘에서 그 쓰레기 차를 찾아봐줘.
4: 알았어.
2: 걱정 마세요, 오스카를 꼭 찾아서 데려올게요.
5: 체이스, 저거 그 쓰레기 차 아니야?
0: 여기에선 아직 잘 안 보이네. 운전석 위로. 그 차 맞아. 확성기

0: 과속은 아주 위험하거든요.
1: 운전자가 누군지 반응이 없네. 혹시 운전자가 없는 건가? 스카이, 누가 차를 무는지 가까이 다가가서 한번 봐줄래?
2: 알았어. 가까이 갈게. 누가 움직여! 끔찍한 눈에! 둘이까지 있어! 저 쓰레기더미 차를 모는 건 타조 같은데? 오스카 맞아!
1: 그래서 계속 달렸구나!
3: 오스카 찾은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4: 그러게 말이야. 근데 차부터 세워야 돼. 얼른 오스카를 구하지 않으면 다칠지도 몰라.
1: 맞아, 라이더. 스카이, 가는 방향이 어디야?
2: 시내로 가고 있어.
1: 그럼 난 먼저 길을 막고 다른 차들이 못 다니게 할게.

0: 이제 이 길론 더 안 오겠지?
1: 아, 저 차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2: 어떡해, 우리 가족이잖아. 체이스, 지금 차 앞쪽에 엄마 오리랑 새끼들이 건너고 있어.
1: 알려줘서 고마워, 스카이. 지원금 보낼게. 마셜, 러블, 앞질러 가서 오리를 대피시켜줘.
0: 그럼 가볼까?
3: 마셜, 저기 있어.
0: 여기 있으면 위험해. 아! 물대포 발사! 성공이야!
1: 잠깐! 저 쓰레기 괴물차가 계속 달리다가 오스카를 태운 채로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지? 주마! 네 로드서퍼로 오스카를 구해줘!
0: 그래! 아! 로드서퍼! 구해줄게, 친구! 아! 여주기 이벤트!
1: 주마, 괜찮니 오스카? 괜찮나 보네.
4: 안 다쳤어?
5: 우리 소중한 가족 구해줘서 고맙다.
6: 별 말씀을요. 혹시 오스카가 또 차를 몰고 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화폐 구조대 고래들을 구해라.
7: 여기 이 희귀종 보여? 무려 학명이 퍼피피시우스 어드벤처러스 베이스야.
8: 내가 볼 땐 그냥 물고기 같은데.
7: 수줍음 많은 진짜 희귀종이거든. 그래서 물속에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가까이에서 찍으려고.
8: 사진이라면 내가 훨씬 더 잘 찍으니까 오늘도 내가 찍지 뭐.
7: 전 그럼 네 카메라 갖고 와서 찍든가.
8: 그럼 되네. 나도 카메라 있는데.
7: 걱정하지 마. 난 너보다 수영 더 잘하니까.
8: 웃기고 있네. 난 수영해도 지니어스.
6: 고래 보는 거 진짜 좋다.
0: 같이 춤추는 거 같지?
3: 체이스, 쟤들 음악 좀 틀어줄래? 춤출 때 단골로 트는 거.
0: 아, 그래. 확성기 업그레이드해서 음악 스트리밍도 되잖아.
1: 그래, 좋아. 랩! 확성기!
3: 물을 싫어하는 건 아는데 이러면 나아질 거야. 심호흡하고 네까지 세어봐.
9: 하나, 둘, 셋, 넷! 진짜 어이가 없네.
2: 어이없는 게 또 있는데 저기 봐. 저 해변 우리가 방금 치우지 않았어?
6: 그럼 다시 가보자. 쓰레기가 푸른 바다로 흘러가면 안 되지.
9: 사람들이 일회용 용기만 안 써도 우리 해변이 훨씬 깨끗해질 텐데.
1: 쓰레기도 잘 버리고.
3: 맞아, 이게 대체 뭐가 어렵대. 갑니다, 명품 슛. 우와.
7: 어서와 물고기야.
10: 마리카라 보일러 숨었니?

0: 강아지 물고기 좋아 진. 아,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해파리 너 때문에 사진 망쳤잖아. 오, 아까 그 물고기다 치즈.
1: 첫 사진인데 내가 찍어야지. 물고기야 여기야 여기.
0: 아니야 여기야 여기.
2: 아, 눈 부시잖아.
0: 눈은 내가 더 부시거든. 뭐야, 나 하나도 안 보여.
3: 이런, 좀만 더 붙었어도 저 다이빙팬을 부술 뻔했네.
4: 구조대를 불러야겠다.
5: 이제 끝. 전부 다 치웠어.
6: 응. 이제 고래가 쓰레기를 먹고 배탈이 나진 않겠지.
7: 터보 선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8: 어떡하지, 라이더? 프랑수아하고 같이 바다에 나왔는데 어떤 배가 다이빙벨을 쳐서 프랑수아가 끼어버렸어.
7: 오, 이런. 바로 갈게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요. 퍼피 구조대 본부로 출동!
9: 라이더가 부른다!
6: 우와! 마셜, 조심해! 우와!
5: 이거 어때? 네 옆머리거든.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프랑스 아저씨가 탄 다이빙 벨이 배에 부딪혀서 바위에 끼었대. 저렇게 큰 배는 후진으로 빼기도 힘들 거야.
2: 깜짝 놀라셨겠다.
1: 우리가 구해드리자.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스카이, 넌 헬리콥터의 후크로 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다이빙 벨을 끌어내줘.
2: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그리고 주마, 넌 잠수함을 타고 다이빙 벨을 밀어서 빼줄래?
3: 대안구조 주마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나 완전히 갇혔어. 나 좀 구해줘.
1: 괜찮아, 걱정 마. 지금 퍼피 구조대가 왔어.
2: 안녕하세요, 프랑스 아저씨요.
0: 괜찮아, 난 겁안나.
2: 네, 주마 잠수함 모드로.
3: 어, 라이더 앗! 잠수함. 걱정 마세요 아저씨, 금방 구할게요.
2: 스카이, 후크를 쓰자.
3: 후크! 여기서 낚시하는 것도 재밌지. 쉽게! 걸었어!
2: 좋아, 셋을 세면 주만 밀고.
4: 스카이, 넌 위로 당겨줘.
2: 하나, 둘, 셋! 잘했어, 이젠 후클 빼도 돼.
3: 라이더, 다이빙벨에 부딪히면서 구멍이 났나 봐. 쓰레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5: 재활용 공장에 갖다 주기로 한 건데 이 많은 걸 언제 담지?
2: 안 돼! 고래들이 먹기 전에 이 쓰레기들을 여기서 치워야 하는데. 체이스, 지금 와줄래?
6: 그래, 바로 갈게.
2: 로키, 네 트럭도 가져와줘.
7: 그래,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내 트럭은 물에 못 들어가잖아.
2: 아, 대신 방법이 있어. 해변에서 만나.

0: 우리도 가자, 주마. 주마, 우리가 올 때까지 고래랑 쓰레기 계속 떼어놔줘.
1: 물론이지, 대장.
2: 그래서 우린 뭘 하면 돼?
0: 일단 쓰레기를 로키 재활용 트럭에 같이 담자. 그럼 로키, 여기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물에 뜨는 다리 두 개랑 특대형 진공호스를 하나 만들어줄래?
2: 멋지다! 트럭이 거대한 보트가 됐어!
1: 이제 쓰레기를 치우러 가자!
0: 쓰레기를 싹쓸이 해야지!
1: 잠깐! 그건 뭐 먹는 거야, 고래야! 하마터면 확 삼킬 뻔했네. 어우, 뺏기에는 좀 늦었는데? 다행이다. 고마워요, 아저씨.
3: 고맙긴 뭘. 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해야지.
4: 나는 놀라서 아직도 속이 메스꺼워.
5: 웃기네. 놀라긴 내가 더 놀랐거든.
0: 좋아, 체이스. 배에 생긴 구멍에다 실리콘 곰을 쏴줘. 그럼 다 해결될 거야. 쓰레기가 새는 데는 아마도 저기?
2: 찾았어, 라이더. 발사!
0: 잘 맞췄어. 실리콘이 점점 부풀면서 저 구멍을 막을 거야. 이제 로키, 청소기를 틀어줄래? 쓰레기를 치워보자.
1: 좋아, 싹 쓸어 담을게.
6: 오지 좀 마. 플라스틱은 먹는 거 아니라고. 라이더, 고래들이 간식인 줄 아나 봐.
0: 간식이라고? 아, 맞다! 터보 선장님, 말린 오징어 포 있으세요?
4: 집 나올 때 꼭 들고 오지.
0: 고맙습니다. 체이스, 고래들을 멀리 보내게 이것 좀 아주 먼 곳으로 쏴줄래?
2: 좋아. 자, 오징어 포 누가 먼저 잡나?
0: 이제 고래는 다 갔어.
1: 그럼 바닥을 치워볼까?
3: 아니, 또 왔잖아. 강아지 물고기. 주마, 여기 물병.
6: 안에 갇혀있는데 어떡하지?
2: 병을 깨면 안 돼?
0: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어. 잠깐, 유리를 잘라볼까?
6: 어떻게 자르게?
0: 다이아몬드로?
1: 오일을 압축하면 여기서 만들 수 있긴 할 거야.
4: 그리스 좀 줄까? 배의 기어가 안 갈리도록 쓰고 있거든.
1: 좋죠!
0: 주마, 로키가 자를 수 있도록 좀 들어줘.
1: 와, 이 다리 생각보다 꽤 흔들리는데 이러다가 나 물에 빠지면 어쩌지?
0: 러브리 했던 말 잊었어? 심호흡하고 넷까지 세봐.
1: 알았어. 하나, 둘, 셋, 넷. 오, 훨씬 낫다. 이제 그 병에서 얼른 구해줄게.
7: 자, 치즈.
3: 오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지?
4: 너희 구조대 덕분에 멋진 강아지 물고기 사진까지 건졌어.
0: 와, 멋져요. 혹시 또 바다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8: 네. 근데 우리가 준 쓰레기는 어떡하지?
1: 그건 내 트럭으로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만들 거야.
4: 와, 고마워.
1: 선물이요.
3: 그 물고기!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긴긴.
9: 중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론 사이어스.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3: 더더운 날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4: 뽀롱뽀롱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5: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5: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점심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저녁에
6: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1: 얼굴엔
3: 순한 길길.
1: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달림아, 이제 잘 시간이야.
6: 밀크랑 조금만 더 놀다 자면 안 돼요?
5: 밀크는 졸립대.
6: 그럼 그림책 조금만요.
5: 벌써 12권 반이나 읽었거든.
6: 맞다! 엄마, 오늘 써니가요.
5: 양말 짝짝이로 신고 온 얘긴 아까 했어. 잘 자, 예쁜 우리 딸.
6: 안녕히 주무세요.
5: 좋은 꿈 꾸렴.

0: 그게 무슨 소리지? 밀크야, 너도 방금 들었지? 어? 이상하다.
1: 달림아, 아빠 일하고 올 테니까 달콩이랑 사이좋게 놀고 있어.
0: 어? 아빠, 토요일인데 아빠도 쉬면 안 돼요? 엄마는 회사도 쉬고 우리 유치원도 쉬는데.
1: 안 돼. 주말엔 케이크 사는 손님이 더 많거든. 대신 일찍 올게.
2: 여보, 수고.
1: 당신도 수고. 달콩이 빠빠.
3: 빠빠.
0: 다녀오세요.
1: 갔다 올게.
0: 그럼 엄마랑 놀아야겠다. 엄마!
2: 미안. 엄마는 오늘 화장실을 고쳐야 돼.
0: 치. 그럼 난 누구랑 놀아?
3: 달림아!
0: 어?
2: 써니 엄마가 써니랑 별이 데려오셨을 거야.
0: 엄마 최고!
4: 저기, 우리 어제도 유치원에서 봤거든.
3: 그래도 좋아. 하늘 높이 날아라. 날아라. 예.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오, 야네.
0: 별이야, 너도 이리 와서 같이 놀자.
4: 아니, 난 사양할게. 어? 어? 얘들아, 잠깐.
3: 왜? 마음이 바뀌었어?
4: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
0: 뭐?
3: 뭐?
0: 이 소리는 혹시 새로운 친구?
3: 달리나, 새로운 어디가?
0: 친구. 어젯밤에도 이 소리였어. 뭘까? 엄청 궁금했는데.
3: 어? 어디 어디? 뭐지 뭐지?
0: 우리 집 뒤에 고양이들이 있어.
3: 어떡해 어떡해.
4: 그렇게 떠들면 고양이들이 달아날지도 몰라.

0: 너도 빨리 먹어.
1: 으양이, 으양이,

0: 아기 고양이들이 다시 오면 좋을 텐데.
1: 아, 글쎄.
0: 어? 고양이다, 고양이! 아까 그 엄마 고양이!
1: 어떻게 고양이가 집안에?
2: 오늘 꼭 안 닦고 갔나 봐.

0: 고양이는?
1: 없네. 또 도망갔나봐.
2: 어? 어? 들었죠? 고양이 소리!
0: 그런데 이거 밖에서 나는 소리 같지가 않은데?
2: 네? 그럼!
0: 설마... 말도 안 돼.
2: 아까 그 아기 고양이에요.
1: 그런데 이게 좀 아픈 것 같은데?
0: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많이 아픈 것 같네.
3: 아, 어쨌든 일단 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4: 자.
2: 와, 이제 다 나았나 봐.
3: 엄마 고양이가 치료해 달라고 우리한테 데려왔나 보네.
4: 아, 그런가 봐.
2: 맞아요. 너무 귀여워. 내 말이 맞지? 완전 귀엽다니까. 초코도 좋은가 봐.
5: 초코? 아, 귀가 초콜릿 색이라서?
2: 응.
5: 그럼 밀크랑 초코네? 밀크 초코.
2: 엄마, 아빠, 얘 이름은 초코로 정했어요.
3: 초코? 아, 좋은데.
2: 그럼 이제부터 초코도 우리가 키우는 거죠?

0: 미안해, 초코야.
1: 어? 왜?
0: 사실은 초코 엄마가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초코랑 계속 살고 싶어서.
1: 그런데 지금은 초코 엄마가 와서 좋아?
0: 초코랑 헤어지는 건 싫지만.

0: 오늘 간식은 엄마가 만든 특제 샌드위치야.
1: 우와! 좋아, 좋아!
2: 어? 초코? 아, 초코는 이제 없지.
3: 초코 소리 맞는 것 같은데?
1: 정말? 초코인가? 초코가 왔나?
4: 그러네.
1: 정말 보고 싶었어. 내 친구.

0: 내일이요?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 엄마! 아빠! 어? 짜잔! 멋지죠? 내일 캠핑 갈 때 이 모자 써야지.
0: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 내일 캠핑 못 갈 것 같아.
1: 네?
0: 회사에 너무너무 급한 일이 생겼거든. 엄마 빼고 아빠랑 가야 할 것 같은데.
2: 아, 미안. 사실 나도 못 갈 것 같은데.
1: 뭐? 네?
2: 중요한 케이크 주문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미안.
0: 그럼 캠핑은 어떡하라고?
2: 그러는 당신은?
0: 나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 온 거잖아.
2: 나도 깜빡한 거라고.
0: 난 어쩔 수 없어.
2: 달림아, 저기.
1: 몰라!
2: 달림아,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0: 그래, 문 좀 열어봐.
1: 싫어! 나 앞으로 100밤 동안 엄마 아빠랑 말 안 할 거야.
0: 어떡하지? 대신 친구들이랑 마당에서 캠핑하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2: 그러게, 100밤 자고 나서 얘기해야겠네.
1: 마당에서 캠핑?
0: 그래, 할아버지가 오시기로 했어. 써니랑 별이도 좋다고 했고.
1: 정말?

0: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요?
1: 그래? 어디? 헐트! 요새 참 편해졌단 말이야.
0: 어서와! 오늘 밤 우리네 집이야!
1: 정말 귀여운 캠핑 요정들이구나.
0: 와, 물총이다.
1: 창고에 있더구나.
0: 뿅뿅. 나 물총놀이 완전 좋아.
2: 물에 젖는 건 싫은데.
0: 그래도 재밌잖아. 아, 공격이다.
2: 자고. 못하면.
0: 받아라!
1: 에? 아이고!
0: 죄송해요!
1: 이 녀석들, 그렇다면 할아버지도 공격이다! 어떠냐, 할아버지가 구운 고기 맛이?
0: 미크야, 맛있어?

0: 해야지? 뭔가 더 신나는 게 있으면 좋겠다.
1: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준비했지.

0: 얘들아, 잘 자라.
1: 안녕히 주무세요.
2: 잠이 안 와.
3: 잠도 안 오는데 우리 더 놀까?
2: 아니, 난 사양할게. 엄마가 일찍 자야 한다고 했어. 응? 왜 그래? 봤어? 방금 지나간 검은 그림자!
3: 에이, 뭐가 있다 그래?
2: 뭐지? 무서워. 역시 뭔가가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엄마한테 데리러 오라고 했어.

0: 괜찮은데?
1: 그러게. 얘들아, 우리가 뭔가 잘못 본 걸 거야. 얼른 자자. 어떡해! 언제 저렇게 크고 무서운 거야! 어떡해! 삐크야, 어디 가는 거야? 삐크! 안 되겠어! 내가 나가볼래!
2: 뭐?
1: 안 돼! 위험할지도 몰라! 밀크가 괴물한테 당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
0: 좋았어! 그럼 나도 갈래!
1: 나도!
0: 자, 간다!
1: 얘들아! 같이 가!
0: 괜찮아?
2: 혹시... 얘들아, 괴물은 저 나방인 것 같아. 이것 봐. 램프 불빛에 가까이 있어서 나방 그림자가 크게 텐트에 비쳤나 봐.
0: 뭐?
3: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3: 그래, 예쁘구나.
2: 우와, 북극성이에요. 저건 카시오페아고요. 제게서 본 별들이 다 있어요. 우와, 별똥별이다.
0: 너무 예쁘다. 어?
4: 얘들아, 늦어서 미안.
5: 마당 캠핑 재밌었니?
0: 네! 엄청!
4: 그래?
0: 신나는 일들이 엄청 많았어요! 괴물도 나타나고
5: 어? 괴물이라니?
0: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난방구는 붙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수수기 가자.

0: 옥스퍼드 팡.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아빠, 저게 뭐야?
8: 글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EBS IN 포키젤?
11: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식빵 구워줄까?
1: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2: 함께 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3: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요? 먼저 하늘 위로 주먹 찌르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옆으로!
0: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네, 하! 자, 이번에는 북 찌듯이 몸을 두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0: 하나, 여섯, 일곱,
3: 어깨!
0: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하! 우리 딩동댕 친구들 다 잘하고 있죠?
4: 네!
3: 자, 이번에는 몸 뒤태기!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 손 펴고!
0: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 우린 준비 끝! 자,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오늘은 누구처럼 움직일래?
2: 우와, 빵인가 봐!
5: 폭신폭신 식빵!
3: 자, 식빵을 구워볼까? 이건 빵을 구워주는 기계, 토스터야.
6: 아하, 된 거 알아요. 식빵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되죠?
3: 맞아. 그럼 뜨거운 열로 빵이 노릇노릇 구워지고 시간이 다 되면
2: 와하!
3: 어때, 이 모습? 우리도 따라해볼까?
2: 좋아요.
3: 자, 말랑말랑 식빵이 어디 있나?
6: 여기요, 여기.
3: 오.
2: 여기도 있어요, 식빵.
7: 여기.
3: 우와, 빵이 잔뜩 있네. 그렇다면 식빵을 구워볼까? 토스터 준비하고 식빵을.

0: 하나 넣고 손잡이를 꾹. 우와, 빵이 쏙 들어가네. 한번 해볼까요?
1: 댕구식빵 카 들어간다 쏙.
0: 와하, 노엘이 식빵도 토스터로 쏙.
2: 안으로 쏙.
0: 와하, 그렇다면 우리 승범이 식빵도 토스터로 들어가 볼까?
2: 쏙.
0: 그리고 선율이 식빵, 샤샤 식빵 토스터로 들어갑니다.
2: 쏙.
0: 조화식빵도 토스터로.
3: 조화식빵도 쏙.
2: 우리도 쏙.
0: 나도 토스터로 쏙. 맛있게 구워져라. 오, 토스터 안이 점점 빨갛게

0: 승범이도 잘 구워지고 있어?
1: 노릇 노릇. 아, 뜨끈뜨끈하다.
0: 우와, 우리 하리는?
2: 토스터야, 바삭바삭하게 부탁해.
3: 뜨끈뜨끈. 이제 다 됐나요?
0: 글쎄. 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우와, 나왔다. 우리도 해보자. 자, 식빵이 나옵니다.
4: 찌깍 찌깍 찌깍 띵.
3: 노엘아, 댕구 식빵 잘 구워줘.
4: 알았어.
3: 쭉.
4: 뜨끈뜨끈 찌깍찌깍 다 됐다.
3: 퐁. 우후, 노릇노릇 댕구 식빵 완성.
0: 어디 한번 구워볼까?
3: 쭉.
0: 이글이글이글이글. 째깍 째깍 째깍.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팡! 오, 맛있겠다. 이제 모두 식빵 잘 구울 수 있겠죠?
5: 네.
0: 어디 한번 볼까? 모두 펄짝.

0: 그래 이거지.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2: 맛있는 식사.
3: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0: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0: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범이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3: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2: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1: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0: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3: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1: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왠지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단짠단짠 전쟁.
5: 호떡아! 호떡아! 내 말 안 들려? 호떡아, 그만 먹어!
4: 아유, 좀 먹는 게 왜 뺏어? 응? 나 지금 스트레스 주는 거야!
5: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4: 뇌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져. 난 뇌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 걸 먹는 거야.
5: 응? 근데 짠 건 왜 먹어?
4: 응? 단 거 먹고 짠 거 먹으면 더 맛있어.
5: 맛있긴 하지.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4: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6: 비성, 비성,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5: 어? 그 나트륨 딱지랑 당 딱지가 깜빡인다.
4: 어? 왜 나트륨 딱지랑 당 딱지랑 동시에 깜빡이는 거야? 왜 나트륨 딱지랑 당 딱지랑 동시에 깜빡이는 거냐고? 왜?
5: 그건 모르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접 가보자.
4: 알았어.

0: 누구인가? 누가 노래를 끊었느냐?
1: 아, 네님. 도파민은 모두 물러갔사옵니다. 그래서 노래가 끊겼사옵니다.
0: 벌써? 아, 도파민이 나와야 내가 행복한데. 어서 당장 다시 도파민을 보러 가라.
1: 네, 네님. 도파민은 당장 들라하신다.
2: 저희 도파민은 그냥은 못 나갑니다요. 당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요.
3: 나트륨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요.
1: 그렇다는데요, 뇌님.
0: 왜야? 단맛의 탕, 짠맛의 나트륨이라면 방금 전까지도 내 옆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것이냐? 지금 당장 당과 나트륨을 더 보러 가라!
1: 더요? 아니, 그럼 더 부르게 싸웁니다, 뇌님. 당과 나트륨은 더 들라 하신다!
4: 어?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아, 내님이시다!
0: 아이고, 우리 당이 왔구나!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당당아당당, 당당당!
4: 우와! 당이 이렇게 내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1: 내님이 당을 드시니 당이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소?
4: 어, 그렇구나.
5: 힝! 그럼 나는요.
0: 오고고고고, 우리 나트륨도 왔어. 우리 짠 나트륨이 있으니까 당이 더 맛있어. 그래서 짠 거 먹고 단 거 먹으면 더 행복하오. 그럼 더 신나게 붕악을 올려라.
1: 신나게 붕악을 올리랍신다.
0: 더 신나게 놀아보자.

0: 끝났다. 가자.
1: 도파. 에? 누구냐? 또 누가 내 흠을 깨는 것이냐? 못 들었는 것이냐? 도파민 더 놀자.
2: 아, 저 내님 친정하시옵소서. 도파민들은 다 물러갔사옵니다.
1: 물러가? 아니 왜 또? 탕도 오고 나처럼도 왔는데.
0: 부족하옵니다. 다시 도파민과 춤을 추시려거든 뇌님이 더 기쁘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3: 예를 들면 단짠 단짠 같은 거 말이옵니다.
1: 단짠 단짠? 그거 좋지. 지금 당장 호떡이에게 단짠 단짠을 하라 명하라.
4: 누나, 어? 단짠 단짠이 뭐야?
5: 아, 그거?
2: 아니, 단짠 단짠을 모르시오?
6: 단거 먹고 짠거 먹고 단거 먹고 짠거 먹고 단거 먹고 짠거 먹고
4: 단거에 단, 짠거에 짠. 그래서 단짠 단짠. 나 단거 먹고 짠거 먹고 좋아하는데.
1: 나도 참 좋아하오. 아이 신경세포. 당장 호떡에게 단짠 단짠을 하라 명하죠. 그 뭐 하는 것이냐?
2: 아, 네, 뇌님. 단짠 단짠.
5: 잠깐만요. 호떡이는 이미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많이 먹었는데 더 먹어도 괜찮을까요?
1: 괜찮소. 더 먹어야 내가 더 행복하오. 당장 더 먹으라 전하라.
0: 전하!
7: 아니.
2: 아니, 혈자. 적혈구 아니시오.
7: 네님, 지금 핏줄에 전쟁이 났사옵니다.
1: 왜야? 전쟁이라니?
0: 나당 연합군이 핏줄을 공격하여 이질린 대감님이 쓰러졌사옵니다.
1: 왜야? 당을 관리하는 이질린 대감이 쓰러져?
7: 심장님도 쓰러질 것 같사옵니다.
1: 왜야?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까지? 신경세포! 도대체 이 사태가 될 때까지 뭐라고 있었던 게냐?
2: 아이 저랑 같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셔놓고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4: 누나, 응? 근데 나당 연합군은 뭐야?
5: 아, 그게?
3: 하이, 그걸 모르오. 나트륨의 나, 당의 닭, 둘이 힘을 모았다고 해서 나당 연합군 아니오.
7: 나 장비다.
0: 강이라, 너희들 내님도 공격하고 있었어?
4: 어? 공격이라뇨?
1: 아니 이 둘은 내가 불렀어.
2: 아 맞소. 뇌님을 기쁘게 하고 있었소. 이 적당한 당과 나트륨은 뇌님의 기쁨이자 행복 아니겠소?
0: 에? 아니 지금 당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 대가님이 쓰러졌다니까요.
7: 자칼그
0: 혈작
7: 자칼그
0: 혈작
1: 땅나라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8: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나! 트륨!
2: 물! 무무물! 물물무무물 물!
7: 나트륨이다! 호떡이가 짠 걸 먹은 모양이요!
0: 나트륨이 세포한테서 또 물을 뺏어온 모양이요! 당이 너무 많아서 끈적거려. 이러다 염증도 생기고 핏줄도 망가지겠어.
7: 나트륨과 수분도 너무 많소. 이러다가 핏줄에 홍수나겠소. 그럼 심장님도 위험하오.
0: 에이, 저리 까라니까. 이슐린 대감님.
2: 백장 걱정 마시오. 이슐린 대감이 왔소이다. 강들은 줄을 서시오.
0: 이슐린 대감님.
2: 도망가도 소용없어. 이

0: 27년 대감님!
1: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나당연합군의 나트륨은 심장으로 간다. 나! 나나나! 난난나나나 나트륨!
2: 물! 무물! 물물무물 물!
3: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4: 아니, 갑자기 나트륨이랑 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오? 쿵쾅! 너무 힘이 들어! 아, 호떡이가 짠 걸 먹은 것인가?
1: 짠 것만 먹은 게 아니라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4: 아니 아니 아니대요. 이러다가 혈압으로, 그럼 고혈압이요. 나 쓰러져.
5: 나당 열악군이 핏줄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6: 나트륨 때문에, 당 때문에
7: 지금 난리옵니다.
4: 나한테 행복을 주는 단짠 때문에.
8: 아니, 인슐린 대감 괜찮소?
4: 그래, 당은 처리했소.
8: 처리하긴 했사온데 당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간에 저장하고 남은 당들은 지방으로 바꿔 새로 보냈사옵니다. 헌데 당이 너무 많아, 지방 또한 너무 많아서
9: 설마 배가
8: 맞사옵니다. 배가 뚱뚱해졌다 옵니다.
4: 내가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도파민을 부르려고 단짠을 했더니 호떡이 몸이 망가졌단 말이오. 아니 아니세요.
6: 왜니?
4: 누구시오?
6: 뇌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신다!
10: 뇌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4: 누구시오? 말이시오?
10: 말이라뇨? 뇌님이 이상해지셨소. 단짠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었다니.
6: 누나, 나 앞으로는 단짠 참아볼래. 그래, 호떡아, 잘 생각했어. 근데 혹시라도 단게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8: 그럴 땐 과자나 단 음료수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좋겠어.
11: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도 위험하오?
5: 짜게 먹었으면 물이나 우유를 마시면 좋겠소.
4: 오늘부터 단짠 금지!
6: 단짠 금지하신다!
12: 아몬드 공주와 비타민C 원정대!
13: 싫어! 먹기 싫다고!
14: 아몬드가 왜 싫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먹어봐.
13: 맛없어!
14: 참, 먹어보지도 않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아? 맛있긴 하구만!
13: 맛있다고? 에이, 안 속아.
14: 그래? 그럼 과일 먹을래? 키위는 어때?
13: 싫어.
14: 딸기는?
13: 안 먹어.
14: 오렌지도 맛있겠다.
13: 싫어.
14: 그럼 브로콜리?
13: 안 먹어.
14: 파프리카도 안 먹겠지?
13: 안 먹어.
14: 도대체 왜 안 먹는 거야?
15: 비상 딱지 딱지
13: 누나, 거기 딱지가 깜빡여. 우와, 이거 봐.
14: 적혈구 딱지다. 왜 적혈구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적혈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3: 그럴 리가. 난 아몬드를 안 먹었을 뿐인데.
14: 아몬드만 안 먹는 게

0: 적혈구, 적혈구, 적혈. 산소를 떨어뜨리다니.
1: 혈장, 혈장, 혈장, 혈장. 적혈구, 너 왜 그래?
0: 아몬, 아몬, 아몬, 아몬.
1: 일어날 정도로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내가 병원 데려다 줄게. 일어나. 저쪽으로 가자.
0: 아몬.
1: 괜찮아, 괜찮아. 아몬. 조금만 참아.
0: 아몬.
2: 여기가 어디지? 어디긴 어디야. 비타민C 원정대가 사는 곳이지.
3: 비타민C 원정대는 또 뭐야?

0: 이야기. 나는 오렌지 오렌지지.
1: 나는 키위 난 브로콜리.
2: 그럼 나는
1: 파프리카.
3: 모두 모두 모두 모두 비타민C.
0: 아, 파프리카인 나도 비타민C 원정대야. 근데 이상하다. 난 적혈구딱지가 깜빡여서 몸속으로 온 건데.
4: 비상! 비상! 적혈구가 쓰러졌다!
5: 적혈구님이 쓰러져? 당장 적혈구님께 가야겠어요!
0: 안됩니다! 아몬드 공주님!
1: 아몬드 공주님은 여기에 저희랑 함께 있어야 해요!
5: 맞아요! 호떡이가 아몬드를 먹지 않아서 아몬드 공주님은 한 분뿐이라고요!
0: 근데 아몬드 공주님! 왜 적혈구님께 가려는 거예요?
5: 내가 가지 않으면 적혈구님이 더 위험해지니까요.

0: 아버, 의사 선생님, 적탈구가 왜 쓰러진 거예요?
1: 이 산소를 배달할 때 꼭 필요한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0: 아몬. 일어나게 많이 아프다고. 의사 세포님, 어떻게 하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1: 철분이 필요합니다.
0: 철분이요? 철분이 어디에 있죠?
2: 바로 여기. 이 철분. 철분 반지를 적혈구님께 가져다 드려야 해요. 그래야 적혈구님이 헤모글로빈을 만들고 산소를 배달할 수 있으니까요. 얼른 가야.
3: 안 된다니까요.
4: 아몬드 공주님이 여길 떠나면 탄산백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5: 탄산백작은 또 누군데?
6: 누가 내 얘기를 하나?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러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양소는 누구지?
7: 최고의 영양소는?
6: 물어보나 마나 독소 눈맛이 최고인 나 탄산 백작이겠지만. 그래도 물어볼까? 누구지?
7: 독소는 탄산 백작님! 보답! 비타민C 원정대와 함께 있는 아몬드 공주님이 최고의 철분으로!
6: 뭐야? 아몬드 공주? 여봐라.
8: 네, 탄산 백장님!
6: 당장 가서 아몬드 공주를 해치워라. 어?
8: 네!
2: 적혈구님, 무사하신가요?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적혈구님!
9: 아몬드 공주님, 철분 고마워요.
10: 아몬드 공주님!
2: 적혈구님! 철분 파워! 그래! 결심했어! 내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난 적혈구님께 갈 거야. 가서 내 철분을 드릴 거야.
4: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11: 저도요!
12: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0: 저도 갈래요.
1: 고마워요, 비타민C 원정대.
0: 비타민C 원정대, 지금부터 우리는 아몬드 공주님이 무사히 적혈군님께 갈 수 있도록 지키자.
2: 아몬드 공주님의 지키자.
3: 아몬드 공주, 거기서! 난 탕산 백장님의 명령을 받고 아몬드 공주를 해치러 왔다! 이야!
4: 이야!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비타민C 원정대, 여긴 내가 맡을 테니까 어서 아몬드 공주님을 모시고 가! 어서!
1: 안 돼요, 브로콜리!
4: 브로콜리!
1: 부탁한다!
0: 어서 가시죠, 아몬드 공주님!
1: 미안해요, 브로콜리.
3: 아몬드 가자, 아몬드 가자.
5: 죽어도 못 보네.
3: 이거봐, 이거봐.
4: 아몬드 공주님, 괜찮으세요?
0: 어? 아몬드 공주님 머리 색깔이 변하고 있어. 이럴 수가, 탄산백작궁화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
1: 이대로 두더간 아몬드 공주님이 소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적혈군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4: 걱정 마, 내 비타민C 파워로 변하는 걸 막아볼게.
1: 안 돼요. 나에게 비타민C 파워를 주면 키위는,
6: 저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아몬드 공주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4: 키위 비타민C 파워!
1: 키위, 미안해요.
0: 아몬드 공주님, 어서 소장 모드로 들어가세요.
1: 고마워요, 비타민C 원정대. 그럼 이만. 문이 너무 좁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3: 아몬드 공주, 거기 서시오.
0: 탄산백작 부하가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1: 그럼 이 문은 오렌지의 비타민C 파워로 열게. 안 돼요, 오렌지까지 잃을 순 없어요. 아몬드 공주님, 부디 무사히 소장으로 들어가서 적혈군님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 아몬드 공주님. 오렌지 비타민C 파워!
0: 소장문이 열렸어요. 어서 가세요.
3: 거기서 아몬드 공주!
0: 파프리카! 아몬드 공주님을 모시고 어서 가, 어서!
7: 알았어! 아몬드 공주님, 어서 가시죠!
0: 딸기야!
3: 용케도 들어갔군. 딸기, 저리 비켜!
0: 넌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왜? 딸기의 비타민C 파워로 넌 쓰러질 테니까!
3: 그럼 너도 사라질 텐데?
0: 상관없다. 딸기 비타민C 파워!
3: 아이쇼.
0: 소장님, 아몬드 공주님을 적혈군님께 보내주세요.
1: 이 철분반지를 적혈군님께 전해드려야 해요. 지금 적혈군님이 헤모글로빈이 없어서.
7: 혈장이 와야 하는데.
0: 제가 갈게요.
7: 좋다, 허락한다. 가라,
0: 아몬드 공주님, 저를 꽉 잡으세요.
1: 네.
0: 파프리카 비타민C 파워!
3: 의사 선생님, 적혈구가 점점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6: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철분이 필요해요, 철분이.
1: 적혈구님!
8: 아몬드 공주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1: 비타민C 원정대 덕분에 올 수 있었어요. 자, 어서 철분 반지를 받으세요. 철분 파워!
9: 철분 흡수!
6: 오, 아몬드 공주님 덕분에 무사히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4: 적혈구 정말 다행이야.
0: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님께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몬드 공주님의 철분이었어.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게 비타민C였다니. 우와, 비타민C 최고 딱지다. 앞으로는 비타민C와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근데 어떤 음식들이 있더라?
1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양소는
11: 철분으로 적혈구님을 살려내신 아몬드 공주님이십니다.
10: 뭐야? 아몬드 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없애주마.
11: 아몬드 공주님이 사라지신다고 해도 최고의 철분은 많습니다. 소고기, 굴, 조개, 달걀, 노른자, 호두, 땅콩, 시금치, 미역, 다시마,
10: 그만.
11: 게다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산백장님이 최고의 영양소가 될 일은
10: 없다는 것이?
11: 예, 없습니다.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링,
12: 눈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3: 아니에요!
4: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박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박스가 올지 근데 왜 아직까지 박스가 안 오지?
5: 뭐죠?
4: 아, 멜로디가 뭐였다? 왜? 아직 박스가 안 오지? 왜 아직 박스가 안 오지? 왜 아직 박스... 어이! 깜짝이야!
5: 깜짝이야.
4: 뭐야 박스는?
5: 난 이제 알았지
4: 놀래켜? 지혜야, 왜?
5: 너무 기분 좋았어요.
4: 오늘의 상자는 과연 뭘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상자를 들고 뮤직박스. 뮤직박스.
5: 뮤직박스.
4: 뭐야?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아 깜짝이야? 자, 정엽이가 이쪽 열고 아이스가 이쪽 열고.
5: 무서워.
4: 깜짝이야는 아이스를 놀래키는데 자, 뭐가 들어있는지. 눈동자가 보여.
5: 보세요.
4: 봐봐.
5: 무서워 보인다.
4: 그렇지.
5: 진짜 진짜.
4: 눈동자. 어머.
6: 이야.
5: 악어다.
4: 악어 이빨 게임 인형이잖아. 너네 이거 알아? 이거. 이거 엄청 재밌어.
5: 맞아요.
4: 악어 이빨 게임 뭔지 알아?
5: 네, 이거 막 눌러.
4: 눌러가지고 악어 입이 딱 닫히는 거야. 왜 주희야 왜 물려 그래? 귀엽지? 왜?
5: 봤어요. 저 봤는데 이거 먹이를 먹고 저거 이거 누르면 이게 딱 닫힐 때. 딱 닫힐 때 손 다칠까봐 저.
4: 아, 손 다치질 않아. 그럼 아저씨가.
5: 다치지 않아.
4: 그러면 이 이빨 게임 인형이 너무 재밌는 이 인형이거든.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보여줄게.
5: 자.
4: 조심조심 눌러봐.
5: 이번엔 서지.
4: 살금살금 눌러봐.

0: 삐삐삐 커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지? 자, 그럼 이제 정혜비 한번 가볼게. 자, 조심조심 눌러봐. 오케이. 살금살금 눌러봐.
1: 세 번! 세 번
0: 괜찮아? 누가 물린.
1: 대박! 이거 진짜 신기해!
0: 한 번 남았어. 조심해야 해. 안 물리네. 재밌지?
1: 와, 대박. 나 살다가 안 물렸어.
0: 그래, 안 물렸어.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물리는 거야. 지우는 조금 악어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정엽이랑 나랑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누가 걸려?

0: 있는지 재밌겠지? 그러면 지윤은 우리 누가 이길지 응원해줘.
1: 응.
0: 됐지?
1: 이겨라! 이겨라!
0: 누구 이겨라?
1: 파이팅!
0: 누구 이겨라? 누구 응원하고 싶어, 둘 중에?
1: 저는 둘 다?
0: 둘 다? 어머, 똑똑하다, 얘.
1: 오 마이 갓.
0: 좋아! 그러면 이겨라, 응원해줘.
1: 이겨라.
0: 자, 갈게.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파이팅!
0: 오케이.
1: 이겨라.
0: 조심, 조심, 눌러봐. 살금살금 눌러봐. 오케이. 오, 오래 살아남네. 자.
2: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0: 노래는 같이 해줘, 그러면 지희야. 누가 물릴까? 난 절대 안 물릴 거지.
2: 오, 아니, 이거.
0: 조심해야 해.
2: 와! 와, 나 떴다! 조심조심 눌러봐! 살금살금 눌러봐!
1: 조심해야
2: 조심해야 될게!
0: 조심조심 눌러.
2: 봐봐!
0: 아, 내가 걸렸어! 깜짝이야!
3: 여기는 정글. 뭔가 으스스해. 늪 속에 까만 동그라미가 두 개?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자.

0: 어이씨, 깜짝 놀랐네. 정글 으스스한데?
1: 어?
0: 저기 수풀 뒤에 까만 동그라미가 네 개?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자.

0: 아휴, 깜짝 놀랐네.
1: 어?
0: 저기 폭포 아래 뭐지? 까만 동그라미가 여섯 개야. 가까이 가보자.

0: 깜짝이야. 겁쟁이 악어들이 왜 이렇게 많아?
1: 어?
0: 까만 동그라미 그림이었잖아. 아, 꿈이었네. 어쩐지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야.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안녕 친구들, 오늘은 뭐든지 뮤직 박스에서 만난 음악들 중에서 어라 이런 음악 처음인데 하는 곡들을 모아왔어. 첫 번째 음악은 예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어린이 여러분

어서 와. 이런 건 처음이지? 다음 음악은 뭘까? 어? 어? 이 노래는 그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어? 그 박스를 찾아라. 어딨지? 잠깐만. 어? 아하! 여기 있다! 그래! 맞아!

어서 와. 이런 건 처음이지, 박스. 하나 더 소개할게. 자, 이 박스가 어디 있었더라? 어, 여기 있다. 자, 자, 기억나요? 자, 이게 뭐더라? 자, 이게 뭐더라?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강렬한 음악 소리 생각이 난다. 전기를 연결해서 연주하는 바로 그 악기지. 전기 기타의 연주로 들어봤지? 우주선이 슝!

0: 박스 스페셜 1탄 어서와. 이런 건 처음이지. 이렇게 새롭고 신나는 음악도 처음이지. 앞으로 뭐든지 뮤직박스에서 만나게 될 음악들 정말 기대된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게.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영차 영차 영차 영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재난 대비 국민행동 내려.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안을 찾아보자. 어, 수상한 카드 발견.
1: 어? 어디?
0: 어필은 화살표? 화살표를 따라가 보자.
2: 머핀맨을 하나요? 도레미 섬에 있어요.
0: 우와, 화살표야.
1: 어?
0: 어, 저게 또 있어. 좋아, 도레미 터지.

0: 길을 찾고 있어.
1: 어디로 가야 할까?
2: 여기서 만났으니까 다른 화살표를 찾아보자.

자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Read this math formula aloud. 2 plus 2 equals 4. Plus means add, and equal means the sam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술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뿌르고? 아,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루루 동안아라 키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7: 얼굴엔
10: 순하게
7: 진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2: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보이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레미 기차 출발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죠.

0: 세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술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합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직동.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2: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2: 빨간색.

0: 아이스크림 트럭.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어이 워터풀.

0: a drummer.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눈물엔
3: 덤덤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씽씽씽 멋진 배가 바다 위를 갑니다.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네요. 어, 굉장히 빠르죠? 우와! 이것 보세요! 오, 물살을 가르면서 빠른 속도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물살을 갈라서 가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오, 역전했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승부가 바로 결정지어지나요? 오,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바로 땅에 꼬꾸라졌어요! 아, 역시 배는 땅을 달릴 수가 없죠! 뒤에 오는 선풍기 달린 배는 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땅 위로 올라갔어요. 오, 땅 위를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호호호,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군요. 대단합니다. 오, 말도 안 돼. 오호호호. 오잉? 땅 위를 달리잖아. 우와, 신기하다. 나도 타고 싶다.

0: 공기부양정.
1: 나 공기부양정 처음 타!
2: 한다면, 아, 네. 가파리에서 뛰면 위험해요.
1: 아, 네, 네.
2: 그리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1: 아, 구명조끼요?
2: 예.
1: 알겠습니다.
2: 네. 자주 마시고. 네.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0: 작전학생 지금 즉시 이동할 것.
1: 아, 여기 공기부양정. 우리가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2: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3: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2: 뭐 어디로 갔는데요?
3: 아, 갯벌 쪽에 고립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러 갈 겁니다.
2: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3: 네.
2: 빨리 가시죠.
4: 오케이.

0: 슬슬. 공기 부양정이 영웅이다, 영웅! 사람을 구했어! 우와, 멋지다! 그런데 공기 부양정은 어떻게 바다에서도 움직이고 갯벌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것은 물 위나 땅 위를 가을락말락하게 떠서 가는 수륙양용배 공기부양정. 무게는 92톤, 최대시속 약 83km. 이렇게 크고 무거운 공기부양정이 물 위도 땅 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바로 공기부양정 아래 가득 들어있는 공기에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아래로

0: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공기 부양정은 위에 떠있는 상태야. 공기의 힘으로 살짝 떠있기 때문에 바닥과 닿지 않아.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거야. 땅이든 갯벌이든 물이든 공기 부양정은 그 위를 떠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
1: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밑에 구멍이 뚫린 배로 확인. 자, 배 밑에 작은 구멍들이 보이지?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볼 거야.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풍선이 필요해. 자, 이 풍선에 있는 바람을 이 배 밑에 작은 구멍으로 보내면 이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새어나와서 이 배가 뜨는 거야. 공기 부양정도 같은 원리로 육지나 바다에서도 뜰 수 있는 거고. 맞지, 씽씽?
0: 맞아. 대단한데?
1: 그런데 이렇게 뜨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는 힘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0: 그것 말이야. 바로 초대형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야. 공기 부양정은 거대한 프로펠러 두 대가 만들어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여. 바람을 뒤로 강하게 불어주면 공기 부양정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프로펠러로 확인. 자, 이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 그럼 더 많이 돌려서 한번 바닥에 놓아볼까? 우와! 앞으로 가네? 와, 프로펠러가 바람을 뒤로 밀어주면 바람이 다시 프로펠러를 앞으로 강하게 밀어주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인 거지.
0: 그래, 바로 그거야.
1: 드디어 공기 부양정의 비밀을 찾았어. 그 비밀은 바로 바람의 힘이야. 바람의 힘으로 뜨게 해주고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볼래. 부장님 출발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진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박사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임금!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도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가 나타났다. 이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2: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어린인가요?
3: 아니, 다른 사람의...
1: 다른 사람을 때리는 어린인가요?
3: 아니, 다른 사람의...
0: 다른 사람을 놀리는 어린이인가요?
3: 나네! 내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0: 죄송합니다, 박사님! 너희, 박사님 말 좀 끝까지 들어! 중간에 자꾸 껴들지 말고!
2: 네가 먼저 그랬잖아!
1: 너도 껴들지 마!
2: 너도
1: 껴들지 마! 동동이 땡땡이!
2: 손가락 쓰지 마!
3: 그만! 오늘의 어린이는 바로 요정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다!
4: 아니,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

0: 조사. 다녀왔습니다.
1: 아, 화장실.
2: 탈수야, 그 화장실 변기 뚜껑.
0: 알아요. 변기 뚜껑 열고 오줌 넣고.

0: 그니까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변기 고장나서 뚜껑 열지 말라는 거였는데. 아, 그 물 내리는 버튼?
1: 네, 물 내릴게요.

0: 고장나서 변기물 내리지 말라는 거였는데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1: 그런데 달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 자, 오늘 우리는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3: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신호등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길도 못 건너고 한참 기다렸어요.
2: 달수 그랬구나. 맞아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을 잘 보고.
3: 근데 신호등은 왜 불이 초록색이에요? 난 파란색이도 좋은데. 나 지난번에 파란색 바지에 구멍이 나가지고 또 파란색 바지 사러 마트에 갔었는데.
4: 야! 너 선생님 말씀 좀 끊지 마. 그래, 우리는 선생님 말씀 끝까지 듣고 싶단 말이야.
3: 알았어. 선생님 말씀하세요.
2: 어디까지 말했더라?
1: 그런데 이런 달수를 보고 있는 네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저렇게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그렇다면 수리수리 크크수리 말싹두기 나와수리 뚝딱! 이 무시무시한 말싹두기로 무엇을 자를까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지. 공포의 말싹두기 출동! 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싹두
4: 근데 달수 말이야, 선생님 말씀 끝까지 안 듣고 왜 자꾸 중간에 껴들어? 그니까. 아, 달수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아, 우리 달달하게 사탕 먹으러 갈까? 그래.

0: 너희 왜 그네 새치기 하려고 하냐?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네 타려고 가고 있는데 니네가 그네 새치기 하려고 했잖아. 맞잖아, 맞잖아.
1: 아니 우리 그네 타려고 한 게 아니라.
0: 그네 타려고 한 게 아니면 뭔데? 그네 밀어주려고 왔냐? 나 밀어주려고? 거짓말 좀 그만해라.
1: 와.
0: 내가 새치기 당할 줄 알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머리핀인데? 어? 뭐야? 헐! 놀래라!
2: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나도 너처럼 다른 사람 말을 싹둑싹둑 자르는 악당이지.
0: 나처럼 남의 말을 자른다고?
2: 그래. 너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잖아. 방금 전에도 나영이 말을 중간에 싹둑 자르고 네 할 말만 했잖아. 그래서 나영이가 그 머리핀도 못 찾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야?
0: 그럼 나영이가 하려고 했던 말이.
1: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머리핀 떨어뜨린 것 같아서 그거 찾으러 온 거야.
0: 이거였나 보네. 나영이 갖다 줘야겠다. 나영이 어딨지?
2: 좋았어. 그럼 달수를 괴롭히러 가볼까? 말싹두기 준비됐어? 싹둑싹둑. 그럼 출동!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컷!
0: 아, 어디 갔지? 어? 어? 저기 있다! 나영아! 이거! 네 머리핀 맞지?
1: 그네 밑에 떨어져 있었지?
0: 아까는 내가 정말
2: 싹둑!
0: 미연의 숲!
2: 싹둑! 싹둑!
1: 뭐야? 왜 말을 끝까지 안 해? 아까는 내가 정말 뭐?
0: 아니, 아까는 내가 네 말을 끝까지.
2: 싹둑.
0: 듣지 않아서 미안했다고.
1: 근데 얘는 왜 말을 끝까지 안 해? 우리 말도 끝까지 안 듣더니 이제 자기 말도 끝까지 안 하네. 가자.
0: 응. 나영아, 효진아. 뭐지? 누군가 내 말을 중간에 싹둑 자르고 있어. 설마.
2: 하, 맞아. 내가 그랬어. 이 말싹둑이로 싹둑싹둑. 캬캬캬캬캬캬캬캬.
0: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2: 왜 이러긴, 너 닮아서 이러지. 너도 네 말이 중간에 싹둑 잘렸을 때 그 기분 실컷 한번 느껴보라고. 카카카카카카카카. 싹둑싹둑싹둑. 카카카카카카카카카카. 싹둑.
0: 엄마, 큰일 났어요.
3: 달수야, 왜 그래?
0: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말싹둑이랑 가위로

0: 내 말을 중간에 자르고 있어요.
1: 어, 달씨야, 말을 끝까지 해. 이상한 아저씨가 뭐.
0: 엄마, 나 지금 말이 끝까지.
2: 싹둑.
0: 말이 끝까지 나오질 않아요. 다 말싹두기 때문이에요.
1: 우리 아들 이상한 습관 하나 또 생겼네. 달수야,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자. 응?
2: 예스. 나도 싹둑.
3: 그때 달수는 생각했지.
1: 아, 그 물 내리는 버튼?
0: 네, 물 내릴게요.
3: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싹둑 잘랐을 때
0: 신호등은 왜 불이?
3: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지 말이야.
2: 말싹뜨기 요 예쁜 거 참 마음에 드네. 아니, 딩동댕 삼총사. 딩동댕 삼총사, 니들 왜 자꾸 나 따라다녀? 혹시 나 좋아하니?
4: 좋아! 너무 좋아!
5: 정말 좋아!
2: 뭐지? 정말 날 좋아하는 거였어?
4: 너 혼내주는 게 너무 좋다고!
2: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군. 덤벼라, 딩동댕 삼총사!
6: 얼마든지 덤벼주마!
2: 싹둑, 싹둑!
7: 뭐? 이럴 수가?
2: 보았느냐, 이 말싹두기의 파워를! 무아세, 무아세, 자르게!
6: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4: 동동!
5: 딩딩!
6: 딩동!
2: 불량 소품 퇴출하자! 둘, 셋, 뿅!
6: 우리가 또 해냈다!
0: 예!
3: 그날 이후 달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1: 달수야, 이따가 할머니 놀러 오시면.
0: 근데 할머니 지난번에 오셨을 아니에요. 엄마 얘기 다 듣고 얘기할게요.
1: 그래, 이따가 할머니 놀러 오시면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서 공원 놀러 갈까?
0: 네, 좋아요.

0: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1: 김동현 사수사!
2: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3: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1: 김동현 사수사!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종.
1: 얼굴엔
3: 순하게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정음 선수 출발합니다. 호민아, 훌라후프 놀이하자.
1: 훌라후프? 응. 그래.
0: 자, 누가 더 오래 돌리나 시합하는 거야.
1: 더 오래 돌리기? 응. 그건...

0: 못하는데.
1: 에이, 한번 해보자. 누가 더 오래 하나? 준비됐지?
0: 나는 잘 못하는데. 그래.
1: 자, 그럼 시작! 이제 내 차례. 하나, 둘, 셋, 넷. 우와! 내가 더 오래 했네. 재밌다. 재밌지? 재밌지? 우리 한 번 더 하자.
0: 한 번 더? 난 이거 재미없는데.
1: 자, 준비됐지?
0: 그래.
1: 자, 시작. 와, 나 엄청 잘한다. 와, 걸어갈 수도 있네. 와, 와, 와, 와, 와, 와, 재밌다. 훈민아, 너도 한번 해봐.
0: 난 이거 재미없는데.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되지?
2: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3: 한글 명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아, 안녕?
3: 안녕.
4: 어떤 말이 궁금하니?
0: 정음이는 훌라후프 재밌어 하는데 나는 재미없어. 그런데 정음이가 자꾸 계속 하자고 그래.
4: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궁금하구나.
5: 좋아, 우리가 찾아올게.
6: 대화의 방!
4: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7: 우리 실뜨기 계속 하자.
8: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알았어.

0: 저런, 기쁨이는 하기 싫은데 알았다고 말하고 계속 실뜨기를 하는군.
1: 힘든 표정에 손가락도 아파 보여.
2: 이러면 기쁨이야 줄이 둘 다 즐거울 수 없지.
0: 여긴 아니야.
3: 우리 실뜨기 계속하자.
4: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저리 가!
5: 왜 화를 내?
0: 기쁨이는 실뜨기가 하기 싫었군. 하지만 주리에게 너무 심하게 저리 가라고 했어.
1: 저리 가 라고 말하면 주리의 기분이 정말 나쁘겠지. 여기도 아니야.
3: 우리 실뜨기 계속하자.
4: 난 다른 거 하면서 놀고 싶은데. 안 할래.
2: 왜? 너 이거 재미없어?
4: 응, 이제 재미없어.
2: 그럼 이번에 우리 둘 다 재밌는 거 할까? 내가 재밌는 거 했으니까 이번엔 기쁨이가 재밌는 놀이 하자.
1: 그럴까?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줄이랑 노는 건 정말 재밌어.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0: 안 할래 라고 말하니 주리가 기쁨이의 마음을 이해했군.
1: 그렇지. 놀기 싫을 땐 참지 말고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
2: 둘 다 재미있는 놀이를 찾았어. 기쁨이야 주리 모두 즐거운 표정이야.
6: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7: 수선화 현대뉴스.

0: 할래.
1: 안 할래.
2: 저장 완료.
1: 안 할래.
2: 훈민이의 손으로.
3: 안 할래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안 할래 한글 카드를 넣으면 자. 우와, 안 할래네. 그래, 정음이가 또 하자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4: 우와. 은민아, 나 좀 봐. 나 엄청 오래 하지. 우와. 너무너무 재밌다. 은민아, 우리 한 번 더 하자. 안 할래?
3: 난 안 하고 싶어. 안 할래.

0: 안 할래. 난 훌라후프 재미없어.
1: 응, 그렇구나. 알았어. 그럼 우리 뭐하고 놀까? 이번엔 우리 둘 다 재밌는 놀이 하자.
0: 그러면 우리 한발뛰기 하자.
1: 좋아.
0: 자, 그러면 저기까지 가는 거야?
1: 응.
0: 시작.
2: 너무 빨라 너.
0: 빨리 와.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안 할래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0: 안 할래? 맛있다.
1: 아가, 요 녀석 또 먹었구나. 오늘은 아구가 글자를 만들어 볼래?
0: 안 할래.
1: 할아버지께는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거야. 안 할래요.
0: 안 할래요.
1: 그래, 싫으면 안 해도 된단다.
0: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할아버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
1: 귀여운 아가.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안 할래. 친구들, 따라해봐요. 안 할래.
0: 어른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안 할래요. 안 할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안 할래요. 안 할래.
1: 안 할래. 훈민이는 훌라후프 놀이가 재미없어요. 그런데 정음이가 훌라후프 놀이를 계속 하자고 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기 싫을 땐 안 할래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안 할래가 나왔어요. 나 훌라후프 안 할래. 나 훌라후프 안 할래. 나 훌라후프 안 할래.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도와줘!

0: 내가 들어줄까? 가방 줘. 나 가방 두 개 될 수 있어.
1: 정음이 힘세다.
0: 가자.
1: 어.
0: 아, 목마르다.
1: 우리 음료수 마시자. 나 가방에 음료수 있어.
0: 자. 우와. 한 번에 열기. 이게 왜 안 열리지? 훈민이는 내가 힘이 센 줄 아는데.
1: 정음아, 왜 그래?
2: 이거 못 열면 나 창피한데.
0: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1: 너 목마르다고 했잖아. 얼른 마셔.
0: 어, 난 이따가 마실게. 아껴서 마셔야지.
1: 자, 시원하다. 나 쓰레기 버리고 올게.
0: 나도 음료수 마시고 싶은데 창피해서 훈민이한테 말할 수도 없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아이야에게 물어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정음아, 안녕?
0: 안녕!
3: 무슨

0: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우리가 알아보자.
1: 줄이야. 줄이야, 빨리 나가자.
2: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1: 응.
2: 지퍼 누가 채워줬어?
1: 응? 내가 채웠는데?
2: 나 좀 도와주면 좋겠다.
1: 왜 그래?
2: 아니야.
1: 뭐라고 말하는 거야?
2: 안 되는데.
1: 줄이야, 나 나가 있을게. 옷 다 입고 빨리 나와.
2: 그냥 가버렸네.
0: 줄이는 지퍼를 잘 못 채워. 기쁨이가 도와주길 원했어.
3: 하지만 줄이가 원하는 걸 말로 하지 않으니까 기쁨이가 모르는군.
4: 줄이가 자기 마음을 정확히 말하면 기쁨이가 도와줄 텐데 안타까워.
0: 여긴 아니야.
1: 줄이야. 줄이야, 빨리 나가자.
2: 잠깐만, 나 옷 좀 입고. 지퍼 누가 채워줬어?
1: 응? 내가 채웠는데?
2: 기쁨아, 이거 채워.
1: 응? 왜 명령하니? 기분 나빠.
2: 기쁨아, 가지 마. 그게 아닌데.
0: 주리가 기쁨이에게 부탁하던데 채워라고 말했어.
3: 명령하는 말투로 말하다니.
4: 기쁨이가 기분이 나빠져서 가버렸어.
3: 여기도 아니야.
2: 이렇게 안 되지.
1: 왜 그래?
2: 도와줘.
1: 응, 내가 도와줄게. 자.
2: 와, 기쁨이 지퍼 잘 채운다.
1: 내가 더 쉽고 재밌는 방법 알려줄까?
2: 응.
1: 자. 입을 때 지퍼 채우기 어려우면 나처럼 해봐.
2: 고마워, 기쁨아.
1: 이제 우리 나가서 놀자.
2: 그래.
0: 주리가 도와달라고 말하니까 기쁨이가 바로 도와주네.
3: 그래,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돼.
4: 도와달라고 말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5: 여기야, 아이야가 간다.
6: 수술은 한두 번씩!

0: 도와줘.
1: 도와줘.
2: 저장 완료.
1: 도와줘.
2: 정은미의 손으로.
3: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0: 도와줘. 아!
1: 정음아, 이제 또 놀자.
0: 훈빈아, 잠깐만. 나 부탁이 있어. 사실은 나 목이 마르거든.
1: 그럼 음료수 마시면 되잖아. 엄청 시원해.
0: 그런데 나 뚜껑을 못 열겠어. 훈민이가 도와줄래?
1: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2: 도와줘.
1: 그래, 내가 도와줄게. 도와주니까 좋다. 나도 정음이가 기뻐하니까 좋아. 우와. 아! 고마워.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도와줘는 어떻게 말할까요? 할아버지 따라 말해보세요.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4: 앙? 앙? 앙? 도와줘? 꿀꺽! 할아버지! 도와줘!
3: 할아버지께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야. 해봐! 도와주세요.
4: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3: 그래, 바로 그거야.
4: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3: 안녕, 악어. 한글 도와줘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악어, 도와줘.
4: 도, 와, 줘.
3: 도와줘. 악어야, 고마워.
4: 네.
3: 도와줘.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도와줘. 친구들 따라해봐요. 도와줘.
4: 어른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뭐라고 말할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3: 도와줘. 정음이는 목이 말라요. 그런데 음료수 뚜껑을 못 열어요.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지?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줘 라고 말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와줘가 나왔어요.

0: 혼민아, 도와줘. 혼민아, 도와줘. 혼민아, 도와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엄마랑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식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6: 그늘 싱싱. 그럼
5: 여기서도 싱싱.
6: 빙글빙글 날라라. 시소도 날라라.
5: 있다. 잠깐 쉬자.
6: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5: 글자도 돌려볼까?
6: 데이터 놀자.
5: 안녕.
6: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5: 원더키드.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0: 데일리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중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물건은 준비됐어?
1: 물론이지.
0: 좋아. 그럼 작전을 시작해볼까?
2: 무슨 작전인데, 쭈?
1: 오늘이 메리루 생일이거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2: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진 않아.
3: 마야! 로미!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어? 이상하다.
2: 이 동네엔 매일 화려한 파티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엄청 지루하네, 파티. 어디 재밌는 파티 없나, 파티?
3: 지금 뭣들 하는 거죠? 신성한 학교 복도에서 공놀이를 하다니. 교칙 제12조 5항 위반입니다. 수업이 끝났으면 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2: 자, 화내지 말고 화려하게 파티.
3: 이건 댄스 파티?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실력을 공개할 때군요.
4: 교장 선생님, 왜 그러세요?
3: 이 순간 춤추지 않는다면 벌점입니다.
1: 파티핀? 로미에게 잊지 못할 파티를 만들어줘.
2: 더 화려하고 신나는 파티를 하러 가야겠어, 파티! 여기서 왠지 파티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파티!
5: 잘 좀 달아봤어!

0: 빨리 파티를 시작하자. 화려하게 파티.
1: 얘들아 이것 좀.
0: 뭐야 너희 나만 빼놓고.
2: 무슨 일이야?
0: 알겠어.

0: 왜 그래 갑자기? 이런, 내가 왜 그랬지?
1: 이건 혹시...
2: 젠 파티핑이야 꼬래. 파티를 엄청 좋아하고 늘 파티를 하고 싶어 했꼬래. 파티핑, 네가 한 짓이었구나 쭉.
1: 이 난장판을 다 어쩔 거야. 파티핑, 너 언제 나타난 거야? 솔직함에 무게무게. 파티핑 너 가만 앉아 있지.
2: 화려한 파티를 도와준 것뿐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3: 싸웁니다. 난 나가서 파티할 거야, 파티.
2: 파티핑, 거기서!
4: 루미, 얼른 쫓아가자, 나!
0: 그치만, 메리루의 생일 파티는 어쩌지?
5: 우리한테 맡겨, 루미!
1: 루미의 소중한 친구라면 우리한테도 소중한 친구야, 뜨거!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빨리빨리 다녀와, 빨리!
6: 어떻게든 다시 준비해볼게. 어서 파티핑을 쫓아가.
0: 얘들아.
2: 응, 다녀올게.
7: 풍선이요, 풍선, 풍선 사세요. 아,
2: 힘이 쭉 빠져 있을 땐 파티가 최고지, 파티. 화려하게 파티.
8: 지금부터 최고로 신나는 풍선 파티가 시작됩니다.
2: 놀이기구들을 탈 수 있는 놀이공원이야, 쭈. 어? 근데 왜 어른들밖에 안 보이지, 쭈?
8: 좋아, 다 같이 점점점점점. 자, 다 같이 박수 점점. 신나게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하나, 둘, 셋, 넷,
1: 뭔가 냄새가 나는데.
0: 모양은
2: 파티핑! 이리로 와, 나! 또 놀이야, 파티! 제발 파티 좀 즐기자, 파티!
6: 솔직함에 뭉게뭉게!
1: 파티핑, 진심 따라오시지?
2: 싫어, 싫어!

0: 무언가에 수고했을 텐데. 코끼리, 건배하는 사람, 파티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1: 전부 파티 장식을 하고 있어서 파티핑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어, 나나. 저 코끼리 조각상. 상자가 여러 개라 숨을 곳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꼬래?
2: 아! 저기 저 안경! 파티핑이 안경처럼 생겼어, 솔지?
0: 이번엔 너무 쉬운데? 좋았어. 미스킷 핫윙 봉!
1: 잠깐! 그럼 혹시 파티와 아무 상관없는 물건은 아닐까죠? 저거! 왜 어른이 접경을 들고 있어? 나나!
0: 좋아! 이번엔 제발!

0: 자, 이제 파티를 멈출 시간이야. 트리트리 캐치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키니킹 파티 핑 캐치.
1: 파티는 계속돼야 한다고. 완벽해 파티.
0: 맞아.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파티 핑.
1: 늦지 않게 가야 하는데. 어떡해. 어쩌지. 메리루가 실망했나 봐쥬.
0: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
1: 응, 응. 화려한 파티는 나한테 맡겨, 파티!
2: 얘들아. 정말, 최고로 멋진 생일 파티야.
1: 최고로 멋진 파티라고, 파티? 너 다른 파티 안 하고.
2: 이런 걸 언제나 준비한 거야.
1: 화려하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파티인가구나, 파티.
0: 그렇게 행복해하는 메리루는 처음 봤어.
1: 근데 약간 정말 놀랐다니까 난리야.
3: 우와, 아까 갔던 곳이잖아. 진짜 재밌었겠다, 솔지.
1: 그래.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그래.
4: 이쪽도 아니었어. 이제 네 군데 남았군.
0: 멋진 머리를 꾸며봐, 꾸며핑.
5: 아, 이게 무슨 헤이즈 머리야? 완전 망쳤어!
6: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해드릴게요.
5: 아, 됐어요! 역시 손님 없는데 오는 게 아니었어.
6: 벌써 몇 번째야? 미용실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왜 머리가 생각처럼 안 될까?
7: 솜씨가 사태니까 그렇지.
0: 자, 이 브러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봤군요. 이렇게 해야지, 꾸며.
3: 너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아줄게꾸며. 와, 진짜 예뻐 나나. 고마워 꾸며삐.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줄게 나나.
8: 꾸며핑 덕분에 머리가 정말 예뻐졌어, 꿀에.
3: 응, 진짜 마음에 들어, 솔지.
9: 머리하고 싶으면 언제든 좋아, 꾸며.
3: 우리 머리도 전에 꾸며핑이 다 해준 거야, 솔지.
8: 그렇구나. 멋진 아이네.
10: 로미, 학교 가야지.
8: 벌써 시간이.
10: 로미, 준비는 다 돼. 어머? 애들이 장난쳤구나. 너도 이따 비비 미용실에 들렀다 와. 거기 이상한 머리 원래대로 잘 돌려놓는데.
8: 비비 미용실이요?
10: 응.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이 없었는데 실력이 좋은지 요즘은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야. 멋진 선생님한테 배웠다나. 그럼 먼저 간다, 로미.
8: 이상하네. 저번 주에 레나가 머리 망쳤다고 화냈던 덴데. 빨리 교실로 가야지. 아야야. 선생님.
11: 로미 학생, 앞을 보고 걸어야죠. 딱만 보고 걷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요.
3: 문어다!
8: 문어?
11: 문어, 문어 보고 문어라고 한 건가요?
8: 아니에요. 그 머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11: 로미 학생이 제법 보는 눈이 있군요.
8: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말.
3: 로미 머리 좀 봐, 레나. 진짜 웃기다, 그치? 어? 하나도 안 웃기거든.
8: 어, 레나 왜 그래?
3: 신경 쓰지 마, 로미. 사실 나도.
8: 뭐야, 어떻게 된 거야?
3: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12: 난 봤어, 어젯밤에 괴물을. 게임을 하다 깜빡 졸았을 때였지.
3: 새로운 머리 해볼래?
12: 화려한 머리의 괴물이 이만큼 큰 가위로 싹둑 싹둑.
3: 참나, 무슨 괴물이야? 어디 봐봐.
12: 야, 너도지?
3: 어머, 뭐하는 거야? 머리도 웃기게 생겼지?
12: 네가 더 웃기게 생겼거든.
13: 그렇지. 어? 얘들아, 싸우면 안 되지.
12: 야, 이거 좋아. 이거 뭐라고 한 거?
13: 다들 자리에 앉고 너희는 반성문 써. 자, 그럼 수업 시작하자. 오늘은 미용.
8: 로미, 나일이 말한 괴물 꾸며핑인 것 같아, 나나.
3: 이렇게 강력한 스타일링은 꾸며핑 솜씨가 확실해, 솔직.
8: 그렇다면 망친 머리를 바꿔준다는 비비 미용실이 수상한 대충.
14: 하지만 꾸며핑은 이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야.

0: 정말이에? 최애야, 제가 머리 가꾸는 걸 좋아하니 꾸며핑이야 나나.
1: 꾸며핑이 대체 지금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손님이 나가면 가보자.
2: 머리가 아주 잘 됐구먼. 고마워요.
3: 다음에 또 오세요.
0: 꾸며핑, 꼼짝마.
3: 무슨 일이세요?
0: 꾸며핑 좀 데려갈게요.
3: 네? 대체 누구시길래 내 친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1: 친구라고요?
4: 꾸며핑, 네가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5: 너희는... 아니, 난...
3: 당신들 대체 뭐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1: 저 있다.

0: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1: 프린세스! 어서 캐치해야죠! 캐치! 싫어! 안 돼! 꾸며!
0: 이 녀석! 얼른 나와!
1: 거기서! 크리스티 매지컬 쏘나리! 안 뜨거! 안 뜨거!
2: 와, 와! 그대로 쭉 왔잖아!
1: 내 친구 꿈에 빛 괴롭히지 마!
0: 어? 밖으로 나갔어! 어서 가자!
2: 분명히 나간 것 같은데 왜 계속 미용실로 떼지충?
0: 요 장난꾸러기 녀석 우리를 속였구나. 꾸며핑 어서 나와.
1: 여기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0: 죄송해요. 진짜 잠깐만요. 헤어스프레이, 마네킹, 거울 중 하나에 숨었어.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알쏭달쏭하네.
2: 꾸며핑은 머리 바꾸는 걸 좋아하니까 헤어스프레이일 거야, 꿀에.
3: 저 마네킹 좀 봐. 엄청 과감한 헤어스타일. 꾸며핑의 솜씨가 틀림없어, 솔직.
0: 거기 숨었구나.
2: 잠깐만 나가.
1: 으아, 이것 좀 봐. 이 거울만 머리색을 다르게 비춰줘, 나나.
0: 정말 그렇네. 거기였구나.
1: 미스틱 핫윙 봉.
0: 머리로 장난은 이제 그만.
1: 트리트리 캡처링 미스틱 큐브 속으로.
0: 열쇠 킹킹 꾸며핑 캐치.
1: 아, 안돼. 난 아직 비비를 도와줘야 해, 꾸며.
0: 어? 도와줘?
4: 밤마다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건 내가 맞아, 꾸며. 그러면 다음날 머리가 이상해진 손님들이 미용실로 왔거든. 난 비비에게 머리 손질하는 법을 알려줬고, 꾸며. 난 단지 비비가 잘 되길 바랐어, 꾸며. 그치만 잘못된 방법이었지. 정말 미안해, 꾸며.
5: 꾸며핑, 너 그동안 날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난 괜찮아. 너한테 배운 것들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일 안 해도 돼. 알겠지?
1: 비비!
6: 남은 열쇠 티니핑 셋은 언제 찾을 거야? 빨리 더 찾아봐!
0: 엄청 열심히 찾고 있거든, 솔직.
1: 꾸며핑!
0: 이거 봐봐. 비비 사장님이 미용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4: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정말 잘 됐어, 꾸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중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옥스퍼드 탕.
3: 어, 해보고
0: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난방구는 붙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답답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함께 공룡이 된 탐험대. 이건 뭐야?
1: 이건 셀타사우루스의 골편이야.
0: 골편? 오. 스테고사우루스의 골판 같은 건가?
2: 고깔 모양 같이 생겼어.
0: 그럼 골편으로 몸을 보호한 거야?
1: 글쎄, 잠깐만.
3: 우와, 속이 보여.
1: 속이 비어있는 걸 보니까 보호 외에 다른 용도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2: 렉스, 그럼 우르르 행성에 가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0: 맞아, 직접 보는 게 가장 정확하지.
1: 너희도 같이 갈 거지?
3: 당연하지.
1: 좋아, 자 출발해볼까?
2: 야호!
3: 출발!

0: 어딨어?
1: 비비!
0: 어? 어? 다들 어디 갔지?
2: 비바보를 부르는 방법을 잊은 건 아니지?
1: 아차, 이게 있었지.
0: 하나, 둘, 셋!
1: 비비!
0: 바비! 그래, 나도 반가워.
2: 자, 그럼 이제 살타사우루스가 있는 곳으로 가볼까?
1: 응, 좋아!

0: 저기 공룡 등 위에 고깔 모양의 골편이 있어.
1: 설타사우루스 아니야?
2: 맞아.
3: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
0: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1: 그러게, 뭘 찾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안녕, 핑.
4: 마침 잘 왔어.
3: 핑, 어떻게 된 일이야?
4: 어미 살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새끼 살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일단 주변을 다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아.
1: 어미 살타가 새끼들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나 봐.
0: 어떡하지? 우리가 찾아줄까?
1: 그래, 넥스, 그러자.
3: 너무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이 어미 살타가 또 다른 곳으로 가면 서로 엇갈릴 수도 있을 텐데.
0: 그러게, 그럼 어떡하지?
4: 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1: 그게 뭔데?
4: 크랑, 크랑, 우린 살타사우루스다.
1: 크랑, 크랑.
4: 앤디, 그건 티라노사우루스지. 새끼 살타사우루스는 나처럼 귀엽게 해야지. 크랑, 크랑, 엄마, 엄마.
1: 아하, 크롱, 크롱, 살타사우루스예요.
4: 그렇지, 자, 다 같이.
1: 크롱, 크롱, 엄마, 엄마.
3: 살타사우루스는 온순하니까 가까이 가도 괜찮을 거야. 핑, 그럼 부탁할게.
4: 응, 여긴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찾아봐.
3: 알았어. 비바부,
1: 어?
3: 이 껍질 냄새 좀 맡아줄래? 새끼 살타들을 찾을 수 있겠지? 좋아, 가자.
0: 그럼 가위바위보 할까?
4: 아이, 내가 앞장설게. 크롱, 크롱.
1: 크롱, 크롱. 엄마, 엄마.
4: 크롱, 크롱. 우리가 왔어요, 엄마.
1: 으아, 또 나야.
0: 다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1: 우리 진짜 새끼로 왔나 봐.
0: 그러게. 근데 난 좀 떨려.
4: 작전 성공.
0: 따라오라는 것 같은데. 가자.
3: 비바보, 혹시 새끼 살타들이 이쪽으로 온 거야? 아이쿠, 같이 가!
1: 삐?
3: 아, 장난꾸러기들 여기 잠들어 있었네. 위험해! 잘했어, 비비. 너희도 잘했어.
0: 더워. 잠깐만 벗고 엄마, 있을게.
4: 안 돼. 그러다 들키면.
1: 혹시 들켰나? 먹으라는 것 같은데?
0: 이 풀을?
1: 우리 새끼 살타라고 생각하니까.
4: 자, 자, 일단 먹는 척이라도 하라고.
1: 알았어. 정말 맛있어요, 엄마.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3: 위험해! 넥스, 제드포, 변신! 슈퍼 칼부리 발사!
1: 배불러.
0: 나도
1: 더 이상은 못 먹어. 근데 살타는 우리한테만 음식을 주고 먹지를 않네.
0: 안 먹어도 괜찮나?
1: 그러게.
0: 아우, 덥다.
2: 응? 어? 우릴 위해 그늘을 만들어준 거야? 엄마 살타도 뜨거울 텐데.
1: 그러게, 바람으로 식혀주자.
2: 응.
4: 그럴 줄 알고 가져왔지. 자. 자. 좋아. 엄마, 어때요? 시원하죠?
1: 우와, 진짜 엄마 같아.
3: 들키지 않게 바꿔야 해.
2: 응? 어? 저기 렉스가 왔어.
3: 아, 안 돼.
2: 렉스, 여기야, 여기.
4: 우와, 렉스, 무사히 새끼들을 찾았구나.
1: 정말 다행이야.
2: 어떡해, 몸이 살다가 놀랐나 봐. 우린 너의 새끼가 아니고 쟤네가 진짜 새끼 살타들이야.
1: 봐봐, 너랑 다르지?

나무가 쓰러지고 있어.

0: 먹지도 않은 거야?
1: 오, 우린 괜찮아. 어미 살타가 우리 구해줬어. 살타야, 정말 고마워.
0: 그게 엄마의 마음인 거지.
2: 핑, 설마 우는 거야?
0: 아, 오, 이게 누가?
2: 자, 새끼 살타도 찾았으니까 이제 정보를 수집해야지. 볼펜 안에 영양분이 가득 차 있어. 영양분을 저장해야 해서 볼펜 속이 비어 있었던 거야.

0: 낙타처럼?
1: 그렇지.
0: 아, 그래서 살다가 음식을 안 먹어도 됐던 거구나.
1: 그럼 정보도 수집했으니까 슬슬 돌아가 볼까?
0: 응. 우리 먹으라고? 고마워. 잘 지내고.
2: 넌 정말 좋은 엄마야.
3: 모두 아니야.
2: 나도 가.
1: 핑, 네 모습이 아직도 새끼 살타처럼 보이나 봐.
2: 안 돼. 나도 데려와. 난 부름친다고.
4: 우와, 어미 살타랑 꼭 닮은 것 같아.
0: 그러게.
4: 소중히 잘 간직해야지. 오늘도 재미있는 탐험이었어. 렉스, 다음에도 잘 부탁해.
1: 얼마든지. 얘들아, 또 놀러와.
4: 야호!
5: 로봇 펭귄을 구하라.
4: 어? 이건 펭귄 아니야?
0: 우르르 행성에도 펭귄이 있다고?
1: 얘들아, 그건 안트로포르니스야. 고대 펭귄이지.
0: 안트로포르니스? 근데 펭귄은 추운 남극에 살잖아.
4: 맞아. 여긴 얼음이 아니라 자갈밭 같은데?
1: 응. 따뜻한 곳에 사는 펭귄도 있거든. 안트로들은 따뜻한 해안가에 살아.
0: 그렇구나.
1: 응. 안트로포르니스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우르르 행성에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같이...
4: 당연히 가야지! 고대 펭귄을 만나러 출발! 유후!

0: 우와, 저기 봐, 펭귄들이야. 아니, 안트로포? 안트로니우스?
1: 안트로포르니스.
0: 맞아, 안트로포르니스였지.
1: 렉스, 귀여운 안트로들이 정말 많아.
2: 응, 펭귄처럼 무리지어 살거든.
1: 너무 귀여워.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0: 가까이 가면 되지. 가보자.

0: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게 싫은가 봐.
1: 그러게.
2: 안트로는 경계심이 강해.
1: 그럼 안 되겠네.
2: 다른 방법이 있지.
1: 다른 방법?
0: 자. 우와, 진짜 펭귄 모양이네. 시작해볼까? 로봇 펭귄 잘 부탁해. 간다. 온다. 안트로가 뭔가 말을 거는 것 같아.
1: 대답을 안 하면 들킬 것 같은데.
0: 그래서 이걸 준비했지. 자. 뭐야? 토모, 이건 양소리잖아.
3: 이게 아니...

0: 안트로포르니스들은 목소리로 소통하는 거였구나.
1: 토모양, 안녕.
2: 어?
1: 우와, 로봇 펭귄이라니 정말 멋진 생각이야.
2: 어서 와, 로키.
1: 저기, 토모양,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2: 나도 아직은 좀 어려운데.
1: 아, 딱 한 번만.
2: 좋아, 이건 좌우 앞뒤로 가는 손잡이고, 그리고 이건 소리 버튼이야. 안토르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해.
1: 알았어, 걱정 마. 우와, 갔다 간다.
2: 어? 본부에서 연락이? 잠깐만.
1: 좀 더 빠르게 가볼까? 로봇 펭귄 나오신다. 재밌다, 재밌다. 실수! 들키진 않았겠지?

0: 란트로가 쫓아오길래 피하려다가 그만.
1: 어, 로봇 펭귄은 수영 기능이 없는데.
0: 그럼 어떡해?
1: 아, 루키, 네 도움이 필요해.
0: 어?
1: 루키, 좀 더 옆으로.
0: 옆으로?
1: 어, 다시 이쪽으로.
0: 이쪽으로?
1: 조금 뒤로.
0: 뒤로?
1: 찾았어! 바로 거기야! 갈고리를 걸어봐! 이제 끌어올려!
0: 알았어! 으차!
1: 어? 안트로들이 온다! 어서 숨자!
2: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뭐라고? 로봇 펭귄을 망가뜨렸다고?
0: 어, 내가 실수로 바다에 빠뜨렸어. 그래서 안트로들이 로봇 펭귄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한 거였어. 미안해.
1: 걱정 마. 내가 다시 고쳐볼게.
2: 그래, 토모는 고칠 수 있을 거야.
3: 안트로들이 다시 데리고 가고 있어.
0: 도모 형, 정말 고마워.
1: 뭘?
3: 어? 어? 저기 좀 봐.
2: 푸테라노도냐?
1: 설마?

0: 로키, 그물을 당겨!
1: 응!

0: 위험에 처한 친구를 구하려는 새끼 안트로포르니스 정말 감동이야.
1: 맞아. 하마터면 모두 위험할 뻔했는데 말이야.
0: 응, 진짜 용감해.
2: 자, 그럼 로봇 펭귄을 안트로머리로 다시 보낼까? 럭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겠지?
0: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어. 고마워.
1: 어? 오, 로키, 잘하는데?
0: 아, 이게 아닌데.
2: 로키, 이게 뭐야?
0: 아, 잠깐만.
2: 정말 잘했어, 로키.
0: 나 잘했어?
1: 응, 이제 로키에게 맡겨도 되겠는데?
0: 야호, 신난다.
2: 토모가 만들어준 로봇 펭귄 덕분에 안트로포르니스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 자, 여기 카드.
1: 어? 이건 로봇 펭귄 카드잖아.
2: 정말?
1: 아니, 안트로포르니스야.
2: 앤디, 놀랐잖아.
1: 우리도 안트로처럼 걸어가 볼까?
0: 그건 로봇 펭귄이지. 안트로는 이렇게 걷는다고.
1: 렉스, 또 놀러 올게.
2: 응, 잘가 얘들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옥스포드 탕.
7: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0: 남반구는 북반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2: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제?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5: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링.
9: 순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반짝반짝 빛나는
13: 렉스 안녕.
12: 어? 어서와 얘들아.
13: 렉스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12: 글쎄.
14: 렉스
12: 비키 무슨 일 있는 거야?
14: 그게 말이지 며칠 동안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
12: 물건이 없어진다고?
14: 응, 핑은 손거울이, 로키는 조개가, 토모는 볼트와 너트,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사탕들이 없어졌어.
12: 그래?
13: 무슨 일이지? 도둑이라도 든 거 아냐?
15: 어? 그러게.
12: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15: 렉스, 어? 왜 웃는 거야?
12: 앙키오르니스를 보러 가자.
13: 앙키오르니스?
12: 응. 앙키오르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을 아주 좋아하거든. 분명 앙키오가 가져갔을 거야.
13: 응, 그래.

0: 얘들아, 왔구나.
1: 안녕, 비키.
0: 렉스, 누가 물건을 가져갔는지 알겠어?
2: 안키오르니스인 것 같아.
0: 어? 안키오르니스라고?

0: 안티오레니스는 반짝이는 물건들을 좋아하거든.
1: 아, 그러고 보니 없어진 물건들은 전부 다 반짝거리네. 내 사탕이 있던 곳엔 이런 모양의 깃털도 하나 떨어져 있었어.
0: 안티오레니스의 깃털이야. 아무래도 둥지를 찾으러 가야겠어.
2: 근데 왜 안티오의 둥지를 찾는 거야?
0: 안티오레니스는 반짝이는 물건으로 둥지를 꾸미는 습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3: 둥지에 없어진 물건들이 그대로 있을 거다 이거지?
0: 근데 우리는 둥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안티오레니스를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
2: 그럼 우리 비바부에게 안티오레니스를 찾아달라고 해보자.
0: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얘들아, 그럼 비바부를 불러줄래?

0: 비바보, 안티오리니스를 좀 찾아줄래?
1: 삐! 삐? 삐삐! 어? 얘들아, 여기 깃털이 있어! 삐?
0: 검은색, 흰색의 깃털 색깔을 보니 안티오의 깃털이야.
2: 잘했어, 비바보!
1: 비!
3: 그럼 이쪽으로 가보자.
1: 어? 네. 비!
0: 비! 맥가 근처라서 냄새가 끊긴 것 같아.
3: 괜찮아, 비바부. 너희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1: 맞아. 정말 고생했어.
4: 그럼 이제 어쩌지?
1: 어? 저게 뭐지?
0: 어? 저쪽 길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
1: 어? 이것 봐. 수정이야. 어?
5: 수정 조각을 물고 있어.
0: 좋아, 따라가자.

0: 이건 안키오가 물고 있던 수정 조각인데.
1: 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건가?
2: 어? 어?
1: 아, 저쪽인 것 같아.
3: 안키오리네스 같아. 얼른 가보자.
0: 어? 어? 여긴 지난번에 수정 동굴이잖아.
1: 어? 어, 저쪽이야. 안키오르니스가 수정에 걸렸어.
3: 빨리 구해서 여길 나가야 해. 여긴 거대 정갈인 풀모너스 코르피우스가 사는 곳이야.
1: 맞다, 그랬었지.
4: 띠.
3: 어?
1: 비바보 왜 그래?
0: 야. 얘들아 위험해. 와, 저기 정갈들이야. 렉스 어떡해?
3: 아, 그래.
0: 렉스
1: 여기 좀 봐.
3: 정갈들이 수정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도망가게 하자.
1: 참 좋은 생각이야.
3: 저 수정들이 많이 필요해.

0: 정갈들이 왜 저래?
1: 수정에 비친 자기들 모습을 보고 다른 정갈들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0: 그런 거구나.

0: 도망간다.
1: 다행이다.
0: 그러게, 정말 무서웠어.
2: 안티오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꺼내줄게. 렉스, 슈퍼 개토리. 얘들아, 우리도 따라가 보자.
0: 어? 저기 봐, 안키오가 즐거워 보여.
1: 그러게, 안키오는 반짝이는 걸 정말 좋아하나 봐.
3: 어? 저 알록달록한 사탕, 비키, 이 사탕 아니야?
4: 어, 맞아. 핑의 거울이랑 루키의 조개, 토모의 볼트와 너트도 있어.
1: 근데 저것들을 어떻게 돌려봤지?
0: 짜잔! 이거랑 바꾸면 된다고.
3: 수정이잖아.
0: 응, 왠지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좀 챙겨왔지.
2: 잘했어, 앤디. 이거면 될 것 같아. 둥지에 있는 우리 물건들을 전부 돌려주면 이 수정은 너한테 줄게. 어때?

0: 우와, 안키오르니스 카드다.
1: 고마워, 렉스. 오늘도 즐거웠어.
2: 앤디, 오늘 정말 최고였어. 네 덕분에 사라진 물건들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어.
0: 정말이야?
1: 렉스 말이 맞아. 앤디, 정말 잘했어.
0: 진짜로. 앞으로도 계속 나만 믿으면 돼. 가장 오래된 공룡
1: 렉스.
2: 다들 왔구나. 반가워.
0: 오늘은 어떤 공룡을 보러 갈 거야?
2: 그게 말이지.
3: 왜 무한대로 돼 있어?
1: 렉스, 이건 무슨 공룡이야?
2: 나도 잘 몰라. 이 공룡에 대해선 알려진 게 별로 없거든.
0: 정말? 렉스가 모르는 공룡도 있었어?
2: 옛날에 우루루 행성에서 화산이 폭발했을 때 다른 공룡을 구하고 사라졌다는데, 그 후론 어디에서도 관찰된 적이 없어.

0: 있었거든.
1: 아, 그랬구나.
0: 이 카드의 주인공은 모든 공룡들의 조상이라고도 할 수 있어. 가장 오래된 공룡이지.
2: 가장 오래됐다고? 와, 대단한데. 그럼 오늘 이 공룡을 찾으러 가는 거야?
0: 어때?
1: 너무 좋아.
3: 나도.
0: 그래, 그럼 어서 출발하자.
2: 응.

0: 너무 덥다. 비바부, 너희들도 덥지?
1: 아까부터 왜 이렇게 더운 거지? 그러게. 햇볕은 평소랑 똑같은 것 같은데.
2: 어쨌든 앞으로 가보자.
3: 어? 저게 뭐지? 저기 뭔가가 움직였어.
1: 움직였다고?
2: 뭔가 있는 것 같아. 어서 가보자.
1: 더위에 쓰러진 것 같아.
2: 안 되겠어. 빨리 물을 줘야 할 것 같아. 이제 괜찮은 거지?
1: 혹시 이 공룡이 그 수수께끼 공룡 아닐까?
0: 에이, 모든 공룡이 조상이라고 했잖아. 훨씬 크고 멋지겠지.
1: 맞아. 아직 어린 공룡 같은데. 엄마는 어디 있지?
2: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3: 응? 어디 가는 거야?
0: 가족을 찾아가는 건가?
2: 일단은 따라가 보자. 얘들아, 곧 화산이 폭발할 것 같아.
1: 화산?
2: 안 되겠어. 다이너 전대원 출동!
4: 보고 다이너 변신!
2: 공룡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게 먼저야. 핑! 하늘에서 공룡들을 대피시켜줘.
0: 알았어!
2: 나랑 토모는 가장 높은 지대로 갈 테니까 비키랑 로키는 중간 지대를 부탁할게.
1: 응! 맡겨라!
2: 용암은 우리가 막아볼게. 너희는 공룡들이 플레오랑 캐루를 타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1: 알았어!
0: 다들 도망쳐! 곧 화산이 폭발할 거야!
1: 이쪽이야,
0: 이쪽!

0: 저기 아래 해변가로 내려가야 해.
1: 다치지 않게 조심해.
0: 투모, 용암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길을 파줘.
1: 알았어. 여기저기서 흘러내리는데 어쩌지?

0: 일이야.
1: 안 되겠어. 비키, 루키, 핑, 여기로 와줄래? 우리가 용암을 막아야 해.
0: 응! 비키, 물총 발사! 루키, 갈고리 발사!
1: 위험해! 어디 가는 거야? 어쩌지? 여기에도 공룡들이 있었구나.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2: 믹스 슈퍼 이빨!

얘들아, 모두 준비됐지? 응! 가자!

0: 이제 화산 폭발이 멈춘 것 같아.
1: 다행이다. 정말 놀랐어.
2: 나도 많이 걱정했어. 저기 좀 봐. 어? 비가 와.
0: 화산 폭발로 기온이 따뜻해져서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거야. 이비 덕분에 공룡들이 활발하게 변성할 수 있는 거지.
2: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고마운 비네.
1: 비야, 많이 와. 잔뜩 쏟아져.
3: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러게. 조심히 돌아가.
4: 잘 가.
2: 마치 이건데?
5: 그러게.
2: 어, 렉스!
5: 물음표 카드에 그려져 있던 공룡이랑 똑같아.
1: 맞다, 맞아.
0: 어, 정말이네. 우리가 찾던 그 공룡이야. 에어럭터를 우리가 궁금해했던 가장 오래된 공룡이었어.
1: 우와, 에어럭터였구나. 드디어 찾았다.
5: 그럼 어린 공룡이 아니었구나.
2: 맞아. 작아서 우린 아직 새끼인 줄 알았는데.
1: 렉스, 우리가 찾았어. 찾았다고.
0: 응, 다들 정말 수고했어.

0: 너희들의 도움이 정말 컸어. 공룡들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졌어.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고맙긴. 공룡들을 구하는 일인데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지.
2: 맞아. 우리 공룡 탐험대 대원이니까. 다음번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1: 렉스, 우리 또 같이 가는 거다.
0: 물론이지.
3: 와, 신난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눈물엔
5: 덕덕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퍼드 팡.
4: 해구도.
3: 주소 사업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6: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진물엔
13: 덕분만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꾸룩꾸룩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킷.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지금 몇 시야?
1: 또 지각하면...

0: 미안 미안 괜찮아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지각! 좀 빌려갈게 지각하면 저한테 안 되거든
2: 퍼플!
0: 정확히 말하면 21분째 빨간 신호 초록 신호가 아니니 우린 건널 수 없어
3: 고장
0: 우리 집에 사는 이라케 고치

0: 신호가 바뀌면 속으로 3초를 세고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보한 뒤 건너야 해.
1: 정말 교양 없이.
0: 그러니까 어? 뛰든 걷든 어차피 지각인데 말이야.
2: 드디어 지각쟁이들을 한 번에 잡았다. 자자, 지각생인 너희를 위해 준비한 벌은 바로 화장실 청소란다.
1: 청소? 화장실 청소야?
2: 그래서 각종 청소 도구를 준비해뒀거든. 정말 신나지 않니?
1: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3: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그렇다면 적당한 녀석이 있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누트리쿨라 해파리. 여기 있구나. 힘은 약하지만 포탈을 흡수한다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
4: 가서 뭐하지?
1: 아무도 없는 것 같아.
5: 네가 먼저 들어가.
1: 싫어. 누가 보면 어떡해.
0: 변기는 하나씩 맞자.
1: 난 내 방 청소도 안 하는데.
5: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0: 기분도 안 좋은데 잘 걸렸다. 핑크스타 시간을 멈춰라.
1: 밥을 타.

0: 어떡하지?
1: 한 방에 사라졌어. 시시하게 약한 도움이었나봐. 그렇구나.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자.

0: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1: 이제 제가가 날래.
0: 난 저녁 못 먹어.
2: 뭐지?
3: 걸려들었군.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0: 버킹을 불발이야.

0: 미안 미안.
1: 아, 또 불러 너야?
0: 지각할까봐 서두르느라 그만.
1: 또? 지각! 좀 빌려갈게.
0: 버블! 아! 아!
1: 내 소중한 머핀들이. 아, 미안 오렌지. 이번엔 그냥 갈게.
0: 대결인가?
1: 이번엔? 신호등 고장났잖아. 뭐라? 지금이고 어디서 본 장면인데?
2: 그게 기시감이라는 건데 뇌에 저장된 이미지 정보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장면이라고 믿는 일종의 착각이지.
0: 이야! 주룩불이다!
2: 잠깐, 신호가 바뀌고 속으로 3초. 어!
1: 이거 다 머리가 빠져!
2: 어차피 늦었어.

0: 경기는 하나씩 맞자.
1: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2: 이 상황 운명이 어디서 봤는데.
0: 꿈이겠지. 보통 꿈에서 경험한 걸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
2: 꿈에서 봤나? 분명 이때쯤 발롭이 나타난 것 같은데.
3: 뭐라는 거야?
2: 맞아! 응? 시계! 우리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4: 퍼플, 갑자기 무슨 소리야?
2: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맞다! 이제 저쪽에서 오렌지가 머핀을 가지고 갈 거야.
5: 얘들아, 안녕.
2: 아무래도 우리 시간 안에 갇힌 것 같아.
5: 시간 안에 갇혔다고?
2: 신호등 앞에 그림이 서 있을 거야. 날 믿고 말한 대로 해줘. 우선 이래.
0: 아슬아슬한데. 이게 다 블랙다이아의 계략이란 말이지?
1: 그럼 그렇지. 내가 지각을 할 리 없잖아.
5: 나도 이 상황 본 것 같아.
2: 그럼 어떻게 빠져나가지? 학교 시계로 들어간 블로비 내 포털을 빨아들인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1: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이제 모두 생각났어.
1: 가자.
0: 달려.
1: 오렌지 빠빙은? 아, 당연히 안 가져왔지.
0: 비켜 비켜 비켜.
1: 그린, 너 마법 복장이야.
0: 어차피 현실도 아닌데 뭘. 시간을 아끼자고.
2: 오늘은 기필코 지각생을 잡아내겠어.
0: 늦으면 안 돼. 청소를 안 하게 돼서 시간이 남았어. 방법을 찾아야 해.
1: 블룹은 우리가 그 시간에 현관문에 나타날 걸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엔 우리가 블룹이 나타날 시간을 알고 있지.
3: 먼저 기다리자는 말이지.
4: 높은 곳이라면 이 레드님에게 맡기라고.
0: 그래, 그럼 이제 결혼을.
1: 일단 두팀으로 나누자.
0: 자, 얘들아, 시간 됐어.
1: 모두 각자

당장 나와!

0: 돌아왔어.
1: 뭐해? 이제 집에 가자고.
2: 그래. 빨리 와. 예! 얘들아!
3: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뭘 저렇게 신난 거야? 아이고, 애들이야.

0: 일어났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블루톡 스타.
1: 좋아, 친 친구들. 그나저나 그 얘기 들었어? 요즘 전교생이 다 한다는 블루톡. 다들 알지?
2: 알지, 알지. 사진을 올려서 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블루톡 스타가 되잖아.
1: 맞아. 바로 그 블루톡 스타가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나왔대. 정말 멋지지 않아?
3: 잘생겼다.
4: 야, 요! 지키라!
5: 레니가 1등 상으로 받은 최신 스마트폰이야.
4: 지키라.
6: 나도 신상폰 갖고 싶어.
7: 내가 제일 먼저 올릴 거지롱.
6: 깜짝이야. 이게 나라고? 말도 안 돼.
7: 이 골동품은 뭐야? 빗발의 스티커는 또 뭐고?
6: 이것도 아빠한테 졸라서 겨우 생긴 거야.
8: 그 사진으로는 블루톡 스타별 최대 두 개 예상된다. 버플러 하나, 너희 아빠별 하나.
4: 나중에 봐.
7: 좋아, 이번에 블루톡 스타에서 꼭 신상품을 바꿔야 말겠어.
9: 버플.
10: 혹시 블루백에 조종당하고 있는 거면 엄지손가락을 들어줄래?
11: 자자, 당장 휴대전화 안 넣으면 전부 다 압수야. 블루톡인지 뭔지 그런 시시한 게 뭐 좋다고 온 서만이 날린 거야? 큰일이야, 큰일.
5: 신상폰을 준대요.
11: 전화는 통화만 잘 되면 되지. 신상은 무슨, 봐, 아직 쌩쌩하잖아.
6: 어? 커플폰 아니야?
10: 와, 저기 또 있네.
6: 고물폰 커플인가요?
11: 사진도 인터넷도 짱짱하다니까. 그치, 퍼플? 에이, 이 곰을!
12: 화려한 겉모습에 정신이 팔린 지금이야말로 개처를 빼앗을 절호의 기회구나. 하늘과 땅, 어디서든 공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만다린 피쉬, 각오라.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개처를 빼앗아 하늘로 날아오르거라.
6: 이 정도는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핑크스타 찍어줘.

0: 너 어떡해요?
1: 난 진정한 내 모습을 찍었을 뿐이야. 철부, 얼굴만 나온 거잖아. 정체를 드러낸 건 아니거든.
2: 정체만 안 들키면 된다 이거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3: 정정당당하려면 조건이 똑같아야지.
2: 그렇지.
4: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끝나지. 야.
2: 내가 제일 먼저 찍을 거라고. 잠깐 기다려.
5: 하여간 요즘 애들이란 이 고물딱지 아직도 로딩 중이네. 어? 이게 뭐야? 내 게 아니잖아. 안 돼.
2: 머리 안 나오게 잘 찍어. 여기
6: 이번이 마지막 촬영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7: 플래시를 계속 터뜨렸더니 눈이 너무 아파.
4: 야! 누가 오는데?
5: 어딨지? 여기 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저건 뭐지? 이건 또 뭐야?
2: 얘들아, 블롬이야. 우리 해체를 훔쳐가고 있어. 블롬, 날 던져줘. 야!
4: 얘들아,
2: 받아! 핑크 스타!
4: 업을 타!

멀리서 공격이 안 통하겠어. 가까이 가야 약점이 보일 거야. 고랬지? 조금만 참아. 블루, 그대로 전진해.

0: 왜 여기 누워 계신 거지?
1: 기절하셨나봐. 괜찮으실까?
2: 뭐, 안 다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1: 저건 내 전화기잖아. 전화가 바뀌었었나봐. 블루톡 1등이 뭐라고 선생님을 위험하게 했어. 역시 이건 그만두자.
3: 나도 안 할래.
2: 나도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1: 우리 통했네.

0: 꿀잼이다. 좋아. 아쉽지만 그동안 찍은 사진은 다 지울래. 근데 다시 보니까 좀 웃긴데.
1: 스니피 선생님이?
2: 오늘 드디어 블루톡스타의 1위가 발표됐죠? 아쉽게도 블루닷의 퍼플 친구가 간발의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3: 2등도 대단한 거야.
0: 예! 2등이다!
4: 어?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위로 뽑혔던 빌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모습을 바꾸고 가짜 사진을 올린 게 밝혀졌다네요. 진짜 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우와, 진짜?
5: 에이, 별 차이도 없구만. 어릴 때 내 모습이랑 똑같다니까.
2: 이렇게 되면 1위였던 커플이 1위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6: 축하해, 커플. 와, 진짜 1등을 하다니 대단한데.
3: 1등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
0: 사진은 경쟁을 하려고 찍는 게 아니라 추억을 남기려고 찍는 거다라고.
3: 그건 맞는 말이네.
0: 그럼 우리끼리 추억을 남겨볼까? 하나, 둘, 셋.
7: 이번엔 인간들에게 정체를 들킬 뻔했습니다. 공주들이 워낙 천방지축이라 걱정입니다.
8: 그래도 반성하고 버블잼을 얻었습니다. 전 오히려 기특한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눈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진물엔?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간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5: 옥스포드 탕.
6: 어,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눈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나의 악몽.
1: 정말 대단하구나, 버플. 이런 귀한 보물을 찾아내다니. 우리 왕국의 경사로구나. 박수.
2: 정말 멋져요. 그동안 쓰레기 주워온다고 잔소리했던 전용사세요.
0: 이 황금오리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나 발견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곳에 꼭꼭꼭 숨겨져 있었지.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게 누구? 에블바리스의 누구?
3: 화폐공주! 화폐공주!
1: 우와, 자랑스럽도다. 이제부턴 잔소리 안 하마. 마음대로 돌아다니렴.
0: 와, 신난다. 이제 넌 내 품을 이뤄야.
4: 얘들아, 빅뉴스야. 우리 블루드 섬에서 가장 예쁜 학생으로 레드가 뽑혔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멋지다.
0: 완벽한 레드, 정말 부럽다. 짜잔.
5: 레드야, 레드 최고.
6: 그래.
7: 원래도 예뻤지만 이 거울을 가진 뒤로 더 예뻐졌어. 정말 최고의 보물이야.
8: 최면이 깊어질수록 악몽을 꾸게 될 테지.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미 버블잼은 이 손 안에 있을 것이다.
9: 급식은 지겨워.
0: 맛있는 거 먹고 싶다.
10: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환상적인 향기야.
9: 아, 제발 한 입만.
4: 나도 먹어볼래. 나도.
0: 이제 모두가 내 머핀을 사랑하게 될 거야.
11: 드디어 세상의 모든 원리를 깨달았노라.

아름답구나. 좋아. 퍼플 공주의 것만 손에 넣으면 이 버블 감옥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된다.

0: 뭐야 레드, 너무 못생겼잖아. 제일 못생긴 학생으로 뽑히겠는데.
1: 뭐라고? 아니 안돼, 내 미모가.
2: 너도 먹어주마. 거기서 거기서야.
0: 그만 그만, 머리가 터질 것 같아.
1: 자, 제일 높은 곳에 잘 보이게.
3: 공주님, 정치모를 물건은 만지지 말라고 공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만.
1: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하해주다니 기분 좋아. 핑크스타, 넌 특별히 오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해줄게. 응? 핑크스타, 얜 어디 갔어?
4: 핑크스타가 뭐죠, 공주님?
1: 아, 뭐야? 아, 왜 이래? 장난치지 마! 얼른 나와! 어? 왜? 아빠는? 어?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4: 공주님에겐 황금 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린 없어도 돼요.
1: 그게 무슨...
3: 에이, 갑자기 왜 숨고 그래? 아, 알았으니까 하길 그만하고 나와.
1: 이건 경고음인데? 그렇다면...

0: 맞아. 난 배 안에 있었어. 이건 함정이야.
1: 드디어

현실!

0: 챙겨놔. 불빛만 보면 바로 달려들어.
1: 소리와 불빛?
0: 네, 전화기 불빛. 이거 믿기로 쓰자.
2: 좋은 생각이야. 내가 전화를 걸게.

0: 좋았어. 이제 돌아가자.
1: 이 블랙 다이아의 심해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갈 수 없다. 공주들을 잡아오거라.
0: 내 친구들은 안 돼.
1: 잡아.
0: 제발 내 친구들을 구해줘. 안 돼.
1: 공주들이.
2: 아, 더 이상 마법을 쓰시면 위험합니다.
1: 프리즘 웨이.

0: 뭐지?
1: 이런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군. 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다.
2: 화이트 골드님!
0: 다들 괜찮아? 난 블랙 다이아는 처음 봤어. 너무 무서워.
1: 그 보물 지도를 믿기로 우릴 심해까지 불러들인 거야. 전부 함정이었어.
0: 핑크스타가 수상한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모두 미안해.
3: 모두 무사하니까 다행이지 뭐.
0: 근데 우리 구해준 그 빛은 뭐였어?
3: 갑자기 우리 개처에서 엄청난 힘이 나왔어.
1: 개처에 우리가 모르는 힘이 숨겨져 있는 건가? 책을 찾아봐야겠어.
3: 일단 돌아가자. 하트콘이 알면 난리 날 거야.
0: 잠이 안 올 것 같아.
1: 내일 보자.
0: 안녕.
3: 그럼 몰래 들어가 볼까?

0: 인형으로 저희 속이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라며.
1: 뭐야? 갑자기 이래.
2: 잔소리가 뭐지? 그리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전학 온다는데 왠지 인어공주일 것 같아.
3: 커플의 첫날이 떠오르네.
2: 내가 학교가 얼마나 재밌는 곳인지 알려줘야지.
3: 과연 경쟁자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
2: 아, 물론이지.
4: 좋은 아침, 블루다스쿨 친구들. 오늘부터 지난번 사건으로 전학생 소개는 방송으로 할게. 자, 새로운 친구의 이름은? 내 이름은 블루야. 소개는 생략할게. 난 결투를 신청하러 나온 거니까. 버블, 그린, 레드, 오렌지. 점심시간에 강당으로 나와 도망가면 겁쟁이로 간주하겠다. 그럼
5: 인어공주일 확률 98%.
6: 강당에서 결투한대.
7: 뭐야, 아무도 없잖아.
2: 어딨지?
8: 자, 난 열정의 파란 불꽃, 해파리 왕국의 공주, 블루네미시다!
9: 전 젤리핀이에요.
2: 반가워!
7: 너희 중 누가 대장이지?
2: 대장? 그런 거 없는데.
7: 이런 이런. 그럼 모두와 상대해야 하는군.
6: 뭔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야.
7: 다들 모르는 척하지 마. 어차피 우리 중에 제일 강한 공주가 여왕 후계자가 될 텐데 가망 없는 인어공주가 굳이 인간 학교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9: 강해야 한다고? 여왕은 품위와 우아함이 필요한 거 아냐?
5: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여왕은 바다를 수호해야 하니까 강력한 힘도 필요하겠지.
7: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네. 이 대결에서 패배한 공주는 바다로 돌아가는 거야.
9: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그치 얘들아?
2: 재밌겠다.
7: 좋아, 다 이겨주마.
10: 해파리 왕국이라면 가장 상대하기 벅찼던 곳이 아닌가.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겠다. 용사의 힘이 지지 않을 강한 주먹의 멘티스 쉬림프. 그린의 버블잼을 이용해 지능을 높이면 백전백승이겠구나. 가라! 나의 충실한 블록들이여, 가서 용사의 싹을 잘라내거라!
11: 대결 시작!

0: 이렇게 불타오라!
1: 글로우승!
2: 야, 진짜 멋졌어!
0: 이건 이길 확률이 있어. 잡았다!
2: 글로우승! 예, 이득이다!
3: 체면 다 구겼네.
0: 어이, 약골들! 일어나!
2: 너무 힘들었어. 더 이상은 못하겠어.
0: 불공평해! 이거 다 네가 잘하는 거잖아! 그럼 마지막 대결 종목은 너희가 정해.
4: 가위바위보!
5: 불안한데.
0: 엉뚱한 건 아니겠지?
1: 뭐? 춤 오래 추기?
0: 아! 장난해? 춤이 무슨 대결이야?
5: 마라톤 같은 지구력 대결이라고 할 수 있지.
0: 공주라면 우아한 춤 정도는 기본 아니야? 왜? 자신 없나 봐?
1: 뭐? 난 대결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해! 뭐든 다 이겨줄 테니까! 춤 대결이래!
2: 가자! 재밌겠다!
5: 원, 투, 원, 투, 하나, 둘, 셋!

0: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친구끼리.
1: 내가
0: 우리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자.
1: 내가
0: 별미잖아.
2: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내가 패배자가 되다니.
0: 잘됐어. 귀찮은 애가 사라졌잖아.
3: 그런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는 승부욕에 집착하지.
0: 블루를 찾아보자. 개차를 돌려줘야지.
4: 블루야.
5: 모두 조심해.
3: 된 거지? 내 스크리닝 능력과 똑같아. 우리의 공격 정보를 이미 다 파악했어. 공유의 정보만 없는데?
0: 먼저 공격하면 되지.
3: 퍼플, 우리 공격은 안 통해. 블루를 찾아야 해.
0: 퍼플! 레오! 블루를 찾아서 전해줘! 부탁해!
5: 할 수 있어.
2: 이건 타임스톡?
5: 블루! 여기 있었구나. 자, 네 레인보우 캐쳐.
2: 나는 자격이 없어.
5: 퍼플이 꼭 전해달랬어.
2: 퍼플이?
5: 글로바!
0: 이기고 지는 게 뭐가 중요해?

0: 몰라!
1: 이 약골들, 뭐 저런 거한테 밀리고 있어? 버블버블 사파이어!

0: 사파이어 블루 변신 완료! 헛! 블루님이 나설 때군! 헛을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1: 블루의 정보를 파악했어. 조심해.
0: 하지만 나한텐 소용없다. 지면 바다로 돌아가는 게 규칙이야.

0: 그러니까.
1: 대단한데?
2: 좀 하는데?
0: 아, 맞다. 이거 블루판 데서 나왔어.
3: 우와, 저번에 빼앗겼던 버블잼이에요.
1: 이게 그 블루베 진화에 도움을 준 것 같다. 블루 니 덕분에 다 찾았어.
0: 버블, 이 말이 맞았어. 이기는 것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더 좋더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에잇!
4: 우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스윙 트랙.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씽씽씽 멋진 배가 바다 위를 갑니다.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고 있네요. 더 굉장히 빠르죠.
3: 우와 이것 보세요. 물살을 가르면서 빠른 속도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물살을 갈라서 가니까 더 빠른 것 같아요. 역전했습니다. 우와 아, 이렇게 승부가 바로 결정지어지나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바로 땅에 꼬꾸라졌어요. 역시 배는 땅을 달릴 수가 없죠. 뒤에 오는 선풍기 달린 배는 땅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땅 위로 올라갔어요. 땅 위를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호호호, 제 눈을 의심하게 되는군요. 대단합니다. 말도 안 돼. 오호호호. 오잉? 땅 위를 달리잖아. 우와, 신기하다. 나도 타고 싶다.

0: 공기부양정.
1: 나 공기부양정 처음 타!
2: 한다면, 아, 네. 가파리에서 뛰면 위험해요.
1: 아, 네, 네.
2: 그리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를 꼭 입으셔야 됩니다.
1: 아, 구명조끼요?
2: 예.
1: 알겠습니다.
2: 네. 잘 들어가시고. 네. 위험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시죠.
1: 네.

0: 와, 신난다!
1: 객관 고급자 발생, 지금 즉시 이동할 것.
2: 아, 여기 공기부양정, 우리가 지금 이동하겠습니다.
0: 부장님, 무슨 일이에요?
3: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0: 어디로 갔는데요?
3: 아, 갯벌쪽에 고립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지금 구하러 갈 겁니다.
0: 아, 지금 사람을 구하러 간다고요?
3: 네.
0: 빨리 가시죠.
4: 오케이!

0: 칠칠. 공기 부양정이 영웅이다, 영웅. 사람을 구했어. 우와, 멋지다. 그런데 공기 부양정은 어떻게 바다에서도 움직이고 갯벌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걸까? 궁금하자,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갯벌은 물 위나 땅 위를 다을락말락하게 떠서 가는 수륙 양용배 공기 부양정. 무게는 92톤. 최대 시속 약 83km. 이렇게 크고 무거운 공기 부양정이 물 위도 땅 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바로 공기 부양정 아래에 가득 들어있는 공기에 있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아래로 바람이 새어나오면서 공기 부양정은 위에 떠있는 상태야. 공기의 힘으로 살짝 떠있기 때문에 바닥과 닿지 않아. 그래서 쉽게 움직이는 거야. 땅이든 갯벌이든 물이든 공기 부양정은 그 위를 떠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말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밑에 구멍이 뚫린 배로 확인. 자, 배 밑에 작은 구멍들이 보이지?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볼 거야. 이곳으로 바람을 보내기 위해서는 풍선이 필요해. 자, 이 풍선에 있는 바람을 이 배 밑에 작은 구멍으로 보내면 이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새어나와서 이 배가 뜨는 거야. 공기 부양정도 같은 원리로 육지나 바다에서도 뜰 수 있는 거고. 맞지, 씽씽?
1: 맞아. 대단한데?
0: 그런데 이렇게 뜨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는 힘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1: 그것 말이야. 바로 초대형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거야. 공기 부양정은 거대한 프로펠러 두 대가 만들어낸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여. 바람을 뒤로 강하게 불어주면 공기 부양정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야.
0: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이번에는 프로펠러로 확인. 자, 이 프로펠러가 빙글빙글 돌면서 바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자, 그럼 더 많이 돌려서 한번 바닥에 놓아볼까? 우와! 앞으로 가네! 와, 프로펠러가 바람을 뒤로 밀어주면 바람이 다시 프로펠러를 앞으로 강하게 밀어주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인 거지.
1: 그래, 바로 그거야.
0: 드디어 공기 부양정의 비밀을 찾았어. 그 비밀은 바로 바람의 힘이야. 바람의 힘으로 뜨게 해주고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볼래. 부장님 출발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단배 살래. 레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2: 달걀이 있나요?
0: 여기요. 가방도 있어요.
2: 없나요?
0: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0: 아! 이 가방은요?
2: 와, 예쁘다! 나 이거 살래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2: 돛단배.
0: 여기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0: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1: 시장에 갑니다.
2: 배고파. 먹을 걸 살까?
3: 아, 아무것도 없어.
0: 아, 가게 문 닫았어요.
2: 배고파.
3: 나도.
0: 짜잔.
3: 아, 빵이다.
0: 맛있겠죠?
3: 네.
1: 근데 이건 얼마예요?
2: 얼마예요?
0: 잠깐만요. 얼마더라? 어?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3: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0: 호불호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호불호로 도마나라 캐슬.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5: 얼리면 더 맛있어.
6: 오랜 옛날부터 요즘과 악당은 주로 대결해왔지. 요즘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7: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선생님,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임금!
2: 외계인이 나타났나요?
3: 요정들, 오늘도 나쁜 습관을 가진 어린이가 나타났다. 이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2: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어린인가요?
3: 아니, 다른 사람의...
1: 다른 사람을 때리는 어린인가요?
3: 아니, 다른 사람의...
0: 다른 사람을 놀리는 어린이인가요?
3: 나네! 내 말 끝까지 듣지도 않고...
0: 죄송합니다, 박사님! 너희 박사님 말 좀 끝까지 들어! 중간에 자꾸 껴들지 말고!
2: 네가 먼저 그랬잖아!
1: 너도 껴들지 마!
2: 너도
1: 껴들지 마! 동방이 댕댕이 소리가 끝까지 하지 마!
3: 그만! 오늘의 어린이는 바로 요정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다!
4: 아니!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0: 그니까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변기 고장나서 뚜껑 열지 말라는 거였는데. 아, 그물 내리는 버튼?
1: 네, 물 내릴게요.

0: 저 화장실 써야지. 고장나서 변기물 내리지 말라는 거였는데 엄마 말을 끝까지 들어야지.
1: 그런데 달수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 자, 오늘 우리는 길을 건널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3: 우리 집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신호등이 고장나가지고 제가 길도 못 건너고 한참 기다렸어요.
2: 달수 그랬구나. 어, 맞아요. 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을 잘 보고.
3: 근데 신호등은 왜 불이 초록색이에요? 난 파란색이도 좋은데. 나 지난번에 파란색 바지에 구멍이 나가지고 또 파란색 바지 사러 마트에 갔었는데.
4: 야! 너 선생님 말씀 좀 끊지 마. 아, 그래, 우리는 선생님 말씀 끝까지 듣고 싶단 말이야.
3: 알았어. 선생님 말씀하세요.
2: 어? 어? 어? 어? 어디까지 말했더라?
1: 그런데 이런 달수를 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5: 저렇게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그렇다면 수리수리 크크수리 말싹두기 나와수리 뚝딱.

0: 이 무시무시한 말싹두기로 무엇을 자를까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주지. 공포의 말싹두기 출동!
1: 아, 근데 달수 말이야. 선생님 말씀 끝까지 안 듣고 왜 자꾸 중간에 껴들어?
2: 그니까. 아, 달수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1: 아, 우리 달달하게 사탕 먹으러 갈까?

0: 너희 왜 그네 새치기 하려고 하냐?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가 지금 그네 타려고 가고 있는데 니네가 그네 새치기 하려고 했잖아. 맞잖아 맞잖아.
1: 아니 우리 그네 타려고 한 게 아니라.
0: 그네 타려고 한 게 아니면 뭔데. 그네 밀어주려고 왔냐? 나 밀어주려고.

0: 거짓말 좀 그만해라.
1: 와.
0: 내가 새치기 당할 줄 알고. 흥.

0: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머리핀인데? 어? 뭐야?
1: 헐! 놀라!
2: 안녕, 나 악당 크크라고 해. 나도 너처럼 다른 사람 말을 싹둑싹둑 자르는 악당이지.
0: 나처럼 남의 말을 자른다고?
2: 그래, 너 다른 사람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르잖아. 방금 전에도 나영이 말을 중간에 싹둑 자르고 네 할 말만 했잖아. 그래서 나영이가 그 머리핀도 못 찾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야?
0: 그럼 나영이가 하려고 했던 말이...
3: 아, 그게 아니라 아까 머리핀 떨어뜨린 것 같아서 그거 찾으러 온 거야.
0: 이거였나 보네. 나영이 갖다 줘야겠다. 나영이 어딨지?
2: 좋았어. 그럼 달수를 괴롭히러 가볼까? 말싹두기 준비됐어? 싹둑싹둑 그럼 출동!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싹둑싹둑 컷!
0: 아, 어디 갔지? 어? 어? 저기 있다! 나영아! 이거! 네 머리핀 맞지?
3: 그네 밑에 떨어져 있었지?
0: 아까는 내가 정말
2: 싹둑!
0: 미안했어.
2: 싹둑 싹둑.
3: 뭐야? 왜 말을 끝까지 안 해? 아까는 내가 정말 뭐?
0: 아니, 아까는 내가 네 말을 끝까지.
2: 싹둑.
0: 듣지 않아서 미안했다고.
3: 근데 얘는 왜 말을 끝까지 안 해? 우리 말도 끝까지 안 듣더니 이제 자기 말도 끝까지 안 하네. 가자. 응.
0: 나영아, 효진아. 뭐지? 누군가 내 말을 중간에 싹둑 자르고 있어. 설마.
2: 맞아. 내가 그랬어. 이 말싹둑이로 싹둑싹둑 캬캬캬캬캬캬캬캬.
0: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2: 왜 이러긴 너 닮아서 이러지. 너도 네 말이 중간에 싹둑 잘렸을 때 그 기분 실컷 한번 느껴보라고. 캬캬캬캬캬캬캬. 싹둑싹둑싹둑.
0: 진짜!
2: 캬캬캬캬캬캬캬캬. 싹둑.
4: 왜 그래?
0: 아니, 이상한 아저씨가 말싹둑이랑 가위로

0: 우리 아들 이상한 습관 하나 또 생겼네. 달수야, 말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자. 응?
1: 예스! 나도 싹둑.
2: 그때 달수는 생각했지.
0: 아, 그 물 내리는 버튼?
3: 네, 물 내릴게요.
2: 자기가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싹둑 잘랐을 때
3: 신호등은 왜 불이?
2: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했을지 말이야.
1: 말싹둑이 요 예쁜 거 참 마음에 드네. 아니, 딩동댕 삼총사. 딩동댕 삼총사, 니들 왜 자꾸 나 따라다녀? 혹시 나 좋아하니?
4: 좋아! 너무 좋아!
5: 정말 좋아!
1: 뭐지? 정말 날 좋아하는 거였어?
4: 너 혼내주는 게 너무 좋다고!
1: 역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 거군. 덤벼라, 딩동댕 삼총사!
6: 얼마든지 덤벼주마!
1: 딩딩 빙! 짝뚱
7: 짝뚱! 뭐? 이럴 수가!
1: 보았느냐? 이 말싹두기의 파워를! 무아들 무아들 잘을 잡힌 곳.
6: 얘들아, 지금이야! 딩딩!
4: 동동!
5: 딩딩!
6: 딩동!
1: 아유, 왜 이렇게 틀렸어? 불량 소품 퇴출하자! 둘, 셋, 뿅!
6: 우리가 또 해냈다!
7: 예!
2: 그날 이후 달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0: 달수야, 이따가 할머니 놀러 오시면.
3: 근데 할머니 지난번에 오셨을 아니에요. 엄마 얘기 다 듣고 얘기할게요.
0: 그래. 이따가 할머니 놀러 오시면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할머니 좋아하시는 빵 사서 공원 놀러 갈까?
3: 네, 좋아요.
2: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다고 한다.
8: 딩동댕 삼총사!
9: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6: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4: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5: 우리가 누구?
8: 딩동댕 삼총사!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술물엔?
11: 덕분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눈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물건은 준비됐어?
1: 물론이지.
0: 좋아. 그럼 작전을 시작해볼까?
2: 무슨 작전인데, 쭈?
1: 오늘이 메리루 생일이거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2: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나.
3: 마야, 로미. 얘들이 다 어디 갔지? 어? 이상하다.
2: 이 동네엔 매일 화려한 파티가 열릴 줄 알았는데 엄청 지루하네, 파티. 어디 재밌는 파티 없나, 파티?
3: 지금 뭐들 하는 거지요? 신성한 학교 복도에서 공놀이를 하다니 교칙 제12조 5항 위반입니다. 수업이 끝났으면 어서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2: 자, 화내지 말고 화려하게 파티.
3: 이건 댄스 파티? 오랫동안 숨겨왔던 제 실력을 공개할 때군요.
4: 교장 선생님, 왜 그러세요?
3: 이 순간 춤추지 않는다면 벌점입니다.
1: 파티핀? 로미에게 잊지 못할 파티를 만들었죠.
2: 더 화려하고 신나는 파티를 하러 가야겠어, 파티! 여기서 왠지 파티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파티!
5: 잘 좀 달아봤어!

0: 뭐야 너희, 나만 빼놓고.
1: 무슨 일이야?
0: 알겠어, 나도 할래. 조금만 더.

0: 왜 그래 갑자기?
1: 이런, 내가 왜 그랬지?
0: 이건 혹시... 내 파티를 하고 싶어 했구래. 으이, 파티핑! 네가 한 짓이었구나, 쭉! 이 난장판을 다 어쩔 거야? 파티핑, 너 언제 나타난 거야? 솔직함에 무게무게! 파티핑, 너 가만 안 둬, 솔직! 화려한 파티를 도와준 것뿐인데 왜 화를 내는 거야? 아닙니다. 난 내가 서 파티 할 거야, 파티! 파티핑! 거기서! 루미! 얼른 쫓아가자, 나!
2: 그치만, 메리로의 생일 파티는 어쩌지?
3: 우리한테 맡겨, 루미!
0: 루미의 소중한 친구라면 우리한테도 소중한 친구야, 뜨거!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빨리빨리 다녀, 빨리!
1: 어떻게든 다시 준비해볼게. 어서 파티핑을 쫓아가.
2: 얘들아,
1: 다녀올게.
4: 풍선이요, 풍선. 풍선 사세요.
0: 아,
2: 힘이 쭉

0: 지금부터 최고로 신나는 풍선 파티가 시작됩니다.
1: 여기는 어디야? 나나 재밌어 보이는 게 엄청 많아서 웃지. 여기 재밌는 놀이기구들을 탈 수 있는 놀이공원이야. 좀

0: 대밖에 안 보이지, 츄?
1: 좋아, 다 같이. 점점점점점. 자, 다 같이 박수 점점. 신나게 해. 하나, 둘, 셋, 점점. 자. 하나, 둘, 셋, 점점. 자.
2: 뭔가 냄새가 나는데.
3: 우유향은.
0: 안 입지. 이리로 와.
4: 뭉게뭉게!
2: 파티핑, 진심이 따라오시지?
0: 싫어, 싫어! 난 파티를 할 거라고, 파티!
3: 재밌게 놀아, 얘들아.

0: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코끼리, 건배하는 사람, 파티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1: 전부 파티 장식을 하고 있어서 파티핑이 어디에 숨었는지 모르겠어, 나나. 어? 저 코끼리 조각상. 상자가 여러 개라 숨을 곳이 아주 많아 보이는데 꼬래?
2: 아! 저기 저 안경! 파티핑이 안경처럼 생겼어, 솔지?
0: 이번엔 너무 쉬운데? 좋았어. 리킷 핫윙 호!
1: 잠깐! 그럼 혹시 파티와 아무 상관없는 물건은 아닐까죠? 어? 저거! 왜 어른이 저 병을 들고 있어? 나나!
0: 좋아! 이번엔 제발!

0: 자, 이제 파티를 멈출 시간이야. 트리트리 캡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킹킹 파티 핑 캐치.
1: 파티는 계속돼야 한다고. 완벽해 파티.
0: 맞아.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파티핀.
1: 응? 내 도움?
2: 늦지 않게 가야 하는데.
1: 어떡해. 어쩌지? 메리로가 실망했나 봐쥬. 파티핀,
2: 네 도움이 필요해. 메리로에게 최고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줘.
1: 응응, 화려한 파티는 나한테 맡겨, 파티.
3: 얘들아, 정말 최고로 멋진 생일 파티야.
1: 최고로 멋진 파티라고, 파티? 너 다른 파티 안 꾸며.
3: 언제나 준비한 거야.
1: 화려하지 않아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제일 좋은 파티인 거구나, 파티.
0: 그렇게 행복해하는 메리로는 처음 봤어.
1: 근데 아깐 정말 놀랐다니까, 나야.
4: 우와, 아까 갔던 곳이잖아. 진짜 재밌었겠다, 솔지.
5: 그래.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꿀해.

0: 것도 아니었어. 이제 네 군데 남았군.
1: 멋진 머리를 꾸며봐, 꾸며핑.
2: 아, 이게 무슨 헤이즈 머리야? 완전 망쳤어!
3: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해드릴게요.
2: 아, 됐어요! 역시 손님 없는데 오는 게 아니었어.
3: 벌써 몇 번째야? 미용실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왜 머리가 생각처럼 안 될까?
1: 솜씨가 사타니까 그렇지. 자, 이 브러쉬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봤군요. 이렇게 해야지, 꾸며.

0: 어울리는 머리를 해주는 미스틱 마을의 미용사야 나야. 이런 머리로 연마을 댄스 파티에 갔다간 놀림 받을 거야 나야. 어쩌지. 아, 꾸며팀한테 가면 되겠다 나야. 자, 너에게 딱 맞는 스타일을 찾아줄게, 꾸며. 와, 진짜 예뻐, 나나. 고마워, 꾸며피.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줄게, 나나.
1: 꾸며피 덕분에 머리가 정말 예뻐졌어, 꾸래.
2: 진짜 마음에 들어, 솔지.
0: 머리하고 싶으면 언제든 좋아, 꾸며.
2: 우리 머리도 전에 꾸며핑이 다 해준 거야, 솔지.
1: 그렇구나. 멋진 아이네.
3: 로미, 학교 가야지.
1: 벌써 시간이.
3: 로미, 준비는 다 돼. 어머? 애들이 장난쳤구나. 너도 이따 비비 미용실에 들렀다 와. 거기 이상한 머리 원래대로 잘 돌려놓는데.
2: 비비 미용실이요?
3: 응.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손님이 없었는데 실력이 좋은지 요즘은 길게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인기야. 멋진 선생님한테 배웠다 나. 그럼 먼저 간다 로미.
2: 이상하네. 저번 주에 레나가 머리 망쳤다고 화냈던 덴데.
1: 빨리 교실로 가야지. 아야야. 선생님.
4: 로미 학생, 앞을 보고 걸어야죠. 땅만 보고 걷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요.
0: 문어다.
1: 문어?
4: 나 보고 문어라고 한 건가요?
1: 아니에요. 그 머리 정말 잘 어울리세요.
4: 로미 학생이 제법 보는 눈이 있군요.
2: 그래. 그러니까 내가 정말.
0: 로미 머리 좀 봐, 레나. 진짜 웃기다, 그치?

0: 사려한 머리의 괴물이 이만큼 큰 가위로 싹둑 싹둑.
1: 참나 무슨 괴물이야? 어디 봐봐.
0: 야 너도지.
1: 어머 뭐하는 거야? 머리도 웃기게 생긴 척해.
0: 네가 더 웃기게 생겼거든.
1: 뭐야?
2: 그렇지. 얘들아 싸우면 안 되지.
0: 야 이거 좋아. 이거 뭐라고.
2: 다들 자리에 앉고 너희는 반성문 써. 자 그럼 수업 시작하자. 오늘은
1: 나일이 말한 괴물 꾸며핑인 것 같아. 나나 이렇게 강력한 스타일링은 꾸며핑 솜씨가 확실해 솔직. 그렇다면 망친 머리를 바꿔준다는 비비 미용실이 수상한 대충. 하지만

0: 앞머리에? 제이야! 제가 머리 가꾸는 걸 좋아하는 꾸며핑이야, 나야!
1: 꾸며핑이, 대체 지금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손님이 나가면 가보자.
2: 머리가 아주 잘 됐구먼. 고마워요.
3: 다음에 또 오세요.
1: 꾸며핑, 꼼짝마!
3: 무슨 일이세요?
1: 꾸며핑 좀 데려갈게요.
3: 네? 대체 누구시길래 내 친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1: 친구라고요?
4: 꾸며핑, 네가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거야?
5: 너희는... 아니, 난...
3: 당신들 대체 뭐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요!
1: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금방 끝나요.
5: 프린세스! 어서 캐치해야죠! 캐치! 싫어! 안 돼, 꾸며!
1: 이 녀석, 얼른 나와!
5: 나간 것 같은데 왜 계속 미용실로 떼지쭈?
1: 요 장난꾸러기 녀석 우리를 속였구나. 꾸며핑 어서 나와.
3: 여기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1: 죄송해요. 진짜 잠깐만요. 헤어스프레이, 마네킹, 거울 중 하나에 숨었어.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알쏭달쏭하네.
4: 꾸며핑은 머리 가꾸는 걸 좋아하니까 헤어스프레이일 거야, 꾸래.
6: 저 마네킹 좀 봐. 엄청 과감한 헤어스타일. 꾸며핑의 솜씨가 틀림없어, 솔직.
1: 거기 숨었구나.
5: 잠깐만, 나가! 거울면 머리색을 다

0: 머리로 장난은 이제 그만. 트리트리 스캐트리 미스틱 큐브 속으로. 열쇠 키니킹 꾸며 핑크.
1: 도와줘?

0: 밤마다 사람들 머리를 이상하게 만든 건 내가 맞았구며. 그러면 다음날 머리가 이상해진 손님들이 미용실로 왔거든. 난 비비에게 머리 손질하는 법을 알려줬었구며. 난 단지 비비가 잘 되길 바랐었구며. 그치만 잘못된 방법이었지. 정말 미안해, 꾸며.
1: 꾸며 핑, 너 그동안 날 위해서 그랬던 거야? 난 괜찮아. 너한테 배운 것들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일 안 해도 돼. 알겠지?
0: 비비!
2: 남은 열쇠 티니핑 셋은 언제 찾을 거야? 빨리 더 찾아봐.
3: 엄청 열심히 찾고 있거든, 솔직히.
0: 꾸며핑!
3: 이거 봐봐. 비비 사장님이 미용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
0: 혼자서도 잘하는구나. 정말 잘 됐어, 꾸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0: 옳지.
9: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0: 옳지.
9: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0: 옳지.
11: 우리 모두
10: 옳지.
4: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2: 얼리면 더 맛있어.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 빠.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박스가 올지. 근데 왜 아직까지 박스가 안 오지?
5: 뭐죠?
4: 네. 아, 멜로디가 뭐죠? 네. 아직 박스가 안 오지. 네. 왜 아직 박스가 안 오지. 왜 아직 박스. 어이! 깜짝이야! 어, 뭐야, 박스는?
6: 난 이제 알아야지.
4: 어, 놀래켜?
6: 나는 알고 있었어.
4: 지혜야, 왜?
6: 너무 기분 좋았어요.
4: 오늘의 상자는 과연 뭘지 궁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상자를 들고 뮤직 박스. 뭐야? 깜짝 놀랐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아, 깜짝이야? 자, 정엽이가 이쪽 열고, 아이씨가 이쪽 열고.
6: 자,
4: 아, 야, 깜짝이야 하는 아이씨를 놀래키는데, 자, 뭐가 들어있는지. 저 눈동자가 보여.
6: 뭐죠?
4: 어?
6: 아, 너무 보인다.
4: 보여줘. 그렇지.
6: 아, 진짜 보여. 진짜 보여.
4: 눈동자. 어머.
7: 야.
6: 으아. 악어다.
4: 악어 이빨 게임 인형이잖아. 너네 이거 알아? 이거.
6: 네.
4: 이거 엄청 재밌어.
6: 맞아요.
4: 악어 이빨 게임 뭔지 알아?
6: 네, 이거 막 눌러.
4: 어, 눌러가지고 악어 입이 딱 닫히는 거야. 왜 주희야, 왜 물려고 그래? 귀엽지? 왜?
6: 봤어요. 저 봤는데, 이거 먹이를 먹고 저거 이거 누르면 이게 딱 닫힐 때, 손 닫힐까봐 저.
4: 아, 손 다치질 않아. 그럼 아저씨가.
6: 손이 다치지 않아.
4: 그러면 이 이빨 게임 인형이 너무 재밌는 이 인형이거든. 그러면 아저씨가 한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한번 보여줄게.
6: 이빨 좀 닦아.

0: 삐삐삐삐삐 커피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재밌지? 자, 그럼 이제 정혜배 한번 가볼게. 자, 조심조심 눌러봐. 오케이. 살금살금 눌러봐.
1: 세 번! 세 번
0: 괜찮아? 누가 물릴
1: 대박! 나 이거 진짜 신기해!
0: 한 번 나왔어? 조심해야 해. 안 물리네! 재밌지?
1: 와, 대박!
0: 그래, 안 물렸어. 봐봐. 이렇게 하면 안 물리는 거야. 지윤은 조금 악어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정엽이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누가 걸리는지. 재밌겠지? 그러면 지윤은 우리 누가 이길지 응원해줘. 됐지?
1: 이겨라!
0: 누구 이겨라? 누구 응원하고 싶어, 둘 중에?
2: 저는 둘 다?
0: 둘 다? 어머, 똑똑하다, 얘. 좋아, 그러면 응원해줘. 자, 갈게.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1: 이겨라!
0: 조심조심 눌러봐. 살금살금 눌러봐. 오케이. 오래 살아남네. 자.
2: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0: 노래는 같이 해줘, 그러면 지희야. 누가 물릴까? 난 절대 안 물릴 거지.
2: 아니, 이거.
0: 조심해야 해.
1: 나 짠다.
2: 조심조심 눌러봐. 살금살금 눌러봐. 조심해야 될 게
1: 안 먹었어?
0: 조심조심 눌러.
1: 봐.
0: 내가 걸렸어. 깜짝이야.
3: 여기는 정글. 뭔가 으스스해. 늪 속에 까만 동그라미가 두 개?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자.

0: 깜짝 놀랐네. 정글 으스스한데?
1: 어?
0: 저기 수풍 뒤에 까만 동그라미가 네 개?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자.

0: 깜짝 놀랐네.
1: 어?
0: 저기 폭포 아래 뭐지? 까만 동그라미가 여섯 개야. 가까이 가보자.

깜짝이야. 겁쟁이 악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까만 동그라미 그림이었잖아. 아, 꿈이었네. 어쩐지 깜짝 놀랐는데 다행이야.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박스. 안녕 친구들, 오늘은 뭐든지 뮤직 박스에서 만난 음악들 중에서 어라 이런 음악 처음인데 하는 곡들을 모아왔어. 첫 번째 음악은 영차. 어린이 여러분, 신이

어서 와. 이런 건 처음이지? 다음 음악은 뭘까? 어? 어? 이 노래는 그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어? 그 박스를 찾아라. 어딨지? 잠깐만. 어? 아하! 여기 있다! 그래! 맞아! 바로 이 박스.

어서 와. 이런 건 처음이지, 박스. 하나 더 소개할게. 자, 이 박스가 어디 있었더라? 어, 여기 있다. 자, 자, 기억나요? 자, 이게 뭐더라? 자, 이게 뭐더라?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뮤직 박스. 강렬한 음악 소리 생각이 난다. 전기를 연결해서 연주하는 바로 그 악기지. 전기 기타의 연주로 들어봤지? 우주선이 슝!

0: 이렇게 새롭고 신나는 음악도 처음이지. 앞으로 뭐든지 뮤직박스에서 만나게 될 음악들 정말 기대된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올게. 뭐든지 뮤직박스 스페셜. 영차, 영차, 영차, 영차.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치스.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세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칠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얘들아, 안녕!
1: 안녕!
0: 안녕! 기차 출발! 우와, 공룡기차다!
1: 빈자리에 공룡을 곁에우자.
0: 여기 색깔 규칙을 보면
2: 패턴을 찾아보자. 빨강, 파랑, 빨강.

이번엔 내가 해볼게.

0: 이번엔 내 차례.
1: 행운을 찾아보자. 노랑 노랑 보라.

0: 난 분홍.
1: 난 연두.
2: 난 파랑.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 고민이 되면
4: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단짠단짠 전쟁.
7: 호떡아! 호떡아! 내 말 안 들려? 호떡아, 그만 먹어!
6: 아유, 좀 먹는 게 왜 뺏어? 응? 나 지금 스트레스 주는 거야!
7: 스트레스 주는 게 아니라!
6: 뇌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져. 난 뇌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단 걸 먹는 거야.
7: 응? 근데 짠 건 왜 먹어?
6: 응? 단 거 먹고 짠 거 먹으면 더 맛있어.
7: 맛있긴 하지.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6: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8: 비성, 비성,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7: 어? 그 나트륨 딱지랑 당딱지가 깜빡인다.
6: 어? 왜 나트륨 딱지랑 당딱지랑 동시에 깜빡이는 거야? 왜 나트륨 딱지랑 당딱지랑 동시에 깜빡이는 거냐고? 왜?
7: 그건 모르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직접 가보자.
6: 알았어.

0: 누구인가? 누가 노래를 써놨느냐?
1: 아, 네님. 도파민은 모두 물러갔사옵니다. 그래서 노래가 끊겼사옵니다.
0: 벌써? 아, 도파민이 나와야 내가 행복한데. 어서 당장 다시 도파민을 보러 가라.
1: 네, 네님. 도파민은 당장 들라하신다.
2: 저희 도파민은 그냥은 못 나갑니다요. 당이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요.
3: 나트륨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요.
1: 그렇다는데요, 왜님?
0: 왜요? 단맛에

0: 낱낱의 나트륨이라는 방금 전까지도 내 옆에 있었는데 어디로 간 것이냐? 지금 당장 당과 나트륨을 더 부르고 가라!
1: 저요? 아니, 그럼 더 부르게 싸웁니다, 뇌님. 당과 나트륨은 더 들라 하신다!
2: 어, 누나! 여기가 어디야?
3: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 아, 내님이시다!
0: 아이고, 우리 당이 왔구나!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나의 당당당당, 당당당!
3: 우와! 당이 이렇게 뇌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1: 뇌님이 당을 드시니, 당이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소?
3: 어, 그렇구나!
2: 힝! 그럼! 나는요, 나는요, 나는요, 나는요!
0: 어구구구구, 우리 나트륨도 왔어! 우리 짠 나트륨이 있으니까 당이 더 맛있어! 그래서 짠 거 먹고 단 거 먹으면 더 행복하오! 그럼 더 신나게 붕악을 올려라!
1: 신나게 붕악을 올리랍신다!
0: 더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0: 나타났다. 가자.
1: 족발. 에? 누구냐? 또 누가 내 흠을 깨는 것이냐? 뭐 들었는 것이냐? 도파민 더 놀자.
2: 저 내님 친정하시옵소서. 도파민들은 다 물러갔사옵니다.
1: 물러가? 아니 왜 또? 탕도 오고 나처럼도 왔는데.
0: 부족하옵니다. 다시 도파민과 춤을 추시려거든 내님이 더 기쁘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3: 예를 들면 단짠 같은 거 말이옵니다.
1: 단짠? 그거 좋지. 지금 당장 호떡이에게 단짠을 하라 명하라.
4: 누나, 어? 단짠이 뭐야?
5: 아, 그거?
2: 아니, 단짠을 모르시오?
6: 단거 먹고
4: 짠거 먹고 좋아하는데.
1: 나도 참 좋아하오. 아이 신경세포, 당장 호떡에게 단짠을 하라 명하죠. 그 뭐 하는 것이냐?
2: 아, 네님. 단짠.
5: 잠깐만요. 호떡이는 이미 단거 먹고 많이 먹었는데 더 먹어도 괜찮을까요?
1: 괜찮소. 더 먹어야 내가 더 행복하오. 당장 더 먹으라 전하라.
0: 아니.
2: 아니, 혈자 적혈구 아니시오.
7: 내님, 지금 피춘에 전쟁이 났사옵니다.
1: 왜야? 전쟁이라니?
0: 나당 연합군이 핏줄을 공격하여 이질린 대감님이 쓰러졌사옵니다.
1: 왜야? 당을 관리하는 이질린 대감이 쓰러져?
7: 심장님도 쓰러질 것 같사옵니다.
1: 왜야?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까지? 신경세포! 도대체 이 사태가 될 때까지 뭐라고 있었던 게냐?
2: 저랑 같이 신나게 춤추고 노래하셔놓고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4: 누나, 응? 근데 나당 연합군은 뭐야?
5: 아, 그게?
3: 하이, 그걸 모르오. 나트륨의 나, 당의 닭, 둘이 힘을 모았다고 해서 나당 연합군 아니오.
7: 나 잡니다.
0: 당이라, 너희들 내님도 공격하고 있었어?
4: 공격이라뇨?
1: 아니, 이 둘은 내가 불렀어.
2: 아, 맞소. 뇌님을 기쁘게 하고 있었소. 이 적당한 당과 나트륨은 뇌님의 기쁨이자 행복 아니겠소?
0: 에? 아니, 지금 당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 대가님이 쓰러졌다니까요.
7: 작혈구 혈작.
0: 당이라, 호떡이가 단 걸 먹었나 보.
7: 그런가 보.
4: 나 트륨
7: 물 나트륨이다. 호떡이가 짠 걸 먹은 모양이오.
0: 나트륨이 세포한테서 또 물을 뺏어온 모양이오.
4: 나 트륨 물
0: 당이 때려보려고 있어.
7: 수문과 나트륨도 때려보려고 있어이다.
0: 그렇다면 이것은
7: 나당 연합군.
0: 당이 너무 많아서 끈적거려. 이러다 염증도 생기고 핏줄도 망가지겠어.
7: 나트륨과 수문도 너무 많소. 이러다가 핏줄에 홍수나겠소. 그럼 심장님도 위험하오.
0: 에이, 저리 까라니까. 이슬림 대감님.
4: 회장, 걱정 마시오. 이슬림 대감이 왔소이다. 형들은 줄을 서시오.
0: 이슬림 대감님,
1: 도망가자.
4: 도망가도 소용없어.
1: 차라리 이슬림 대감을 공격하자.
4: 인슐린 대감 살려.
0: 아니, 이럴 수가. 인슐린 대감님,
8: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4: 나당연합군의 나트륨은 심장으로 간다.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나트륨
8: 물 무물 물물 무무물 물.
9: 아니 아니 아니에요.
1: 아니 갑자기 나트륨이랑 수분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이오? 쿵쾅 쿵쾅 너무 힘이 들어. 아, 호떡이가 짠 걸 먹은 것인가?
4: 짠 것만 먹은 게 아니라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1: 아니 아니 아니대요. 이러다가 혈압으로 그럼 고혈압이요. 나 쓰러져.
0: 나당 연합군이 핏줄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5: 나트륨 때문에 당 때문에
7: 지금 난리옵니다.
1: 나한테 행복을 주는 단짠 때문에.
2: 저기 아니 인슐린 대감 괜찮소?
1: 그래 당은 처리했소.
2: 아이 처리하긴 했사온데 당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간에 저장하고 남은 당들은 지방으로 바꿔 해로 보냈사옵니다. 헌데 당이 너무 많아 지방 또한 너무 많아서
10: 설마
2: 배가 맞사옵니다. 배가 뚱뚱해졌다 옵니다.
1: 내가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 도파민을 부르려고 단짠을 했더니 호떡이 몸이 망가졌단 말이오. 아니 아니세요.
5: 괜히
1: 누구시오?
5: 뇌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신다.
2: 뇌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누구시오?
1: 말이시오?
2: 말이라뇨. 아니 뇌님이 이상해지셨소. 단짠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었다니.
5: 누나 나 앞으로는 단짠 참아볼래. 그래 호떡아 잘 생각했어. 근데 혹시라도 단게 먹고 싶으면 어떡하지?
2: 그럴 땐 과자나 단 음료수보다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게 좋겠어.
7: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도 위험하오.
0: 짜게 먹었으면 물이나 우유를 마시면 좋겠소.
1: 오늘부터 단짠 금지.

0: 아몬드 공주와 비타민C 원정대.
1: 싫어 싫어 먹기 싫다고.
2: 아몬드가 왜 싫은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먹어봐.
1: 맛없어.
2: 참, 보고 보지도 않고 맛있는지 맛없는지 어떻게 알아? 맛있긴 하구만.
1: 응? 맛있다고? 응? 에이, 안 속아.
2: 그래? 그럼 과일 먹을래? 키위는 어때?
1: 싫어.
2: 딸기는?
1: 안 먹어.
2: 오렌지도 맛있겠다.
1: 싫어.
2: 그럼 브로콜리?
1: 안 먹어.
2: 파프리카도 안 먹겠지?
1: 안 먹어.
2: 아이, 도대체 왜 안 먹는 거야?
3: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1: 어, 누나, 저기 딱지가 깜빡여. 어? 우와, 이거 봐.
2: 적혈구 딱지다. 왜 적혈구 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적혈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1: 어, 그럴 리가. 난 아몬드를 안 먹었을 뿐인데.
2: 아몬드만 안 먹은 게 아니라 키위, 딸기, 오렌지, 브로콜리, 파프리카도 안 먹었잖아.
1: 그렇긴 하지. 그런데 왜 적혈구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왜 적혈구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2: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궁금하면 호떡이 네가 직접 갔다 와볼래?
1: 알았어.
4: 적혈구, 적혈구, 적혈. 산소를 떨어뜨리다니.
5: 혈장, 혈장, 혈장, 혈장. 적혈구, 너 왜 그래?
4: 아몬. 일어날 정도로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내가 병원 데려다 줄게. 일어나. 저 돌아가자. 아몬. 괜찮아, 괜찮아. 아몬. 조금만 참아. 아몬.
1: 여기가 어디지?
0: 어디긴 어디야. 비타민C 원정대가 사는 곳이지.
1: 비타민C 원정대. 넌 또 뭐야? 어?

0: 브로콜리. 그럼 나는 파프리카.
1: 모두 비타민C.
0: 아, 파프리카인 나도 비타민C 원정대야. 근데 이상하다. 난 적혈구딱지가 깜빡여서 몸속으로 온 건데.
2: 비상! 비상! 적혈구가 쓰러졌다.
3: 적혈구님이 쓰러져? 당장 적혈구님께 가야겠어요.
4: 안됩니다. 아몬드 공주님.
5: 아몬드 공주님은 여기에 저희랑 함께 있어야 해요.
3: 맞아요. 호떡이가 아몬드를 먹지 않아서 아몬드 공주님은 한 분뿐이라고요.
0: 근데 아몬드 공주님, 왜 적혈구님께 가려는 거예요?
3: 내가 가지 않으면 적혈구님이 더 위험해지니까요.

0: 아버, 의사 선생님, 적탈구가 왜 쓰러진 거예요?
1: 이 산소를 배달할 때 꼭 필요한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0: 아몬, 일어나기 많이 아프다고. 의사 세포님, 어떻게 하면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1: 철분이 필요합니다.
0: 철분이요? 철분이 어디에 있죠?
2: 바로.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양소는 누구지?
1: 최고의 영양소는
0: 물어보나 마나 독소 분맛이 최고인 나 탄산 백작이겠지만 그래도 물어볼까? 누구지?
1: 독소는 탄산백작님 보다 비타민C 원정대와 함께 있는 아몬드 공주님이 최고의 철분으로
0: 뭐야? 아몬드 공주? 여봐라
2: 네 탄산백작님
0: 당장 가서 아몬드 공주를 해치워라 어?
2: 네
3: 적혈구님 무사하신가요?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적혈구님
4: 아몬드 공주님 철분 고마워요
3: 했어. 내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난 적혈구님께 갈 거야. 가서 내 철분을 드릴 거야.
5: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3: 저도요.
6: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7: 저도 갈래요.
3: 고마워요. 비타민C 원정대.
5: 비타민C 원정대. 지금부터 우리는 아몬드 공주님이 무사히 적혈구님께 갈 수 있도록 지키자.
8: 아몬드 공주님을 지키자.
2: 아몬드 공주 거기서 난 탄산 백장님의 명령을 받고 아몬드 공주를 해치러 왔다
6: 이야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비타민C 원정대 여긴 내가 맡을 테니까 어서 아몬드 공주님을 모시고 가 어서
3: 안 돼요 브로콜리
2: 브로콜리
3: 부탁한다
5: 어서 가시죠 아몬드 공주님
3: 미안해요 브로콜리
2: 아몬드 가자 아몬드 가자 죽어도 못 보네 이거봐 이거봐
4: 아몬드 공주님 괜찮으세요?
7: 어? 아몬드 공주님 머리 색깔이 변하고 있어
5: 이럴 수가 탄산백작 부하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가 봐
3: 이대로 두더간 아몬드 공주님이 소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적혈구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6: 걱정 마 내 비타민C 파워로 변하는 걸 막아볼게
3: 안 돼요 나에게 비타민C 파워를 주면 키위는
9: 저는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아몬드 공주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4: 키위 비타민C 파워
3: 키위 미안해요
5: 아몬드 공주님 어서 소장 모드로 들어가세요
3: 고마워요 비타민C 원정대 그럼 이만 문이 너무 좁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2: 아몬드 공주 거기서 쉬어
5: 탄산백작 부하가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10: 그럼 이 문은 오렌지의 비타민C 파워로 열게
3: 안 돼요 오렌지까지 잃을 순 없어요
10: 아몬드 공주님 부디 무사히 소장으로 들어가서 적혈구님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 아몬드 공주님
3: 오렌지 비타민C 파 우와
7: 소장문이 열렸어요 어서 가세요
2: 거기서 아몬드 공주
5: 파프리카 아몬드 공주님을 모시고 어서 가 어서
7: 알았어 아몬드 공주님 어서 가시죠
3: 딸기야
2: 용케도 들어갔군 딸기 저리 비켜
5: 넌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왜? 딸기 비타민C 파워로 넌 쓰러질 테니까
2: 그럼 너도 사라질 텐데
5: 상관없다 딸기 비타민C

0: 쉬어. 소장님, 아몬드 공주님을 적혈구님께 보내주세요.
1: 이 철분 반지를 적혈구님께 전해드려야 해요. 지금 적혈구님이 헤모글로빈이 없어서.
0: 혈장이 와야 하는데. 제가 갈게요.
2: 좋다. 허락한다. 가라.
0: 아몬드 공주님, 저를 꽉 잡으세요.
1: 네.
0: 파프리카, 비타민C, 파워!
3: 의사 세포님, 적혈구가 점점 파랗게 변하고 있어요.
4: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철분이 필요해요, 철분이.
1: 적혈구님!
5: 아몬드 공주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1: 비타민C 원정대 덕분에 올 수 있었어요. 자, 어서 철분 반지를 받으세요. 철분 파워!
6: 철분 흡수!
4: 오, 아몬드 공주님 덕분에 무사히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 모양이군요.
3: 적혈구, 정말 다행이야!
0: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님께 꼭 필요한 영양소가 아몬드 공주님의 철분이었어.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돕는 게 비타민C였다니. 우와, 비타민C 최고 딱지다. 앞으로는 비타민C와 철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지. 근데 어떤 음식들이 있더라?
7: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양소는
8: 철분으로 적혈구님을 살려내신 아몬드 공주님이십니다.
7: 뭐야? 아몬드 공주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없애주마.
8: 아몬드 공주님이 사라지신다고 해도 최고의 철분은 많습니다. 소고기, 굴, 조개, 달걀, 노른자, 호두, 땅콩, 시금치, 미역, 다시마,
7: 그만.
8: 게다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산백장님이 최고의 영양소가 될 일은
7: 없다는 것이?
8: 예, 없습니다.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줄무랑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1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데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몬은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헥토르마님, 레시스를 제 실력으로 꺾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마을 전투 상대는 레시스가 아니다. 그럼 드디어 그리모를 상대합니까? 그리모는 아직 나서지 않는다. 지구의 이토를 구하가 모두 모아질 때를 기다려 레시아스와 최후의 결전을 치를 것이다. 그리모가 빨리 나서도 자극해보자.

0: 현장 군용 드론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1: 저게 대체 뭐죠?
2: 저들이었군. 레시아스를 위협하던 세력이.

0: 기계공룡 군단은 아닌 것 같고. 외계인인가요?
1: 확대해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럼 엄청난 자들인데.
1: 카이저군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파일럿들을 보내지 않은 걸 보면.
0: 저 징그럽게 생긴 애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2: 누군진 몰라도 전투력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3: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4: 이때까지 적들과는 다른 존재. 모두 조심히 접근해야 돼.
5: 용우야, 외계인들은 다 저렇게 생긴 거야? 빅터 형은 잘생겼는데?
6: 몰라, 나도 처음 봐. 전투력이 상당해 보이는데.
5: 설마 가디언즈 형 누나들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절대.
6: 저들 눈엔 진 너도 이상하게 생겼을걸.
5: 그러고 보니 진짜 잘 싸우게 생겼네.
7: 언니, 언니 진짜 신기하다. 징그럽게 생겼어.
8: 외모에 정신 팔리지 마. 처음 싸워보는 상대잖아. 아니, 넌 겁먹지 말고 언니 옆에만 있어. 언니가 지켜줄 테니까.
7: 내가 뭔가 맨날 옆에 있으래. 그리고 내가 왜 겁을 먹어? 얘들아, 그동안 딱딱한 쇳덩어리 물어뜯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은 너희한테 선물이다. 가자!
8: 하이나! 내가 미쳐. 혼자 가면 위험하다니까.
0: 역시 용감하군요.
1: 처음 상대하는 적이니 빨리 그들의 패턴을 파악해야 할 텐데요.
8: 하이나! 저리가 있어. 안 보이잖아.
7: 나도 혼자 할 수 있다고. 얘들아,

0: 진이야 늘 늦게 발동이 걸린다 쳐도 세나가 저렇게 고전하는 건
1: 근적하고만 싸우다가 작은 적을 상대하려니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0: 근접전을 벌이려면 파고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러기엔 우리 측수가 너무 적군요.
1: 에이링커들이 도착했습니다.
0: 두 대만 출격한 건가요?
1: 세 대로 확인됩니다.
2: 아, 너무 작아서 어떻게 공격해야 하지? 여기까지 점프하다니. 또 왔어? 기다려. 추락시켜줄 테니까. 끈질긴 나서 봐. 좀 떨어져.
3: 용 오빠, 내가 구해줄게. 기다려. 스텔라, 밀어버려. 성공.
2: 이번엔 내 차례야.
3: 오예, 우리가 해냈어.
2: 고마워, 아이나.
3: 영우 오빠 짱!
4: 아이나, 좌표 보내줄 테니 그리로 가서 진을 도와.
3: 네.
2: 와, 아이니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이 오다니. 그것도 이렇게 빨리.
5: 불스, 한 번에 해치우는 거야?
1: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이니 보내세요.
1: 아이나.
3: 에이링커 언니 오빠들 도우면 되죠? 강은쌤 부탁이니까 특별히 다 쓸어버릴게요. 가자.

0: 태혁은요?
1: 아니요, 도안입니다.
0: 도안이가 전투에 나왔다고요?
2: 동료들의 전투를 잘 지켜봐. 너도 언제 출격하게 될지 모르니까.
3: 도안님이 나가신다! 야! 다들 긴장해.
4: 도안이었나요?
2: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도안이 같은데 어떻게 도안이가?
0: 쟤 미친 거 아니야?
4: 와, 이거 말도 안 돼. 지난번 태우 방방 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0: 사령관님 지시로 혼자 특별을 넘봤더니 무슨 비기라도 전수받은 거 아니야?
4: 저 수준은 훈련으로 성취 가능한 게 아니야. 신의 전투력이 훈련 같은 거 다 초월한 것처럼 도안이도 그냥 뛰어넘었잖아.
0: 지는 티렉스라도 있지. 도안이 도대체.
2: 도안이 지치지도 않네요. 훈련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0: 세나가 상대편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에게 돌진했습니다.
1: 세나야, 속도가 상당한 녀석들이니 조심해.

0: 가치가 존재하다니 오늘은 여기까지다.
1: 저건 화면 전송이 끊겼네요. 드론이 전부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세나의 트리케라톱스에 장착된 카메라로만 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선 그 방법뿐이겠군요. 연결 됐습니다.
2: 세나의 트리케라톱스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화면입니다.
3: 그동안 가드연자들이 감춰왔던 전력을 볼 수 있겠군.
4: 프레자 카레스, 지난 전투에서 흘렸던 동료들의 피를 돌려주마.
0: 과연 며칠이라도 내 몸을 손끝이나 닿을 수 있겠나?
5: 두거라.
6: 메시아스님,
5: 놓아주거라.
6: 전쟁을 원하셨지 않습니까?
5: 놓아주라고 하지 않느냐?

0: 내버려 두거라. 아이들의 몫이다.
1: 엘리자베스!
0: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다시 상대하게 될 터이니

벌다 피고 보냈네. 고작 블라우프스만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0: 있으셨습니까?
1: 얼마나 강했더냐?
0: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1: 헥토롬바는 천년전쟁 초반에 맹위를 떨치다 돌연 사라졌다. 당시 그의 행방은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버렸죠. 만약 그가 계속 전장을 지켰더라면 어쩌면 천년전쟁의 승자는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0: 동화 속에 존재할 법한 한 시골 마을. 이곳에 터를 잡고 지내는 세 마리의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1: 마실 한번 나가볼까냥.
2: 여기는 사박적이라는 게라 저대로 나가요.
0: 마을 전체를 놀이터 삼아 자연을 누리는 것은 기본. 누우면 그곳이 이불이요. 가지고 놀면 모든 게 장난감인 세상.
1: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옹.
0: 게다가 백발송송 집사님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했다나.
2: 가가 좋으니까 그것도 예쁘지대요, 고양이가.
3: 우리 집사님 품이 제일 좋다옹.
0: 세상 부러울 것 없이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묘생을 살고 있다는 자유영혼 공덕리 삼총사의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물맑기로 유명한 경상북도 예천. 이곳 한 마을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집사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어제 고양이가 안 보이네요. 다들 숨어서 낮잠 자는 중인 건지.
5: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럼?
6: 럭틀로 바틀로 막 돌아다니는데 뭐.
7: 아침 먹고는 다 놀러 갔는가 보지요.
5: 쟤는 그럼 누구예요?
0: 마당 한편에 뻗어있는 한 녀석.
8: 나 더 잘 거다.
0: 의외로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노랭이. 반가워. 다른 친구들은 어디 있나? 마을 구석구석 살펴보려는 그때 드디어 발견.
3: 나 걸린 거냥, 엥 찍힌 거냥.
0: 이 집 최고 애교둥이 꼬맹입니다. 그리고 마을 한복판에서 사냥놀이에 정신없는 요 녀석. 이 녀석도 식구 맞죠?
3: 나랑 사냥놀이 할 사람.
0: 이 댁의 막둥이 만냥입니다. 새벽 6시 하루도 빠짐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운기를 타고 일을 나섭니다.
9: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7: 예. 깨따러 가요.
0: 집사님들은 모두 일하러 나간 상황. 자유영혼 삼총사들은 과연 어떻게 지낼까요? 가장 먼저 외출을 시작한 꼬맹이.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두리번. 아하, 마냥이와 함께 놀기로 약속이라도 했나 본데요. 특히 마냥이가 꼬맹이에게 놀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다가
3: 아우 간지러워
0: 시원하게 배를 긁고 마치 자연을 감상하는 듯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레 레슬링 한 판. 그러다가 밑도 끝도 없이 하우스 꼭대기에 올라가 일광욕을 즐기는 마냥이. 적당히 놀았다 싶으면 또 스스로 하산.
2: 밥 먹고 나서 또 제대로 놀러 나가지요. 여기는 사박적이라는 게라 제대로 나가요. 나무에도 올라가고 뭐 이웃에도 가고 그렇더라고요.
0: 역시 집돌이 노랭이는 집에 있는데요. 노랭아, 너는 밖에 놀러 안 나가니?
8: 아, 이렇게 재밌는데 대체 왜 밖을 나가냐.
0: 혼자서도 장난감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기 바쁜 녀석. 혼자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목부터 축이는 노랭이.
8: 물 먹는 고양이 처음 보냐.
0: 그렇게 오전 일과를 끝낸 노랭이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펴주고 피곤했는지 곧장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낮잠이라도 잘 요량인가 봅니다. 잘 자렴. 그 시각 팔자 좋게 늘어진 두 녀석. 낮잠 잘 준비를 하는가 싶더니 뒹굴거리기 바쁜 꼬맹이와 만냥이. 아이고, 깨발랄하다. 응?
3: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옹.
0: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그런데 사료까지 튕겨가며 그야말로 폭풍 흡입으로 밥그릇을 비우기 시작하는 만냥이. 오우, 만냥이 너 식성 좋다. 그런데 윤석, 노랭이의 식사를 탐냅니다. 오, 밥그릇을 빼앗긴 노랭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꼬맹이 밥그릇에 머리를 들이미는데요. 아이고, 졸지에 밥을 뺏긴 꼬맹이.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마냥이의 밥그릇에 남겨진 밥풀떼기로 남은 허기를 채웁니다. 꼬맹아, 괜찮니? 꼬맹이를 잘 알고 있는 할머니가
2: 온다, 온다. 꼬맹이 온다. 이리 와, 이리 와.
0: 따로 꼬맹이 녀석에게 사료와 간식을 챙겨주는데요. 아우, 꼬맹이 녀석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그런데 그때 다가오는 만냥이.
3: I'm hungry. 같이 먹자.
0: 알콩달콩 사이좋은 새 녀석이 어떻게 집사님들과 살게 된 걸까요?
2: 고양이가 있어갖고요.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이 들어갖고 사료도 주고 이러니까 그럼 집고양이 됐어요.
0: 한 길고양이가 집 근처에 새끼를 네 마리 낳았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꼬맹이부터 어느 날 찾아와 사료를 얻어먹으며 이 집에 자리를 잡았다는 노랭이, 쌍둥이로 태어나 혼자 살아남은 만냥이까지 삼총사가 됐답니다.
4: 아침에 하면 자고 일어나 현관문 여는 소리만 남아 세 마리가 쫄아와요.
2: 뭐 앉아서 뭘 하면 요 막 사람한테 와가지고 요 무릎에 또 탁 올라오니까 열쇠 담아주고 뭐 만지주고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가가 좋아 그러니까 그것도 예뻐지대요, 고양이가.
0: 그렇게 삼총사네 마을에 해가 저물고 어느새 어둑어둑해진 밤이 되었는데요.
4: 에이씨, 너희들 어디 갑시다. 이어서 안 자고.
0: 늦은 밤까지 집으로 들어오지 않은 삼총사. 대체 어디 간 걸까요? 에이. 마당에 놓인 천막이 들썩거리는데요. 저 속에 뭐가... 움직임을 포착한 꼬맹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했더니... 아이고 깜짝이야, 만냥이였네요. 그렇게 마당을 빠져나온 만냥이 잠이 오지 않는지 나무를 타기 시작합니다.
3: 아하, 오늘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다이어트에 나무 타기가 최고라옹.
0: 한편 꼬맹이는 마당에서 두꺼비를 만났는데요. 사냥을 할지 말지 고민에 빠진 녀석을 뒤로 하고 열심히 도망가는 두꺼비. 오, 노랭이도 밖을 나왔네요. 윤석, 낮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3: 양양 번치 맛 좀 보라옹.
0: 또다시 도망가는 두꺼비를 열심히 뒤쫓는데요.
3: 그 두꺼비는 내 몫이라옹.
0: 꼬맹이도 사냥에 참전. 두 녀석의 신경전 끝에 결국 두꺼비를 차지하게 된 꼬맹이. 오, 너희들 밤은 낮보다 스펙터클하구나.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고 삼총사도 하나 둘씩 꿈나라로 떠납니다. 다음날 동이 트기 무섭게 마당을 차지하고 아침밥을 기다리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이 기다릴세라 할아버지 집사 등장. 오늘도 어김없이 삼총사의 밥을 챙겨주는 할아버지. 많이 많이 먹으렴. 어? 그런데 밥을 먹는 건 노랭이 한 마리뿐인데요? 나머지 녀석들을 찾아 나선 할아버지.
4: 두 마리는 어디로 가니?
0: 오, 꼬맹이와 만냥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집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뒤늦게 할아버지와 함께 등장해 마당으로 들어오는 꼬맹이. 아직 잠이 덜 깬 꼬맹이 앞으로... 아, 이게 웬일? 한 길고양이가 밥을 폭풍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길고양이도 합류한 그때 할아버지 집사가 코통을 치는데

0: 왜 그러세요?
1: 아, 그 요새 숨어 있잖아, 지금요. 두 마리가. 내 눈만 돌아가면 이제 또 쫓아나와요. 먹을 때는 내가 한눈을 못 팔아요. 딴 데 가야, 가만 보면 저것들이 와가 먹고 하기 때문에.
2: 삼총사의 보디가드, 할아버지 집사가 자리를 비우면 항상 삼총사의 밥을 노린다는 길고양이들. 너희도 배고픈 거니? 결국 내쫓긴 두 마리의 길냥이들. 그 덕에 뒤늦은 식사를 하는 만냥이. 그런데
3: 만냥이는 왜 이렇게 먹노? 일어나 똑바로 먹자. 자, 오, 쏟는다, 쏟는다. 쏟았다. 자,
2: 끌어내려도 다시 올라가 버리는 만냥이.
4: 나는 여기가 편하니까 건드리지 말라냥.
5: 일로와, 같이 놀아줄게. 올라와.
2: 사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두 왕 초보 집사. 요즘 할아버지의 작은 소원은 양이들과 쓰담쓰담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6: 애들이 왜 자꾸 아버님을 피해요?
1: 글쎄, 난 뭐 밑상이 비는데 왜 밑상이 비는데 그 이유를 몰라요. 지금. 말 못하는 짐승에게 이유를 몰라요.
2: 반면
4: 할머니는 좋다.
3: 뭐 앉아 뭐 말이나 하나 하면 곳에 들어가가지고 무릎에 앉으려고.
2: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꼬맹이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할머니 집사. 그 덕에 할머니 집사의 무릎은 항상 꼬맹이의 자리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동네 주민들이 모여 고기 파티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삼겹살. 보기만 해도 침이 절로 넘어가는데요. 식사를 시작한 바로 그때 삼겹살 냄새를 맡고 찾아온 만냥이.
4: 아,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아, 온몸으로 먹고 싶다냥.
3: 엄마, 고양아, 엄마.
7: 한점 줘.
2: 녀석을 위한 삼겹살 한 점을 던져준 그때. 아, 맛볼 새도 없이 불쑥 나타나 삼겹살을 채가는 길고양이 녀석. 에구, 식탐 많은 만냥이 크게 실망했겠는데요.
3: 아이고, 얼띠야.
7: 아이고.
6: 어머니, 왜요?
3: 고양이 저기 얼띠야, 이래요. 저한테, 남 고양이한테 뺏기시니까.
1: 전쟁이래, 전쟁, 맨날.
2: 길냥이에게 당하고 사는 삼총사가 집사들은 항상 걱정입니다.
8: 그 이전에 고양이 키웠던 경험은?
9: 없었어요.
8: 전혀 없어요?
9: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한 20년 같이 살면 좋겠지요.
2: 집사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늦가기 집사님들을 위해 이곳을 찾은 반가운 손님. 바로 미야옹철이 자유영혼 삼총사네를 찾았습니다.
10: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십니까. 멀리 거지 오시네요.
10: 저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3: 고양이가
11: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3: 요 이곳에 놀러 갔는가 봐요.
10: 어, 지금 요 낮에는 집에는 없어요?
1: 낮에는 주로 집에 없어요.
8: 그럼 고양이 찾으러 한번 갈까요?
2: 삼총사 찾으러 미야옹철 출동.
1: 여기 들어서 잘 노는데 새끼 놓는 것들이 거의 다 여아서 새끼 낳고
10: 여기에서?
1: 네.
2: 그러고 보니 꼬맹이와 만냥이도 이곳 볏짚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10: 아, 여기가 이게 춥고 더워도 온도가
3: 좋죠.
10: 이게 잘 유지가 되니까 고양이들이 와서 딱 출산한 게 좋네요. 조용하고.
1: 소리는 나는데 보이진 않게.
3: 숨어있으니까.
10: 그래서 여기가 출산하기 진짜 좋은 장소.
2: 다시 삼총사를 찾아 나서는 그때.
10: 어?
3: 고양이 소리가 제일 나네요.
10: 어, 고양이 소리 난다.
2: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삼총사 최고 애교냥 꼬맹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하, 여기 숨어 있었구나.
10: 꼬맹이는 길에서 사는 고양이라, 그리고 지금 품종 있는 고양이랑 좀 섞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0: 근데 뭐 고양이 품종은 우리가 모르겠던 건가, 그
10: 원래 길고양이 품종이라, 한국 길고양이 품종이라, 몸에 이 무늬를 보니까, 아메리칸 쇼테어라고,
0: 더 남은 타고 올라간다.
10: 무늬가 다른 품종묘랑 좀 섞였어요.
2: 그러고 보니 정말 아메리칸 쇼테어와 비슷한 꼬맹이.
3: 아, 노랭이가 여기 있었구나.
2: 어느새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는 집돌이 노랭이.
10: 노랭이 완전 몸매가
3: 팔자가
10: 네, 몸매도 좋고 팔자도 좋고. 이야, 야, 노랭이는 근데 기본적으로
3: 잘생겼지요.
10: 잘생긴 것도 잘생긴 거고, 야생에서 진짜 사냥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2: 늦가기 초보 집사님들 궁금한 게 많습니다.
10: 꼬맹이, 우와! 꼬맹이가 지금 어머님한테 번팅하네요. 이렇게 머리 쿵 박는 거. 이야, 이러면서 자기 냄새 막 묻히면서 좋다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아, 이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영역 표시하고 애정 표시하는 건데. 이게 보통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양이들이 자기 이제 냄새 이렇게 묻힐 때 얼굴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쪽으로 해서 쓱 이렇게 감싸면서 자기 여기 취선이 있어요. 자기 페르몬이 나오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기 이렇게 냄새를 쓱 묻히거든요. 아버님한테도 이래요?
0: 아유, 나한테는 안 그래요. 살아주기 전에 섰으면은 이 다리 살을 팔자를 베벨 돌아요.
10: 아, 팔자로? 네. 사려줄 때만 좀 마음에 드는 거
0: 그러니까 살아달라고.
10: 사려달라고 할 때만. 네.
5: 일로와, 같이 놔줄게.
2: 사료줄 때가 아니면 항상 할아버지를 피하는 녀석들. 사실 표현만 안 했지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다네요.
10: 고양이들이 이제 굵은 톤은 오히려 좀 고양이들 사이에서는 위협 소리 낼 때 이런 소리를 낸다거나 이 상대방 부정음이거든요. 근데 아버님 기본 이 목소리 톤이 되게 굵으시네요. 이 소리 들으면 애들이 약간 놀라기도 하고 약간 거리 두는 것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요거 한 가지만, 아버님 좀 목소리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0: 아, 그런 건 뭐 생각도 안 해봤고. 오!
10: 방금 좋은데, 이 정도 톤이면 좋은데? 이 정도 톤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고양이들이 일단 좋아할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을 조금 좀 부드럽고 밝고 높게 하시면, 고양이들이 일단 좋아할 것 같습니다.
2: 그래도 할아버지는 양이들 걱정뿐입니다.
0: 엄마가 이게 차가 많이 다르잖아요. 도로가에 왔다 혹시나 이제 차에 제가 안 하는데 거기 이제 연습.
10: 지금 고양이들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공간 자체가 보면은 주변에 폐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양이들 생활할 때 자기가 뭔가 생활하기에 재밌거나 아니면은 거기에서 뭔가 할 거리가 있는 장소로 사실은 애들이 움직이거든요. 숨어있는 좀 뭐 쥐 같은 걸 잡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새나 벌레 같은 거 잡을 수 있고 또는 자기 몸 숨기고 있고 올라가면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대부분이 안쪽에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2: 마을 안쪽이 삼총사의 주요 영역이라 큰 길로 나갈 일이 없을 거래요. 그러고 보니 또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마냥이의 희한한 식사 자세. 녀석 밥 먹는 모습 참 희한하죠, 쌤.
3: 마냥이는 저렇게 안 먹더니 또 한번 저렇게 먹더니 저렇게 먹더라고.
10: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먹으면 앞에 다른 고양이 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아~
3: 거의 다 이유가 있네.
10: 예, 그래서 주변을 살피면서 먹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밥 자리를 앞쪽으로 조금 빼주면 애들이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서 먹을 수 있어요.
2: 식사 때 최대한 시야 확보를 해줘야 양이들의 긴장감이 낮아지고 마음 편히 밥을 즐길 수 있다고.
10: 일단은 지금 여기가 이제 밥 먹는 장소잖아요. 예, 예. 보면은 만냥이는 여기에 이렇게 몸 넣고 이렇게 예. 먹고 네. 다른 고양이들 오면은 서로 여기서 서로 이제 눈치도 보고 좀 경쟁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밥 먹는 장소가 이렇게 다 같이 있으면은 애들이 서로 경쟁을 해서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얼굴 서로 안 보이는 장소.

0: 향소.
1: 아, 그렇게 많이요?
0: 네. 그래야지 먹을 때 한 애는 여기서 먹고 있으면 다른 애는 저기서 먹을 수 있어. 만약에 다른 애가 와서 이걸 뺏어 먹으면 얘는 돌아서서 그냥 저거 먹으면 돼. 이런 식으로 좀 거리가 있어야지 서로 경쟁하는 게 덜해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오히려 그냥 이쪽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런 데다가 딱 놔두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2: 나란히 놓인 밥그릇은 집사님들 보기에는 좋지만 양이들은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된대요.
0: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먹을 때 먹는 자리 잡아주면 예. 애들이 이제 또 잡아서 먹고
1: 잡았습니다. 네.
3: 아, 이 밥그릇은 이제 내 거다.
2: 이번엔 할아버지 최대 숙제 삼총사와 친해지기를 해보려는데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양이들의 최애 습식간식으로 옆에 잠깐 오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1: 한 노랭이 안 도망가네요.
0: 조금 안정이 됐어요. 안정도 되고 자기가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제 접근할 때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세를 보시면 노랭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앉아있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조금 자기도 뭔가 나한테 안 할 거라는 게 더 느껴지니까 더 오히려 편안해요.
1: 아, 다음엔 이제 노랭이를 부르고 할 때는 이제 좀 저렇게 얘가 네. 앉아갖고 해야 되겠네요.
0: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옆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노랭이도 갑자기 자기한테 달려들거나 이러지 않을 거란 걸 알아서 더 편안해요.
2: 마주보지 않고 간식을 주는 것이 포인트.
4: 천천히.
2: 할아버지도 간식을 들고 도전해보는데요. 갈 길이 먼 것 같지만 시작이 반.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죠.
0: 또 아버님은 그냥 마음 급히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오히려 그냥 기다린다 생각하면 오히려 고양이가 옆에 잘 다가올 것 같아요.
2: 그런데 이댁의 큰 걱정은 따로 있다. 바로 시도 때도 없이 삼총사의 밥을 노리는 길고양이들인데요.
0: 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남의 집, 뭐, 못 먹는 밥,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먹을 게 항상 채워져 있으니까, 어, 나도 가서 함께 먹고 갑시다, 이러고 오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5: 찾아오는 이 두 마리 고양이들도 서로 좀 익숙해져 가는 단계가 아닌가? 추석 지나면 밥그릇이 두 개가 더 늘 것 같습니다.
0: 오늘 저 와서 예. 이렇게 두 아버님, 어머님하고 고양이들 세 마리, 아니죠, 이제 고양이 다섯 마리.
1: 예.
0: 나머지 두 마리도 밥 그냥 주시고 다섯 마리 같이 앞으로 생활하시면 예. 제가 봐서는 고양이들도 이렇게 전원생활 완전 만끽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또 이 어머니, 아버님이랑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예.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4: 가지고 고맙네.
0: 그 나머지 두 마리도 오면 이제 편하게 그냥 밥 주셔야죠.
1: 아, 네. 그렇게 해야 되지요.
0: 아, 네. 좋습니다.
2: 길고양이를 품어주는 두 분의 따뜻한 마음, 감동입니다.
1: 꼬맹아, 마냥아, 노랭아,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4: 그래서 고양이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 마냥아, 꼬맹아, 노랭아, 자유로운 진짜 고양이의 삶을 오랫동안 즐기렴.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듬뿍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0: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시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 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시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시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시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시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

0: 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지.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수업 불평등 특집의 마지막 강사를 소개합니다. 라즈 채티.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자죠.
2: And my hope is through this type of analysis, we'll be able to extend those opportunities to many kids in the United States, Indi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1: 라즈 채티는 묻습니다.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한계로 남겨둘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 그건 그의 강의를 만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1: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등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0: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0: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0: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0: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위대한 수업 불평등 특집의 마지막 강사를 소개합니다. 라즈 체티.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경제학자죠.
1: And my hope is through this type of analysis we'll be able to extend those opportunities to many kids in the United States, Indi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0: 라즈 체티는 묻습니다.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한계로 남겨둘지 아니면 극복해낼 것인지. 그건 그의 강의를 만날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0: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1: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1: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무슨 겨라. 맛있게 볶아주겠어?

0: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황 PD입니다. 오늘 제가 출근할 장소는요, 익산의 한 고등학교인데요. 졸업한 지한 10년 만에 학교에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를 찾으니 제 마음도 약간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1: 설레는 마음 가득 안고 나온 오늘의 일터. 바로 익산고등학교입니다. 뛰어난 면학 분위기와 더불어 검도 명문으로 잘 알려진 이곳이 요즘 주목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돈마우크부터 랍스터 부위, 로제 파스타에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이 메뉴들이 전부 급식으로 나온다는 것. 남다른 퀄리티로 급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익산고의 급식 조리실.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0: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 일하러 온 황실록 PD라고 합니다.
2: 아, 네, 반갑습니다.
0: 여기 급식이 전국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2: 네.
0: 찾아왔는데, 급식 한번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2: 아, 엄청 힘드실 텐데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1: 오늘 제가 일해볼 급식실에선
3: 안녕.
1: 무려 550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는 기숙학교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생들의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를 모두 만들어야 한다는데요. 때문에 조리실은 하루 종일 밥 짓는 열기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0: 처음에는 급식이 맛있다는 소문만 듣고 찾아왔는데, 사실 식수 인원이 이렇게 많은 학교인지도 몰랐고 기숙학교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에 먹여야 하는 학생만 550명에 365일 세 끼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1: 왠지 긴 하루가 될 것 같은 오늘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2: 자, 오늘 아침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컨셉을 목포 여행 체험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명물로 된 음식들을 지금 메뉴 구성을 해놨는데요. 목포식 짜장면인 중간, 그리고 달걀국, 묵은지 닭강정, 꼬들 단무지 무침, 배추김치, 수쿨레 요구르트인데요. 수쿨레는
1: 오늘 점심 메뉴는 낭만이 넘치는 항구도시 목포 여행 특집이라는데요. 목포식 짜장면인 중간부터 쫀득한 쑥떡에 고소한 파당금을 입힌 쑥굴레까지. 목포의 맛을 식판 위에 담아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2: 자, 오늘 중간 메뉴는요. 대파 기름 내가지고요. 춘장 5kg짜리 온 거랑 저희 그 분말 있잖아요. 분말과 함께 해가지고 넣을 거고요. 고기가
4: 무가 몇 kg인지.
2: 무가 10kg예요, 10kg. 느타리 버섯 12kg. 배추김치는 60kg 해주시면, 숙성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0kg요.
1: 솔직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식재료 양에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도 안 오더라고요.
0: 언제부터 조리 시작하세요?
4: 10시.
0: 10시. 그럼 2시간, 거의 2시간 만에 다 만드시는 거예요?
4: 네. 어벤져스라.
0: 아, 진짜요?
4: 네. 친구들이라.
5: 학교 온지 26년 차고 익산고등학교 17년째 근무하는
6: 급식실에서 일한 지는 14년.
7: 조리사 경력 8년 차 된
8: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조리실무사.
1: 이곳 익산고에서만 짧게는 3년, 길게는 수십 년째 근무하고 있다는 조리실의 베테랑들. 오랜 시간 합을 맞춘 덕에 급식 어벤져스라고 불린다는데요. 급식계의 드림팀에 합류한 첫날.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9: 조리용은 네. 은색을 입어야 되거든?
0: 아,
9: 내가
0: 네.
9: 입혀줄게.
0: 네.
9: 사용할게요. 우리 계란부터 깨져. 계란 후려야 되니까
0: 네.
9: 이게 벗겨줘야 돼.
0: 아,
9: 그래야
0: 네.
9: 쉬워. 빨리
0: 알겠습니다.
9: 가자.
1: 제가 받은 첫 번째 미션. 짜장면 위에 올라갈 달걀 프라이입니다.
2: 모르는... 혼자 터뜨리지 마시고.
0: 너 혼자 안 터뜨리고 하는 게 되게 스킬일 것 같은데.
6: 어려워.
0: 어려울 것 같아요.
6: 제가 공간 확보해주면은 네. 거기다가 줄 맞춰서 해요. 그래야 많이 들어가니까 노른자가 안 터지게. 네. 살짝 가까이, 가까이,
0: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노른자 터졌다. 자꾸 노른자가 터져요.
6: 그니까. 기술이는데? 우리 막내 기술이네.
0: 노른자 터졌다.
1: 노른자를 사수하려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6: 그렇게 해서는 밥 못 먹어.
0: 이렇게 하면 밥 못 먹는다고요?
6: 중식을 먹어야 돼.
2: 시간이 없어. 애들 거 세팅할 시간 없을게. 알겠지? 뭔 말인지?

0: 이렇게 하다가는 언제 다 하지? 선생님, 이제 여기서 이거 일단 해봐.
1: 아, 뒤집는 거?
0: 한번 뒤집는 거 한번 해보세요.
1: 애들 오늘 급식 못 먹겠는데. 아이, 내가 미치는 것도 힘드네. 이게 망했다. 처음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좀 하다 보면 이제 속도랑 붙고 할 거예요.
0: 선생님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힘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계란 후라이드가 그렇게 힘 많이 빼시면 안 되는데.
2: 저도 처음에 다 그랬어요. 살림하고 왔어도. 쌤 잘했어요.
1: 제가 하는 것보다 혼자 하시는 게 더 빠르시죠?
0: 그렇죠.
1: 죄송해요. 어?
0: 아니, 죄송하진 않고. 다 그래.
3: 결국 다른 일을 찾아 나섰는데요.
1: 어이가 많이 좀. 얘들아 미안하다. 학생들아 미안하다. 아니 이게 또 빨리 하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떨려가지고.
4: 막내야.
1: 네.
4: 다 했나?
1: 아니야.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3: 할 일은 산더미인데 시간은 왜 이렇게 속절없이 가는 건지. 그런데 제가 오이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베테랑 선생님들 손끝에선 요리가 하나씩 완성되고 있더라고요.

0: 저는 사실 제가 하는 것만 눈에 보여서 딱 입력하면 그 출력감만 하느라 다른 거를 못 봤거든요. 근데 여사님들은 제가 하는 것도 다 신경 쓰이고 손이 모자라면 바로 가서 도와주시고 아 이게 4년간 여기서 합을 맞춰오신 게 티가 나구나.
1: 선생님들 속도 좀 내주세요. 속도요.
2: 그러는 사이 어느덧 가까워진 점심시간.
3: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0: 정신없어요. 전쟁터가 싸워왔는데.
2: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도 빠른 솜씨로 목포 특집 메뉴를 완성해가는 베테랑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대망의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4: 막내야!
0: 네!
4: 옷, 배식 옷 갈아입고 배식 준비하자.
2: 저도 앞치마를 갈아입고 배식에 참여해봤는데요.
0: 맛있게 드세요.
3: 와, 진짜 맛있겠다.
0: 맛있게 드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숨 돌릴 틈 없는 오전이었지만 기대하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괜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0: 이제 한 학년 끝난 거예요?
5: 몇 학년이냐?
0: 이제 한 학년?
5: 그래서 지금 학생수가 적어서.
0: 이게 적은 거예요? 900명이요? 맛있게 드세요.
2: 그런데 배식을 하고 또 해도 도통 줄지 않는 아이들.
0: 이게 말이 550명인지 제가 눈으로 이렇게 배식을 하면서 애들이 줄 서는 거를 보는데 줄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울고 싶은 마음이었어, 진짜.
2: 줄을 잇는 식판에 정신없던 저와는 다르게 함께했던 베테랑은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6: 저도 배고파요.
7: 배고파요?
6: 그만 많이 먹어요.
7: 많이 먹어.
6: 이것도 집이 나면 좋겠다.
7: 너 여기 더 찍어.
6: 안녕하세요.
8: 많이 드세요, 어머니. 다 왔어요. 학교 왔어요, 학교가.
0: 다 말고 조금만 먹어요.
7: 멜리 조금 먹냐네.
2: 학생들 한 명 한 명 기억하는 이분은 조리실에서 가장 오래된 베테랑이라는데요.
9: 저는 학교 온 지 26년 차고 윤영순입니다. 해물 못 먹는 애들, 마요네즈 못 먹는 애들, 또 번갈아 못 먹는 애들, 그런 애들이 기억이 나지.
2: 일을 시작한 99년부터 밥을 먹인 아이들만 해도 셀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한 명 한 명 내 아이처럼 따뜻하게 대하며 조리실에서 보냈던 26년. 그 세월은 손끝에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9: 칼질을 많이 하니까 손이 이제 이렇게 틀어지고 균형이 잃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 맛있게 해서 주면 또 맛있게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으로 하고 있어요.
0: 선생님 여기 급식실에서 생긴 별명 알고 계세요?
9: 잘 모르는데 시조새라고 하네요.
10: 애들 다 왔어요.
1: 맞춰서 다리 이렇게 한 번씩 하셔야 돼요. 너무 아프니까.
10: 팔 들이지.
1: 어?
10: 팔 들이지.
1: 네. 이제 온몸에 몸을.
0: 내일 안 나와도 돼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
2: 드디어 저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다리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아프시죠? 저희가 늦게 먹으면 이렇게 좀 음식들이 다 식어가지고 그래도 맛있어요. 힘들게 일하고.
0: 또 이 학교 애들 진짜 좋겠다.
9: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 이게?
0: 목포에서 먹던 맛 그대로예요?
9: 맞아요.
0: 굉장하는데? 점심 준비를 하면서

0: 진짜 등줄기에 땀 주룩주룩 날고 너무 진땀을 흘려가지고 아 이거 진짜 밥맛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입 먹을 순간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고 다 먹었거든요. 어디 나가서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점 맛이었어요.
1: 목포 여행 컨셉부터 맛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던 오늘의 점심. 어떻게 대량 급식에서 이런 맛이 가능한 거죠?
2: 아, 저는 일단 급식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맛집을 먹어보고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싶으면 이거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번 제공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1: 도심과 멀리 떨어진 학교라 주변엔 음식점 하나 쉽게 볼 수 없고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 세 끼를 모두 급식으로 먹는 아이들. 그런 학생들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더 맛있고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고 싶어진다는 한유진 영양사. 음식의 비주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데.
0: 이거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프린트하는 것도 일이겠어요?
3: 네, 맞아요. 이 작업이 그 메뉴 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0: 이렇게까지 급식에 진심인 사람이 또 있을까요?
3: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즐거움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저도 맨날 두 그릇씩 먹고 그래요. 여기 학교에도 그런 애들 많아요?
3: 많았어요.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다른 학교 학생이 우리 학교 교복을 빌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데리고 와서 먹는 거예요.
0: 아, 그 정도로? 네. 얼마나 맛있으면 교복까지.
3: 진짜 좀 잘하는 애들은 먹었는데 안 먹은 척. 근데 다 저희 조리 실무사 선생님들 다 잡아내요.
1: 일하면서 며칠 급식을 먹다 보니 학생들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2: 그리고 오늘은 피디님까지 가위바위보해서 커피 타오게 하게요.
4: 안녕히 갑니다. 안녕히 가위바위보.
2: 가위바위보. 와!
1: 잠깐의 짬을 내서 커피 타임을 가져봤는데요.
2: 저 처음에 들었어요. 선생님 40대였잖아요.
5: 아니요. 39살에 들어왔어.
6: 근데 39대에 급식을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했어?
5: 부른 게.
6: 한참 애기 키울 때요.
1: 서툴고 정신없던 오늘의 저를 보며 수년 전 그날을 떠올린 베테랑들.
7: 내 특기가 청소하고 밥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2: 집에서 하니까.
7: 했는데 여기 닦으면서
0: 왜요?
7: 힘들고 왜요? 너무 모르니까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하더라고.
8: 처음에는 모든 게 다 낯설으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780명 진짜 그러면 800인분 정도 했었거든요. 그 식판 차가 확 넘어가가지고 내 발등을 다 깼는데 아프다는 말을 못했었어요. 미안하니까.
1: 너무 힘들었던 탓에 그만두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하루 이틀 출근하다 보니 낯설고 힘들었던 그날은 어느덧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는 일하는 보람도 동료들과 함께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8: 그냥 용기를 내서 지나다 보니까 또 재미도 있고 또 이제 급식실이라는 데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힘도 생기고
9: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로 같이 협력해서 잘하고 해서 오늘 즐겁고 감사하게 잘하고 있어요.
1: 이곳은 삼시세끼가 제공되는 기숙학교. 점심 대란이 끝나면 바로 저녁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저녁 메인은 LA갈비와 새송이 버섯전입니다.
10: 이게 지금 우리가 개수가 저녁에 이게 두두각시 나가거든. 두두각시 나가니까 숫자를 쉬면서 이 두께로?
11: 응? 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10: 새송이 버섯전.
1: 버섯전이 1인당 두 개씩 제공돼야 하기에 정확한 개수를 세며 써는 것이 관건입니다.
11: 97, 98,

0: 시절은 또 기억이 안 나는데.
1: 이렇게 됐어요?
0: 오차범위 100이에요. 말 시키지 마세요. 12. 632 이게 나왔어요. 632.
2: 오늘은 내가 막내 탈출이네.
0: 아, 원래 막내셨어요?
2: 나이로나 연차로나 다 막내.
0: 아, 그래요? 선생님 몇 년 차세요?
2: 3년 차요.
0: 아, 여기 3년 차가 막내예요?
2: 3년 차가 막내예요.
0: 와.
2: 힘들어요.
0: 아휴, 더 이상 손목에 힘이 안 들어가요. 뭐가 제일 어려운 그런 메뉴예요?
2: 삽질이라고 하죠? 볶음 요리할 때, 뒤적거릴 때.
0: 아.
2: 양이 조금은 수월한데, 양이 많으면 힘들어요. 오늘 LA 갈비 할 때. 해보자요.
3: 삽질.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4: 막내야!
0: 네!
4: 얼른 와! 여기 한번 져서 보자!
0: 네!
3: 대형 솥에 가득 담긴 갈비를 섞는 일. 솔직히 자신도 좀 있었는데요.
0: 이렇게 접기만 하면 돼요?
4: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0: 우와!
5: 우와! 제가 또 염전에서 삽질을 해본 사람으로서 삽질은 좀 꽤나 한다고 자부를 했는데.
0: 하는데 이게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4: 힘 줘라. 맛있게 볶아지겠어?
0: 아니요, 어떻게 시켜주세요. 안 돼요.
3: 와. 아니,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역시 베테랑의 노하우는 쉽게 따라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녁 준비까지 마치고 보니 어느덧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0: 아, 해 다 졌네. 오늘 밖에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아침 이게 처음 써요. 아까 아침에 나왔는데 벌써 다 해지고 밤이 됐네.
4: 별 보고,
0: 네.
4: 달 보고, 다 그래.
3: 삼시 세끼. 학생들이 먹는 그 한 끼의 음식 뒤엔 동이 틀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를 온전히 쏟아낸 베테랑들의 마음과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냈던 전쟁 같던 하루가 믿기지 않을 만큼 말끔히 정돈된 조리실. 내일은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점심 준비를 함께 해봤습니다.
0: 네, 어제보다 그래도 손발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괜찮죠?
3: 오늘의 메뉴. 가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제철 무화과를 올린 타르트입니다.
6: 이거 같이 세팅 해주시게요.
0: 예.
6: 이거 무화과 잼을 일단 좀 따주세요.
0: 네.
6: 따가지고. 어이씨.
3: 잼 뚜껑과 사투를 버리다가 문득 곳곳에서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드는 베테랑들을 보니 괜히 민망해지는 기분.
0: 손에 쥐날 것 같아요.
6: 그래요? 봤어요?
0: 정교함을 원하는.
3: 섬세한 디테일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보니 손도 막 떨리더라고요.
6: 이거 한동안 오겠지?
0: 올 것 같아요.
6: 전화 안 받으셔가지고 네 개만 구하는 걸로. 근데 네 개만 안 받으세요. 근데 그 누구든지 내가 전화할게. 배 위기가 왔어요.
0: 제가 못 봤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막 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0: 나 갔나 봐.
1: 알고 보니 업체의 실수로 디저트 재료가 부족했던 상황. 그러는 사이 배식은 시작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때 바깥으로 도착한 재료. 배식과 동시에 즉석에서 디저트를 만들고 나서야 간신히 배식을 마무리했습니다.
2: 몇 개가 모자랐어요?
3: 오늘 그래도 약 한 100개 정도가 부족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동일한 걸 어떻게 갖다 주셔가지고 다행이에요.
2: 저 혼자 엄청 조마조마했는데.
4: 예전에 완전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저도 마음이 너무 급하고 불안감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불안해하고 막 다급해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하면 저희 조리 실무사 선생님 모두가 다 동요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감정이. 이런 막 급박한 상황에 짜증내지 않고 침착하게 긍정적으로 풀어내면 그 시간 안에 모든 음식은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예측할 수 없는 조리실 상황들. 하지만 서로가 있다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베테랑들의 팀워크. 그 모습에 감탄하고 있던 것도 잠시. 학생들이 몰려오자 빨간불이 켜진 곳은 또 있었습니다.
5: 대형급식이니까 그 요리하는 게 엄청 바쁘고 힘들겠구나 이 생각만 했는데 뒷정리, 청소는 하나도 생각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 많은 애들이 언제 다 먹고 이 먹었던 그릇을 또 언제 다 치우지? 이 생각에 좀 갑갑하더라고요.
1: 식기 세척기가 있어서 예전보다 한결 수월해졌다지만 아이들이 사용하는 식판인 만큼 위생을 위해 기계에 넣기 전 헹궈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세척용 앞치마와 장갑까지 끼고 나면 뒷정리 준비 완료.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저를 힘들게 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2: 냄새가 좀 역해요. 밥 먹기 전인데 좀

0: 어제는 배식줄이 끊이지 않더니 오늘은 채식줄이 끊이지 않네요. 할머니 다 끊었어요.
1: 할거지 오늘 안에 끝나긴 하는 걸까요?
0: 그만해!

0: 오늘도 한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 시간.
1: 아, 너무 아파요.
2: 아파. 아유, 일이 끝이 없으니. 혼자 오지 내일.
1: 선생님 모자 안 답답하세요?
2: 진정 나고 수락 나고.
1: 이제 벗으니까 확 시원하더라고.
2: 머리 후유증이야. 탈모색이야, 탈모.
1: 아, 머리 열이 안 빠져가지고.
2: 열이 안 빠져가지고. 진짜 머리 탈모씩 빠지나 봐. 계속 낡아수록 숱이 없어.
0: 쉴 새 없이 온갖 조리기구에서 나오던 열기와 습기. 그야말로 찜통에서 힘을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저녁 조리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0: 저녁에는 점심 하지 않았어. 점심이 힘들지.
1: 오늘 볶음밥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죠?
2: 잘해봐.
1: 아, 볶음밥.
2: 설록이가.
1: 설록이가 볶음밥 해볼게요. 아니요, 저 신록이요. 네. 부르기 어려우니까 막. 술록이, 설록이 막. 부르시는 대로 막 부르세요.
3: 술록어 눈 크니까.
1: 마음대로 부르셔도 돼요.
3: 아따, 저녁에도 기고 많이 나오는데, 코팅팬에.
0: 근데 하다가 석쇠까지 나와요.
1: 석쇠는 제가 못 봤는데.
0: 이게 중요한 석쇠다.
4: 이제 다시 조리실로 돌아갈 시간. 그런데 어떤 메뉴든 거뜬히 해내던 베테랑들 사이로 왠지 모를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5: 웬 석쇠예요.
3: 그 오늘은 그 샤슬락이라는 샤슬릭이구나. 샤슬릭이라는 러시아에서
4: 이유는 바로 저녁 급식 메뉴가 생소한 음식으로 가득한 러시아 특집이기 때문입니다.
1: 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메뉴. 플로브 들어보셨어요? 러시아 볶음밥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4: 이 밖에도 해산물 프레골라, 바질 페스토, 투움밥 파스타, 베트남 쌀국수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식판 위에 재현해낸다는 익산고의 급식 베테랑들.
6: 세계 각국 세계 일주예요. 저희는 처음 보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4: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는 낯선 메뉴를 한정된 시간에 수백 인분 대용량으로 완성하는 일. 낯선 나라의 신메뉴는 조리사들에게도 매번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긴장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 이게 오늘 나가는 러시아 볶음밥이라는데 약간 어제 악몽이 좀 떠오르는데 저 삽질도 저한테 맡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6: 힘 줘라. 맛있게 볶아지겠어?
4: 어제의 실수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인데요.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각종 재료를 넣고 섞어서 바통을 넘겨준 베테랑 조리사.
6: 야, 한번 접고 있다. 여기다 국 좀 붓게. 에?
4: 베테랑 선생님은 쉽게 하시던데 저는 왜 이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3: 타는 냄새 나요. 좀 빨리 들어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1: 선생님 지금
3: 뭐? 저 패스. 타는 냄새.
4: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6: 너 손까지 다 태웠네. 저리 손까지 다 태웠어.
1: 제 코로도 탄내가 이제 나기 시작했거든요. 제 코로도 이 탄내가 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6: 막내가 태워서 이렇게 고생을 해요.
1: 첫 하나 태웠습니다. 일단 뭐 또 필요하냐?
3: 식용유 한 번만. 그거 2분째 있는 게 식용유인데.
1: 그때 이제 베테랑 선생님이 제가 태운 솥을 닦는 거를 보긴 봤거든요. 근데 죄송스러워서 일부러 등 돌리고 못 본 척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냄비 하나 태워도 엄마한테 등짝 맞는데 애들 밥 주는 거 그 대형 솥을 태워버렸으니 진짜 죄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 네, 지금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고요. 출근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학교에 아직 불이 다 꺼져 있고 어디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른 가서 아침 준비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아이들의 첫 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학교에 나온다는 베테랑들.

0: 저도 함께 아침 준비를 해봤는데요.
1: 예, 안녕. 잘 쉬고 왔어요?
2: 얼마
1: 모신 것 같아요. 가자마자 왔어요.
2: 얼마 모신 것 같은데 예. 바로 출근했어요.
1: 이제 가자마자 왔어요.
2: 네.
1: 예. 소독하고 왔어? 아이고, 막. 아, 어제. 아.
3: 피부도 피부가 생기네.
4: 날씨가 못 자고 나왔어.
0: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일어나 본 게 도대체 얼마 만인지. 비몽사몽 정신없던 것도 잠시.
5: 벌써 이렇게만 했는데 맛있는 냄새나요. 올리브유랑.
0: 오늘 아침 메뉴는 따끈하게 구워진 크로플과 달걀과 소세지가 어우러진 브런치 세트. 버터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면 미리 풀어놓은 달걀을 붓고 힘차게 젓고 나면 대용량 솥 가득 노랗고 부드러운 스크램블 에그가 완성됩니다. 이어서 크로플 생지와 소시지도 오븐에 노릇노릇 구워주는데요. 만들다 보니 좀 재밌더라고요.
5: 브런치 공장인데요, 여기. 엄청 대박치는 브런치 카페 같아요.
1: 이렇게 자주 먹으니까 애들이 먹는 애들 맛있게 먹어.
5: 오, 맛있겠다. 맛있겠어요. 이러니까 애들이 잘 먹을 것 같아. 저도, 만드는 저도 배고픈데?
2: 지금 뭐, 그래도 잘 먹어. 예전에 우리한테. 애들이 막, 너무
5: 요즘 애들이 더 적게 먹는 것 같아요?
2: 적게 먹어요.
5: 오.
2: 나 계속 난 한국 때부터 먹어.
5: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2: 햇수로는 20년이요.
5: 예.
2: 99년도 그때.
5: 그럼 졸업생 몇 명을 배출하신 거예요?
2: 어마어마하죠.
5: 여사님 밥 먹고 졸업한 애들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 190명. 그때 인원 있을 때.
5: 졸업할 때 여사님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애들도 있어요?
2: 많지요.
5: 우와. 그럴 때 좀 뿌듯하시겠어요?
2: 네. 졸업해갖고도 찾아오고, 음료수 사오고.
5: 우와. 밥 생각난다고 할 것 같아요.
2: 응, 뭐, 밥 먹으러도 실제로도 와요.
5: 아, 졸업하고도요? 네. 여기는 애프터케어가 확실하네요. 졸업하고도 밥을 주네.
6: 무슨 요리를 했는데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내가 한 거야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영여사님 하면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저도 기억하고 그 학생이 지금도 졸업생인데 찾아오면 저 제일 먼저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7: 언젠가 한번 서울을 갔다 오는 길인데 그 우리 학교 학생을 만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저를 알아보고는 처음부터 이제 좀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학생이 이제 그 졸업하고 가면서 그 조그마한 카드 지갑하고 편지하고 주고 갔어요.
0: 집밥보다 더 자주 마주하는 식판 위의 밥상. 그 속에서 아이들은 또 하나의 집을, 또 다른 가족을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 이제 저희가 기숙사 학교라서 엄마 밥도 못 먹고 이제 먹는 게 정말 중요한데 매번 아침, 점심, 저녁 엄청 정성스럽게 저희 급식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 선생님들이랑 다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10: 여사님들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보셨겠지만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0: 오늘도 식판 앞에서 환하게 웃을 500명의 아이들을 위해 익상고 급식실에서는 밥 짓는 냄새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마지막 근무날. 주말임에도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급식실은 풀 가동 중. 이제는 삽질도 조리실도 조금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5: 첫날보다
1: 좋아요. 아주 좋아요.

0: 좋아졌어요. 잘 끓인 거야?
1: 여보야?
0: 어, 잘 끓였네. 어, 이제 잘하네. 잘 끓일 줄 알고.
1: 많이 늘었죠?
0: 어, 많이 늘었네.

0: 오늘의 메뉴는 볼케이노 치킨과 잔치국수. 마지막 대식까지 힘을 내봤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어? 맞아요.
1: 뭐가 맞아요?
2: 정장회장 맞아요? 맛있게 드세요.
1: 안녕하세요.
3: 맨날 미용실 가는 거.
1: 진짜요? 저 왔어요?
2: 안녕하세요.
1: 이거 치킨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4: 맛있네요.
1: 맛있어요. 누가 볶았지?
3: 누가 볶았지?
1: 누가 섞었지?
3: 자기가 섞었다고.
0: 이 맛있는 급식도 이제 마지막이라니.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던 그때.
5: 아, 여사님이 뭐 말해도 되지 뭐 편지랑 꺼내신다고 옷을 직접 포장하셨대요. 일단 그 뭐 하나 컵
0: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6: 사실 좀 아쉬워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정말 잘했어요.
7: 아, 그 처음에는 이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니까 이게 선생님도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였어요.
8: 감사합니다.
9: 수고하셨어요.
10: 아, 눈물 참으셨다고. 아니, 눈물이 나오려는데
0: 참으면 참으니까
10: 이게 맛 안 나오고 애썼어요.
0: 고되고 힘든 일도 함께이기에 견딜 수 있었고 맛있게 밥을 먹는 아이들 모습을 떠올리면 없던 힘조차 솟아난다는 이들.
1: 많이 뜨겁죠?
11: 뜨겁네.
1: 다 튀겨가지고.
12: 급식 조리사는 슈퍼우먼만 할 수 있어요. 밖에서 보면 진짜 다 소녀 같으시거든요. 그냥 휴게실에서 장난치고 노는 모습만 봐도 소녀 같으셔요. 근데 여기서 냄비 들고 솥 들고 삽질하고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 같아, 진짜.
0: 이들을 슈퍼우먼이라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뭐라 불러야 할까요? 오늘도 소녀 같은 웃음 뒤에 감춰진 슈퍼우먼들의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엔 또 한 끼의 든든함이 차오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

화재 보호원이야.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을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였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3: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2: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3: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3: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무섭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10톤이나 되는 화물을 싣고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여성 기술자가 있습니다.
1: 시선이 막 느껴져요.
0: 하나에 500kg이 넘는 무거운 건초를 시계차로 운반하는 것도 능숙합니다.
1: 이제 많이 손을 익었죠.
0: 바쁜 날엔 시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1: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이죠.
0: 여성 불모지로 여겨졌던 공사 현장에서 눈에 띄는 작업자, 여성 타일공입니다.
2: 다른 여자들보다 힘이 좀 센 거? 힘드니까 아무래도 도끼도 있어야 되고 목이 막 이 어깨에 여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0: 그런가 하면 필름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차로 거듭나게 하는 현장에도 여성 기술자가 있는데 바로 랩핑 전문가입니다.
3: 아니, 매트 건설용은 지금 저는 안 가요. 그 밀려요 매트.
0: 보도에 집중력을 유지하며 꼬박 4일을 매달려야 하는 작업.
4: 출근날 좀 보내기 아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우리가 해줬다 하는 그런 뿌듯함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0: 자신만의 기술과 노력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여성 기술자들을 만나봅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의 한 대형 창고. 이곳은 사료로 사용되는 건초가 보관된 곳입니다. 빠른 속도로 창고 안으로 들어오는 시계차 한 대. 망설임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능숙한 솜씨로 건초 더미를 운반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여성입니다.
1: 네, 직접 이제 상차 하차 다 가능해요. 전진, 후진, 사이드 잡았다 놨다는 거고요. 이거는 좌우로 움직이게. 쉬운 건 아니죠. 쉬워 보이지만.
0: 경력 4년 차 최유경 씨입니다. 사실 건초 하나의 무게가 500kg 정도 되기 때문에 지게차로 운반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유경 씨는 상당히 숙련돼 보입니다. 오늘 배송할 건초들을 각을 잘 맞춰 차곡차곡 트럭에 싣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업은 화물 고정끈으로 물건을 고정하는 건데요. 높은 건초 위로 던져야 해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1: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가니까. 내가 이거 하고 팔뚝만 두꺼워.
0: 혹시 주행 중 건초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단단하게 묶어줘야 합니다. 상차 작업을 마치고 운전석에 오르는 유경 씨. 사실 그녀의 직업은 트럭 운전사입니다.
5: 이거 운전하시는 거예요?
1: 네. 제가 직접 해요.
0: 대형 트럭 면허를 취득하고 5톤 트럭을 운전한 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1: 해봤어요. 그냥 도전. 근데 한 번에 떨어졌는데 우리 신랑이 막 되게 걸리더라고.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다고. 그리고 막 이를 팍팍 갈고가지고 도끼를 품고 두 번째 만에 붙었죠.
0: 드디어 오늘 배송을 위해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트럭 운전사가 많지 않다 보니 신기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1: 시선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일부러 휴게소 같은 데 갈 때 이제 운전석 말고 조수석으로 내리는 거죠.
0: 사실 트럭은 보통 승용차에 비해 운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5: 차도 수동.
1: 스틱이에요. 스틱. 고속도로에서 막히거나 시내에서는 부드러워하죠.
0: 이제 4년 차가 되니 트럭 운전도 꽤 능숙해졌습니다. 한참 운전을 하던 유경 씨가 핸들 옆에 달린 뭔가를 만집니다.
1: 아, 이거야? 네. 그 배기 엔진 브레이크. 아. 짐을 실어서 네. 막 승용차처럼 팍팍 드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하고 할 때 엔진불의 그 내리막이나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할 때 쓰죠.
0: 농장 근처까지 왔는데 한눈에 봐도 대형 트럭이 들어가기엔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유경 씨가 분주해졌습니다.
6: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1: 잘
0: 당황할 법도 한데 담담하게 좁은 길을 운전하는 유경 씨. 얼마 안 가 부드럽게 빠져나갑니다.
1: 쉽게 생각하면 이 앞바퀴가 제 엉덩이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그 감으로 운전해요.
0: 농장으로 가는 길은 오늘처럼 대부분 울퉁불퉁하고 좁은 곳이 많아 항상 조심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방심을 하면 도랑에 바퀴가 빠지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1: 조금만 잘못해도 옆에 밥 집이니까 짐지는 상태에서는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0: 비좁고 험한 길을 달리고 달린 끝에 무사히 축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스키드로더에 올라타는 유경 씨. 주인도 나오기 전에 알아서 농장 안으로 짐을 옮겨놓습니다.
3: 저희가 이제 시간 맞추기도 저기 하고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조합원님들 해드리는 거죠.
0: 이렇게 하차를 직접 해주는 것이 유경 씨의 영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7: 아침 일찍 나가기도 해야 되고 이제 또 멀리도 가야 되고 차 타는 시간이 언제 오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0: 두 번째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거래처라 주인이 없어도 알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건초에 상하차를 직접 하려다 보니 유경 씨는 지게차는 물론이고 스키드로더, 트랙터까지 웬만한 장비는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3: 이게 농가마다 다 틀려요. 로다도. 뭔가 틀더니 항상 좌우 뒤 잘 봐야 돼. 안 보여가지고. 꼭 기둥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도 똑같아요.
0: 문제없이 하차를 마치고 또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트럭 두 대가 정차해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5톤 트럭이 들어가긴 힘들어 보입니다.
3: 이렇게 예상치부터 변수 한 번씩 발생을 하죠. 죽었다 그래도 까지 저 하나는
0: 설상가상 트럭엔 운전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급하지만 이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후진을 선택한 유경 씨. 이번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2차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요. 진짜 좁은 게 말고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이제 들어가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웬만해서는 이제 아니까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고 하고 못 들어가는 곳은 이제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0: 길을 좀 돌아오긴 했지만 별탈 없이 다음 축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착하자마자 지게차에 올라타는데요. 시간이 지체된 만큼 마음이 급해 작업을 서두릅니다. 와, 정말 빠른데요.
6: 거침없으신데.
1: 이제 많이 손에 익었죠.
6: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1: 네, 이제.
0: 오전에 시작한 배달.

0: 저녁이 돼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트럭을 이끌고 돌아갑니다.
1: 15만 원 정도? 네, 기름도 들어가고 요즘에 또 요소수도 넣어야 돼서 요소수도 들어가고 재산이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순수익이 얼마 좋은가요?
0: 충청도 지방에 건초 배송을 고정적으로 하는 업체 수가 약 40여 곳. 네다섯 군데 정도 배달을 하면 하루에 운전하는 거리가 700km가 넘습니다. 배송을 마치고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1: 스승님이세요. 스승님 겸 신랑 겸.
2: 여기서 돋보내야지.
1: 예.
0: 남편이 10년 동안 하던 건초 운송 물량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바빠졌는데요. 일손이 모자라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겁없이 뛰어든 것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2: 원래 안 알려줬죠. 근데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혼자 와서 실어보고 하더라고요.
3: 혼자 하던 거?
2: 아, 위험하니까요. 그게 좀 다른 사람들도 어쩔 때는 위험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쩔 때는 새벽에도 나오고 하니까 잠 못 자고 뭐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니까 되게 미안하죠.
0: 그날 오후 유경 씨가 다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초수가 끝난 논인데요. 화려한 분홍색 화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1: 이 볕집 알바하거든요. 볕집 알바. 그 봄하고 여름은 이제 수입 건초 실량률 도와주고 겨울에는 이제 이 볕집 알바.
0: 추수가 끝나고 모아놓은 볕집은 건조한 후에 유통되는데 11월부터 2월까지 딱 이 시기에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경 씨가 일일이 비닐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1: 막 바람에 이게 널려가지고 풀리게 다 풀리는 거예요.
0: 볕집 적재가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한 개의 무게가 400kg 이상 나가기 때문에 싣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4: 그럼 이것도 바로 배달 가세요?
1: 이거는 내일 새벽 3시에.
4: 3시요?
1: 네, 새벽 3시에.
4: 왜 이렇게 찍혀?
1: 여기까지 7시에 가서 하차해줘야 돼가지고.
0: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일 새벽엔 일찍 출발하니 기름을 넣을 시간이 없어서 가는 길에 잠깐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 주유소는 거의 매일 옵니다.
1: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6, 700km 타려나? 만땅 넣으면? 지금은 이제 기름이 있는 상태여서 많이 안 들어가고 그래도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9만 원.
0: 평균 하루 주유비가 40만 원 정도나 됩니다. 다음 날 새벽 3시. 동이 트기도 전 일터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1: 집에 갑니다.
0: 벌써 4년째 트럭 운전을 하지만 새벽 운전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차에서 내리는 걸까요? 긴 막대를 들고 유경 씨가 타이어를 두드립니다.
5: 뭐 하시는 거예요?
1: 혹시 타이어 바람 빠졌나 확인차.
5: 출발 전엔
1: 그렇죠. 타이어는 생명이니까.
0: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매일 아침 운행 전에 꼭 하는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5: 네, 10까지 가야
1: 돼. 이거 7시요. 7시 하차. 8시 가다 보니까 네. 늦게 가면 꼴찌놓차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 끝나는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차이 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간과의 싸움이죠.
0: 한 농장에 여러 대의 트럭이 동시에 짐을 하차해야 해서 서둘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길을 3시간 이상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0: 다행히 일찍 도착해 빨리 집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빨리 마치고 돌아가서 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빨리 나오는 거.
0: 7시가 가까워지자 이제 농장으로 트럭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1: 아, 됐어요. 네.
2: 어제 뭐 실을 때 좋겠지만 좁은 도로 막 꾸준히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남자보다 더 잘 들어가고 대단한 것 같아요.
0: 오늘은 일찍부터 서두른 덕에 하차 작업이 빨리 끝났는데요.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1: 갈 때도 운전해야 돼. 내가 하고 건축하러 가야죠.
3: 또 그러면 또 운전해야 돼.
4: 안전운행 하세요.
1: 건축을.
0: 볏짚을 배달하는 농장에서 창고까지는 왕복 5시간 반 거리, 고요하고 텅 빈 새벽 도로를 열심히 달리다 보니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1: 졸려서.
0: 졸음을 깨려 물을 마시는데요. 그나마도 얼마 먹지 않습니다.
1: 내 양만큼 벌컥벌컥 못 마시죠. 그냥 방광염이 걸렸죠.
3: 방광염이요?
1: 창고 있다가 다 한참 하고 울면서 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안 걸, 이 평생 한 번도 안 걸려봤던 것도 걸려요.
0: 트럭 운전을 하면서 힘든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참기 힘든 것이 졸음입니다.
1: 딱 느끼면 얘는 깨면서 참아가면서 갈 졸음이 아니다. 그 느낌이 있어.
0: 아무래도 휴게소에서 잠깐이라도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나 의자만 젖히고 자는데?
3: 아, 그렇게?
1: 추우니까. 나 원래 이렇게 자면 원래 이런 거 자요. 이게 딱 정석.
0: 이렇게 10분 정도라도 쪽잠을 자고 나면 다시 운전할 기운이 생깁니다.
1: 이렇게 다리 올려놓고 이렇게 쉬고 그래서 자는 게, 왜냐면 다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올리는 거고 이게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팔 중요한데.
0: 유경 씨 차에는 유독 가족 사진이 많은데요. 졸리고 힘들다가도 사진을 한번 보고 나면 또 힘이 난다고 하네요.
1: 젊어서 고생은 사소한다고 젊어서 좀 열심히 해서 좀 뭐라도 읽어놓으면 노후가도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놀고 그리고 또 노년에는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제일 크죠. 제 팔자가 엄청인가 봐요. 사주가.
0: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내리는 비. 다음 배달을 미루고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1: 일을 못하잖아요. 일을 밀리고.
5: 아, 일이 밀려요?
1: 네.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6: 밀려버리면 그 비 오고 난 뒤에는 잠을 못 자요. 저녁 반까지 해야 돼.
1: 심란한 거지. 일을 못하니까.
0: 번초는 비가 오면 젖어서 배달을 못합니다. 짬이 난 김에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시장 횟집에 왔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기 전엔 유경 씨는 엄마와 함께 이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횟집에 오자마자 능숙하게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1: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운전도 하고 반찬 가게도 하나 하는데 지금 반찬 가게는 공사 중이어가지고 잠깐 그쪽 일은 지금 잠깐 쉬고 있고.
0: 유경 씨는 참 부지런하고 야무지게 사는데요. 새벽엔 반찬 가게에 나가 음식을 하고 트럭으로 배달 일을 하는 거예요. 횟집이 바쁜 저녁엔 이곳에 와서 또 일을 돕습니다.
1: 야, 이거 할 거 왔어. 나 보기 힘든 여자야.
7: 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진짜. 본받을 것도 되게 많고 저렇게 열심히 살면서 와, 어떻게 내가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와, 정말 대단한 누나인 것 같아요, 저는.

0: 아들이랑 아들 낳을 때까지
1: 낳았다는
0: 얘기를 많이 듣죠?
2: 아 그건 아니지.
0: 그건 아니에요.
3: 어, 장난감 보세요. 지게차 트랙터.
1: 이게 저희 아들 창고예요.
2: 아 여기가?
0: 이게 저희 신랑이 하는 건초. 어. 차가 다 이 저기가 없어요. 지게 문짝 다 뗐어요.
4: 로다다.
0: 아빠 차 따라 한다고. 다 뗀
4: 아빠 차도 뗐나?
0: 풀도 이렇게. 이렇게 아. 파레트 작업한 거 보셨잖아요. 네. 이게 건초예요.
5: 엄마 아빠가 모두 트럭 일을 하다 보니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도 트럭이었다.
0: 이 풀 놓는 거 보세요. 딱 여기에 하고 이제 끈으로 무슨 운동화 이거 옷에서 뺀 끈이지 바지에서.
4: 내 거.
5: 낮엔 바쁘니 퇴근 후 저녁에라도 아이들과 최대한 오래 함께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0: 아빠가 치킨 사왔다.
5: 매일매일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음식할 시간이 없어 저녁엔 어쩔 수 없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날이 많습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0: 이 아이들이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제일 미안한 게 또 아이들인 거죠. 엄마 아빠 열심히 사는 모습 그거 보면 그래도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거는 알지 않을까.
5: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저물고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건초를 씻느라 분주합니다.
6: 뭐 이렇게 작은 차로 하는 거예요?
0: 차가 큰 차는 못 들어가고 1톤 차만 들어가야 돼서.
5: 길이 좁아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농장엔 1톤 트럭을 이용해 배달을 합니다. 농장에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차가 축사 안까지 들어갑니다.
0: 기계가 또 놓치를 못하니까 기계 작업이 안 되는 곳은 그냥 손으로 해야 돼요.
5: 500kg이나 되는 건초를 내려야 합니다.
0: 하나, 둘, 셋! 밑에 갑니다!
5: 힘을 앞에 밀어보지만 웬일인지 꿈쩍도 안 합니다. 부부가 자리를 바꿔 안쪽 건초부터 밀어보는데요. 이번엔 성공입니다. 하나가 내려가자 다음 것은 수월하게 떨어집니다. 무거운 건초를 미는데도 노하우가 있다네요.
0: 스쿼트 하듯이. 아무래도 이제 다리 힘도 있어야죠.
5: 무사히 건초 내려놓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하얀색 포대를 나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7: 면실.
6: 면실.
7: 모카시예요.
6: 모카시요?
7: 네. 근데 이제 포 먹이용으로.
5: 면실은 소에게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무거워 보이는데요.
6: 얘 몇 킬로나 돼요?
8: 30킬로.
7: 30킬로. 어.
6: 던져! 안 무거워, 돼.
0: 무거운 건 아닌데, 이게 걸려.
5: 야. 스스로 선택한 일이지만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경 씨는 운전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네요.
0: 안전하게 잘 하는 거 그거 가장 첫 번째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재밌게 잘 살아야겠죠.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현장. 아침부터 작업 도구를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만 있는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포대를 나르는 여성 한 분이 눈에 띕니다.
9: 여성은 여기다가 둬요.
10: 아, 형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9: 아, 네. 남자처럼 들림직해서 형이라고 부르세요.
5: 현장에서 두 사람 목소리를 해낼 정도로 든든한 여성 기술자라고 합니다.
11: 다른 여자들보다 힘이 좀 센 거? 힘드니까 아무래도 도끼도 있어야 되고 오기 막
5: 여성 타일공 김진선 씨입니다. 오늘 진행할 공사는 한평, 그러니까 약 3.3제곱미터의 욕실 타일 공사입니다.

0: 먼저 정확한 욕실의 크기와 수평을 체크합니다.
1: 이렇게 세로로 붙을 거라서 얘 위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 뭐 시공하기 편한 거? 그러니까 최대한 커팅을 좀 적게 하면서 시공을 하면은 속도가 빠르니까.
0: 그런데 작업을 하기 전에 진선 씨가 갑자기 벽에 열심히 솔질을 합니다.
2: 왜 거기는 쓰는 거예요?
1: 먼지 쓰면 안 붙으니까. 어, 태각. 태각하라. 집에 가서 머리 감을 때 엄청 뻣뻣해요.
3: 아, 먼지 때문에.
0: 먼저 타일용 접착제를 만드는데요.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 써야 붙는 속도가 빠르고 접착 강도도 높아진다는군요.
1: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못 섞어. 얘도 팔이 힘이 있어야 돼가지고 팔이 여기 엄청 아파요. 팔꿈치 아프면 또 하기 힘들고.
0: 본격적인 타일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접착제를 타일에 올리는데 양이 꽤 많아 보이네요.
1: 밥이 너무 적거나 하면 단단하게 안 붙을 수도 있어서.
0: 가장 밑에 있는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데 밑단의 수평이 맞아야 올라가는 타일들의 수평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다음엔 십자 타일 핀을 꼽아 타일 간격을 맞춥니다.
1: 꼬집 수평도 다 맞춰줘야 되니까. 네.
0: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내내 확인해야 합니다.
1: 키가 작으면 불리한데.
0: 진선 씨는 힘이 딸리는 것보다 키가 작은 것이 더 불편할 때가 많다고 하네요.
1: 아, 키가 5cm만 더 크고 싶다.
0: 부착 후엔 수평을 맞추기 위해 두드려줘야 합니다.
1: 타일러한테 맞으면 아프다고 맨날 타일 때는.
0: 그런데 뭐가 문제인 건지 진선 씨가 한참을 확인합니다.
1: 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잘 안 맞아요. 딱 맞추고 싶은데 안 맞으니까.
0: 급기야 타일을 뗍니다.
1: 일단 살짝 갈 거예요.
0: 연마기를 이용해 끝부분을 잘라 미세한 차이를 맞춰줍니다. 이제야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4: 끝날 것 같아요?
5: 여자 타일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껴갖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고 섬세하게 작업하는 것 때문에 다른 남자 타일러보다는 저희 진선 팀장님을 더 자주 부르게 됩니다.
0: 남자가 대부분인 타일 현장에서 진선 씨의 꼼꼼한 솜씨는 최고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1: 저 원래 전공이 프로그램 개발자. 얘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안 맞더라고.
3: 그 이게
1: 남자들이 확실히 힘은 세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남자들만큼은 못 따라가겠지만 좀 섬세하고 꼼꼼하게 하는 거? 그런 거는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0: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거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의외로 적성에도 잘 맞는다고 합니다. 이번엔 40kg짜리 포대를 번쩍번쩍 들어 욕실로 옮기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1: 여기가 울퉁불퉁하니까 네. 타일을 붙이면은 타일이 네. 울퉁불퉁해질 거 아니에요. 평평하게 촥 물이 나갈 수 있게 바닥을 잡아주고 타일을 붙여야죠.
0: 바닥 정리를 잘해야 타일이 견고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시멘트와 모래가 혼합된 가루를 뿌리고 평평하게 펴준 후에 물을 뿌려주면 단단하게 굽는데 이렇게 해야 매끈하고 평평한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1: 쭈그려 앉아있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3: 아, 그래요?
0: 한두 시간도 아니고 거의 온종일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해 힘이 듭니다.
1: 물매를 잡으려고 물 빠져야 되잖아요. 네. 요게 요 선 가운데로 가면 수평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얘를 살짝 올라가게 해서 잡는 거죠.
0: 특히 바닥 작업은 물이 빠져나가는 기울기 각도부터 평탄화 작업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 시간이 꽤 걸립니다. 바닥 작업을 끝내니 때마침 주문한 점심이 도착했습니다. 자주 시켜먹는 메뉴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1: 빨리 먹고 가죠, 신랑. 그냥 나가서 먹기도 해요.
6: 솔직히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합니다. 이만큼 깨끗한 데서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죠.
0: 하루 중 유일하게 쉬는 시간. 나가서 먹어도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을 때가 많습니다.
6: 힘이 많이 들죠. 타일이 요즘 다 무겁고 큰 거 많이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힘이 좀 중요하죠.
1: 재밌어요.
7: 어떤 게요?
1: 그냥 화장실 완성되고 뭐 베란다 같은 데 하거나 주방 같은 데 하거나 뭔가 이제 다 완성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재밌죠.
0: 온종일 움직여야 하는 일이지만 고되기보단 즐겁습니다. 식사 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나오는 진선 씨. 바닥 타일 부착은 무릎을 꿇고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무릎이 아프고 멍들 때도 있어 고심 끝에 무릎 보호대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옛날 무릎 꿇고 다녔어요. 계속 무릎 꿇고 일을 하니까 체력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0: 타일을 붙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입니다. 타일이 물기를 빨아들여 금방 마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면과 각을 맞추면서 해야 해 신경도 많이 써야 합니다.
1: 헷갈리는데?
7: 뭐가 헷갈리는 거예요?
1: 무늬 맞추려고.
7: 아, 이거 무늬도 맞춰야 돼요?
1: 아, 맞춰줘야죠. 아. 이렇게 가줘야 되잖아요. 아. 돌리면 안 맞잖아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그냥 대충 막 까는 것보다는 이렇게 결도 맞춰주고 하는 게 보기에도 더 예뻐 보이잖아요.
0: 아무래도 남자 타일공보다는 여자들의 마음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신경 써서 작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진선 씨의 경쟁력이라고 하네요.
1: 순남.
0: 벽타일 부착 시간만 8시간, 여기에 바닥 작업 5시간까지 총 13시간의 작업 끝에 타일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 끝났을 때, 이쁘게 잘 했을 때, 완성한 모습 보면 제일 뿌듯하죠. 이 어깨에 여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곳은 자동차의 랩핑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작업장 안으로 파란색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8: 이건 한 3년 전에 저희한테 랩핑을 하셨었던 차인데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파란색인데 이제 3년이 지나서 다른 색깔로 원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기존에 있는 필름을 다 제거를 하고 투톤으로 다시 바꿀 거예요.
0: 랩핑은 필름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차로 거듭나게 하는 자동차 튜닝 방법 중 하나로 요즘 개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주로 남성 작업자가 줄을 이루는 랩핑 작업장에 여성 기술자들이 등장했습니다.
8: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뽑은 건 아닌데 더 섬세하고 이런 건 있고 충분히 여성분들이나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 3년? 이거 몇 년?
1: 저는 2년이요.
7: 2년?
1: 네.
7: 몇 년 되셨어요?
1: 저 1년 됐어요.
7: 1년.
1: 아무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하고 있지 않나.
0: 여성 랩핑 전문가 주서영, 김신영, 황현정 씨입니다. 자동차 재래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래핑은 필름을 붙이는 것보다 떼는 것이 더 힘듭니다.
9: 열을 좀 주면서 떼야 돼요. 왜냐하면 열을 받지 않은 상태로 떼면 본드층이랑 필름층이랑 분리가 돼서 본드는 차에 남고 비닐만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0: 기계의 도움이라고는 전혀 없이 온전히 수작업만으로 필름을 떼어내야 해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2시간의 작업 끝에 필름 제거가 끝났습니다.

0: 전동 드라이버 하나, 전동이랑 십자 긴 거 하나만.
1: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매핑에 방해가 되는 부품은 모두 탈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땐 이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0: 무서우니까는 이걸 힘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거 탈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1: 요즘 나온 차량의 경우는 탈거 방법도 복잡하고 어려워 시간이 꽤 걸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힘들게 탈거를 마치고 차량의 정확한 크기를 측정합니다.
0: 손재단으로 해서 일일이 다 재가지고 지금 적어놓고 이제 재단을 하려고 적고 있어요.
1: 이제 재단에 들어가는데요. 사실 재단은 생각보다 작업이 까다로워 대부분 경력이 가장 오래된 현정 씨가 맡아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0: 되게 얇기 때문에 금방 또 스크래치가 잘 나는 편이라서 재단을 할 때 이 찍힘에 엄청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1: 또 굴곡이 적은 차들은 필름 여유분을 5에서 10cm 정도만 남기는 것이 재단 노하우라고 합니다. 현정 씨의 지휘 아래 필름 부착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0: 이게 안에 있는 공기를 씹히지 않게, 필름이 접히지 않게 잘 밖으로 밀어내느냐가 관건인 거라서.
1: 구름을 펴는 작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커팅 기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집중하는 거고 차체에 직접 칼을 대야 하는 작업이다 보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0: 이어지는 포인트들이 이제 쉬었다간 표식 없이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그라인드리.
1: 현정 씨가 자랑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0.01mm의 싸움. 손끝 감각만으로 필름을 얇게 잘라줍니다.
0: 필름이 얇잖아요. 어쨌든 필름의 반만 커팅을 한다고 해서 반 커팅이고 도장에 칼날이 전혀 닿지 않는 커팅에서 필름의 딱 절반만 잘라내는 커팅이에요.
1: 실수 없이 해야 하는 작업이라 새 필름이 들어오면 풍선에 붙여 감도 테스팅을 하는데요. 거침없이 칼질을 해도 풍선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0: 힘을 주고 자르는 건 아니고요. 오로지 칼의 무게로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 커팅이 끝난 후엔 공업용 드라이기로 열을 가하면서 접착하는데 구석구석 꼼꼼하게 작업하기 위해선 핀셋처럼 뾰족한 도구가 필수라는군요.
0: 짧아버리면은 아무래도 외부적인 이물질이 닿는 그 횟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조금 데미지를 입게 돼요.
1: 차량의 앞부분 작업이 깨끗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옆면 작업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필름을 붙이기 전에 초록색 끈을 붙이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일까요?
0: 이제 초록색이 테이프고 분홍색이 실이에요. 그 이제 그 위에 필름을 얹고 그다음에 이제 실로 커팅 잘라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1: 한 장을 통으로 재단해 옆면 전체를 붙이는데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필름 전체를 버릴 수도 있어 신중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특히 이곳은 절단면이 넓어 매끈하게 잘라내기 위해 랩핑 필름 전용 절단끈을 사용하는데요. 절단끈을 차체에 부착한 후 필름을 위에 붙이고 잡아당기는 달려나가는 원리입니다.
0: 수작업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함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1: 이어지는 작업은 오늘의 난 코스 앞 범퍼입니다. 범퍼는 굴곡이 많고 마감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작업도 제일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0: 모양은 잘 잡혔고 이제 나머지 주름들은 이제 시공하면서 빼내는 건가? 네. 왜냐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먼지 들어가가지고.
1: 이젠 하단부 마무리 작업만 남은 상황. 굴곡이 많고 어려운 부분은 현정 씨 담당입니다.
2: 아니 뭐 깔고 하지 작업잖아요. 바닥에.
0: 아 바닥이요?
2: 네.
0: 아니 매트 거슬려가지고 저는 안 깔고 그 밀려요 매트. 아.
1: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밀착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0: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 목과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다고 하네요. 기포 하나, 주름 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작업을 해야 해서 완성하는데 나흘이나 걸리는데요. 마무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파란색 차량이 검은색과 흰색의 투톤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현정 씨와 팀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손을 닦을 수 있는 곳입니다.
1: 내가 아닙니다. 손 닦았는데 손 닦으려고 막 그러고.
0: 작업 후엔 언제나 이렇게 기름때로 손이 엉망이 됩니다.
1: 일단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뭐 쉽든 돈을 많이 벌든 딱히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작업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0: 다음 날 오후 또 한 대의 차량이 작업장을 찾았는데요. 이번엔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2: 얘는 PPM, 투명 국자.
3: 투명 국자?
2: 네. 앞에 프론트 작업할 거여가지고 사이드 미러랑 앞 핀다랑 본넷이랑 앞범퍼 치네요.
0: PPF 작업은 주행 시 차량에 부딪히는 스톤칩이나 모래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를 보호하기 위해 부착한다고 합니다.
1: 그냥 네모판처럼 재단을 하게 되면 버려지는 필름이 되게 커요. 버려지는 필름이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긴 판들은 좀 그려가지고 재단을 하고 범퍼나 이제 큰 판, 루프나 도어, 이제 네모판 같은 경우들은 이제 실직 재가지고 그것도 작업을 해요.
0: 모두 재단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도 재단은 현정 씨가 맡았는데요. 똑같은 모양으로 그린 돌을 필름 위에 대고 신중하게 재단합니다.
1: 그냥 그림 올려서 자르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필름으로 재단을 할 수 있어야만 이제 손실도 줄이기 때문에.
0: 재단이 끝나자마자 또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번엔 무슨 작업을 하려는 걸까요?
1: 이거 전용 비누. 비눗물이 필요해가지고 좀 윤활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 전용 비누예요.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고.
0: PPF 부착에 필요한 비눗물 용액을 분사기에 채우고 작업 준비를 합니다. 이 비눗물 용액을 필름 안쪽에 뿌리고 바로 차에 부착하는데요. 필름 밑과 표면에 지속적으로 비눗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4: 비누가 어느 부분에 마른 상태에서 밀면 그 마른 부분에 자국이 생겨요.
0: PPF는 투명해서 건조한 상태에서 밀면 안쪽에 있는 접착제의 흔적이 밖으로 보입니다. 미끄러지듯 작업을 해야 접착제 자국 없이 깨끗하게 붙일 수 있어 비눗물을 뿌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랩핑보다 PPF 작업이 곱절은 더 힘들다고 합니다.
1: 이게 다 전면부 보호 목적이기 때문에 투명이에요, 투명. 그래서 그냥 투명 필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 보호 액정 투명이잖아요.
0: 그런데 작업을 하다 말고 현정 씨가 허공뿐 아니라 작업자들에게까지 물을 뿌립니다.
1: 공기 중에 먼지를 다 다운시키는
0: 투명한 필름이라 먼지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서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고 나면 바닥은 물론 작업자들까지 홀딱 젖는다고 하네요. 랩핑이 운전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면 PPF는 차를 보호하는 갑옷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짝반짝 깔끔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1: 그냥 평소 똑같이 잘 된 것 같아요.
0: 작업이 끝나고 고객이 만족하며 떠날 때가 가장 보람차다고 하네요.
1: 출근날 좀 보내기 아까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좀 아 이거 우리가 해줬다 하는 그런 뿌듯함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모아놓은 거 수선증 오기 전까지 하지 않을까. 최대한 그래도 오랫동안은 하지 않을까.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기피 국민연금을 헤이! 안녕하십니까. EBS 뉴스 행행코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찾아가는 행기자. 행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무서운 기세로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가에 나와 있는데요. 해일이요? 그곳에 해일이 왜 일어난 거죠? 해일은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해저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지진 해일이 일어나고 또 해상의 기상변화로 인해 폭풍 해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행자, 침착하세요. 그럼 해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해일이 일어나면 긴급 대피소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이나 야산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에 따라서는 지붕이 안전하니 높은 곳으로 이동합시다. TV나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이나 해일정보가 나오면 주의깊게 들어주시고 해안저지대 주민이라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해일에 대비해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특히 항만에서 더 거세지기 때문에 얕은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갑작스런 해일이 와도 안전하게 대처하는 그날까지 펜수가 함께하겠습니다. 펜수!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강풍. 스승님, 가르쳐 주신 대로 강력한 장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이 장풍에 왜 내가 붙여버리는 거지? 그건 네가 쏘는 장풍이 아니라 강풍이니라. 자칫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강풍의 위력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마. 강풍이란 10분간의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을 말합니다. 그럼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공사장 작업이나 크레인 운행 등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운전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강풍에 의한 정전 발생에 대비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바닷가로 나가지 않습니다. 낡고 오래된 창문은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미리 교체하거나 보강하고, 강풍이 발생하면 유리가 깨져 다칠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 근처는 피하도록 합니다. 야외에서 강풍을 만나면 나무 밑이나 전신주 밑을 피하고 안전한 건물을 이용합니다. 강풍으로 파손된 전기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감전 위험이 있으니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고 119나 시군 구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펭수와 함께 미리미리 예방합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0: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 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은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먹을 것은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들이 탄생했죠.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들의 향연. 그러는 사이 우리의 걱정도 늘었습니다. 누구도 비만과 대사증후군에서 자유롭기 어려워진 것이죠.
1: 왜 이렇게 옷이 쪼렀지라는 생각을.
2: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다.
3: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을 같이 이제 먹고 있죠.
4: 죽을 일주일 먹어도 배가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런 게 대사증후군이구나.
0: 다이어트가 평생의 숙제가 되어버린 시대. 세상에는 무리

0: 무려 2만 6천여 종의 다이어트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과연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만 탈출과 대사증후군 극복도 가능한 걸까요?
1: 대사증후군은 사실 약물을 치료하기 전에 좋은 식사, 운동만으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0: 식단과 운동을 통해 대사증후군을 치료하는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이지원 교수. 명의가 제안하는 식단과 운동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는 3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3주간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2: 구부리면서 벌리면서 벌려! 그렇죠! 자, 일어나시고!
0: 먼저 1부에서는 식단의 비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때로는 병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약이 되기도 하는 식단. 그 차이는 과연?

0: 강원도로 귀농한 임소연 씨는 초보 농사꾼입니다. 몸에 좋은 더덕 농사를 짓는데요. 정작 자신이 먹는 음식은 도시에 살 때와 다르지 않다죠.
1: 일요일 점심 때마다 먹던 라면과 그리고 즉석 요리. 아침마다 빵을 먹고 그리고 쉬는 날 점심이면 면 요리를 먹었습니다.
0: 20대엔 똑같이 먹고도 살이 찌지 않더니 40대가 되자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 배는 매년 몇 인치씩 계속 꾸준히 나왔고요. 몸무게도 그에 따라서 매년 1kg는 계속 증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5를 찍을 때 좀 두려움을 느꼈고 걱정하게 됐고 65가 넘어가면서 아프기 시작했고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에 와서 내진해라.
0: 고혈압 전 단계와 이상지지혈증 의심으로 대사증후군 주의 단계라는 건강검진 결과.
1: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0: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이 어떤 병인지 알고 있을까요?
1: 대사증후군이 아마 몸에 어떤 에너지가 잘 돌지 않아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0: 대사증후군은 어쩐지 큰 병은 아닐 것 같다는 게 소연 씨의 생각입니다.
1: 살이 찌면 많은 병이 올 수 있긴 있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겠지? 병원을 갈까 말까 막 엄청 고민하고 있다가 계속 미루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 젊으니까라고 생각하고.
0: 대사증후군은 과연 어떤 병일까요? 또 비만이 늘 함께 이야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부 비만이 다섯 가지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인 고혈압 전 단계이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경우,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도 위험 요인에 해당합니다. 혈액 속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이 기준치보다 낮은 것도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초기엔 별 증상이 없지만 방치하게 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2: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의 각종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이제 세 가지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보다는 네 가지, 네 가지보다는 다섯 가지. 또 없는 분보다는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 훨씬 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복부 비만이고 복부 비만이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심내혈관 같은 경우에도 3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가 되는데요. 특히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1.5배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위험 요인이 한 가지라도 있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은 1.6배에서 3배까지 높아지고 위험인자의 개수가 늘수록 확률은 크게 높아지는데요. 위험요인 전체와 흡연이 결합되면 확률은 무려 68.5배까지 늘게 되죠. 문제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977만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올봄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은 황원대 씨.
3: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다고 혈압도 이제 조금은 위험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 들었고 당뇨 이제 또 초기 단계 이제 촌놈이 되다 보니까 쌀 뭐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옛날부터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게 근데 육류도 저 솔직히 저녁에 뭐 소주 한잔 하면서 또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0: 다섯 가지 요인을 모두 안고 있는 그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4: 당뇨, 고혈압, 네. 그다음에 중성지방약 드시고 계시고 이전에 굉장히 안 좋으셨었거든요. 네. 1855 중성지방이 사실 이 정도면 피가 거의 노랗게 나와요. 네, 끈적끈적하게. 콜레스테롤도 381이 넘으면 의사들이 이 정도면 어떻게도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남들보다 훨씬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화혈색소가 저번에 8.7인데 8.7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사실은 입원장 드리는 수치거든요.
0: 당장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2: 아무 질병이 없으면서 콜레스테롤만 높으신 분은 5년, 10년이 돼도 무증상이 될 수 있는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뇨가 가장 혈관에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1, 2년, 3년만 있어도 사실은 혈관이 망가지면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0: 대사증후군이라는 신종질환을 처음 발견한 건 1988년 미국의 한 의사였습니다. X증후군으로 불리던 이 병은 1998년 WHO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불과 20여 년 사이 국내에서 대사증후군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데요. 과연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2: 대사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인슐린이라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은 적정한 양의 인슐린에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은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당뇨에 훨씬 더 쉽게 걸리기 쉬운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복부 비만입니다.
0: 내장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고인슐린 혈증을 유발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증가하면 콩팥의 염분 배설을 제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교감신경을 항진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또 중성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당뇨에서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까지 이 모든 연쇄작용의 핵심에 복부 비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 40이 또 갑자기 높다 보니까 그때부터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좀 많이 찐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 배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6: 아가씨 때는 뭐 다 신했다 이거는 아니고 그냥 통통했다는 그냥 딱 보기 좋았을 정도.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50kg대였는데 많이 쪘더라고요.
7: 얼핏 보면은 되게 이제 날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알 수 있는 그 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옷을 입어보면 예전에 입던 바지, 치마 이런 건 이제 못 입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중년에 뱃살이 조금씩 찌면서 폐경되고 호르몬 치료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더 조금씩 쪘던 것 같아요.
0: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왜 나이살이 찌는 걸까요? 특히 40대 이후 뱃살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40대 이후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게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지방 분해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또 성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는데 남성은 40대 중반 테스토스테론이 현재

0: 서서히 감소해 근육량이 줄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근육량이 줄면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게 되고 중성지방을 쌓이게 해 비만을 유발합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혈관을 튼튼하게 해줄 뿐 아니라 내장지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40대 전후로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서 복부 비만이 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40대 이후 기초대사량이 줄면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나이살이라는 거는 이제 20에서 25세가 지나면 성장이 멈추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신체의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1년에 사실 15,000에서 22,000 칼로리까지도 쌓이게 됩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사실 1년에 2kg가 찌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저를 뵙고 그 다음에 오늘 뵙게 된다면 적게는 10kg부터 많게는 20kg까지 사실 늘어있는 게 정상이고 1년에 사실 매번 동일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거는 1년마다 2kg씩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0: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기초대사량의 변동폭은 생각보다 큽니다. 20대 여성과 75세 이상 여성의 기초대사량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20대 여성은 2000kcal, 40대 여성은 1900kcal, 75세 이상은 1500kcal입니다. 무려 500kcal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지 않으려면 한 끼 식사량만큼 음식량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 이게 너무 힘들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1: 우리 체중은 섭취하는 연령과 소모하는 연령의 시속게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은 양을 먹더라도 움직임이 적게 되면 체중이 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을 먹더라도 활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0: 체중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시속게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체중을 감량하려면 먹는 양을 줄이거나 활동량을 늘려야만 하죠. 만약 300kcal의 도넛을 먹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30분 이상 뛰어야만 합니다. 덜 뛰고 싶다면 열량이 낮은 음식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40대 이후부터 생활습관이 달라지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0대부터 2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는데요. 남녀 모두 40대가 분기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엔 우리의 현실이 반영돼 있기도 합니다. 잦은 야근과 회식, 건강관리가 필수지만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때이기도 하죠.
1: 모든 만성질환이 4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놀라운 사실은 40대가 가장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연령대이고 치료율도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의 사망률이 실제 30대에 비해서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방치하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이어져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1: 대사증후군은 사실은 치료 방법이 하나로 딱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각각 요인에 해당되는 혈압, 당뇨, 그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그 가운데 핵심이 있는 복부 비만을 해결하게 되면 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모두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께 약물을 드리기 전에 항상 좋은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먼저 하고 다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식이와 운동만으로도 사실은 대사증후군은 얼마든지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식단은 어떤 식단일까요? 또 약물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우린 8명의 참가자와 함께 이 교수가 제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8명 전원이 식이요법을 실시하되 4명은 식단만, 또 다른 4명은 운동까지 병행하기로 했죠. 먼저 참가자들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병이 생긴 원인부터 철저하게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이시죠?
0: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동맥경화가 발견된 54세의 조규순 씨.
1: 그 혈관 나이를 측정하셨는데 보시게 되면 혈관 나이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서는 조금 딱딱합니다. 원래는 54세셔야 돼요. 근데 얘를 이렇게 쭉 따라가서 만나다 보면 혈관 나이가 70세에 만나는 거죠.
2: 그래요? 70?
1: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 하루아침에 혈관 나이는 근데 이제 54년 동안 생활해온 성적표이기 때문에 반짝 다이어트 한다고 반짝 좋아지지는 않으세요. 제가 조금 더 놀란 건 뭐냐면, 여기 이제 경동맥 검사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혈전 같은 게 있어도 한 군데 있거나 조금 있거나 없으면 더 좋죠. 근데 거의 한쪽에서 세 군데의 경동맥에 혈전 발견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피떡이 뭉쳐 있어서 동맥경화가 있다는 얘기죠.
2: 아, 그래요?
1: 근데 요게, 예, 검사하신 거 조 교수님 결과고, 요렇게 세 군데에서 이제 피떡이 발견되셔서, 이게 이제 머리로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심장으로 날아가거나 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위험이 올 수 있다.
0: 54세라는 실제 나이에 비해 혈관 건강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사라지고 딱딱해집니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와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혈관 노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혈관 나이를 측정하는 검사는 동맥 경직도 검사법으로 심장 박동에 따라 혈류의 속도, 파형 등을 사지에서 측정해 구하게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맥파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를 적용해 그 차이를 혈관 나이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 경동맥에 지방 찌꺼기인 플라크가 많이 쌓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위험이 커지는데, 이 검사를 통해 혈관 노화 정도를 측정하고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죠. 혈액을 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경동맥은 목의 양옆에 있는데 내막, 중막,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막과 중막의 두께를 더해 1mm 이상이면 동맥경화 상태로, 심근경색 위험도는 2배, 뇌졸중은 5배로 커집니다. 그렇다면 조규순 씨의 혈관 건강을 악화시킨 주범은 뭘까요?
3: 제가 그 과거에 그 패스트푸드 음식 점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똑같은 햄버거에 똑같은 치킨에 똑같은 피자를 먹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랐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0: 본래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식성이다 보니 여러 매장을 돌며 그 맛을 평가하는 일을 즐기면서 해왔다고 합니다. 문제가 나타난 건 1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3: 50 넘어가면서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무렵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우연찮게 진단을 받게 됐는데, 혈압약을 드셔야 된다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눈앞에 뭐가 자꾸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눈 속에 먼지가 들어갔는 줄 알고 계속 부비고 거울을 보면서 그걸 빼려고만 노력을 했는데, 이 비문증이라 그러더라고요. 혈압이 안 좋으면 이렇게 눈 안에도 미세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문제가 되면 이렇게 찌꺼기들이 생기게 된다. 그게 이제 수정차 안에서 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돌이킬 수 없다고 하니, 아, 정말 내가 왜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지? 예, 이런 생각이 많이, 후회가 많이 되죠.
0: 혈압이 177까지 치솟은 이후 비문증,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동시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3: 혈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뭔가 이 뭐

0: 취한 셈이고 치킨 다섯 조각과 콜라는 하루 기초 대사량을 초과합니다. 폭립과 음료 한 잔은 다음 날까지 먹을 열량의 절반을 먹은 셈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 포화지방은 주로는 동물성 식품 육류에 많이 들어있고 버터 이런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게 되는데 혈압을 올리고 콜레스테롤을 올리면서 동맥경화와 혈관질환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총 지방 섭취량의 3분의 1 이하로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지방은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최근에는 포화지방보다도 더 안 좋게 혈관 기능을 망가뜨리고 각종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유발하는 나쁜 지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문제는 치킨 다섯 조각을 먹으면 포화지방 권장량을 초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큰 감자튀김 하나만으로도 트랜스지방 섭취 권고량을 넘게 됩니다. 고소하고 바삭한 맛을 내는 트랜스지방은 팝콘, 빵, 과자 등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엔 표기를 의무화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트랜스지방은 0.2g 이하면은 사실은 0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거는 0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고 해서 트랜스지방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과자나 아니면 비스킷이나 가공된 식품을 먹을 때는 트랜스지방이 꼭 0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드셔야 됩니다.
0: 값이 싸고 저장성이 높아 가공식품에 많이 함유된 트랜스지방. 0이라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또 트랜스지방을 낮추면서 포화지방이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8명의 참가자 가운데 비만도가 가장 낮았던 황광희 씨. 6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2: 일단 체중으로 봐서는요. 완전 정상 체중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비만의 기준은 체중이 아니라 체지방이 많다거든요. 여자는 25% 미만이 정상, 30%가 넘으면 비만. 근데 지금 39.5%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게 이제 복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시게 되면 몸무게 대비해서 몸무게가 사실 50kg 초반대시잖아요. 근데 내장지방이 거의 100kg인 사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내장지방이 100이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3: 그래.
2: 우리나라 여자 기준으로는 보통은 70 정도가 넘으면 내장비만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100 정도고
3: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요.
2: 훨씬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저도 혈액검사도 보고 이것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오늘 검사하신 분 중에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으신 분에 해당돼요.
3: 특히
2: 200이 넘어가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보통 높다고 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도 우리나라 사람 보험으로 사실은 기준이 되는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160이 넘으면 나라에서 너무 높으니까 약을 보험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수치인 거예요. LDL 콜레스테롤이.
0: 검진 결과에 충격을 받은 황광희 씨. 그녀가 진단받은 병은 어떤 질환일까요? 흔히 혈액 속 지방이 많아지는 고지혈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이상지질혈증에서 지표가 되는 콜레스테롤은 본래 생명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20%는 음식을 통해 섭취되고 80%는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형성하는 세포막의 주요 성분으로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성분이지만 적정 수치를 벗어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콜레스테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바로 그것이죠. 먼저 LDL은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싣고 혈액을 따라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LDL 알갱이가 혈액 안에 너무 많으면 혈관벽에 스며들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HDL은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실어 간으로 수송하는 혈관 청

0: 수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하고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곤 하죠. 이상지질 혈증은 나쁜 지질로 통하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혈액 검사로만 알 수 있는 총 콜레스테롤의 정상 범위는 혈액 1dL 안에 200mg 미만이어야 합니다. LDL은 130 이상일 경우 관리가 필요하며 중성지방은 150 이상일 경우 관리가 필요합니다. HDL의 정상 범위는 40 이상입니다. 이상지질 혈증은 특히 최근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는 만성질환입니다. 성인 남성의 절반 가까이, 성인 여성의 약 3분의 1이 이상지질 혈증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무려 1,1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이상지질 혈증을 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혈액검사가 필수입니다.
1: 보통 혈관은 50에서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LDL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높아도 높은지 모르고 10년, 20년, 그 다음에 뭔가 이벤트가 생기고 협심증이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생길 때까지 모르시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안 좋아지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난 황광희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2: 그래서 그래도 이제 관리하려고 저녁은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지나거나 보면 자기 전에 배좀 고프면 또 그때 빵 좀 먹고 아무튼 밥은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에 밥을 안 먹고 주로 이제 고기 먹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고기 하면 고기 반찬.
0: 나름의 식단 관리라고 생각한 게 밥을 대신에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붉은 고기가 많았죠. 밥은 굶어도 달콤한 빵과 커피 음료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가루와 설탕을 원료로 하는 단순당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 당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이상지질 혈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포화지방 함량이 많은 붉은 고기 역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1: LDL이 높으신 분들은 주로는 기름진 음식,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특성을 보였고 또 통곡률을 적게 드시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은 재미있게도 나트륨 섭취량은 높고 칼륨 섭취량은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고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가공식품을 많이 드시고 야채나 과일을 적게 드신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불규칙한 식습관,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저지방 낙농 제품을 적게 드시는 것은 중성지방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0: 이미 LDL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인 윤혁 씨는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1: 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약, 통풍약 드시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중성지방이 원래는 150 아래가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 낮을수록 좋은데 선생님 수치가 거의 66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혈액검사를 하시게 되면 피에도 정말 기름이 섞여서 보이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너무 많이 높다 보면 췌장염도 생길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거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술 드시는 거가 살짝은 이제 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식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술, 그 다음에 기름진 거, 단순당, 달달한 거, 탄수화물, 이런 거 드시는 건데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거 일단은 좀 술을 안 드셔주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3: 읍내마트에 가면 찌개류, 국 같은 거 이제 만들어 두어서 파는 거 그런 걸 사가지고 잡혀서 그냥 먹고 만다든지 밥 먹으면서 시원한 막걸리 같은 것도 한 잔씩 하게 되고
0: 술은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해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식품도 중성지방을 올리는 대표 식품.

0: 항체질 결증 환자가 피해야 할 식품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8명의 참가자 중 비만도가 가장 높았던 이성희 씨는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대에 비하면 30kg 이상 체중이 불어난 이성희 씨. 누구보다 정확한 진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체중 공개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녀가 용기를 내서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건강한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저희 아이도 아직은 어리고 같이 좀 건강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2: 현재 상태는 대사적으로 조금 좋지 않으셔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보험으로 수술도 막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살짝 해당되시긴 해요.
1: 정말요?
2: 네, 네. 그래서 수술하실 때도 기준에는 해당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살짝 걱정스러운 점은 뭐냐면 혈관 나이가 혈관이 매우 딱딱합니다. 1600이 넘었으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1400이 넘어가는 순간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같은 연령대의 52세의 평균이 요선이거든요. 그걸 이제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따라가면 어디서 맞냐면 한 75세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혈관 나이가 매우 안 좋기는 하죠. 예. 그리고 그 경동맥 검사하신 거 보시게 되면 동맥경화반 벌써 있는 거예요. 피떡이 있는 거거든요. 피떡이 나왔으면 이게 날아가면 이제 뇌졸중이 되거나 아래로 날아가면 심근경색이 되거나 해서 관리를 엄청 잘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내가 정말 건강의 기로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그런데 이성희 씨는 조금 억울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고 만성질환도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죠.
1: 친정엄마께서 혈압 때문에 지금 혈압약을 좀 꽤 오래 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뇌경색이 오신 거고 조금 덜 먹는 편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얘는 나랑 같이 간 애는 만약에 한 40몇 킬로가 되어 있는 거고 나는 그대로 먹고 난 그 몸무게예요. 안 빠지고 나와요.
0: 정말 남들보다 쉽게 살이 찌는 비만 유전자가 있을까요? 이성희 씨의 경우 추가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3: 네, 유전자 검사했잖아요.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을 타입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우리 이성희님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유전자의 변이 같은 게 비만 쪽에 가까운 게 있으시고 사실은 체지방률 쪽에도 조금 높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사실 다 지금 너무 부합하게 나오신 거예요. 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피부에도 염증 반응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고
1: 네, 그리고 피부 질환도 있어요.
3: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부분이 취약하니까 조금 억울하기는 하지만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훨씬 더 이렇게 되기 쉽다는 얘기예요.
0: 비만을 유발하는 유전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FTO 유전자는 몸속에서 남아도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등을 전부 지방으로 바꾸는 유전자로 변이가 있을 경우 식욕이 증가하고 포만감이 감소해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비만이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MC4R 유전자는 신체의 에너지와 식욕 조절에 관여합니다.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정도를 결정하며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거나 부족하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과식을 하게 되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살이 찔 수 있습니다.

BDNF 유전자는 스트레스성 폭식에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난 후 렙틴과 인슐린이 뇌의 시상하부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0: 보내 식욕을 억제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이 신호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과식을 유도하게 되고 결국 살이 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생활 습관이 큰 변수이기 때문에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질환의 경중은 조금 다르지만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는 8명의 참가자들. 원인 진단을 마치고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병을 부르는 식단을 알았으니 병을 치료하는 식단을 배울 차례입니다.
1: 우리가 잘 먹기만 해도 사실은 모든 암의 20에서 40%를 막을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야채, 과일 이거를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의 40%를 막을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비율은 얼마일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재밌게 탄수화물 50에서 60, 단백질 20에서 30, 지방 30에서 40, 5대 2대 3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는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맨 마지막으로 만나는 의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3주 동안 나는 사실 체중을 뺀다? 이런 목표 버리시고요. 잘 체지방을 적게 하고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운동과 식습관을 내가 배워서 몸에 익혀서 앞으로 남은 100세를 위한 50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0: 과연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식단은 무엇일까? 잘 알려진 식단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은 지중해 식단. 또 미국 국립보건원이 고혈압 환자를 위해 개발한 대시 식단도 있습니다. 마인드 식단은 이 두 가지 식단을 혼합해 치매 예방 식단으로 개발됐습니다.

0: 현재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식단은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에 사는 사람들의 식단을 뜻하는 지중해 식단은 5년 연속 최고의 식단으로 꼽히는가 하면 미국 심장병 학회에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식이요법으로 권고되고 있기도 하죠.
1: 좋은 해산물, 견과류, 통곡류, 그 다음에 야채, 과일을 매일 섭취하도록 하고 붉은 육류나 아니면 포화지방, 단순당 등을 멀리하는 것이 지중해식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는 저탄고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40% 이상 먹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줄어들죠. 근데 이때 지방은 좋은 지방을 드시게 되고 탄수화물의 경우에도 복합탄수화물 등의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떠한 양질의 단백질, 양질의 지방을 잘 섭취를 하는가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지원 교수는 지중해 식단의 장점과 우리나라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 비율을 결합한 식단을 개발했습니다.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건강 영양자료와 사망자료를 붙여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그 55에서 65%에 해당하는 탄수화물보다는 조금 줄여서 50에서 60%,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려서 30에서 40%, 단백질의 경우도 조금 높여서 20에서 30% 정도로 드실 때 가장 사망률이 낮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한국인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영양소 비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이 약 5대 2대 3일 때에 해당합니다. 실제 섭취량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식재료가 다른 지중해 식단의 장점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스파게티를 드시거나 아니면 꼭 올리브유를 드셔야만 지중해 식단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이 좋은 개념, 좋은 탄수화물, 좋은 지방을 드시고 단순당이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피하는 개념을 이제 고스란히 담아서 한국 사람에 맞게 식단을 개발했습니다.
0: 통곡류는 잡곡밥과 고구마 등으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0: 무와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끼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먹고 불포화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 등푸른 생선과 들기름, 호두 등이 권장됩니다.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기름 섭취는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메가3로는 들기름이 대표적이고 오메가6로는 식용유와 참기름이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이 두 지방산의 균형이 깨져 혈관 건강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1: 오메가3에 비해서 6를 적절하게 드실 때는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몸의 산화 반응이 줄어들어서 혈관 기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메가3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6, 즉 식용유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오메가3대6의 비율은 원시시대에는 1대1이었어요. 근데 서구화되고 사실 식생활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1대15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오메가6를 많이 드시고 오메가3는 적게 드시는데 이 비율을 가장 사망률을 낮출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비율로 오메가6대3의 비율을 1대4에서 8로 맞추었습니다.
0: 그렇다면 이 복잡한 영양소 비율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 교수와 공동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한 김형미 교수. 식품의 양으로 접근하는 게 쉽다고 합니다.
2: 한 끼 개념을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선 밥량을 이제 여성분인 경우에는 140g, 제가 3분의 2 공기 정도 작은 공기. 그다음에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데 생선들 또는 콩이든 또는 고기든 계란이든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종류를 해서 네, 40에서 한 100g 사이로 드시면 되겠고요. 채소는 뭐 오이, 당근, 샐러리, 미역, 버섯이 다 채소예요. 그래서 그거는 합해서 140g 정도 이렇게 드시고 기름을 여기에 한 스푼, 두 스푼 정도를 이제 요리할 때 쓰시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이제 거의 한 끼니에서는 5대 2대 3이 맞습니다.
0: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여성은 밥 140g, 남성은 210g을 기억해야 합니다. 쌀밥보다는 잡곡을 섞게 되면 혈당지수를 낮출 수 있고 식이섬유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은 50g 전후로 매 끼니 균등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두부로 보자면 한 모의 5분의 1 조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까지 막는 채소는 가급적 생채소로 140g을 섭취하면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40여 종의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선 이런 균형이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선 들기름 한 스푼, 호두 한두 알 정도가 한 끼 적정 섭취량입니다. 등푸른 생선 한 토막은 주 2, 3회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한국인의 사망률을 낮추는 영양소 비율을 적용한 식단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1: 사실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현재에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사실 약을 드실 정도의 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지중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약물을 끊을 정도로 LDL 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기도 하고 염증 수치가 좋아지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0: 임상 연구를 통해 비만과 대사증후군 치료 효과가 밝혀진 식이요법. 8명의 참가자가 3주 동안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먹을 것은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들이 탄생했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들의 향연. 그러는 사이 우리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비만과 대사 증후군이죠. 여러분은 이 질환의 위험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1: 비만과 대사 증후군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골관절염, 치매, 그다음에 각종 암까지. 그래서 연관되지 않은 병이 없습니다.
0: 놀랍게도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비만과 대사 증후군이 근원이 돼서 발생한 질환들입니다. 문제는 갈수록 대사증후군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서너 명 중 한 명꼴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2: 주로 과일하고 빵 이런 거 많이 먹게 돼요. 중성지방도 좀 높다고 그랬고 뭐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높으니까 이제 그거 주의하라고.
3: 근데 육류도 저 솔직히 저녁에 뭐 소주 한잔 하면서도 많이 먹었으니까 콜레스테롤하고 고혈압, 당뇨 이제 또 초기 단계.
4: 아이랑 같이 이제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이제는 일주일에 한번 먹을.

0: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처음에 쟀던 그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1: 고지방, 고칼로리,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에서 비롯된 대사 증후군. 과연 식단을 바꾸면 대사 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또 운동을 병행한다면 효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8명의 참가자와 함께 3주간의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8명 전원이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그중 4사람은 운동까지 병행했을 때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대사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잘 먹고 잘 빼는 법,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실험에 참가한 8명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8명 전원이 실천할 식단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운동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 뭐 좋은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 운동 병행 그룹이 3주간 실시할 운동은 과연 어떤 운동일까요? 이지원 교수와 함께 임상 연구를 진행한 전용관 교수. 4사람은 먼저 전 교수에게 운동의 원리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2: 고혈압 당뇨는 운동하면 정말 좋아지세요. 근데 운동하니까 이 당뇨병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혈관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무릎 아픈 것도 좋아지고 우리 고혈압 있으시면 음식을 짜게 드시라 그러나요? 싱겁게 드시라 그러나요? 싱겁게 말하죠. 운동을 하셔서 땀을 빼셨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수분이 빠지는 거죠. 네. 근데 수분과 함께 뭐가 빠지죠? 옷이 땀이 마르면 뭐가 보이죠? 염분이 보이죠. 그죠? 그게 나트륨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은 즉방으로 떨어져요. 운동하시면. 혈압의 요 원리를 아시고 만약에 운동을 하신다면 살짝 땀이 좀 나게. 네. 그렇게 운동하시면 좋겠죠? 네.
1: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 혈증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 증후군.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3: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이 늘어나고 사실 기초대사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함께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폐가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이 더 빨리 움직이면서 산소를 전신에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심폐지구력이 향상되고 심장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은 스쿼트와 같이 근육에 일정한 무게를 주는 운동을 말하는데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늘어나면 혈액 속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비시키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 환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낮추고 중성지방 낮추고 HDL을 올리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적절하게 숨이 찰 정도로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하여야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혈관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고 심폐 기능이 상승함에 따라서 또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었던 것이 줄어들게 되고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혈압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 5%에서 10% 정도를 감소하시게 되면 최소한 혈압이 10에서 20 이상 떨어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드시던 약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1: 운동 실전 교육은 이미경 교수와 연구팀이 맡기로 했는데요. 대사증후군 치료에 임상 효과가 밝혀진 운동법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다니엘 운동은 매트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8가지 동작으로 체지방 감소와 근육 증가, 관절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먼저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

0: 발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후 두 팔을 뻗어 10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운 뒤 10초간 유지합니다. 본격적인 근육 운동 동작입니다.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들고 10초간 자세를 유지하는 균형 잡기. 이때 등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바닥에 엎드려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팔꿈치를 펴줍니다. 근력이 없는 여성이나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응용 동작으로 가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 무릎을 세우고 누워 허리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는데 복근 강화에 좋습니다. 이 자세에서 손끝이 무릎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상체를 들어 올리는 이 동작도 뱃살을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 동작은 어깨 관절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꼭 필요한 두 동작은 이 교수에게 직접 배워보시죠.
1: 브릿지 동작은 우리 엉덩이 근육하고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요거를 할 때는 허리가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완전히 동작이 올라왔을 때 무릎하고 골반하고 어깨가 일직선 되도록 유지하고 올라왔을 때 엉덩이에 힘을 줘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스쿼트는 아주 기본적인 하체 근력 운동인데요. 이 동작은 이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대둔근과 허리 뒤쪽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우리 대사증후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되게 얇고 배가 허리 둘레가 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가는 허리와 두꺼운 허벅지를 위해서 이 동작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작은 편안하게 뒤에 가상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옛날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자세를 취한다 생각하시고 완전히 내려오시도록 해볼게요. 충분히 앉아서 이 허벅지 뒤쪽하고 종아리가 닿을 정도로 완전히 앉아주신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가 발 지면을 완전히 닿아 있는 그 위치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올라오면서 무릎을 내가 바깥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시면 훨씬 더 엉덩이 쪽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허리를 핀 상태에서 두 발바닥 바닥으로 미는 힘을 사용해서 한 번에 올라오게 됩니다.
0: 운동 병행 그룹의 네 사람은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이 각기 다릅니다. 먼저 황원대 씨를 볼까요?
2: 네, 1855 중성지방이 사실 이 정도면 피가 거의 노랗게 나와요. 네, 끈적끈적하게.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381이 넘으면 의사들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해도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이시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남들보다 훨씬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당화혈색소가 저번에 8.7인데 8.7은 굉장히 위험한 수치예요. 사실은 일반장 드리는 수치거든요. 네.
0: 혈당과 중성지방이 가장 큰 문제로 진단됐습니다. 고혈압과 각종 염증성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이성희 씨. 특히 가족력이 있는 고혈압은 약을 복용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성희 씨에겐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 고혈압 약 드시고 검사하신 거세요?
3: 이거? 네네네.
2: 근데도 살짝 조절은 잘 안 되시는 걸로 나왔어요. 오른팔에 혈압이 151, 80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절은 잘 안 됐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복부 비만도랑 이런 거 복부 지방률 보시게 되면 아까 엉덩이가 100cm 때 허리는 한 85cm 이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엉덩이 100cm 때 허리가 지금 99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 식이요법 하시면 여기서 제일 먼저 줄게 돼 있어요. 첫 출발은 지금 이제 해보실 거예요.
0: 체중 감량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운동 병행 그룹의 이 두 사람은 전형적인 마른 비만에 해당합니다. 황광희 씨는 체지방이 무려 40%로 이상지질혈증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타났고 임소연 씨는 고혈압 전 단계로 약을 복용해야 할 수 있는 기로에 섰습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 강도는 중강도 운동. 최대 심박수의 64에서 76%에 해당하는데 측정기기가 없다면 옆 사람과 말은 할

0: 수 있지만 노래는 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1: 운동을 하게 되면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2: 오늘의 운동의 강도는 중강도로 저희가 할 거고 그 중강도의 심박수, 목표 심박수가 있어요. 최저, 최고 이렇게 해서 그 중간 사이에서 심박수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네. 다시 3, 2, 1, 후.
0: 앞서 소개한 8가지 동작을 배워보는데요. 기구 없이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2: 아, 심박수 몇이에요? 구부리면서.
0: 대부분 근력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동작당 10회 이상 반복하고 8가지 동작을 쉬지 않고 3세트 반복하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동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운동과 식이조절을 한 그룹과 일반적인 치료를 한 대조군과의 임상연구 결과에서도 운동과 식이조절을 한 그룹이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식단 그룹과 운동 병행 그룹으로 나뉘어진 이 8명의 실험은 어떻게 될까요? 식단 그룹에서 윤혁 씨는 대사 증후군이 가장 심각합니다. 체성분 검사를 통해 고도비만으로 확인된 윤혁 씨는 체지방만 무려 20kg을 감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주를 자주 마셨다는 그는 복부 비만도 심각해 허리둘레가 39인치에 달했습니다.
3: 중성지방이 원래는 150 아래가 정상이거든요. 예. 그래 낮을수록 좋은데 선생님 수치가 거의 예, 예, 예. 66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너무 많이 높다 보면 췌장염도 예, 예, 생길 수가 있고 예.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예, 거를 일으킬 예. 수가 있습니다.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식이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중에 영향을 받는 것 중에 술, 예. 그 다음에 기름진 거, 달달한 거, 탄수화물, 이런 거 드시는 건데, 고도비만은 조금 속하시긴 하세요. 체지방은 빼야 되고 근육이 많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선생님께서 살이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칼로리는 1638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0: 기초대사량은 근육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데, 체지방이 많은 윤혁 씨는 기초대사량이 같은 연령, 같은 몸무게의 남성 평균 수치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운데요. 방법은 활동량을 늘리거나 지금까지 먹었던 식단을 확 바꿔야만 합니다.
4: 읍내마트에 가면 찌개류, 국 같은 거 이제 그 만들어 두어서 파는 거 그런 걸 사가지고 데펴서 그냥 먹고 만다든지 아니면 그냥 라면 같은 거 끓여서 밥 말아서 먹고 만다든지 저녁에 이제 씻고 나면 갈증이 많이 생기니까 또 밥 먹으면서 시원한 막걸리 같은 것도 한 잔씩 하게 되고
0: 과잉 섭취하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탄수화물 중독부터 끊어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그에게 나트륨 함량이 많은 찌개류도 피해야 할 식품. 중성지방을 올리는 술은 당장 금주가 필요한 상황이죠. 운동 병행 그룹인 황광희 씨는 기초대사량이 1058kcal에 불과합니다.
5: 관리하려고 저녁은 이제 밥을 안 먹고 좀 지나고 나면은 자기 전에 배좀 고프면 또 그때 빵 좀 먹고 아무튼 밥은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에 밥을 안 먹고 뭐 고기 반찬 이런 거 주로 이제 고기 먹으면 밥을 안 먹으니까
0: 밥 대신 먹은 음식들이 오히려 밥보다 칼로리가 높은 경우가 많았고 포화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들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대사 증후군 환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바로 이 식단이 이 교수가 지중해 식단의 장점과 한국인의 사망률을 낮추는 영양소 비율을 조합해 개발한 식단입니다. 임상 연구를 통해 체중 감량 효과와 대사 증후군 개선 효과가 밝혀졌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는 이 식단을 실천하되 조리를 많이 하지 않고 접시 하나에 음식을 나눠 먹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6: 이제 원플레이트 하면은 이제 한 접시 안에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되는 그 영양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곡물 같은 경우 우리가 밥으로만 먹는다 생각하시는데 이걸 샐러드 위에 올려가지고 밥처럼 샐러드처럼 이렇게 만드는 플레이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한 끼당 140g을 섭취해야 하는 각종 채소를 담고 푹 삶은 보리와 퀴노아, 치즈 등을 올리는데요. 특히 드레싱이 중요합니다.
1: 올리브오일은 이제 야채에다 뿌려주시면 좋은데요. 한 5g에서 한 7g 정도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g은 우리가 보통 이런 일반적인 한 작은 술이라고 표현하는 스푼이고요. 집에 없으시다, 이 작은 스푼이 없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 커피 타먹는 티스푼이라고 하죠. 이런 걸로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고혈압 환자들은 소금을 대신해 통후추나 바질과 같은 허브로 간을 맞추면 건강하고 맛있는 저염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의 핵심은 탄수화물 50%, 단백질 20%, 지방 30%의 비율을 맞추고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대부분의 그 경로가 하나는 탄수화물을 너무 과잉 섭취하신 분들, 또 두 번째는 이제 지방 섭취가 너무 높아져서 칼로리 섭취가 높아졌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탄수화물로는 주로 밥, 이게 요거는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140g으로 잡았고요. 단백질 식품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요 삼치. 삼치는요, 특히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있는 생선이어서 일주일에 요 정도 양으로 두세 번만 먹으시면 심혈관 예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은, 우리가 이제 그냥 식습관으로 먹는 거긴 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야채, 채소를 좀 많이 넣고 나머지는 다 채소찬.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구성하시면 아주 간단하지만 꽉 찬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인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고 막 식사를 다 차려서 먹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원플레이트로 먹으라는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곡류, 그리고 어육류찬, 그리고 여기 보면 채소찬 이렇게 나누셔서 드시면 좋겠고요.
0: 식이섬유의 공급원이자 포만감을 주기에도 좋은 채소는 매 끼니 14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조리하지 않고 생채소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당이 포함된 과일 섭취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1회 섭취량으로는 사과 3분의 1쪽, 귤 2개, 바나나 반쪽, 딸기 7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4시간의 식사 간격을 지키되 공복감이 느껴진다면 간식으로는 칼슘이 함유된 두유와 우유 섭취를 권장합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에 앞서 실전 교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식단을 실천할 수 있게 잡곡과 들기름, 저울 등을 준비했습니다.
2: 40대 이후부터 이제 식단은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다 밥심으로 산다. 그죠? 다들 막. 근데 밥 좋아요. 밥을 드시면 그 다음에 빵이나 떡을 들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섭취를 하셨는데 보시면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밥을 좀 저울로 달아서 드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3등분 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단백질 음식, 여기는 곡류 음식, 여기는 채소.
0: 과연 3주간의 대사증후군 극복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식단 그룹에 속한 윤혁 씨. 661이나 되는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기 위한 그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시에 사는 가족들과 떨어져 귀농의 꿈을 이룬 윤혁 씨. 아이들 가르치는 일 대신에 이젠 사과 농사를 짓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것만 같은 산골 생활. 실제로는 어떨까요?
3: 위에도 보면, 여기 위에서만 해도 라면 있고, 뭐 쌀국수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먹었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육개장 같은 것도 즉석식품 그냥 끓여서 밥 말아서 후루룩 많이 먹었고요. 그럼 이제 즉석식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먹고 그랬죠.
0: 혼자 요리를 해서 식사를 챙기기가 쉽지 않다 보니 가공식품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시작과 동시에 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3: 동네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필요하신 분들 또 있을지 모르니까 나누어 드시게 하려고. 저는 이제 안 먹을 거니까.
4: 예. 아쉽지 않으세요?

0: 적극적인 관리가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1: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왔다는 윤혁 씨.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겠죠.
0: 212. 됐어.
1: 프로젝트 3일차. 저울 활용부터 영양소 비율을 맞춰 담는 것까지 모든 게 낯설지만 최선을 다해 차린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라면과 찌개 대신 먹는 새로운 식사, 과연 어떨까요?
0: 첫날은 좀 그랬어요. 첫날은 좀 그랬는데 야채도 뭐 그런대로 먹을 만한 것 같고 저는 거의 국이나 찌개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식습관이었는데 국찌개 없어도 밥 먹는 게 되는구나.
1: 남성은 한 끼당 약 500kcal에 맞춘 식단. 열량과 영양소 비율이 맞는지 영양관리 앱에 입력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0: 아내가 오늘 점심 먹은 게 이상 없이 먹은 건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많은지를 자꾸 확인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재미가 있어요. 계속 이제 피드백이 되니까 굉장히 내가 먹는 식사에 대해서 스스로가 감독하기가 좋죠.
1: 8명의 참가자 중 이 두 분은 부부 사이인데요. 대사증후군이 심각한 남편을 위해 아내도 함께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남편 황원대 씨는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는 그룹인데요. 달리기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2: 뱃살도 빠지고 활력이도 생겨요. 이게 희한한 게 힘들 것 같은데 활력이도 생긴 것 같습니다.
1: 때론 20km나 뛴다는데요. 새 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되찾아야겠다는 굳은 결심 때문이죠. 아내 수진 씨는 남편 응원 겸 본인의 뱃살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시작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저울을 쏠쏠하게 활용합니다. 식사 준비가 번거롭진 않을까요?
3: 요리 시간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언제든지 손쉽게 먹을 수 있게 인스턴트처럼 그러니까 더 이 식단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1: 오메가3가 많은 들기름까지 지중해 식단을 응용한 건강식단이 완성됐습니다. 오늘로 프로젝트 4일차. 계속 실천할 만하신가요?
2: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별로 맛도 없고 이랬는데 계속 먹으니까 맛있어요. 완전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채소하고 먹다 보니까 바깥 음식이 이제 거의 짜봐요. 그냥 자체가 짜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작게 먹었나? 놀랄 정도로.
4: 허리를 수축해서 가슴을 살짝 들어주세요.
5: 예.
1: 근력운동은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혈당이 높았던 황원대 씨에게 근력운동은 필수입니다. 스쿼트도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죠.
6: 운동 잘 해주시고 식단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1: 4일 동안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한 황원대 씨. 과연 체중 변화는 얼마나 될까요?
2: 그때 82.7인가? 그럼 3kg 빠진 거죠.
1: 어느덧 프로젝트 8일차. 황광희 씨도 1kg 가까이 체중이 줄었습니다.
7: 확실히 배가 좀 들어갔고요. 이렇게 옆에서 서서 거울을 보면은 아는데 그 뱃살도 좀 들어갔고.
1: 오메가3 지방산인 들기름과 각종 채소와 생선, 잡곡밥을 매 끼니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입맛은 맞을까요?
7: 염분 섭취를 줄이려고 예전에는 조금 간간하게 해야지 맛있었거든요. 지금은 웬만하면 약간 싱겁게.
1: 황광희 씨는 이 다이어트에 신기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7: 그 생각보다 많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양이 많고 그래서 먹고 나면 배부르더라고요. 식사량은 사실 그전보다는 많아요. 많이 먹는데 일주일 동안 더 많이 먹었는데 살이 일단 한 1kg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무슨 뭐 비법이 있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0: 살찔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은 뒤 운동을 시작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운동에도 열심인 황광희 씨. 운동 그룹에게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교육은 2주차로 접어들면서 운동 강도를 높였습니다.
1: 물통이 바깥으로 갈 때 호흡을 내뱉어주시면 됩니다. 후.
0: 같은 시간 함께 운동 중인 한 사람. 바로 이성희 씨입니다. 비만 유전자가 발견된 이성희 씨는 현재 고도비만 상태입니다. 운동에도 제약이 많았던 그녀에게 이 운동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2: 간단한 운동 같으면서도 보기랑은 많이 흘려요. 제가 이런 거 홈트머 이런 거 가지고 살이 빠져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운동 효과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땀이 잘 나네요.
0: 체중이 2kg 넘게 빠진 건 물론이고 몸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2: 그런 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이 좀 제가 축적근막염도 있고 이제 해가지고 발이 좀 불편한데 그래도 이제 평소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일단 몸부터 제가 이제 느끼기에 좀 가벼워졌고.
0: 운동과 함께 좋아하지 않는 생선과 채소를 챙겨 먹었던 8일간의 노력이 불러온 변화입니다. 나름 맛있게 먹는 법도 터득했다죠. 칼로리와 영양소 비율을 맞춘 토마토 스튜입니다. 그런데 이성희 씨도 이 식단에 대해 황광희 씨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2: 고기 종류를 막 먹으면 정말로 뱉어져 죽겠는지 하면서 이제 근데 오히려 이거는 포만감도 있으면서 가벼운 포만감이에요. 배부는 불러요. 이게 부르면서 좀 몸이 가벼운 포만감을 제가 이제 많이 느끼고 있어요.
0: 공복감이 느껴지지 않는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놀란 건 또 있습니다.
2: 제가 속이 많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도 막 급하게 입원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속이 한번 뒤집어지면 정말 감당 안 될 정도로 제가 이거는 작년부터 이제 원인 모르게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몸에 너무 징그러워서 이렇게 이거를 내 눈으로 보고 살다가 난 못 살겠다 싶었어요. 그 정도로 징그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어제도 안 먹었고요. 그저께도 안 먹었어요. 좀 많이 좋아지는 게 제가 이게 약을 안 먹고 이제 지내잖아요. 저녁에 별로 가려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견뎌보자 이제 싶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괜찮았어요.
0: 다른 참가자들은 어떨까요? 점점 채소의 맛에 눈뜨기 시작했다는 정만섭 씨. 또 다양한 채소를 라이스 페이퍼에 싸먹는 방법을 개발한 조규순 씨. 혈압약을 먹지 않기 위해 매일 운동과 더불어 식이요법을 실천 중인 임소연 씨까지 중도 포기자 없이 2주가 흘렀습니다. 과연 2주 동안 실천한 결과는 어떨까요? 각 그룹을 대표해 중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이성희 씨는 체중과 체지방 감량은 물론이고 혈액 검사 수치도 개선됐습니다. 식이요법만 했던 윤혁 씨도 체중 감량과 동시에 중성지방 수치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운동을 한 이성희 씨가 근육은 거의 빠지지 않고 체지방이 더 많이 빠졌다는 점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찾은 이지원 교수의 진료실.
3: 제 걱정하던 중성지방은 661에서 373.
4: 거의 한 반으로.
3: 네, 반으로 줄었어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줄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정상 수치가 150 아래고 금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4: 한 방울도 안 먹었습니다.
3: 중성지방 올리는 데는 술, 그다음에 탄수화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복합탄수화물인 섬유소 많이 드시고 야채 과일에 들어있는 거 안 좋은 거 그래도
0: 식단에 대한 중간 점검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5: 잘 드시긴 했는데 여기 보니까 4월 3일 점심이요. 이날이 조금 양이 엄청 높아진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아마 오리고기가
4: 맞습니다.
5: 단백질이 오히려 많이 드시고 오히려 탄수화물은 거의 많이 안 드셨어요.
6: 안 그래도 그 지난번 진료에서 중성지방

0: 희망이 좀 높게 나와서
1: 네.
0: 제 나름대로는 좀 충격이어가지고 우선 이 중성지방 수치를 좀 낮추자 생각을 해가지고 이참에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자 바꿔보자 싶어서 극단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
1: 균형을 맞추셔야지 또 그렇다고 단백질을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지방도 또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어요.
2: 예.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열량을 낮춘 식사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 그 양을 맞추셔야지 너무 또 이렇게 적게 드시면 나중에는 또 어지럽다. 이렇게 오래 못 가요. 이렇게 하시면.
3: 안녕하세요.
2: 이성희 씨의 혈액 검사 결과도 분석해 봤습니다.
3: 그래서 혈당이 조금 높으셨었잖아요. 네, 117이셨는데 오늘은 109. 그래도 조금 정상은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쪽으로 변했고, 네, 그 다음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도 113에서 98을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좋은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이렇게 단기간에 막 변하지 않아요, 이 수치는. 그리고 먹는 걸로 보다는 사실은 운동으로 좀 변하게 되는데, 아직은 뭐 일주일, 열흘로 사실 변화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충분치가 않고, 조금 그래도 욕심을 부린다면, 이게,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운동 강도를 조금 올리시는 게 좋아요.
4: 알겠습니다.
1: 네, 그래서.
2: 벚꽃이 만개하고 또 지는 사이, 마지막 3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5: 오늘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6일 차입니다. 책임감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2: 이젠 제법 새로운 식단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6: 예.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2: 식단 그룹에 속한 윤혁 씨는 자발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6: 이제는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 다시 찾은 윤혁 씨의 집. 윤혁 씨는 한눈에 봐도 처음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7: 원래는 허리가 고무줄로 된 바지예요. 근데 그것도 자꾸 내려가가지고 내가 벨트를 메고 일을 한다니까. 전에는 벨트가 여기였는데 이제는 거의 벨트가 두 칸이 줄었어요. 두 칸이.
2: 달라진 건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그는 혈압을 재다 깜짝 놀랐습니다.
8: 보통 혈압이 뭐80 얼마에 138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었는데 거의 혈압이 70 얼마에서 110 얼마 단계로 쭉 떨어져서 그게 쭉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니까 아, 이게 혈압 떨어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내돈 주고 체중계를 따로 하나 샀어요. 하루에 막두 번도 올라가 보고 세 번도 올라가 보고.
2: 요즘은 날마다 살 빠지는 즐거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8: 지난번보다는 한 0.6kg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 이젠 채소를 라면보다 더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요.
8: 짜거나 맵지 않은 거를 거의 한 12여 일 넘게 먹다가 보니까 요즘은 이제 진짜 손가락 한 끝마디 정도 되는 김치를 이렇게 하나 먹어도 아, 이게 맵고 짜고.
2: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입맛의 변화를 이야기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렇게 입맛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맛을 느끼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혀의 미각세포가 맛을 인식하면 신경신호가 발생하고, 뇌까지 신호가 보내지면 뇌의 신경세포가 신호에 반응하면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맛을 감지하기 위해 혀의 표면에는 유두돌기가 있고, 각 유두돌기에는 만개 미만의 미뢰가 있고, 또각 미뢰에는 50에서 150개 사이의 미세포 또는 미각 수용기 세포가 존재하는데 대략 2주 사이에 세포가 사멸하고 생성됩니다. 또 10에서 12주가 지나면 혀 안의 모든 미각 세포가 교체됩니다. 때문에 평소 짜게 먹던 사람도 10에서 12주가량 싱겁게 먹으면 그 맛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몸의 변화를 불러온 식단. 다행히 포기하는 사람 없이 참가자들의 도전은 계속됐습니다.
9: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먹으니 지금은 맛도 좋고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4: 화이팅!
10: 30분 올라왔는데요. 아, 너무 좋네요. 뭐 숨차고 땀나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아, 건강해지는 느낌 들어요.
11: 오늘은 프로젝트 13일차 되는 날이고요. 제가 먹을 음식들은 토마토, 잡곡밥, 대기름에 묻힌 나물, 두부가 되겠습니다.
12: 프로젝트 14일차입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10km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가벼워졌고 근육이 생기고 이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13: 한국 회표기가 제일 예뻤어요. 다시 못해볼게요. 프로젝트 3주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끼니 140에서 210g 정도의 야채를 먹거든요. 그랬더니 피부가 좋아지고 변비는 뭐 일절 생기지 않고 섬유질의 발견, 이번 제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것 중에 정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2: 그렇게 3주간의 대사증후군 극복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부터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마지막 검사를 앞두고 밝은 표정의 참가자들. 기대감 속에 정밀검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날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이성희 씨는 건강을 회복한 뒤 따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과연 8명에겐 프로젝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식단 그룹부터 살펴보죠. 체중이 모두 줄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운동까지 병행한 윤혁 씨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식단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감량 폭이 훨씬 컸고 허리둘레도 크게 줄었습니다. 임소연 씨는 체중도 크게 줄었고 혈액검사 수치도 모두 개선됐습니다. 식단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지만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커진다는 결론.
3: 정말 운동하고 짜게 드시는 거 식습관 딱 버리시고 나서 혈압이 140대에서 104로 떨어지신 거예요. 네. 열심히 하시면서 몸무게도 줄으셨어요. 보니까 네. 5kg 이상 줄으셨고 네. 그다음에 혈압약 안 드실 정도로 됐다는 거. 네, 이게 가장 큰 수확이신 것 같고요. 네네. 요새 속은 좀 어떠신가요?
14: 아, 다 났어요. 하나도 안 아프고 안 불편해요.
3: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을 네. 때 저한테
2: 임소연 씨는 3주 만에 혈압과 역류성 식도염 걱정에서 해방됐습니다. 속이 안
14: 좋다. 뿌듯함을 넘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할까요? 좀 5kg 빠졌죠? 솔직히 남편이 저보다 가볍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 번도 업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업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 뿌듯합니다. 네.
3: 안녕하세요.
2: 20km 달리기라는 운동 강행군과 식이요법을 병행했던 황원대 씨는 어떨까요?
3: 지금 몇 주 안 됐잖아요.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2, 3개월은 지나야 많이 변해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시고 좋은 식사 하시면 사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신 거거든요. 또 하나는 중성지방이 그때 1800이 넘어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172 나오셨어요. 2, 3개월에 변하는 수치가 3주 만에도 이렇게 운동 식이요법에서 좋아지면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 계속 약 안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15: 저희 신랑 같은 경우 약을 이제 평생 먹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봐서 너무 진짜 기뻤고 좋았어요.
16: 제 나이 좀 남자분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특히 또 술자리가 많으신 분들, 특히 이제 사람들 이제 대인관계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저도 이제 많이 반대했고 화도 냈고 안 한다고 했고 했는데 잘한 것 같고요.
17: 3주 동안에 그 작은 뭐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은 노력을 가하지 않고도 이렇게 식사 생활을 하고 또 이제

0: 조금 조금씩 운동했던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됐던 게 너무 신기롭고, 새로운 거였어요.
1: 예전에는 뭐 뱃살 관리를 위해서 안 먹는 게 목적이었는데 잘 먹고 빼는 걸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2: 만병의 근원인 대사증후군을 이기려면 잘 먹고 잘 빼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다이어트 하면 이전에 먹던 양에 비해 음식량을 극도로 줄여서 초저열량 다이어트를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사량을 기초대사량 이하로 줄이면 우리 몸은 기아 상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에너지만큼 간에 단기 에너지 저장 용도로 쓰이는 글리코겐을 분해해 사용하는데 그 양이 적어서 이틀 이내에 고갈됩니다. 처음엔 체중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서 함유된 수분이 빠진 것이지 체중이 빠진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기초대사량 이하로 먹게 되면 글리코겐이 고갈되면서 부족한 에너지를 지방보다 근육을 분해해서 보충하는데 이 기간이 1, 2주 정도 됩니다. 그 후로 우리 몸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의 영양소 균형이 깨지면서 탈모, 부정맥, 기립성 저혈압, 신장 결석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체지방이 아닌 근육이 줄어 기초대사량은 더 낮아지고 조금만 먹어도 다시 지방으로 전환돼 오히려 살이 더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대사증후군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우리가 다이어트를 생각하면 흔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줄여 먹는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이어트의 기본 뜻은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칼로리를 공급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좋은 영양소를 밸런스 있게 섭취를 하는 것이 좋은 다이어트입니다.
4: 체중을 잘 뺀다라는 건 체지방량을 빼고 근육량은 유지하거나 증가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3주라는 기간은 내 운동의 습관을 만들기에는 되게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조건 진행하셔야 됩니다. 계속 3주 동안 또 떨어지진 않거든요. 정체기가 있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그 계단형으로 이제 체중이 감소하게 될 텐데 근력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어도 12주 이상은 지속을 하시고 1년 뒤에도 이 체중을 유지하셔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2: 혀끝의 즐거움을 선물하는 음식들의 탄생. 그 음식들이 결국 뱃살로 저장돼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주간의 대사증후군 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균형 잡힌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약물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방치하면 시한폭탄이 될 수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는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 잘 먹고 잘 뺀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체중에만 집중을 한다면 다이어트의 싸움에서 평생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보다는 근육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음식은 약처럼 드시고 그다음에 운동은 매일 밥처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약으로 음식을 드시고 그다음에 밥처럼 꾸준하게 운동을 하신다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건강하게 40대부터 차근차근 건강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지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K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머리 굴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6: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구름 따라 마음도 둥실대는 곳. 누구나 첫눈에 반한다는 풍경 맛집이 있습니다.
1: 짜잔!
0: 날씨가 어떻든 오늘의 모습을 즐기면 그만.
1: 지금 안 보이지만은 산이 완전히 산수화예요, 산수화. 멀리까지 그 그림이에요, 그림. 그 자체예요. 그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잖아.
2: 도시 비는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3: 여기 비는요?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네.
1: 어, 맛있는데?
0: 무엇든지 낭만이 되는 삶.
1: 매일이 여행이라, 매일이 여행이다.
0: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유쾌한 수자 시내를 만나봅니다. 해발 700m 고지, 구름이 발 아래 펼쳐지고 하늘이 손에 닿을 듯한 군위의 풍경 1번지 화산마을. 올해로 13년째 하늘과 구름을 지붕 삼아 살고 있는 김수자 씨가 있습니다. 뒷마당에서 자란 가시오갈피를 들고 향하는 곳은 가마솥.
1: 또 몸에 또 좋은 것도 먹어야지. 이거만

0: 본다고 또 배는 안 부르잖아. 그냥 이렇게 보통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했는데 안 먹으니까 배 안 부르던데. 뭐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던데요. 먹어야지 배가 불러서.
1: 오늘의 메뉴는 가시오갈피 백숙.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을 지키는 건 꽤 번거로운 일이지만 즐겁기만 하다는 수자 씨.
0: 뭐 이렇게 일하고 힘들면 한의원 가야 되잖아요. 한의원에 가면 세라믹 침대에 눕혀서 뭐 이렇게 찜질하고 가면 그것도 한 시간, 두 시간 걸리든. 요 불 떼고 이렇게 있으면 세라믹 침대 안 들어가야 되죠.
2: 우리 앞에 불 때면 나는 그냥 이렇게 찜질하는 거예요?
0: 그렇지, 찜질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솥뚜껑이 마무리 다 됐을 때 솥뚜껑 열면은 또 이제 피부 마사지 안 가도 되잖아. 전기 딱 올라오면은 그냥 스팀 찜질이 딱 되잖아.
1: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법. 눈앞에 펼쳐진 산수와 같은 풍경 덕에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0: 불편을 즐길 줄 알면은 행복은 계속 더하기 더하기 해서 몇 배가 되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잘해야지 산도 사는 그 질도 높아진다고
1: 행복에도 계산법이 있다는 수자 씨. 인생에 꼭 필요한 여유는 더하고 욕심과 불만은 덜어내고 그렇게 계산하니 산골 생활은 행복이 몇 배로 불어나는 공식이나 다름없었다죠.
2: 안녕하세요. 좀 맛있는 게 또.
1: 그런 수자 씨의 행복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존재. 든든한 응원군, 가족입니다.
0: 손자도 주고,
3: 손주도 주고.
0: 문을 갖다 줘라.
3: 이야.
4: 백숙이다.
3: 백숙이다.
2: 우와.
0: 짜잔.
2: 이야.
0: 이야.
2: 이야. 우와.
3: 민우 어때?
2: 우와.
4: 감칠맛이 많이 나고. 그냥 맛있어.
1: 평범한 백숙도 이곳에선 왠지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가족들.
2: 뭐 매일 몇 끼를 먹어도 언제든 진짜 특별한 식사가 돼요. 여기는 일단 경치를 보면은 한 입 먹고 경치 보고 한 입 먹고 경치 보고 그러면은 간이 저절로 됩니다.
0: 자, 간치자. 간치자. 간 다 됐다.
5: 눈으로 간을 쳐야죠.
0: 또 치자. 엄마가 해주는 거 먹는다고 좋아서 그렇게.
3: 영광이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1: 이 풍경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천연 조미료. 덕분에 산해 진미도 안 부러운 가족입니다. 매 순간 변화무쌍한 수채화를 그려내는 하늘. 안개를 품은 산골에 비는 운치를 더해줄 반가운 손님입니다.

0: 빗방울에도 아랑곳 않고 밖으로 나선 수자 씨. 나름 비장의 무기가 있답니다.
1: 비밀 뭐 하시려고요?
2: 왜요?
1: 요건 치마 만들고. 이게 얘가 사이즈가 될라? 아, 될 것 같아요.
0: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비옷.
1: 내 맘대로 저거 만들면 되지. 이렇게 딱 좋잖아.
2: 아, 여보.
0: 거침없는 가위질 몇 번에 평범한 비닐봉지가 순식간에 조끼로 변신했습니다.
1: 옷 하나 만들어졌잖아. 어, 구름도 거친다 봐라. 아유, 이뻐라. 응,

0: 사이즈도 딱 맞네.
1: 안에 들어가면 돼.
2: 여기에 초간단 비닐 치마까지 걸쳐보는데요.
0: 안 좋아해? 이런 옷도 안 데리고. 그치?
3: 우와, 이거 떨어졌는데?
0: 주름 치마네. 주름이 잘. 짜잔!
2: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옷을 입고 향한 곳. 집 앞 마당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뒤돌아서면 자라있는 잡초 때문에 비가 와도 일을 쉴 수 없답니다.
0: 요것도 옷에서 나는 이 빗소리가 있잖아요. 뭐 음악 감상하러 안 가도 되잖아.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성악은 아니더라도 요 소리에 또 이제 취해갖고 요건 얘들이 또 좋아라 할 거거든. 이 잡풀 뽑아주면 아 자기네들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또 얘들이 좋아할 거고. 비와서 안 된다. 뭐 햇님 때문에 뭐 김이 끼서 안 된다. 뭐 이런 바람 불어서 안 된다. 저는 눈 와서 안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그때 그때 그 순간순간에 즐기는 거지.
2: 사실 수재 씨가 정원 관리에 정성을 쏟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0: 꽃이 너무 예쁜데 사연이 있어요. 8년 전에 우리 남동생이 여기서 1년 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있다가 1년 있다가 하늘나라에 지금 은하철도 999 타고 어디까지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거를 내가 안 하고 싶었는데 겨우 죽어갔어. 근데 쟤들이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 1년에 몇 번씩 생각이 나요. 그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 저걸 죽어갔나.
2: 그리운 동생이 남긴 마지막 선물. 슬픔 대신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3: 이 집은 또 뭐예요?
0: 이 집은 내가 처음 왔을 때 여기서 살았어요.
2: 연고도 없는 산꼭대기 마을에 지은 소중한 첫 집.
0: 제가 우연찮게 여기 올라왔는데 길이 있길래 왔어요. 왔는데 여기 경치가 한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차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이 4시간이 걸렸더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다시 올라와서 바로 계약하고 땅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썼어요.
2: 도시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홀로 두 딸을 책임져야 했던 고단한 삶. 딸들이 독립하고 혼자 남았던 그때 운명처럼 이 풍경에 반했다죠.
4: 엄마!
0: 어?
4: 요 있나?
0: 그렇지.
3: 딸도 같이 지내서요?
0: 예.
4: 희한하죠. 이 젊은 아가 여기서 뭐 하는지 궁금하실 건데 어머니는 여기 저희가 원다고 했을 때 올라오면 와라 라고 했어요. 니 진짜 올래?
2: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쳐있던 딸에게도 이 산골은 구원의 공간이 되어줬습니다.
4: 근데 거미줄이 지금 계절에는 크게 많이 없다?
0: 여름 되고 가을 되야 많지.
4: 그냥 빡빡하지 않고 누가 정해지지 않고 천천히 무언가를 하고 재촉하지 않는 거에서 내가 내 시간을 보낸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시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2: 이곳에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족.
0: 우리 또 애들이 이거를 한번 먹어보더니 방아잎 넣어서 김치전 해달래요. 우리는 찌짐이라고 해. 김치찌짐.
2: 알싸하고 향이 진한 방아잎과 매콤새콤한 김치의 이색적인 만남이 매력이라죠. 자고로 저는 촉촉한 빗소리를 배경 삼아 지져야 제맛. 고소한 냄새에 자석처럼 이끌려왔다는 둘째 딸 부부.
0: 자연적으로 와요.
4: 기가 막히게 알지.

0: 그 시골에 살면은 옆집에 오늘 뭐 먹는구나 이 냄새로 알거든요. 저희 옆에 있다 보면은 아 오늘은 김치전이구나.
1: 하나 둘 셋 짜자.
2: 우와 정말로 차다.
3: 전의 생명은 겉바 속촉. 노릇하게 잘 구워진 방아 김치전이 완성됐습니다.
1: 짜잔. 김치 피자. 원래 손으로 뚝뚝뚝 튀어 먹는 거야.
0: 역시.
1: 네. 어제도 애도 못 봤는데 내가 사이 사랑은 장모란다. 어떤 너 사랑이 느껴지나?
0: 듬뿍듬뿍 고소합니다. 바삭바삭하네요.
1: 그래. 아. 신랑이 섹시 챙기고 섹시는 신랑 챙기고 애 챙기고 엄마는 사이 챙기고 그러면 되죠.
0: 나의 사랑의 맛이 어떤가?
4: 뚜둥뚜둥합니다.
3: 서로 입에 넣어주기 바쁜 참 사이좋은 가족입니다.
4: 아이고야. 먹고 봐야겠다. 돈 주고도 못 사는.
1: 그렇지. 영화관에 가가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네, 너.
0: 지금 우리가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아.
1: 그렇지?
0: 응.
1: 순간 포착.
0: 응.
4: 그러니까 이 바람도 느껴지면서 그거 약간 3D 저리가
0: 되지. 진짜 하늘 날 수 있어. 한 바퀴 휙 날고 와가지고 요거 하나 먹고 가고 그러고 있다.
3: 자연만큼 극적인 영화가 또 있을까요? 산마루를 따라 다시 구름이 밀려오고 촉촉한 비가 대지를 부드럽게 적십니다. 비가 오면 더 신난다는 세 사람 우중 소풍을 나섰습니다.
0: 소리 좋다.
5: 아니 비용도 한도 안 쓰세요?
6: 괜찮아요. 어차피 씻으면 되지.
0: 네.
4: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
0: 젖으면 씻으면 되죠 뭐.
4: 그거 있잖아요.
0: 어차피 땀으로도 항상 젖는데.
4: 학교 다닐 때 일부러 막 물 이런 데 쾅 찍고 막 놀잖아요.
5: 웅덩이 보면
0: 온 김에 이래 놀아야지.
5: 풍광이 볼 것 같진 않아요.
4: 우리가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아요.
3: 남들의 시선과 기준보다 내 삶의 진짜 행복을 택한 삶. 자연에 감동하는 하루하루입니다.
0: 도시비는 왠지 맞으면 아플 것 같아.
5: 여기 비는요?
4: 마음이 안 아파, 마음이 안 아파.
0: 여기 비 맞으면 씻어내는 것 같아.
1: 응. 맛있는데?
4: 뭐 맛있는?
1: 산소! 미네랄이 듬뿍 들었는.
3: 비 오는 숲속 정자에서 즐기는 우리들만의 작은 소풍. 함께라서 웃음이 끊일 날 없다는 수자 씨네 가족입니다.
1: 애들도 엄마한테 와서 복이지만은 저는 애 가거든요. 네. 내도 복이지만은 너도 복이다. 그렇죠. 엄마를 만난 것도 네. 복이다 내가.
0: 저는 진짜 여기 와서 복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0: 빵.
1: 여기는 내비 찍으면 안 돼. 전산 지역이라.
2: 저 타시리 배반 완료!
3: 물범은 군사분계선 모르니까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0: 공장 단지 사이로 보이는 정갈한 집 한 채?
1: 예,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촌이었습니다.
0: 이 집은요, 8순의 노모를 위한 막내 아들의 선물이었답니다.
1: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2: 주로 밥하고 빨래하고 수돗물도 없었어요. 드레박으로 해가지고 힘들죠.
0: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집만큼은 젊은 시절 어머니처럼 곱고 예쁘게 지어들었죠.
1: 아, 어머님이 예, 집 짓고 나서 이런 어떤 바깥을 많이 보는 이것만으로도 제가 집 짓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인생을 살면서 그날처럼 떨렸던 날이 또 있을까요? 그때 아빠 나이는 55, 엄마 나이는 45이었대요.
2: 처음 안 왔을 때 감격스러웠어요. 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3: 어떤 난관과 역경이 있더라도 얘를 잘 보호해서 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0: 자신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쉰둥이 딸을 위해 환갑이 넘은 아빠가 만든 작은 우주.
3: 지아는 여기 얼마나 오래 살래?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 애를 낳으면 그 애도 여기서 키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0: 건축탐구집, 오늘은 사랑하는 이에게 집을 선물한 특별한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파주로 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온통 공장들 뿐인데 여기에 오늘 탐구할 집이 있다고요?

0: 아, 이 집인가 보네요. 온통 공장들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예쁜 집 한 채?
1: 약을 줘야지.
2: 그리고 살고 오는 내가 하나를 발견했다.
1: 하나 있겠어? 16.
2: 하나가 있어. 아직 살아있어.
3: 그냥 냅둬야 돼. 뭐 사는 놈 그냥 살리고. 이거 위로 잘하잖아. 응, 사는 애들은. 네.
1: 안 근데 내년엔 이걸 키우지 말아야겠어.
3: 아니 근데 뭐 이거 좋은데 뭐.
0: 분위기를 보아하니 꽤나 사이좋은 모자 같죠?
3: 건축가님 또 저기 서울에서 오신대요. 엄마 오늘 촬영 어떻게 할 거예요?
4: 네? 아유, 안녕하세요.
3: 건축가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3: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4: 아 이쪽으로요?
3: 네.
4: 와 이게 뭐 경계가 없고 논하고 집하고 일체된 것 같아요.
3: 네네. 네, 네.
4: 아 집도 참 독특하게 지으셨는데. 네, 아유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4: 아드님이시죠?
3: 네네. 네, 네.
4: 네. 네, 어머니.
1: 예 먼 길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4: 예, 예, 예. 아유, 집이 너무 멋있습니다. 얼핏만 봐도. 예. 와.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오면서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거든요.
1: 예, 예.
4: 제가 아직 못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혹시 연세가?
3: 아, 저 51세입니다.
4: 아, 예. 네. 친구시네요, 친구. 아니, 어머님 연세가?
1: 저는 41년생이에요.
4: 41년생. 아, 저희 어머님, 아버님하고 비슷한 연배시고.
1: 네. 네.
4: 제 한번 알아주세요.
0: 아유, 소장님, 반성은 이따 하시고. 그나저나, 어쩌다가 공장 사이에 집을 짓게 되셨을까?
4: 여기가 원래 이 터에 그 연고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3: 저, 네, 바로 옆에.
1: 예. 저기 공터 있을 거예요.
4: 원래 예전에 사시던 집이?
1: 예, 거기가. 아. 근데 집이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예. 세고 그러니까는 예. 얘가 이제 딴 데다 지어야겠다.
4: 아.
1: 그래서 이렇게 된
4: 친구입니다. 멋있습니다. 이 수많은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아드님들이 반성을 할 것 같습니다.
5: 철거를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이 집, 새 집을 그 자리에 안 짓고 여기다 지은 거는 도로보다 좀 밑에 지대가 낮아서
1: 1m 정도 약탈.
5: 지금 여기서의 채광하고는 또 틀린 그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 습할 수 있고 제일 큰 이유였어요. 이 집으로 옮기게 된 게.
0: 50년 넘게 살았던 집도 바로 옆에 새로 지어드린 집. 노모가 쓰기 좋게 방 두 개, 거실, 주방의 단층 구조랍니다. 혼자 지내시는 집이라길래 아담한 내부를 상상했는데 어우 거실 한번 시원시원하네요. 중목 구조 특유의 멋도 살아있고 창밖 풍경은 꼭 그림 같고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지내시긴 이 좀 넓은 편 아닌가요?
4: 중목구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목구조가 대부분 저 일본식 중목구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5: 네네.
4: 근데 요거는 저 국내에서 만든 글루렘이거든요.
5: 네네.
4: 그러니까 진짜 가구식 구조로 대공간 만드는 구법으로 이 공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조금만 작아진다 생각하면 이게 체육관.
5: 네.처럼
4: 체육관 구조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어머님이 지내시기에는 사실은 꽤나 넓은 공간이어가지고 한 4인 가족, 5인 가족이 쓰는 거실 같거든요. 응접실. 근데 그래도 어머님이 지내시기에는 꽤 큰 공간인데 그렇게 좀 의도하신 건지.
5: 그 어머님이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20년 이상 혼자 생활하시는 공간. 그 공간의 규모. 전에 사시던 한옥, 그 공간의 규모와 좀 비슷하게.
1: 난 조그맣게 짓자 그러더니 먼저 집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게 한 30평 되는데 그거보다 적으면은 제가 우울증 걸린대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0: 아, 그럼요. 늙었다고 무조건 좁은 집에 살란 법은 있나요?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 살았던 한옥집처럼 크기도 비슷하게 했고요.

0: 중목 구조로 해서 한옥의 맛도 살렸답니다.
1: 아마 파주시에서 우리만큼 큰 집에 드물다 그랬어요. 63년도요. 23살. 중매에서 결혼한 거예요. 얘네 아빠한테. 그 아현동에서 거기서 한 10년 살다가 우리 시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농사 질 사람도 없고 우리 시동생도 또 군인을 나가게 돼갖고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냥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2: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좀 하시다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농사에 대한 거는 안 맞는 분이신 거고.
1: 몰라요. 농사전에는 그냥 몇십 명씩, 삼사십 명씩 사람 사서 밥해 대내고 그런 것만 했죠. 해 뜨기 전에 밥을 먹고 그 사람이 눈으로 나가야 되니까, 논밭으로. 9시 반쯤, 10시 전에 새참을 또 내가야 돼요. 그러면 12시 전에 점심을 또 먹어야죠. 4시나 5시에 또 물 먹어야 돼요. 국수 같은 걸. 내 집에서 자는 사람만 저녁 먹고 동네에서 저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요.
3: 집에서 잤어요?
1: 응. 오. 늦으면 난리 나요.
0: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시골살이 자식 셋 키우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머니 머리엔 서리가 가득 내려앉았죠.
4: 이게 꽤나 넓고 편리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좀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1: 제가 아침이면은 한 30분 걸었어요. 네. 그랬는데 너무 추울 때 나가기 싫더라고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돌면요. 아. 굉장히 길어요.
4: 많이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네요. 네.
1: 저기서 여기가 거의 10m는 되잖아요. 네. 지역 끝에서.
4: 오, 이거 10m 더 되죠. 어머니 운동도 하시겠는데요.
1: 예, 네. 네. 10m 넘어요.
0: 필요한 공간만 큼직큼직하게 뽑았더니 장점이 있네요.
1: 하여튼간에 공간 있는 대로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20분만 하면은요, 괜찮아요.
0: 날 궂을 때도 운동하러 따로 나갈 필요 없으니, 어머, 참 좋겠어요.
1: 혼자 살기는 아주 땡어요.
2: 그 어머님이 나중에 몸이 불편해져서 휠체어를 타실 수 있고, 휠체어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 문지방은 다 없앴습니다. 여기서 뭐 마지막을 어머님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4: 어머님 진짜 아드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했다는데 해달라는 것 안 해준 거 있습니까?
1: 네. 저 빨랫줄을 두고 다 매달라고 그랬더니요. 네, 네. 그래도 햇빛에 말리면은 그렇죠. 좋잖아요.
4: 네, 한 번씩 말려요.
1: 그래서 거기다 했으면 했는데 처음에 해준다 그랬어요. 네. 그러더니 중간에 안 했네요.
5: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 1년에 그거 한두 번, 두세 번 쓰려고 네. 공사를 하고 또 외적으로 또 안 좋은데 이게 또 비효율인 것 같아서 좋은 건조대 제가.
4: 좋은 건조대로?
5: 네.
4: 어떻게 건조대는 사주셨어요?
1: 아니, 있는 거 쓰는 거예요. 건조대 원래 이렇게 써요. 네. 네.
0: 이 집에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뷰 포인트가 있다는데요.
4: 블라인드 색상도 너무 좋고요. 블라인드 다 올리면 저 처마 끝선도 나오죠.
1: 예, 예.
4: 처마 끝선도 너무 이쁠 것 같고.
0: 널찍널찍한 목재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꼭 한 폭의 그림 같죠?
4: 진짜 어머님 여기 앉아보니까 소파에 요 앞에 있는 그라스류가 저기 비닐하우스하고 건물하고는 사카리고 하늘하고 저 멀리 산만 보이네요.
1: 네, 그래요. 예.

0: 아, 엄마. 왜? 이거 세트기 좀 뽑아야 되지 않아요?
1: 뽑아야지.
0: 와, 이거 엄청 많은데?
1: 그렇게 손으로 뽑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유, 이게 단단해서 뽑히지도 않아.
2: 근처에 사는 막내 아들은 수시로 어머니 집에 들르는데요.
0: 시험시험, 에.
1: 시험시험 주원에 푸른 시험시험 안전하거든. 난 딸막이 자라거든.
0: 쉬운 게 없구만.
1: 쉬운 게 어딨어. 아이고, 돈 벌기만 힘든 게 아니야.
2: 유난히 어머니에게 각별하다.

0: 저는 막내 아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안 모시냐고요? 이유가 있대요.
1: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저 와이프하고 큰애가 태어나기 전에 한 1년 반 정도 같이 살은 적이 있습니다.
2: 아,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있잖아요. 나도 그 과정을 겪었지만 저는 안 좋은 상황에서 겪었잖아요. 지금은 풍족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난 나 혼자 사는 게, 난 나대로 사는 게 편안하다.
1: 제가 따로 살고 이렇게 자주 오고 자주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형태로.
2: 어떤 때 바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 보면은 뭐 전지에서 이렇게 버린 게 있으니까 아 왔다 갔구나.
0: 어머니가 집에 계시든 안 계시든 묵묵히 우렁각시 역할을 해주는 아들. 특히 정원에는 각별한 애정이 있답니다.
1: 아버님이 한 4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 그다음에 또 나무들 한 7그루, 8그루를 갖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심으신 거니까 그 나무가 가치가 뭐 많든 적든 의미가 있다. 그 집터의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여기가 이제 고향이고 태어났고 여기서 한 집에서 30년을 살았고 저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 다 있으니 집 짓고 여기를 더 많이 오게 되고 풀 뽑고 전지하고 꽃 키우면서 마음의 평온함을 많이 느끼고 그냥 왠지 좋아요.
0: 누군가에게 고향은 떠나고 싶은 곳이라던데 이들 모자에게 고향은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곳인가 봅니다.
3: 야, 이게 또 빨간 백돌로 입식으로 이렇게 진짜 공들여서 만드셨네요. 네.
0: 어머니 심심하지 말라고 만든 입식 텃밭.
3: 예. 아니 지금 저 상추 이런 거 봐도 정말 열심히 키워서 드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여기 가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늘 오이 하나 주세요.
2: 예, 그러세요. 요거는 따도 되겠어요. 저것도.
3: 요거요?
2: 아니 그 아래 거.
3: 요거요?
2: 예예, 예, 따세요. 그거 딱딸때 됐잖아요. 쌍쌍쌍쌍 이렇게
3: 선물입니다. 예. 그 이 집 지을 때 이 텃밭도 구상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더 편하시다고 생각하고 좀 구성을 하신 건지.
4: 네네네. 네. 텃밭이니까 이제 약간 그 내추럴한 느낌은 있어야 되는데 이 풀이 문제잖아요, 항상.
3: 아, 그렇죠.
4: 풀이 문제니까 이 풀이 안 나기 위해서 이제 이 안에 시트가 다 들어가져 있고요. 들어가 있고 뭐 자식과 입식을 같이 해서 조금 좀 편안하게 더 연세 드셔도 좀 할 수 있게.
2: 그리고 이제는 올해서부터는요, 이쪽을 입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한쪽을 이렇게 구부려야 돼, 이렇게. 이거는 구부리고, 한쪽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움직여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릎팍이 들어오는 거야. 쪼그리고 안 앉으니까 좋죠. 쪼그리고 앉는 거 이제 나이 들으니까는요, 오래 못 앉아요.
0: 어머니를 위한 두 번째 공간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꼭 온실 같죠?
1: 온실은 그 물부엌의 개념. 어머님이 이제 저기서 김치, 배추도 씻을 수 있고, 뭐 무도 씻을 수 있고. 또한 뭐 더 또 연로 하시면 저기 안에서 모두 좀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형태.
2: 아니 그래도 헛간이 있어야 뭐 있어야죠. 그래도 몸 말리다가도 비가 오려면 이렇게 들여가고 있어야죠.
1: 아, 네. 거기다가
2: 시골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1: 거기다가 깨하고. 고추하고 잘 말리십니다. 그 용도가 또 추가가 됐네요.
0: 잠깐, 내부도 덜 본 것 같은데 얼른 따라가 보자고요. Come fly with me, let's fly, let's... 이곳은 어머니 방. If you can use some... 구성은 단순하지만 이 공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배려가 가득합니다. Let's fly,
3: let's fly away. 와, 어머님 방도. 와, 여기는 저 또
5: 저기랑 다르게 위에 또 화이트 조

0: 조명이 있네요.
1: 예, 예.
0: 에, 아, 색깔 블라인드까지. 방도 굉장히 아담하고 어머님을 위한 공간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특별히 어머님을 위해서 좀 배려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2: 이 안에 있습니다.
0: 안에요? 네. 한번 들어가볼까요? 어머님 같이 한번. 네. 오, 목재가 그대로 노출돼 있고. 아, 욕실이 반응이 됐네요. 욕실이.
3: 소장님은 뭐가 보이시나요? 내 눈에는 그냥 평범한 욕실 같은데.
0: 아, 이게 욕실 세면대가 원래보다 한 10cm가 낮네요. 15cm가. 쓰시기 편하세요?
1: 전 편하죠. 키가 네. 작으니까. 네. 오히려 높으면 힘들죠. 조금.
0: 아, 그리고 거울도 낮네요.
1: 예, 네, 예. 네.
0: 아, 어머니를 위해서.
3: 아하, 그렇구나. 이건 정말 잘했다. 나이 들면 키가 자꾸 줄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말이지.
0: 그래서 보통은 많은 분들이 집 지으면 보통의 기준에 맞춰서 많이 짓거든요. 그렇죠. 세멘트 높이는 얼마, 예, 뭐 변기 사이즈는 얼마, 욕조 높이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사실은 정해진 건 없거든요. 네. 사용자에 맞춰서.
1: 예, 직금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사용자에 맞춰서
0: 이렇게 치수나 이런 것들을, 공간 크기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하면서 하는데, 그게 맞춰서 다 해줬네요. 예. 거울 높이에 감동받았어요. 예.
3: 이 집을 지을 때 어머니가 유독 강조했던 게 화장실이라는데요.
4: 어머님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건, 나만의 욕실과 나만의 화장실? 프라이빗한 화장실.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 같고.
1: 남이 앉았던 화장실이 앉는다는 거 참 찝찝해요. 옛날에는 뭐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자식이잖아요. 이게 살이 직접 닿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렇다고 뭐 돌아갈 적마다 그걸 이렇게 닦고 앉는 사람 없잖아요.
3: 유난히 깔끔한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부탁쯤이야. 어머니 소원 한번 소박하시죠?
1: 요거는 나만 쓰고, 요건 손님용으로. 이게 화장실 어딨냐 그러면 여기 있다 그러고 이쪽으로 내보내요. 제 성질이 조금 특이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그거. 남이 설거지하죠? 저건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그리고 전 남의 집에서 못 자요. 아들네 집, 딸네 집에 가서 자면 밤을 홀랑 새요.
4: 80대 중반에 연세에 계시는 어떤 다른 분들보다 보편적이지 않으시죠. 매우 개성이 있으시죠. 매우 건강하시고. 예, 예. 저보다 더 사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요즘에.
1: 아이고, 더 살면 뭐래. 90만 살아야 되는데.
0: 대한민국의 모든 40대, 50대 남자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이 아드님의 노력. 휠체어로도 다 이동할 수 있는 복도 폭이라든지 이런 크기. 그 다음에 안방에서의 창의 높이, 뭐 세면대 높이라든지 바닥에 단차이 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꽤나 신경 써서 어머님이 편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줬다. 그런 것들도 꽤나 감동스럽습니다. 집이 보였지만 사람이 더 잘 보이는 그런 집 탐구였습니다.
5: 박행구 소장님한테 엄마가 이거 안 해줬다고 그래서 어? 아, 이거 내가 해줄게. 예, 해줄게, 이거.
6: 고맙다.
5: 이거 될까요, 이렇게 하면?
6: 예. 조금 더 올려.
4: 어머님이, 좀 편안하게, 그냥 뭐, 편안하게 저 바깥 산 보고, 꽃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오시면 요 쇼파에 앉아서, 요 거실에 쇼파를 앉아서, 왼쪽에는 TV, 앞으로는 이 경치를 보면서 있는 거고, 이게, 이것만으로도 제가 집 짓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동안 생활비 제때 주고 잘 챙겨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죽어서도 안 잊을 거야.
3: 어머니, 그래도 지난달에 고생이 헛되지 않으셨네요. 막내 아들이 선물한 마지막 보금자리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5: 이걸로 하셔.
6: 고마워.
3: 두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경기도 용인으로 갑니다.
0: 오늘은 용인 외곽에 왔는데 농경지가 쫙 펼쳐진 자연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곳으로 왔습니다. 오늘 찾아갈 집은 어디에 있나요?
7: 지금 소장님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0: 여기에요? 그럼 올라가시죠.
7: 그런데 오늘은 네. 소장님께서 직접 찍으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0: 이제 촬영까지 제가 해야 돼요? 힘든데. 와, 근데 내가 또 촬영 전문이죠. 예. 네.
3: 소장님한테 카메라를 직접 맡기다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0: 아, 왜 내보고 촬영하려 했는지 궁금하네요. 아, 올라오면 야, 이거 주택에서 보기 힘든 미술관 같은 느낌인데. 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3: 뭔데 그래요?
0: 아, 스테인리스 미러로 거울을 만들어놨어요.
3: 이나 건물 전면이 거울이네요. 어우, 그거 참 특이하다.
0: 감독님들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와, 여기도 자연이 있고 저기도 똑같은 자연이 있습니다. 와,
3: 거대한 풍경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집. 도대체 어떤 분들이 사는 집일까?
0: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예.
3: 깜짝이야. 아이, 거기에 현관문까지 달려있었네.
0: 제가 대문도 열려있고, 요게 너무 매력적이라가지고,
8: 네, 어서오세요.
0: 그냥 허락도심으로 들어왔습니다.
9: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0: 아니, 근데 이게 미술관에나 있는 디자인을 주택에다 이렇게 하셨네요.
8: 네, 제가 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0: 예, 예. 해놓고 보니 진짜 이게 없었다면 얼마나 썰렁했을까. 저 좋은 뷰를 이 반복해서 또 볼 수 있잖아요.
9: 네.
0: 예,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8: 네.
3: 집을 나설 때의 풍경을 들어올 때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 미러.
0: 진짜 이 마당이 진짜 숲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고 네. 얼핏 이 집도 요 장치 하나로 미술관이 된 듯한 느낌?
9: 네. 네. 저희 집 지을 때 지나다니시던 동네 분들이 이 집은 박물관 짓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런 말도 하셨었어요.
0: 근데 관리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9: 뭐 관리는 뭐 1년에 한두 번만 잘 닦으면 됩니다.
0: 이게, 이게 닦아줘야 되는 게 있네요, 네, 마지막하게. 네.
8: 엊그저께 열심히 닦았습니다.
3: 직선의 깔끔한 프레임과 짙은 석재의 외벽이 마치 미술관을 방불케 하는 집. 안은 어떨지 얼른 들어가 보자고요.
8: 들어오세요.
0: 우와, 현관도 엄청 높다.
8: 오른쪽부터 가보실까요?
0: 좋으세요?
8: 네.
0: 와, 이거 진짜 복도 이게 갤러리처럼 왔네요. 미술관이네.
3: 현관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미술 작품들. 집안 곳곳이 마치 갤러리 같은데요.
8: 감사합니다.
0: 와, 여기 진짜 개방적이고 모던하고 네. 미술관 느낌 그대로 그냥 내서 이렇게 그렇죠. 개방적으로 했네요.
8: 블랙 앤 화이트.
3: 1층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현관을 중심으로 왼편엔 작은 서재가, 오른편에는 공용 공간인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유난히 높은 천고. 개방감을 극대화하는 높이 3.9m래요.
0: 아니, 주택에서 이렇게 개방적이고 큰 공간 쉽지 않아요. 원래 이게 보니까 마당하고 지나와서 보니까 이게 북향이더라고요. 맞죠?
9: 네, 맞습니다.
3: 건물 전면은 그늘이 지고 후면으로 햇살이 드는 북향집.
0: 야, 이게 북향이라서 복도 지나서 오면서 집이 좀 어둡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에 고창, 네. 그 다음에 상부에

0: 창들이 있어서 어둡지 않은 것 같아요. 환한 것 같아요.
1: 옆집은 남양이에요. 바로 옆집은. 그래서 대부분은 남양을 선호를 하는데 저희는 북향으로 짓고 싶었던 이유가 이 뷰가 햇빛을 받으면 조명을 받는 작품처럼 보이니까 나중에 2층에서 발코니에서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0: 부드러운 빛만 들어오죠.
1: 네, 맞습니다.
0: 너무 강한 빛은 안 들어오고. 네.
2: 예전에는 일조량 때문에 남향을 선호했지만 최근에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북향의 장점도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0: 진짜 개방적인데 이 공간 주로 어떻게 쓰십니까?
1: 주로 이 공간에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0: 여기 있어요.
1: 네, 아이가 윗방에서 있을 때도 엄마가 설거지 할 때도 저기서 보이라고 이제 투명으로 복도를 만들었고요.
0: 아, 여기 지금 접합 요리로 천창 복도를 만들었는데.
1: 네, 네. 그래서 엄마가 뭐 요리하거나 아니면 설거지 할 때 엎드려서 불러요.
0: 아, 그러면 저 아이 공간이 여긴가 봐요?
1: 네.
0: 주로 여긴가 봐요?
1: 오브제처럼, 떠있는 오브제처럼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3: 엄마!
1: 어!
3: 나 그림 그렸어.
1: 됐어? 안녕. 간식 뭐 먹을래?
3: 나 사과.
2: 어머나, 두 분 나이에 비해 꽤 어린 딸이 있죠?
4: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1: 네. 40대까지는 워커홀릭이었어요, 완전히.
4: 저 같은 경우에는 워크라이프 밸런스라고 따지자면 100대 빵?
1: 그리고 연애는 한 5년 하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 주변 모든 분들이 저희 직원들 포함 못 믿겠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임신이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어요.
2: 50대 중반, 40대 중반에 결혼한 두 사람. 임신은 생각도 못했는데 기적처럼 아이 소식이 들렸다지 뭐겠어요.
1: 45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나이에 애를 낳아서 그 고생을 어떻게 할래 이런 사람도 있었고.
4: 그리고 둘이 비슷한 거 하나는, 그 중에 비슷한 거는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말자.

0: 지금도 찍고 있는 거야?
1: 아니, 아직은 안 찍으실 걸. 거기서 오는 걸로 찍을 거야.
2: 어머나, 네가 금쪽 같은 시인둥이 딸이구나. 아이고, 예쁘다, 이뻐.
1: 오늘 니네 피 있었지?
0: 어.
1: 피 시간에는 뭐 했어?
0: 피구 했어, 피구.
1: 피구 했어? 쟤 저녁엔 뭐 먹을래?
0: 나 오늘 저녁 간개밥.
1: 간개밥 먹을 거야? 간개밥에는 그러면은 김 넣고 안 넣고?
0: 안 넣고.
1: 오케이.
2: 부부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은 늦둥이 딸을 위해 용인에 집을 지은 지 3년째.
3: 아니, 제가 보통 이렇게 집 탐구를 많이 하면 그렇게 막 궁금하고 가고 싶진 않거든요. 보자마자 여기는 내가 무조건 가보고 싶어요, 지금. 네, 빨리. 네, 네. 네, 그래서 한 번 좀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3: 야,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정말 멋있네요. 여기 저기
4: 하늘이 뚫려 있어요.
3: 빛이 쫙 네. 들어와서 여기 내부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도 하고.
4: 네.
2: 북향집이 어둡지 않은 데는 중정이 큰 역할을 한답니다.
4: 처음에 중정에 나무를 넣을까 작품을 넣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나무를 놓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는데 관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정 안에 있는 나무를. 그래서 작품을 놓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죠.
1: 길게 보자면 계단 올라다니기 힘들 나이가 되면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되니까 그런 취지로 중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3: 올라가 보시죠. 아니 계단도 이게 보통의 계단이 아니고 캔틸레브 계단으로 엄청 신경을 쓰셨어요.
4: 네. 네.
3: 아, 진짜 빛이 들어와서 너무 밝네요.
4: 여기 안방입니다.
3: 와, 여기가 안방이에요?
4: 네.
3: 아니, 리조트의 그 객실 같은 느낌이네요.
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더 통창이에요.
3: 네.
4: 저기. 그래서 해가 많이 들어오고요.
2: 방과 욕실이 경계 없이 이어진 침실. 이런 스타일은 동남아의 휴양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1: 뭐 저희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경우보다는 지하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경우가 한 30배는 더 많죠. 보통 애들이 목욕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하는 목욕하면 나 오늘도 목욕하면 안 돼? 이럴 정도로 너무 자주 하려고 해서 골치가 아픈 정도로 애가 제일 잘 쓰고 있죠, 사실은.
2: 부부의 공간 또한 늦둥이 딸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셈이죠. 부부 방 옆으로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4: 테라스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애정하는 공간이고요. 매일 아침 커피 한잔 마시면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공간입니다. 바다 뷰는 오랫동안 보다 보면 하루 이틀은 너무 좋은데 이제 3일 이상 되면은 좀 식상하다 그런 감이 있는데 눈 뷰는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계절 색깔이 바뀌니까 그게 참 좋습니다.

0: 아빠 아빠 아빠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벌레
1: 어? 그냥 놔둬. 벌레도 먹고 살아야지.
2: 특별히 학원을 다니지 않는 지아는 마당이 곧 테마파크입니다.
0: 아빠 나겟 버릴까?
1: 응.
0: 아빠 이거 안 필요해? 아빠 아빠 아빠 이건 뭐야?
2: 지아가 아주 아빠 꼼딱지구나.
1: 마당에서는 동료죠. 혼자 말없이 혼자 일할 때는 그야말로 일을 위한 일을 하는 거고, 딸내미하고 같이 할 때는 뭐 대화하는 시간도 되고 뭐 같이 즐기면서 하는 거죠.
0: 주로 하는 거는 잡초를 제일 많이 뽑고요. 재밌어요. 살아있는 인형 키우는 것 같아요.
2: 아이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는 부부. 그래서 부부는 한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답니다.
3: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아이를 보면서 잠들기 전에 어떻게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까,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잠들기 전에. 네.
2: 이곳에 집을 지은 이유도 아이에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 샀어, 우리 땅이라고 하니 한번 와보자. 그리고 이제 잡초밖에 무성하지 않은 풀숲에 서서 보는데도 이상하게 따뜻한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운이 도는 데서 얘를 키워야 된다라고 둘이 생각은 했었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였죠. 주택에 살았는데 친구들이 앞에 우리 집 앞에 와서 뭐 놀고 이러는 게 들리는데도 저는 밖에 못 나가서 놀았어요. 하교해가지고 집에 오면 공부해. 이래가지고 뭐 구슬치기를 하러 나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뭐 그런 정도로 엄하게 자랐기 때문에 애는 뛰어놀면서 자라야 된다. 요새는 어느 학교를 가봐도 초등학교에 흙이나 모래를 만질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흙 만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건 이제 애가 어릴 때는 모래사장으로 놀 수 있고, 애가 다 커서 나가고 나면 파이어플레이스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3: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1: 뭐 대학도 너 가기 싫으면 얘기해. 근데 지금 그 등록금 가지고 포크레인 한

0: 두 대 사면 그걸로는 평생 먹고 살수 있을 거니까. 차라리 포크레인 학원을 다녀. 이게 제 교육관하고 좀 연관이 된다고 할까요?
1: 아이를 위한 소우주를 설계하면서 아빠가 부탁한 유일한 한 가지.
0: 첫 미팅 때 건축가님하고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집은 애를 위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애를 위한 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시길래 얘가 학교에 갔다가 집에 빨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2: 자, 그러면 열어볼까요?
3: 와, 궁금하다.
2: 짠.
3: 와, 진짜 이게... 와, 이게 실제로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좀 무서워요. 이거 보통 손님들이나 이게 안 무서워합니까?
2: 무서워하시는 분 많으세요.
3: 예. 네.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요소일 것 같아요.
2: 좋아하죠. 네.
3: 좀 겁 많은 어른들은 못 오는 공간에 자기 방이 있습니다.
4: 그렇죠.
3: 예. 네. 와, 이거 진짜 근데 확실히 이 접합률이 안전하게 돼 있는 거 맞죠?
0: 그 제가 지금 정확하게 스펙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그때 설치할 때 들었던 거는 예. 1톤까지는 뭐 아무런 문제 없이 견딜 수 있다고 예. 했던 거예요.
5: 방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일단 방에서 제일 좋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나 자는 거. 그걸 지나서 약간 미니 도서관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책도 있고 제 장난감도 있고 그래요.
1: 미니 도서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면 아늑한 다락이 숨어있네요.
5: 친구를 초대했을 때 놀 게 많고요. 방을 지나서 그 미니 도서관을 지나고 계단을 올라가서 다락을 지나치고 슬라이드를 타요.
1: 2층 자체가 지하를 위한 실내 놀이터. 지하야, 넌 참 좋겠다. 심심할 틈이 없겠어.
6: 미끄럼틀을 타고 이제 해먹으로 떨어지는 걸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애들 오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0: 미끄럼 내려와서 다시 미끄럼틀을 걸어 올라가게 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집어넣은 게 이제 개구멍을 뚫어주자.
5: 거기에 문이 엄청 작아서 쭈그려서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하면은 엄마 안마의자 방이 나오고요. 그럼 그 안마의자 방을 나가서 또 복도를 타고 제 방을 지나치고 미니 도서관을 지나치고 계속 그걸 반복하면 돼요. 엄마 아빠가 아파트에서 여기로 이사 온다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고마웠어요.
3: 이거 타도 되죠? 제 안 무너지죠?
0: 네, 다녀오세요.
3: 우와. 우와. 오,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요.
0: 네.
2: 정말 빠르시네요.
0: 생각보다 빠르셨어요? 저희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잘 타시는 것 같은데.
3: 보통 집을 지으면 우리 비슷한 연배의 분들 집을 많이 지으시니까 남편을 위한 공간, 뭐 아내를 위한 공간 이런 데 온 힘을 썼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를 위한 공간에 이렇게 또 힘을 쏟은 건물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기도 하고.
0: 저는 그 우리 여기 입주한 지 한 1년쯤 지났을 적에 딸내미가 한 얘기가 이미 바라는 바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걔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애를 낳으면 자기 애도 여기서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그러니까 디자인실에 원했던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아, 진짜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정말 뿌듯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집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우리 예전에 그 미술관 옆 동물원 이런 데 영화 있잖아요. 그 생각이 퍼뜩 나더라고요. 미술관 속 놀이터. 예. 특히 아이한테 집은 종교 이상의 어떤
4: 그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3: 근데 아이가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떻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요? 어떻게 집에 대한 추억이 좋지 않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너무 좀 잘 지어진 집이다.
4: 결국 이 집은 이런 미술관 같은 이런 모던한 1층의 공간과 놀이터 같은 2층의 공간들이 절묘하게 잘 어우러져서 남편분이 아내에게 선물하고 아이에게 선물한 집인데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은 남편이 가장 많이 얻는다. 에, 그런 집인 것 같아요.
6: 같이 그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이제 곧 그냥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금세 커버려서.
7: 지금이 좀 소중하실 것 같아요.
6: 네. 아. 그래서 지금 더 소중한 것 같아요.
0: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뭐 얘가 왜 맨날 자기 전에 나한테 죽지 말라고 인사를 하고 자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 아쉽죠.
5: 엄마가 알려줬는데 엄마가 저를 늦게 낳았대요.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0: 이 집 자체는 아이에 대한 선물이었고 그래서 그 선물들을 잘 유지하고 가꿔야겠다. 가는 시간은 아쉽지만 그건 뭐 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남아있는 동안이라도 더 열심히 즐겨야겠다.
1: 늦둥이 딸에게 더 밀도 높은 사랑을 주고 싶다는 부부. 두 분이 만든 우주 속에서 지아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물학 여행 가이드 김웅빈입니다. 마션이라는 SF영화가 있습니다. 2015년에 개봉되었는데요. 홀로 화석에 남겨진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주인공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긍정의 마인드로 우주 생존 버라이티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힘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인 만큼 또 다른 백미는 과학적 상상력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이 감자를 재배하는 생물학적 아이디어도 있는데요. 주인공은 그 기지식당에서 감자를 발견하고 실내에 맞는 텃밭에 심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분을 거름으로 주면서 재배에 성공합니다. 그러고는 지속적인 소출을 위해서 수확한 감자 일부분을 다시 심습니다. 이거 언뜻 보면 첨단 과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통 농법에 가깝거든요. 그만큼 현실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 영화적 설정에 뭐 까탈스럽게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거든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생물학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감자는 땅속에 있는 줄기 일부에 녹말이 저장되어 커져 이 덩이 모양을 잃은 덩이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 덩이 줄기가 일정 기간 깊은 잠을 잡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본 활동만 유지하는 휴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감자를 수확한 다음에는요, 파로 심으면 싸게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화의 주인공은 이런 휴면기를 타파했나 봐요. 비록 그 영화에 그 장면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보다 무려 반세기나 앞서서 화성 정착 가능성을 타진하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1991년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에요. 축구장 두 개만한 넓이에 아파트 2층 높이에 거대한 온실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

스피어 2로 명명된 이 유리돔 구조물은요, 지구의 축소판을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체가 지구처럼 태양 에너지에만 의존해서 유한한 자원을 재활용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것이었죠. 참고로 생물권으로 번역하는 바이오스피어는 지구에서 생물이 사는 곳 전체, 곧 지구 생태계를 지칭합니다. 이 지구 모형에는 약 3,000종에 달하는 동식물이 투입되었고요. 7개의 생태 구역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은 햇빛을 제외하고는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채 2년간 자급자족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산소량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량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대기 조성의 변화는 결국 기후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생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식물도 같은 처지에 놓였습니다. 식물이 하나씩 사라지자 광합성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갈수록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늘어난 이산화탄소를 감당하기에는 인공보다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녹아드는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면서 바닷물의 산성화가 닥쳐왔습니다. 산호가 먼저 사라져갔고요. 곧이어 여러 해양생물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지구의 생명부양 시스템이 붕괴한 것입니다. 입주 대원들이 2년간의 사투를 마치고 유리 온실 밖으로 나올 때 함께 들어간 동식물의 90% 이상이 멸종한 상태였습니다. 바이오스피어2 내부의 산소량 감소 원인을 두고 몇 가지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구조물이 산소를 엄청나게 흡수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곧이어 일조량이 부족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원활히 하지 못했고 그래서 산소 생산량도 함께 줄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원인은 가장 작은 것에 있었습니다. 바이오스피어2 건설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동식물군은 골고루 잘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곧 비옥한 흙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흙이 문제였습니다. 흙 속에 있던 미생물들이 이 풍부한 먹이, 유기물이죠. 그 덕분에 급격히 증가한 겁니다. 애초부터 미생물을 고려 대상에 넣었더라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간 야심에 찬 프로젝트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스피어2가 완전한 실패작은 아닙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뿐인 지구, 바이오스피어1의 소중함과 미생물의 힘을 실감했기 때문이죠. 현재 바이오스피어2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관리하면서 환경교육의 장이자 생태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생명을 말할 때 정치적 생명은 비오스, 생물학적 생명은 조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비오스는 바이올로지의 어원이 되어서 그 의미를 확장했죠. 이에 반해 조에는 18세기 후반 산소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아주 얇게 생물학 용어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밀폐된 용기에 동물과 함께 양초를 켜두면 동물이 죽게 되는 이유가 산소가 소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이때 남아있는 공기 성분의 대부분이 질소라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프랑스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질소를 아조테라고 명명했습니다. 조의 앞에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 아를 붙여 생명 없음을 뜻한 거였죠. 이름이 아조로 시작하는 세균들은 모두 질소와 관련된 독특한 대사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조토박터는 대표적인 자유생활 질소 고정 세균 무리를 지칭합니다. 쉽게 말해서 식물의 뿌리 속이 아니라 흙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질소를 고정하는 세균들입니다. 자유생활 질소 고정 세균은 식물 뿌리 근처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실제로 초원과 숲, 툰드라 등지에서 질소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 분자는요, 이 두 개의 질소 원자가 삼중 결합으로 붙어 있는 매우 안정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낮아서 쉽게 화합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질소고정.

세균은 이 견고한 결합을 끊고 질소 원자 하나당 수소 원자를 세 개나 붙여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거는요, 깐깐한 솔기를 한 땀씩 끊고 다시 새로운 땀을 떠야 하는 바느질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지구의 모든 삶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은요, 작은 생물 미물이 아름다운 생물 미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흔히 비와 함께 내리치는 번개도 질소 기체의 결합을 끊어서 비옥한 빗물을 뿌리곤 합니다. 하지만 질소 고정 세균에 비하면 생명에게 주는 도움은 그야말로 조족지열입니다. 지구의 거의 모든 삶을 부양하는 생명 활동은 1m 남짓한 깊이의 흙에서 일어납니다. 지구의 반지름 약 6,400km에 천만 분의 1에도 많이 모자라는 두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숨쉬는 지구의 살갗입니다. 지구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양분 공급의 근원에는 여러 질소 고정 세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요. 화성이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된 이유는 오래전부터 생명체의 존재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그래서 공포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877년에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스키아 파렐리가 이 화성 지도를 만들면서요. 이태리어로 카날리라고 표기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카날리는 해협이란 뜻인데요. 이게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판 물길을 뜻하는 운하, 캐널로 오역이 되고 말았어요. 공교롭게도 운하라는 오역이 화성에는 부지런한 화성인 마션이 살고 있고 아마도 그들은 거칠고 사나울 것이라는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화성을 지구처럼 생명체가 사는 삶의 터전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페어 2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화성을 택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와 물의 존재 때문인데요. 연평균 섭씨 영하 80도라는 경악스러운 화성의 추위 탓에 꽁꽁 얼어 있지만 이 얼음이 녹으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산소를 만들어 화성의 대기 조성을 바꾸고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흙의 조성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성 개척의 선봉장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남색은 무리입니다. 크루코키 디옵시스는 남극의 드라이밸리를 비롯해서 춥고 건조한 지역에 가장 많은 세균입니다. 서울의 거의 5배 크기인 이 드라이밸리 기온은 영하 80도에서 영상 15도를 오르내립니다. 게다가 적어도 지난 200만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겨울에 조금 내리는 눈마저도 거센 바람에 흩날려 버립니다. 화성의 기후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화성의 흙에는 유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 마션의 주인공이 인분을 투여한 것이죠. 크루코키 디오시스는 질소 고정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균이 화성에 정착해서 광합성을 할수 있다면 화성의 대기는 물론이고 토양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원시 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그 다음은 식물을 키울 수 있고 마침내 인류가 화성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습니다. 그 성공의 열쇠는 마션이 아니라 미생물이 쥐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구 전체를 보면 생명체가 살아가는 숨쉬는 뭇과 물, 그리고 하늘을 아우르는 공간은 지구 표면의 얇은 층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권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며 사는 인간이 이곳에 주인 행사를 해왔습니다. 반면 미생물은 생물권 전체의 물질 순환을 권장하고 화학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생명체의 존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은밀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생생한 모습은 일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숲속 오솔길을 걷다 보면 길가 덤불 속에 덩그러니 쓰러져 있는 나무를 마주치곤 합니다. 때로는 그 나무 표면에 이 줄지어난 버섯도 볼수 있습니다. 이 언뜻 커다란 비늘들이 일어선 것 같아서 징그러울 수 있는데요. 미생물 공부를 업으로 하는 저는 죽음과 삶을 연결하는 미생물 모습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기 일쑤입니다. 버섯은 진균, 쉬운 말로 곰팡이에 속하는 미생물입니다. 곰팡이라고 하면 아마 이 흔히

나무를 썩게 하는 곰팡이 무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는 잘 썩지 않습니다. 그 덕분에 예로부터 인류는 나무로 집을 짓고 배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많은 도구와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해 왔죠. 목재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미생물이 목재를 쉽사리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콘크리트 기둥과 비슷합니다. 철근에 해당하는 셀룰로스, 섬유소죠. 셀룰로스를 철사격인 헤미셀룰로스, 반섬유소가 연결하고 여기에 시멘트 역할을 하는 리그닌이 더해져 단단한 목질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견고한 구조체를 혼자 힘으로 해체할 수 있는 미생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재 부우균도 종류에 따라 고유한 효소를 만들고 나무의 이세 가지 주요 성분을 선택적으로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이용합니다. 썩어가는 나무를 보면은요, 보통 흰색이나 갈색입니다. 리그닌 분해능력이 뛰어난 버섯이 피면 나무의 색이 점점 하얘집니다. 짙은 갈색인 리그닌이 먼저 제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그닌을 먼저 분해해서 나무를 하얗게 썩히는 버섯을 백색 부우균이라고 합니다. 표고버섯과 느타리 버섯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버섯 가운데도 백색 부우균이 여러 대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갈색 부우균은 셀룰로즈와 헤미셀룰로즈를 주로 분해해서 리그닌 성분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나무를 갈변시킵니다. 약용버섯으로 쓰이는 꽃송이 버섯과 덕다리 버섯 등이 갈색 부우균에 속합니다. 생태계에서 생산자에서 출발한 물질은 어디를 통과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 분해자에게 모였다가 다시 생산자에게로 돌아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 사체가 분해되어 생산자가 새로운 영양분을 만드는 원료로 다시 쓰이기 때문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분해자의 역할은 세균과 곰팡이를 비롯한 미생물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은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이아는 지구의 모든 생물을 보살펴서 어울려 살게 하는 신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아의 정체가 혹시 미생물은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은 안성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이게 그중 첫 번째 아닐까요? 바로 유기제품들.
1: 안성의 장인들은 섬세하고 이쁜 그릇을 만들구나.
2: 가격은 한 천만 원쯤 갈 겁니다. 아마도.
3: 천만 원 정도예요.
0: 안성 장인들의 손길로 탄생한 다양한 공예품들. 안성엔 오래된 전통의 힘이 있습니다.
4: 많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섬리 마을로서의 집성촌이라는 것.
0: 안성 문화를 이끈 또 하나의 단단한 힘은 바로 선비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안성은 늘 뜨거웠는데요.
5: 가장 큰 희생과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그런 운동이 안성의 3.1 운동입니다.
0: 오래도록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 안성에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안성의 역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우선 양성면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안성에는 크고 작은 저수지가 65개나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저수지가 바로 고삼 저수지입니다. 고삼 저수지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저수지 3곳 중 하나인데요. 아름다운 풍광 덕에 영화 촬영지로도 등장했던 곳입니다. 이 저수지에서 고개를 살짝 돌리면 특별한 마을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해주 오 씨가 모여 사는 집성촌이죠. 여전히 전체 주민의 90% 이상이 해주 오 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곳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선비 정신과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6: 저기 올라갈 때는 저희가 예법대로 따르는,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렇게 공수를 해야 되고요. 올라갈 때는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갈 때는 오른발부터 올라갑니다. 그래, 오른발부터 이렇게.
0: 마을엔 충절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오두인 선생을 기리기 위해 당대 임금인 숙종의 명으로 건립한 서원이 있는데요.

0: 300년 넘은 건축물입니다.
1: 여기 덕봉 사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사당입니다. 다른 데 가면은 서원에 그 모신 분들이 두 분 있는 데도 있고 세 분 있는 데도 있고 또 뭐 네 분까지도 모신 데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 양곡 오드인 선생님 한 분만 모셨고요. 저 지금 현판 덕봉사우라고 써 있는 거는 숙종 친필입니다.
0: 선비의 철계를 지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오드인 선생.
1: 숙종 때 숙종이 장희빈을 그 끌어들이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면서 여기 그 모신 오드인 선생님이 반대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 숙종이 5년 후에 장희빈을 내치고 인현왕후를 끌어들이면서 미안해서 여기 그 덕풍선을 설립해 줬어요.
0: 그를 기리는 후손들의 마음은 사당 곳곳을 살뜰히 아끼는 것으로도 엿볼 수 있습니다.
1: 아, 재밌는 게 여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가시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오면은 이걸 보고 저거 뭐 미신 때문에 귀신 쫓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0: 행여 사당이 상할까 싶어 고안해낸 묘책이 이 탱자나무라고요?
1: 탱자나무를 해놓은 의미가 거기 새가 앉아서 새똥 싸지 말고 집 짓지 말라고 해놓은 겁니다. 미신 아니고요.
0: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사당은 안성 일대 아이들의 배움터이기도 합니다.
1: 아이고 이뻐라. 니네
2: 네.
1: 어떻게 왔어 여기?
2: 학교 숙제 때문에.
1: 학교 숙제 겸 왔어?
2: 네.
1: 자 요거 글자 가르쳐 줄게.
2: 네.
1: 저게 현판 그리는 건데 저게 정의당 이렇게 써놓은 거야. 정의당 같은데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랗게 써놨잖아. 그건 도장이야 도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 도장이니까 저거 정의당이라고 쓰신 분 이름이야.
0: 이 일대에서 가장 번성한 가문이었던 해주 오씨. 그들이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양반 가문이 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을 말살하려는 일제 강점기에도 굳건히 조상과 나라를 섬기는 제례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1: 1940년도 5월 28일 날 동아일보에 나왔다고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40년도면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이런 재앙 이런 걸 거의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여기 신문에 낼 정도면은 얼마나 그 여기 서원이 얼마나 컸든가 하는 그거를 증명하는 거고요.
2: 근데 옛날에도 지금에 있는 신발이랑 전혀 달랐어요?
1: 이렇게 하얀 거 신고 있는데 이건 고무신인데 이런 식으로 생긴 옛날에 가죽으로 만든 신발 신었어. 옛날 사람들은.
2: 지푸라기 같은 거.
1: 아, 그거는 이제 서민들이 신는 거고 옛날 전통 신발이야.
2: 여기 안에 77이라고 써 있는 거.
1: 아, 이거는 이제 우리 신발. 이게 궁금하구나. 이게 신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 신발 사이즈야.
2: 뭔가 새로운 것도 배우니까 좋고 뭔가 신기한 것들도 있으니까 뭔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막 만드는 게 뭔가 감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0: 오씨 집성촌은 사실 오씨 가문으로 시집간 심씨 부인의 친정마을이었답니다. 1525년에 있었던 거짓 영모 사건에 연루돼 목숨을 잃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해 이곳에 모신 것이 오씨 집성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1: 집성촌, 해주오씨 그 500년 된 새거지 집성촌입니다. 예, 자기 아들들을 여기서 키웠는데 아들들이 다 급제를 해요. 그래서 그 후로다가 번성을 한 거야. 그 후에 여기 오정방 이런 분들이 장원급제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동네에서만 문과급제자가 21명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장원급제가 5명이고 그 다음에 무과급제가 114명이 나왔어요. 114명 중에서 장원급제가 4명. 그러니까 이 동네에 지금 어느 그 경기도에만큼 진짜 급제자가 나온 동네예요. 이게.

0: 그 후 쭉 오씨 가문이 토를 잡고 있는 마을.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종부님이셔.
2: 예.
1: 종부라는 해지 오씨 종갓대 며느리.
2: 며느리. 예. 올해 연세가
3: 많죠.
1: 올해 몇 되셨나 말씀해 주세요.
3: 34년생입니다.
2: 깜짝 놀랬죠?
0: 중종 5년인 1510년에 건립된 오정방 고택은 당대 최고의 목수가 지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3: 이게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4: 예.
3: 예, 예. 이 뭐 전문적으로 봐서는 이제 이게 사가는 육각 그 기둥이 아니거든요. 저쪽 바깥에 보시면은 기둥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1: 지금 이제 기록에 보면은 1510년도 정도 졌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은 몇백 년 된 건축물이죠.
0: 수백 년 세월을 오롯이 견딘 목조 건축물. 일부 보수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었던 당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택에 걸린 현판은 매우 특별한 문화유산입니다.
1: 저 태전당 그렇게 써 있는데 저 태전당이라는 건 그 유명한 우암 송시열 선생님 글씨입니다.
3: 침필입니다.
1: 침필입니다. 저게 갈필이라고 그래가지고 칡뿔이 있잖아요. 네. 풀으면은 그게 붓마냥 돼요. 그래가지고 칡으로다가 해서 쓴 거라 그래서 저게 갈필 현판입니다. 저게. 내가 여기 오면은 감독님 맨날 그 오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게 이렇게 막힌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저기 부엌 환풍기 장치예요. 이게 굉장히 옛날 분들 지혜가 높죠. 만드는 게. 네.
3: 안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목조 건물. 그리고 이제 높고 있기 때문에 대청이. 네.
0: 고택 안채는 종부인 김조한 씨가 생활하는 곳. 집은 그 주인의 마음을 담는다고 했던가요? 옳지 않은 것에 맞서고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던 선현들의 모습이 오래된 집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3: 그래서 섬리 마을로서 집성촌이라는 거. 집성촌이 이렇게 아직까지 90% 이상이 지금 오씨가 살고 있는 거. 그다음에 선산을 다 모시고 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종가가 있다는 거. 예. 종손이 이제 계속 여기서 거주한다는 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갖춰진 선비 마을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네요, 진짜.
3: 네, 그런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제가.
0: 선비 마을 근처엔 특별한 역사 현장이 있습니다. 3.1 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졌던 곳. 그 자리에 만세 운동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19년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3.1 만세 운동. 안성 지역도 예외일 순 없었는데요.
5: 우리나라는 독립국이 될 것이므로 할 바가 있다. 몽둥이를 준비해라. 몽둥이가 없으면 돌이라도 준비해서 우리는 일제를 축출해야 된다. 독립투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모였던 아주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원래는 성운고개였는데 지금은 만세고개로 3.1운동을 기리는 그런 뜻깊은 고개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0: 안성 주민 2천여 명이 이 일대에서 만세운동을 벌였고 일제의 통치 기구들을 불태우고 격렬히 항거했습니다.
5: 안성의 3.1운동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안성은 1919년 3월

0: 3월 1일이 아닌 3월 11일 날 처음 만세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에서 양성 공립 보통 학교를 졸업한 남진우 학생, 고은근 학생이 둘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니까 학교가 휴교를 했겠죠. 근데 하루 이틀에 끝날 줄 알았는데 휴교가 길어지니까 집으로 내려와서 3월 11일 날 서울에서 본 3일 운동을 후배들이 있는 양성 공립보통학교에서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중에서 제일 먼저 안성의 독립운동을 이끌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덕순 선생님이신데 3일 운동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4명, 6명, 8명 동네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비로 서울 가서 이틀씩 3일씩 잠을 자면서 우리나라의 사정, 상황을 알려서 3.1 운동에 불을 지핀 분이 바로 이덕순 이분이십니다.
1: 안성 주민들이 똘똘 뭉쳐 격렬히 저항했던 안성의 만세운동은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0: 민족대표 33인이 최고형이 몇 년인지 아시죠? 7년형을 받으셨잖아요. 안성에서 3.1 운동 하신 분은 12년형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두 분이 12년형을 받으시고 10년형을 네 분이 받으시고요. 그랬던 이유가 2일간의 해방, 이틀 동안 안성에서는 모든 외지인을 몰아냈던, 해방이 되기 전에 불완전하지만 이미 1919년 김인년의 해방을 맞았던 그러한 걸 기억을 할 수가 있고요.
1: 이곳 기념관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328명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데요. 이들이 이룩했던 2일간의 해방은 이후 있었던 여러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주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0: 안성의 3.1 운동은 타 지역하고 달리 굉장히 의미가 깊은 2일간의 해방을 이뤘고 또 실력항쟁을 했었고 민족대표 33인의 재판에 운영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고 유례없이 큰 피해자를 많이 냈던 그러한 곳이었고 또 전 주민이 다 참석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1: 뜨거운 역사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안성. 안성 곳곳엔 유물과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0: 그 중에서도 안성하면 떠오르는 유물은 바로 안성육입니다. 안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공예품 생산지였다죠. 큰 시장도 이곳에 있었고요.
1: 옛날 사람들은 안성을 지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목구멍, 인후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인후. 한양이 여기 있으면 올라가다 급격히 좁아지는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성이 위치했기 때문에 두 길이 만나는 이 점을 이용해가지고 안성장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0: 조선시대 전국 3대 장터 중 하나였던 안성장. 여기서 많이 팔리던 곳 중에 바로 갓이 있습니다.
1: 갓을 수선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잘라내는 작업을 트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안성 도기동 사람들이 트집을 크게 잡습니다. 크게 트집을 잡는 만큼 깔끔하게 고쳐가지고 아주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갓 수선대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왜 이렇게 비싸냐? 우리 지역은 트집을 잘 잡기 때문에 비싸다. 그래서 분쟁이 갓 수선비에서 분쟁이 일어나지만 어떻게든지 다 돈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도기동 사람들은. 그래서 도기동 사람들은 딱쟁이로 묘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 트집이란 말이 의미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대단치 않은 일에도 남의 흠을 들춰내는 것으로 트집이란 말이 지금은 변형이 돼서 사용을 합니다.

0: 안성에서 생겨난 말 중 가장 유명한 말은 따로 있죠? 바로 안성맞춤. 그 말은 유기 때문에 생겨났다는군요.
1: 양반가나 또 관청, 궁궐 이런 데서 주문을 받아갖고 만든 유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맞춤 유기, 주문을 받았으니까 맞춤 유기인데 안성에다가 유기를 주문해가지고 만들면 마음에 꼭 든다고 해서 안성 맞춤 유기라는 말이 생기게 됐습니다.
0: 타 지역에서 흉내내기 힘든 정교한 솜씨를 보였던 안성 유기. 끝이 좋아야 다 좋다고요? 특히 마감 솜씨가 기가 막혔답니다.
1: 안성 유기, 맞춤 유기는 다른 지역의 유기하고 달리 뭐가 중요하냐. 합금을 정확하게 하고 잘 정성들을 만드는데 마지막 그 마무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 가질이라고 하는데요. 끝에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둥둥둥한 부분을 칼로 깎아내는 가질을 잘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명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0: 안성은 여전히 전국 최고이자 최대 유기 제품 생산지입니다. 이곳에선 전통 방식을 접목해 유기를 생산 중인데요.
2: 처음에 깎는 칼, 중간에 깎는 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칼. 그릇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기물이. 이 구멍을 다 맞춰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계속 구멍을 움직이면서 이걸 깎잖아요, 지금.
0: 주물 유기장 이종문 씨. 그는 안성시 향토 유족 무형문화재 2호로 지정된 장인이죠. 이종문 씨는 쇳물을 녹여서 그릇을 만드는 주물 유기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아산만 일대에서 채취한 대토를 체에 걸러 틀을 잡아 거푸집을 만들고 여기에 쇳물을 부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안성 유기의 재료는 대부분 안성에서 생산된 것들.
2: 송진이 화력을 높여주는데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12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이 좋아지는 거죠. 송진이. 그래서 소나무를 사용하게 된 거죠.
3: 안성이 소나무가 많았어요?
2: 예, 지금도 보면은 산이 전체가 다 소나무로 형성되어 있어요.
0: 쇳물을 붓기 전 틀에 그을음을 입히고 충분히 달궈진 틀에 쇳물을 부어 모양을 잡습니다. 이때 쇳물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2: 얘가 지금 1200도? 1200도? 저 수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은
3: 진짜 녹아버리네. 네.
2: 이거 옛날 방식의 기술은 개념적으로 또 접근해 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왜 이걸 썼을까 의문점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예요.
0: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유기 만드는 일은 무척 고된 작업입니다. 제품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수천 번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는데요.
2: 열칠을 안 하면은 이 깨져요, 그릇이. 깨지지 않게 이렇게 저기서 열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0: 이렇게 방금질을 해서 강도를 올리는 거죠.
2: 얘를 세를 든지 안 깨지. 쇳물을 부어서 완성된 그릇입니다, 이게.
3: 이게 무슨 용도예요?
2: 이게 국그릇입니다, 국그릇.
0: 그릇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꼬박 반나절 정성을 쏟아야 하는 공정.
2: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으로 오가야지 모든 기운이 들어오고 복이 나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예단으로

0: 예물로 이러한 글을 썼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예단으로 보낼 때 요강을 보냈어요.
1: 이 그릇 안엔 안성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내려온 선조의 지혜와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0: 안성 살기 좋은 곳이죠. 일단 지형적으로 물 많고 또그 재료를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안성이 유기하는 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랜 시간 지켜온 기계와 절개, 꿋꿋인 명맥을 이어온 매력 넘치는 고향, 바로 안성입니다.
2: 칠정산은 신라 말에 자장사가 창건했고, 자연에 있고 물가에 앉아서 그냥 흘러가는 구름이나 불어오는 바람이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앉아있는 자체가 좋은 거죠.
3: 버스만 타면은 어디 여행 가는 느낌이 나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접고 누르고 펴고 접고 누르고 펴고.
1: 어? 린다 쌤, 뭐 하세요?
0: 어, 하리 왔구나.
1: 네.
0: 이건 그림을 그리는 주문이야. 접고 누르고 펴고.
1: 이게 그림을 그리는 주문이라고요?
0: 쌤이 천천히 보여줄게. 먼저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고 이 반쪽에만 빨간 물감을 쭉 짜고서.
1: 이게 뭘까?
0: 이게 뭘까? 접고
1: 접고
0: 누르고
1: 누르고
0: 펴면 짠!
1: 우와! 하트다! 하트! 하트예요, 선생님이!
0: 하리를 향한 내 마음.
1: 감동이에요. 접고 누르고 폈더니 이쪽하고 이쪽이 똑같아졌어요. 우와!
0: 신기하지?
1: 네.
0: 쌤이 또 이 반쪽에만 그려볼 테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맞춰봐.
1: 네.

0: 접었다, 눌렀다. 펴면,
1: 펴면. 와, 너는 거미구나.
0: 거미, 안녕. 이 친구는 누굴까?

0: 무당벌레도 잘 가.
1: 잘 가.
0: 이번엔 누가 나올까?
1: 누가 나올까?
0: 접었다. 눌렀다. 펴면.
1: 펴면. 우와! 윙! 윙! 꿀벌이네요!
0: 꿀벌아, 반가웠어. 신기하지?
1: 네.
0: 하나 더? 아, 아니야.
1: 아, 쌤, 뭔데요? 뭔데요? 왜 고민해요?
0: 그림 하나 더 그려주고 싶은데.

0: 하리가 놀랄까 봐.
1: 아, 안 놀라요, 안 놀라. 하리는 용감하다고요. 얼른 보여주세요.
0: 알았어. 그럼 하나 더 보여줄게.

0: 잡고 누르고
1: 누르고
0: 펴면 하리야, 괜찮아?
2: 진짜 호랑이가 엉 하고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0: 아유. 아, 손아, 손아, 내 손아. 아유, 너무 잘 그리지 말라니까. 쌤이 미안. 대신 이번에 하리가 원하는 그림 그려줄게.
2: 어? 좋아요, 좋아요. 근데 뭐 그리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
0: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좋아하는 색깔로 아무렇게나 그리기.
2: 아무렇게나요? 그래도 돼요?
0: 응, 시작해볼까?
2: 네!

0: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짰는데 이런 신기한 그림이 나올 줄이야.
1: 하리 대단한걸?
0: 하리 마음에 쏙 들어요.
1: 친구들도 이렇게 접고 누르고 펴서 그려볼래요?
0: 꼭 해봐요, 꼭. 안녕하세요. 모모도 한 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누가 모모게요. 맞춰보세요.
2: 고. 우리 혜원이 좀 봐봐요. 혜원이가 접고 누르고 혜원아, 뭐 그릴 거야?
3: 선.
2: 응?
3: 개. 초록색을?
2: 초록색을?
3: 쭉 짜줄 거야. 내가 좋아하는 세모로.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2: 연두색으로?
3: 샤.
2: 샤.
3: 그 다음은 무슨 색 할까? 너가 정해주라.
2: 아, 그러면은 혜원이의 빨간 옷이랑 내 노란 옷을 합쳐서 주황색.
3: 알았네. 기다가 점점점점 그려줄 거야.
2: 점점점점. 와, 예쁘다 예뻐.
3: 됐다.
2: 와,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3: 이제 한번 접어볼게.
2: 접어봐 접어봐. 너무너무 기대된다.
3: 먼저 이렇게 접어주고.
2: 접어주고.
3: 꾹꾹 눌러줄 거야.
2: 꾹꾹 눌러줘.
3: 우리 이제 같이 펴보자. 하나, 둘, 셋. 짜잔.
2: 어머냐.
3: 우와.
2: 아, 이게 뭐야?
3: 이거 꼭 자동차 같지 않아?
2: 아, 어떻게 자동차야?
3: 봐봐. 초록색으로.
2: 아, 초록색으로?
3: 이렇게 바퀴를 그려줄 거야.
2: 바퀴?
3: 바퀴도 이렇게 그려주고.
2: 우와.
3: 여기다가 네모네모 그리고.
2: 네모네모.
3: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창문. 됐다.
2: 우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보인다. 정말 자동차 같아. 혜원아 혜원아, 하나 또 보여줘 또 보여줘.
3: 그래. 그럼 이제
2: 또 그린다.
3: 내가 좋아하는 또 세모.

0: 세 마. 해원이 세 마 세 마 좋아하는구나.
1: 응. 파랑색으로 해볼게.
0: 파랑색.
1: 쭉. 동그라미로 짜주면.
0: 동그라미로 짜주면.
1: 으쌰, 됐다.
0: 우와. 무슨 그림 나올까 궁금하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늘어지고?
0: 늘어지고. 얼른 얼른 열어봐. 열어봐. 우와. 짜잔.
2: 이거 꼭 개구리 닮았다.
0: 어, 오잉. 정말 개구리 같네.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0: 오늘은 백가쿠마니로 공주를 만들었습니다. 짜잔, 핑치 공주예요. 예쁘죠? 난 예쁜 공주야. 안녕.
1: 멋져, 멋져.
2: 행동된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는

0: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멋있다. 정말 멋진 방법이야.
1: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준모란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난방구는 붙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루드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봄! 어허이, 이거 큰일이구먼. 아하, 마이크 테스트.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마을이장 펭수여요. 지금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으로 말하자면은 최근 6개월 동안의 누적 강수량이 평균보다 35% 이상 줄어들면서 건조함이 지속되는 건데요. 때가 때인 만큼 모두 힘을 모아 가뭄에 대처해야겠지요. 만에 하나 농업용수가 뚝 떨어졌다. 이럴 땐 다들 아시죠? 지하수나 주변 하천수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죠. 수로나 양수기는 항시 점검하시고요. 애기중지 키워낸 농작물이 휘쩍 발라버리는 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지 않게 볕집이나 비닐을 덮어주는 건 뭐 기본이죠. 아무쪼록 가정에서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요. 물이 부족한 시기인 만큼 물 절약은 필수여요. 설거지나 빨래, 샤워할 게 애끼고 또 애끼자고요. 제한 급수 날이 정해지면 미리미리 식수를 준비해 주세요. 아차! 어? 이거 빗방울 아니야? 야, 이거 드디어 비가 오는구만.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불량놀이 하고 싶어요.
1: 밥 먹고 싶어요.
3: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불량.

0: 꼬리덕 쨍나 쨍나 쨍나
1: 배고파. 이게 점심식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유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알지 못하는 앵무새 카카포.
1: 이 매드 코카님의 위대함을 제대로 보여줘.

0: 모두 다 내렸지? 어? 어? 하트핑은?
1: 여기 땅핑! 어. 어.
0: 어. 아, 거기 썼구나. 작아서 안 보였지 뭐야.
1: 어. 뭐라고 했냐, 핑!
0: 내 말은 가려져서 안 보였다고. 봐! 나도 이러면 안 보이잖아.
2: 로티,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건 실례야.
0: 맞아. 하트핑, 미안해.
1: 조심해라, 핑!
3: 슈퍼탐스 덱스, 방금 희귀종 정보를 보냈어.
2: 오케이, 알겠어. 오늘 찾을 희귀종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앵무새, 카카포레.
3: 어?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새야.
0: 좋았어. 그럼 땅만 잘 살피면 되겠다.
1: 어, 로티 조심해.
4: 로티 괜찮아?
2: 그러게 앞을 잘 봐야지.
1: 큰 게 좋기만 한 것도 아니네. 핑. 봐봐.
5: 잘 오고 있군 그래. 그렇지. 이쪽이야.
1: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핑!
2: 이런 곳일수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니까.
0: 알았어, 알았다고.
1: 내가 이쯤이다, 핑! 여자!
5: 그래, 그래! 바로 거기야, 거기!
1: 자, 무시하지 마라! 착각했나 보다, 핑.
5: 내가. 감히 위대한 작전을 방해하다니.
6: 어, 얘들아, 여기 좀 봐. 발자국이 있어.
1: 어? 보다도 훨씬 크다.

0: 진짜 큰 앵무새다, 삥.
1: 반가워. 난 로티라고 해. 로티! 아빠, 이거! 기다려! 너무 좁은데?
0: 나한테 맡겨라, 핑!
1: 하트핑! 그리핑! 하트핑 혼자 카카포를 쫓아갔어! 위치 추적해줘!
2: 라저! 방금 로티카로 경로를 보냈어! 로티, 당장 피해! 그쪽에 곧 우박이 떨어질 거야!
0: 뭐? 우박?
2: 직경 10cm 정도? 크기가 커!
0: 이런!
3: 우박이 그렇게 위험해?
0: 자, 우박은 쉽게 말해 눈처럼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야.
1: 뭐?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진다고?
0: 응. 눈의 결정이 차가운 구름 사이를 오가다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지. 보통 몇 분 정도 내리다가 그치지만...

나를 지키려고 달려온 거야.

0: 하트핑! 하트핑, 괜찮아?
1: 팀장, 여기다, 핑! 나랑 카카코 모두 무사하다, 핑!
0: 하트핑, 이 불빛 보여?
1: 아, 여기 구멍이 있다, 핑! 근데 문제는... 카카코가 아까부터 아리 치킨이라 꿈쩍도 안 한다, 핑!
0: 알? 아! 카카코는 나무 아래에 둥지를 만드는 습성이 있어. 여기가 카카포의 둥지였나 봐.
2: 그럼 알까지 함께 구해야 할 텐데. 네가 들어가서 알을 갖고 나오겠다고?
0: 하트핑! 좀만 더 버틸 수 있겠어?
1: 가능하다, 핑!
0: 이걸 카카포에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2: 카카포, 거기에 알을 담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밖으로 꺼내줄게.
1: 고생했다, 핑. 괜찮을 거다, 핑.
0: 좋았어! 캔디코!
3: 어? 천천히 잡아당길게! 조심해서 따라 나와!
1: 내 걱정은 말고 빨리 나가라, 핑!
0: 하트핑! 카카코와 알 모두 부사해!
1: 이제 내 차례다, 핑! 모두 빨리 물려!
0: 뭘 어쩌려고!
3: 기다려, 하트핑!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
1: 얼른 비켜라, 핑!
0: 알겠어! 조심해, 하트핑!

0: 카카포도 많이 걱정하고 있었대.
1: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2: 오빠, 오빠, 무서워.
1: 어?
2: 여기 있었군. 나의 위험에 모두 굳어버렸군.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위대한 매드 쿼카.
3: 당겨 척쳐봐.
1: 왜또 나야. 척척이가 아직 아기라 그래.
2: 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야!
1: 무슨 소리냐, 핑?
3: 그러게.
4: 어? 아까 걘 어디 갔지?
1: 척척?

0: DNA 코인 저장 완료!
1: 몸의 폐업을 이렇게 망치다니! 슈퍼 탐사대 X! 절대! 절대!

0: 도시락! 갈기는 때 거기 안 서!
1: 어? 가뭄인데 과일이 열렸다고?
0: 얘들아!
2: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늪지대에 울려 퍼지는 경보
0: 내 친구들을 돌려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술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5화 늪지대에 울려 퍼지는 경고. 어? 어? 너 안 써. 잡잡이 또. 진욱. 미안 찹찹아, 괜찮아. 아, 아니 찹찹아, 진욱은 닦고. 맞아, 진욱부터 닦아야지.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1: 애초에 네가 안 쫓아다니면 됐잖아.
2: 자자.
0: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3: 목표 희귀종 발견. 어? 목표 희귀종 발견. 위치는 사바나 기후의 침수초원. 희귀종의 이름은 달기늑대입니다.
2: 침수초원? 처음 들어본다, 삥!
1: 물에 잠긴 넓은 초원지대야. 진흙이 거추장스럽긴 하지만 늪지가 있어서 다른 희귀종도 있을 수 있어.
0: 진흙... 응? 왜 그래, 베블리? 그게... 사실 어렸을 때 늪에 빠진 적이 있어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무서워.
4: 이런 경우를 대비해 내가 이걸 개발해뒀지. 바로 로티프로 바디캠. 이것만 있으면 기지에서도 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0: 굉장해.
1: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면 베블리가 원격으로 도와줄 수 있어.
0: 얘들아 정말 고마워.
2: 대장, 우리 잘못 온 것 같다, 핑.
0: 어? 제대로 온 거 맞는데?
2: 물이 안 보인다, 핑. 물이 잠긴 지역이라고 했는데, 핑.
1: 아무래도 가뭄이 심해 강이 다 말라버렸나 봐.
0: 그럼 여기 사는 동물들은 어쩌지?
2: 찹찹. 찹찹? 저녁 시간이라 배고파졌다, 핑.
0: 일단 저녁부터 먹자. 두구두구두구.
2: 우와! 맛있겠다, 핑!
0: 이제 한번 먹어볼까? 아, 아. 어떤 녀석이야? 갈기 늑대? 거기서!
2: 기다려! 다 같이 가! 어? 여기 도시락이, 핑!
0: 방금 뭘 밟은 것 같은데. 어? 어? 어, 캔디코, 무슨 일 있는 거야?
1: 별일 아니야. 로티가 혼자 갈기늑대를 쫓다가 사라졌어.
0: 뭐?
4: 캔디코, 방금 로티카에 로티 위치 보냈어.
1: 고마워.
4: 와줘.
0: 역시 나도 따라갔어야 했나.
4: 다들 잘해낼 거야. 슈퍼탐사대 X잖아.
0: 그치.
5: 가뭄인데도 여긴 열매가 열리네. 먹어도 되는 건가?

보네. 우와, 넌 그 갈기는 떼? 내 밥을 뺏어 먹은 것도 모자라서 이것도 못 먹게 하려고? 아니, 내가 꼭 먹겠다는 게 아니라. 알았어, 다음에 올게. 안녕.

0: 미안.
1: 그렇게 무작정 쫓아가면 어떡해. 도시락도 다 망가졌다니.
0: 그 대신 먹을 만한 걸 찾았어. 저쪽엔 아직 열매들이 남아있더라고.
1: 열매?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서?
2: 먹을 수 있는 거냐, 삐어병?
0: 당연하지. 갈기늑대가 지키고 있는데 엄청 맛있어 보였어. 얼른 따라와.
2: 여기 있다니.
1: 하트핑, 함부로 손대면 안 돼. 독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해.
2: 하지만 핑.
1: 겨병? 겨병?
0: 이러다 차차비가 다 먹겠어.
1: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니까.
0: 괜찮아. 먹어, 먹어.
2: 진짜 맛있었다, 피야.
0: 갈기늑대가 괜히 열심히 지킨 게 아니야. 갈기늑대는 한숨 자고 생각할까?
2: 좋다, 핑.
1: 이상해. 갈기늑대는 늑대 사과를 먹는데.
2: 자자?
1: 왜 이렇게 졸립지?
2: 자.

0: 화면이 멈췄어.
1: 응? 고장난 건 아닌 것 같은데.
0: 수면 과일이야. 먹으면 깊게 잠이 드는 과일인데 저걸 먹었나 봐. 어서 가서 깨워줘야 하는데.
1: 그럼 지금이라도 가볼래?
0: 근데 방법이 있어? 그리피, 이게 뭐야?
1: 이름하여 그리피 피클코드 넘버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내가 또 만들어뒀지.
0: 준비됐어?
1: 좋아, 그럼 출력 최대로 원!

0: 얘들아! 어? 로티가 없잖아. 넌 내 친구를 어떻게 한 거야? 어? 잠깐만!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멈춰! 로티는 어디 있어? 로티! 어, 가이만! 어, 아! 어, 혹시 네가 친구들을 악어로부터 지켜준 거야? 로티를 카이만에게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딘가 약점이... 그래! 눈을 가리면 돼! 약초로 만들었어. 잠을 깨우는 데 이게 최고거든.
1: 빌블리, 근데 여기 네가 왜 있어?
0: 너희가 수면

0: 과일을 먹고 잠들어서 너희를 깨우러 바로 달려왔지. 에블리, 우리 구하러 와줘서 고마워.
1: 고맙냐, 핑.
0: 뭘, 이 친구 덕분에 널 구할 수 있었어.
1: 갈기 늑대?
0: 이 친구가 잠들어 있던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어. 악어에게 잡아먹힐 뻔한 로티를 구하는 것도 도와줬고.
2: 아, 혹시 열매도 이럴 줄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0: 가뭄으로 먹을 게 없다 보니 그 열매를 먹고 잠들어서 위험해진 동물들이 많대.
1: 그래서 로티의 전염법을 가져간군요, 핑.
3: 그러게, 나무도 다 시들고 여긴 먹을 게 없어 보여.
2: 저기 봐! 나무가 살아났어!
3: 말도 안 돼, 어떡해?
0: 갈기 늑대가 좋아하는 늑대 사과가 풍성해졌어.
4: 캔디컵 뭐해? 어? DNA 코인 수집해야지.
3: 어, 그래.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4: 구해줘서 고마워! 갈기 늑대야!

0: DNA 코인 저자
1: 완료!

0: 지도엔 연못이 있다고 나타나는데.
1: 저기 봐라, 빙!
2: 이대로 가면 털코뿔사도 위험해.
3: 슈퍼탐사대 X, 그가 네 몸을 사이도 파괴했겠다.
1: 너는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흔들바위의 비밀핑
3: 샷.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4: 얼굴엔
1: 순하게
4: 진물엔
1: 덥덥한 말
5: 순하게
1: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옥스퍼드 탕.
1: 아,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링,
1: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1: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냐규?
2: 내 소명인 걸 환영한다.
1: 무슨 소리냐, 뉴?
2: 주비즈,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0: 너 누구야? 주비즈를 노리다니. 혹시 대마녀야?
2: 글쎄.
1: 스텔라,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 뷰.
3: 내 생각도 그래. 문이 잠겼어.
1: 우리 갇힌 거야?
2: 그걸 이제 알다니.
1: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큐.
2: 게임을 잘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지.
1: 우리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2: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0: 대마녀, 그랬다면 어떡해.
3: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1: 모르겠어. 어? 갑자기 바로 전화야.
3: 얼른 받아봐.
0: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1: 바로 우리 주비즈 폰이 다쳤어.
0: 뭐라고? 뉴,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즈를 찾아서 마법을 풀어야 해.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1: 바로 그게 끝이야? 어둠의 주비즈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3: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굿.

0: 저기야, 내가 가서 가져올게.
1: 저도 가겠습니다.
0: 조심해, 루시!

0: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2: 잠깐, 큐.
1: 왜 그러냐, 큐.
2: 널 혼자 보내줘.

0: 있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1: 위험하게 왜 너희끼리 왔어?
2: 이제부터는 같이 해.
3: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비주를 가져오는 거야.
2: 내게 맡겨. 뮤직 슬라이드.
0: 멋지다, 핑크 비주. 뉴. 잘했다, 뉴. 잘했다, 뷰.
4: 왜 그러냐, 뷰?
0: 있었는데, 없다, 뷰. 먹었는데, 배고프다, 뷰. 그거 다 가짜라니까.
2: 덕분에 아이템을 얻었어.
0: 얼른 가자뇨.
4: 난 아직 배고프다, 뀨.
5: 주주,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0: 얼른 노래해라, 큐. 우린 준비된다, 뀨.
6: 좋아, 시작하자.

0: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유. 유.
2: 슈. 안 돼.
3: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2: 주주! 뮤!
4: 로시! 뮤!
5: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2: 우리 어둠의 주비주로 만든다고! 싫다, 뮤!
5: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주비주는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6: 어? 수정구 안에 있어.
2: 나 무섭다, 뷰.
7: 나도 다녀.
0: 뷰. 모두 어둠의 주비주가 되어라.
3: 안 돼. 더 이상은 못 보겠어.

0: 함께 찾은
1: 우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0: 무슨 소리야, 루시? 난 노래를 불러서 주비주에게 힘을 주려는 거였는데.
1: 그런 거였어?
2: 좋은 생각이야, 주주. 우리의 힘이 주비주에게 닿을 수 있게 함께 노래하자.
3: 그래, 노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업! 이제 됐어!
1: 아쉬워하겠네.
0: 대마녀,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될 거야. 응, 우리가 혼내주자.
2: 두 명이 된 스텔라.
3: 백조의 호수거든.
4: 아,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0: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5: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뀨.
3: 괜찮은데.
0: 스텔라, 키스부터 제자뇨.
5: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뀨.
4: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6: 스텔라, 나도 춤추고 싶어.

0: 참, 얘들아. 어? 아!
1: 너희가 방해해서 쫓겨났잖아. 너도 그랬으면서.
2: 그만해, 라퓨.
1: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뮤.
2: 배고프다, 뮤. 얼른 가자.
0: 이제야 조용해졌네.
2: 왕자 역은 내가 딱이었는데 큐.
3: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큐.
4: 너희 이번엔 말썽 부리면 안 돼.
0: 어머, 어서 와 얘들아.
5: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1: 그래, 화 풀어라뇨.
4: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3: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0: 얘들아, 쟤는 가짜야.
4: 너 누구야?
0: 주주, 가짜가 나타났어.
4: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0: 주주, 난 무서워. 속지 마, 주주. 내가 진짜라고.
4: 어쩜 저렇게 똑같지?
6: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3: 걱정 마라. 내가 알아내겠다, 큐.
1: 진짜 스텔라를 찾는 방법은? 발레 대결이다, 큐!
7: 발레 대결?
1: 그래! 진짜 스텔라라면 춤을 더 잘 출 테니까, 큐!
4: 오, 그럴듯한데?
6: 우린 늘 스텔라의 춤을 봤으니까.
1: 응,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0: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4: 이건 너무 쉬운데?
1: 그럴리가! 얘들아, 큐! 큐!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0: 그만해, 얘들아.
4: 야, 장난꾸러기들.
0: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1: 아니야.
0: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진짜는 나라고.
8: 아, 헷갈리네. 너희는 알겠어?
4: 나는...
1: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0: 말도 안 돼. 왜?
6: 주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4: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참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0: 주주. 어떻게 이럴 수가.
1: 진짜라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큐.
3: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큐.
0: 해커비주.
1: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큐.
0: 고마워, 퍼플비주.
4: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1: 야하! 신난다, 큐.
0: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5: 뭔가 이상하다, 뷰.
1: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새 발레복을 완성했다뇨.
5: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0: 우와, 정말 예뻐.
4: 고마워.
0: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5: 역시 진짜는 이쪽이다, 뷰.
1: 맞다뇨.
0: 블루비주, 옐로비주.
4: 말도 안 돼.
0: 진짜는 나라구나.
6: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5: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1: 그런데 저에는 불평만 했다뇨.
4: 아이, 참.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8: 이 말도.

0: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어쩌지? 그래! 신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1: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0: 알고 말고.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2: 혼자서?
0: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2: 알았어.
3: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갈 거거든.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내가 먼저 가야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4: 아휴, 나 좀 도와줘요.
0: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해요.
3: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2: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3: 쟤 좀 봐.
2: 또 거짓말을 해.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5: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2: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0: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 뮤.
6: 맞습니다, 뮤. 슈슈.
0: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5: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노래해봐.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2: 물론이지.
0: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를

0: 당신까지 따라했다뷰.
1: 마법도 보여줄까?
0: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케이크.
1: 여긴 또 어디야? 루썸 사브르.
0: 조심해. 나한테 맡겨. 클링 클링 미라클. 어? 이게 뭐야? 짜증나. 아,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1: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0: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1: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얼굴 샤워업! 됐어! 스텔라,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1: 나도 다 큐.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래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Science 한올 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다샤가 도착할 거야. 다샤는 내가 웅덩이 뛰기를 하는 동안에도 날 지켜줄 거라고.

0: 사실은 난 놀라운 게 아니야. 철새가 이동하는 걸 보러 왔거든.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지.
1: 그래, 가자. 내가 너한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새를 보여줄게. 아마 엄청 놀랄걸.

0: 만나서 반가워. 여긴 저런 새가 없는데 정말 철새가 맞는 거야?
1: 그럼 완전 진짜지.
0: 어 글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어.
1: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웅덩이 뛰기

0: 여기? 이걸로 뭐라게?
1: 절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고 돼 있어.
0: 이건 말도 안 돼. 왜? 자.
1: 하지만 철새는 사탕과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0: 이 친구는 달라. 사탕도 먹는 걸?
1: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둥지를 짓는 걸 보고 싶은데 여기가 좋겠다. 시작해줄래?
0: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 아! 둥지를 짓고 있구나. 나도 도와줄게. 좋았어.
1: 오, 글쎄. 이건 곧 부서질 것 같은데.
0: 무슨 말도 안 돼. 자, 어때?
1: 절세는 절대로 이런 둥지에선 살지 않는다고.
0: 친구는 둥지에 살지 않아.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2: 빠빠 빠빠 빠빠.
1: 이 책에서 철새들은 냉장고에 살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0: 하지만 이 친구는 살거든.
1: 그게 사실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번에는 네가 하늘을 나는 걸 좀 보고 싶은데.
0: 여기들 있었구나. 빨리 웅덩이 뛰기 놀이 하러 가자.
1: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로 날아온 거야?
0: 그건 아주 간단하지.

0: 아직 안 끝났어. 깃털 다듬기랑 생체항법은 다샤.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아침 노래는
1: 이제 이 친구 그만 놔줘. 웅덩이 띠기 놀이 할 거라고.
0: 곧 밝혀질 테니

0: 이렇게 잘 그리는 거지? 마샤, 이 친구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철새가 분명해, 그렇지?
1: 그래, 네 말이 맞아. 작고 귀여운 철새지.
0: 이 모든 걸 학교 친구들한테 말한대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1: 모두 믿을걸?
0: 어?

이주를 하는 펭귄은 아주 특이한 새입니다. 그들은 과자를 먹고 차를 마시고 냉장고에 살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고 심지어 그림도 그릴 수 있답니다.

TV 없이도 영화가 나오잖아. 뭐야? 영화 보러 놀러 올래? 근데 고마, 왜 이걸 하트에다 썼어?

줄 거라고? 이제 알겠어. 그래, 좋아. 친구를 찾아볼게.

고우아, 이거 봐! 네가 만든 하트 벌써 찾았어! 아! 웬 하트가 이렇게 많지? 알았다! 나눠주는 거구나! 하나, 자, 너 하나, 또 너 하나! 그리고 이건 곰한테 돌려줄래?

버릴 거야.

나는 그거. 그럼 어린이는 불이 나면 뭘로 끄는데? 만세! 나도 불 끄는 거 생겼다. 엄마, 이건 다른

0: 순간 놀이 마음에 쏙 들어 먹는 것도 자신 있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2: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3: 재밌겠다.

0: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서 해보자 좋아 이번에는 내가 1등

0: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 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 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2: 얘들아, 어? 여기가
3: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0: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옥스퍼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1: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얼굴엔
4: 순하게
1: 중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공포의 썬더마우스.
7: 우와, 나뭇가지로 마시멜로우 구우려고? 캠핑이라면 요리가 빠질 수 없잖아.
6: 응. 아니, 이건 뗄감으로 쓸 거야. 모닥불이 더 크고 환할수록 어둡지 않으니까.
2: 이걸 쓰자.
6: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럼 저 나뭇가지는 마시멜로 굽는 데 쓸까? 나도 먹고 싶긴 했어.
7: 좋지.
6: 너무 걱정 마. 우리가 옆에 있잖아. 어두워지니까 별거 아닌 것까지 무섭네.
8: 오, 그럼 지금 우리 무서운 얘기 같은 건 하면 안 되겠네.
6: 아니야, 나 무서운 얘기는 좋아해.
2: 응, 나도. 캠핑인데 무서운 얘기가 빠질 수 없지.
9: 좋아. 입에서 천둥 소리가 나는 괴물 얘기 알아?
6: 혹시 썬더마우스?
9: 맞아. 엄청 큰 괴물인데 코끼리의 한 여섯 배쯤? 아주 깊은 정글 속에 동굴에 살고 있대. 이빨엔 보라색 점이 있고 눈에선 빛이 나. 뿔도 이렇게 길지. 깜깜한 밤 새들이 올 때면 그 괴물이 으르렁 하고 동굴을 나오는데 소리가 폭풍우보다 크대. 코끼리도 놀랄 정도로.
6: 다 끝난 거지? 어? 뭐 더 없지?
9: 이 얘기는 다.
6: 뭐가 오는데? 혹시 썬더마우스 아니야? 라이더, 이거.
10: 우와, 진정해. 놀랐나 봐.
11: 얘들도 방금 그 괴물 얘기를 들었나?
9: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2: 카를로스 말이 맞아.
6: 우와! Be careful! 조심해! 앞좀 잘 보고 가! 우와! 아, 얘들아! 나 좀 도와줘! 아, 잠깐, 잠깐!
10: 우와! 조심해, 마셜! 모래를 피야!
9: 다행이야.
6: 근데 저 코끼리는 모래늪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여. 발버둥을 칠수록 더 빨리 가라앉잖아.
10: 트래커 말처럼 저 코끼리를 구해줘야겠어. 걱정 마, 아빠 코끼리야. 모래늪에 빠진 저 아기 코끼린 퍼피 구조대가 구해줄게. 퍼피 구조대 모두 트럭 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6: 나도 같이 나와! 조심해!
2: 아, 미안. 너무 신났나 봐. 이 커다란 마셜멜로 보고 영세해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와줘서 고마워. 아빠랑 아기 코끼리가 정글에서 난 커다란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다가 아기가 모래늪에 빠졌어. 더 가라앉기 전에 우리가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갈 대원은 러블? 넌 불도저로 저 모래늪에 바위를 밀어넣어줘. 아기 코끼리한테 갈 수 있게.
2: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1: 다음은 로키? 넌 연장으로 저 코끼리를 들만한 큰 그네를 만들어줄래?
3: 초록에너지 출동! 가자!
1: 그리고 체이스? 넌 견인고리로 아기 코끼리를 당겨줘.
0: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1: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